0: 앞서 바가이 대변인은 파키스탄 고위급의 테헤란 방문을 언급하며 결정적 상황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희망적인 신호를 나타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과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빠르면 하루 아니면 며칠 안으로 무언가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협상이 진행 중이죠. 며칠 안에 뭔가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입니다.
0: 중재국 파키스탄의 군 당국 역시 지난 24시간 동안 진행된 협상이 최종 합의를 향한 고무적인 진전을 가져왔다고 논평했습니다. 미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재자들 말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휴전 기간을 60일 연장하는 데 근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여전히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란은 핵 주권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 막판까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최종 조율만 남겨둔 채 대체로 완료됐다면서 중동 국가 이스라엘 정상과 연쇄 통화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최종 조율만을 남겨둔 채 대체로 완료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백악관 집무실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튀르키예, 이집트, 요르단, 바레인 정상, 파키스탄 군사령관과 종전 관련 양해각서에 대해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포함해 합의의 최종적인 측면과 세부 사항들이 현재 논의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의 최신 제안에 대한 미국의 답변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24일 일요일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협상 사정에 밝은 두 명의 파키스탄 소식통을 인용해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과 파키스탄이 전쟁을 종식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 위한 수정 제안서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파키스탄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도 소식통이 파키스탄에서 마련한 합의문 초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48시간 이내에 최종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피력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효자로 손꼽히는 녹차가 중동전쟁 여파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최근 인기 급상승 중인 나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도쿄 이승배 특파원이 알아봤습니다.
3: 일본의 유명 차 생산지인 시즈오카현입니다. 5월 본격적인 차 수확철이 시작되면서 성수기를 맞았지만 농장주는 걱정이 앞섭니다. 포장재 때문입니다.
4: 포장재가 지금까지는 주문하면 바로바로 들어왔는데 이제 좀처럼 금방 들어오질 않습니다. 가격도 완전히 달라졌고요. 농장주입니다.
3: 녹차는 빛과 산소, 습기에 약해서 포장재는 차단 기능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얇은 필름을 겹쳐 만드는데 90% 이상이 나프타를 원료로 만듭니다. 중동 기름길이 막히면서 나프타 공급에 차질이 생긴 이후 포장지 값이 급등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쇄 잉크까지 귀한 몸이 됐습니다.
5: 매달 꽤 많은 양의 원자재를 구매하고 있어서 몇 퍼센트만 가격이 올라도 수천만 엔에서 1억 엔까지 비싸집니다. 포장업체 사장입니다.
3: 바닥에 하얗고 폭신폭신한 스티로폼 역시 나프타로 만드는데 용기값이 최근 20%가 올랐습니다. 일본에서 나토는 3팩에 100엔 조금 넘는 대표 서민 음식이지만 더는 서민이란 단어를 쓸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일본은행은 중동 사태로 석유 제품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제조업은 5포인트, 비제조업은 8포인트가량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현지 언론도 나프타 부족 불안이 가라앉지 않는다고 경고를 보냈는데 정부는 계속 괜찮다 요지부동입니다.
4: 원유와 나프타로 만든 화학 제품을 비롯한 석유 제품들은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입니다.
3: 미국 등 다른 지역에서 대체 원유를 조달한다고 해도 중동산에 비해 비싼 데다가 수급이 불안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가 아무리 괜찮다고 안심을 시켜도 제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2: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난타전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석유시설 공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며 푸틴의 광기는 끝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중기 기자입니다.
6: 우크라이나 자폭 드론이 러시아 군함을 향해 날아갑니다. 고속함에서 방공미사일이 발사되지만 드론은 목표물 타격에 성공합니다. 러시아 흑해함대가 위치한 노보로시스크 공습 영상을 우크라이나가 공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노보로시스크 타격은 러시아의 석유 수출을 막기 위한 공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5: 24시간 동안 노보로시스크 석유 환적 시설을 타결했습니다. 러시아가 석유 수출입 창구를 잃은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6: 루안스크 대학 기숙사에 외신 기자들을 불렀습니다. 숨진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5: 도망 나온 아이들은 대부분 미성년자였습니다. 온통 진흙과 피로 뒤덮인 채 부상을 입은 끔찍한 상태였습니다. 루안스크 사범대 기숙사 사감입니다.
6: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드론 부대를 노렸다며 민간인 공격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인 오레시니크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격이 불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공격으로 대량 살상을 계획하고 있다며 푸틴의 광기는 끝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2: 러시아와 북한이 우크라이나 반격에 맞서 쿠르스크 탈환을 선언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북한군은 여전히 전선에 남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감청한 북한군 교신 내용을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우크라이나군이 이달 초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감청한 북한군 교신입니다. 통신 상태를 점검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7: 3번, 3번도.
8: 3번, 간부 좋다.
7: 알았다, 3번. 우리 잘 굴린다. 다음 도착 시간에 빨리 나와서 대기하고 있으라. 자꾸 나다 죽었다 하지 말고. 알았는가?
3: 참호 안에서는 교신이 잘 안 된다고 부하가 보고하자 상급자로 추정되는 북한군은 몸을 숨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7: 왜 이제 나오는 거야, 이번?
8: 왜 안테 나고 되지 않습니다. 왜 참호밖에는 안 해서 된다?
7: 일진적 시대이고 참호 안에서도 잘 들이도 오고지 염전 찾아보라. 기지는 나와도 몸은 나오면 안 돼.
3: 러시아가 쿠르스크 탈환을 선언한 지 1년이 지난 최근 북한군은 주로 이선에서 재건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의 무인기 공격 위협에 노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7: 거의 지금 어딘가? 여기서 참호로 나오는 길이 그 대구멍이다. 참호가 그라? 안 나왔지?
9: 무인기 들어오게 되면 무인기 방향 어디 방향이라고 좀 알려달라.
3: 국가정보원은 재작년 10월 첫 파병 이후 쿠르스크에 북한군 1만 천여 명이 투입됐고 6천여 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혈맹을 맺은 대가로 북한과의 군사 교류 협력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10: 북한군이 여전히 쿠르스크에 주둔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보다 유용원 국회 적극적인 관심을 갖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어용 무기 등을 포함한 군사적 지원, 그 외에 경제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하는.
3: 특히 러시아는 지난해 1월 붙잡힌 뒤 한국행을 원하고 있는 북한군 포로 2명을 송환할 것을 우크라이나에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11: 임금협상 장병 합의안에 대한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의 찬반 투표 투표율이 어제 오후 기준 80%를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22일 오후 2시 12분부터 잠정 합의안에 대한 투표를 시작했고 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투표권이 주어지는 조합원들은 초기업 노조 5만 7천여 명과 전국 삼성전자 노조 8천여 명 등 6만 5천여 명입니다. 과반이 찬성하면 잠정 합의안은 최종 가결되고 조합원 찬성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 부결됩니다. 이번 임금 협상안은 삼성전자

0: 노조가 추인하면 유일무이한 교섭 기록으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 이슈로 이목을 집중시킨 단일 기업의 성과급 투쟁인데다 지급 규모까지 전례 없는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그동안 크게 주목받았던 노동 문제는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을 포함한 국내 현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가 대표적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고용 안정을 강화하려다 공정이란 가치를 건드려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2: 청년들에게 어떤 기회의 사다리를 박탈할 수도 있는 역차별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3: 인천공항공사 정직원입니다.
2: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주 4일제 도입으로 대표되는 노동시간 단축이나 정년 연장 논의도 바뀐 시대상을 반영한 보편적 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완전히 새로운 양상을 보였습니다. 성과급을 어떻게, 얼마나 나눌지에 관한 개별 기업 의제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 세계 반도체 업계 이슈로 부상한 유례 없는 경우인 겁니다. 노조 파업 가능성이 커지자 미국과 중국 반도체 업체의 주가가 뛰는 웃지 못할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노동부 장 차관, 중앙노동위원장까지 파국을 막으려 총동원된 행정력 역시 근래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4: 선을 넘을 때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게 정부의 큰 역할이 아닌가.
1: 특히 쩐의 전쟁 끝에 나온 임금 협상안은 전무후무한 교섭 결과가 될 거로 보입니다. 최대 6억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 성과급 지급 계획을 합의로 타결한 건 노사 관계를 통틀어 처음입니다. 여기에 우리도 받아야겠다는 다른 노조의 연쇄 요구까지 자극하는 역대급 후폭풍도 불러왔습니다. 또 협력 하청업체 직원들은 꿈도 못 꿀 노동가치 양극화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등 이번 삼성전자 협상은 두고두고 회자될 전망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0: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가 5.18 영령과 유족을 모욕했다며 시민단체 등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고발한 가운데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까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고발장 내용과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정 회장 등이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 회장과 스타벅스 코리아를 대상으로 경찰의 강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로 인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스타벅스가 과거 세월호 참사 추모일에 벌인 사이렌 이벤트를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인두겁을 쓰고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제발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유가족이 고통에 몸부림치고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조롱코드를 감춘 암호 같은 행사로 국민을 우롱하며 나름대로 즐기지 않았겠냐고 덧붙였습니다. 또 사건을 연결해보면 이번 탱크데이 행사로 광주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를 조롱하고 모욕한 것이 우발적 사건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0: 오빠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0: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0: YTN New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울 종로구 조계서에는 오전 10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이 봉행될 예정입니다. 약 1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겠는데요. 도로에 통제가 없어서 주변 도로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겠습니다. 사흘간의 황금 연휴를 맞아 주요 사찰과 명소에는 나들이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영동고속도로 강릉 가는 길 용인휴게소에서 양지터널까지 3km 구간과 호보 분기점에서 이천까지 다시 3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더 가서 원주 부근에서 2km 구간, 새말 나들목에서도 2km 정도 차 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는 완주 방향 임실 부근 2차로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과속을 인한 사고가 없도록 차간격을 넉넉히 유지하시고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전 9시가 지나면서 자동차 전용 도로에도 나들이 차량들이 서서히 좀 모아지는 모습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가양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도 이제 서행되고 있습니다. 내부 순환로 성수 분기점 쪽으로 성산 램프부터 홍제 램프까지도 차 간격이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북부 간선도로 따라 구리 방향 종암 분기점부터 신내 나들목 사이가 이제 정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즐거운 아침, 일상 속 신나는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불교에서는 우주 만물은 모두 연결돼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건넨 작은 미소가 타인에게 위로가 되고 또 그 위로는 다시 나에게 행복으로 돌아온다는 뜻이죠. 오늘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거창한 잡이 아니더라도요.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눈길 한번 보내면서 서로에게 환한 등불이 되어주는 그런 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와 음악 전해드리는 YTN 라디오 휴일 뉴스 앤 뮤직 9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해볼게요. 첫 곡입니다. 본조비의 These Days.

5월 24일 일요일 아침 함께하는 YTN 라디오 9시 뉴스의 뮤직 본조비의 음악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타임도 여러분과 함께할 저는 양수진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또 날씨가 진짜 좋아서 그런지 세상이 조금 더 다정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프닝에서 전해드린 얘기처럼 함께 있는 사람 또는 문득 좀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마음이 있으시다면요, 저에게 말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대신 전해드릴게요. 더불어 신청곡까지 전해주시면 노래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 곳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7504번님, 휴일마다 아들 야구 연습하러 한강에 가는 중입니다. YTN 라디오 뉴스의 뮤직과 함께 하시면서 마이클 잭슨의 휴먼 내추럴 부탁해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한강 나가서 아들과 함께 야구하고 캐치볼하고 운동하기 정말 딱 좋은 것 같아요. 먼지도 없고 바람도 조금 선선하게 불면서 햇살은 또 따사로우니까 이만한 또 날씨가 없겠죠. 즐거운 하루 보내고 오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신 노래 저희가 바로 준비했습니다. 띄워드릴게요. 마이클 잭슨의 휴먼 내추럴 7504번님 신청곡 이어서 두 곡입니다.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Anywhere for You, 아토믹 키튼의 Be With You.

노래 세 곡 연달아 듣고 왔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휴먼 네이처 신청곡으로 함께 들어봤고요. 백스트리트 보이즈 Anywhere for You, 아토믹 키튼의 Be with You 세 곡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을 마친 뒤에 경남 김해 외동 전통시장을 예고 없이 찾아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통시장을 돌며 만난 중학생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꽈배기와 어묵 같은 음식을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또 복숭아 가격을 물으며 체감 물가를 살피고 떡과 옥수수를 사기도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행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 처음으로 현장 유세에 나서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어제 추 후보와 함께 대구 칠성시장을 30분 정도 돌며 시장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유세 뒤에는 기자들과 만나 경제가 안 좋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위로를 드리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 후보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 좋은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정전이 12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주민 570가구가 밤새 전기 공급이 끊겨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측은 YTN에 아파트 자체 설비인 케이블 손상이 원인으로 파악됐다며 교체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살펴봤습니다. 처음 남깁니다. 새싹 청취자분 1927번님 자주 들으러 올게요.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자주자주 와주세요.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과 휴일, YTN 라디오 뉴스앤뮤직은 매시 20분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8616님, 부처님 오신 날이군요. 오늘은 그럼 채식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곧 마트 출발합니다. 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마트 가면요. 고기만 나는 버섯, 그런 거 시식 코너에서도 막 팔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사갖고 오셔서 오늘 하루는 좀 클린식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남편과 함께 주말 농장 가며 듣습니다. 5700번님, 서두르셔야겠는데요. 11시, 12시 자정에 가까우면 해가 뜨거워서 밭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외선 관리 잘 하시면서 후닥닥 주말 농장 일손 잘 거두시면서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9849님 그리고 3025번님도 9시 뉴스앤뮤직 역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도 준비된 노래 두 곡을 만나볼게요. 신승훈, 성시경의 노래 준비됐습니다. 소녀에게 신승훈, 내 안에 그녀 성시경.

YTN 라디오 9시 뉴스의 뮤직입니다. 이어서 뉴스 살펴봅니다. 이란 전쟁 이후 미국 내 테러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백악관 인근에서 수십 발의 총성이 울려 한때 백악관이 봉쇄됐습니다. 미국 비밀경호국은 백악관 단지 외곽의 17번가와 펜실베이니아 에비뉴 북서쪽 교차로에서 총성이 울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총격 용의자를 제압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백악관 인근 검문소에 접근해 경찰관들에게 총격을 가한 용의자 2명을 제압해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장은 통제 중이며 경찰 부상자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세종시 금남면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선곡해서 준비해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YTN 라디오와 함께해 주세요. 이 시간 끝곡으로 노래 한 곡 전해드립니다. 김장훈의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띄워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

0: 사람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3: FM. 기후 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하늘은 오전 중에 차차 맑아지면서 낮에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낮 동안에 강한 햇볕에 다시 더워지겠는데요. 한낮의 기온이 서울 29도, 내일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는 모자나 양산 등으로 자외선 차단을 잘 주셔야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화요일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낮더위도 잠시 주춤해질 전망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사흘간의 황금 연휴로 오늘 고속도로에는 나들이 차량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 나들목 4호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뒤로는 차량들 제속도를 밑돌며 이동하고 있고 양재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 5km 구간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면 서운 분기점 1차로에서도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여파로 장수 나들목에서 서운 분기점까지 6km 구간 정체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4: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5: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7: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백악관 검문소 인근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백악관이 한때 폐쇄됐습니다.
8: 총격범은 제압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고 당국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진 기자 전해주시죠.
9: 네, 현지 시간 23일 토요일 오후 백악관 인근에서 총성이 울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백악관 비밀경호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용의자는 백악관을 향해 총격을 가했고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대응사격을 해 이 총격범을 제압했습니다. 비밀경호국 대변인은 조금 전 이 총격범을 요원들이 자살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백악관 대변인도 예비조사 결과를 인용해 동부 시간 오후 6시 직전 한 개인이 백악관 단지 바로 바깥에 설치된 검문소에 접근해 경찰관들에게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대응사격해 이 용의자를 맞췄고 용의자는 인근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법 집행당국자를 인용해 이 용의자가 정신적 문제를 가진 인물로 이전에 이 용의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적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용의자 제압 과정에서 지나가던 행인 한 명도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 조율을 위해 백악관에 머물고 있었지만 안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총성이 울리자 백악관이 봉쇄되고 또 기자들에게도 대피 지시가 내려졌는데요. 백악관 봉쇄는 미 동부 시간 기준 저녁 6시 45분쯤 바로 해제됐고 현재 FBI도 현장에 출동해 비밀경호국을 지원하며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이번 총격은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안 돼 또 일어난 건데요. 이란 전쟁 이후 미국에서는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고 이에 따른 경계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0: 에서 YTN 박영진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대체로 완료됐다면서 이에 대해 중동 국가 이스라엘 정상과 연쇄 통화를 갖고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 이란 측은 양측이 의견차를 좁히고 있다며 양해각서 최종 확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막판 이견 조율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현 특파원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과의 협상이 최종 조율만 남겨둔 채 대체로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카타르, 튀르키예, 이집트, 요르단, 바레인 정상과 이에 대해 전화로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중재를 맡은 파키스탄 아심 무니르 군 총사령관과의 통화도 매우 잘 진행됐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포함해 합의의 최종적인 측면과 세부 사항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1차 대면 협상을 진행한 제이디 벤스 부통령,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맞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와 최종 조율을 마칠 전망입니다.
4: 이란 핵 프로그램 중단은 20년이면 충분하지만 거짓된 20년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20년이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3: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의견차를 좁히고 있다며 14개 항의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양해각서 확정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MOU에 합의할 경우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 핵 문제 논의 전 30일에서 60일의 유예 기간을 두고 동결 자살을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 합의 임박 소식이 전해진 게 처음이 아닌 데다 이란 핵 문제 관련 논의 자체에 구체적인 진전도 없었습니다. 한 당국자는 막판 이견으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며 경고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3일 이란 종전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포함해 타결이 임박했다고 발표하자 이란 반관영 매체는 이를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최근 교환된 문건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관리 하에 남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파르스 통신은 그러면서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불완전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그동안 봉쇄되면서 전 세계 식량 안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물류 차질이 아니라 글로벌 식량 위기의 시작이며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안에 본격적인 폭등이 올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5: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사실상 전면 폐쇄된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석유 수송량의 20%가 지나는 핵심 길목이 막히면서 불똥은 농업 현장으로도 튀었습니다. 석유뿐만 아니라 전 세계 비료 공급량의 3분의 1이 이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올여름 농번기를 앞둔 전 세계 농가에는 비료 부족 경고 등이 켜졌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이번 사태를 일시적 충격이 아닌 구조적인 농식품 위기의 서막으로 규정했습니다. 에너지와 비료 가격이 먼저 뛰고 이어서 수확량 감소와 식량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타격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분쟁 직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FAO는 이대로라면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안에 본격적인 세계 식량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6: 지금이 바로 각국의 흡수 능력을 어떻게 높일지, 그리고 이 병목 현상에 대한 회복력을 어떻게 키울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번 공급 차질이 가져올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5: FAO 수석 경제학자입니다. 해협을 우회하는 대체 무역 통로를 확보하고 어떤 무역 규제에서도 인도적인 식량 흐름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0: 지방선거까지 이제 딱 열흘 남았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여야 모두 불심 공약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양당 지도부 일정부터 전해주시죠.
1: 네, 먼저 민주당 투톱은 호남과 수도권을 나누어 공략합니다. 정청래 대표는 텃밭 전남을 선택했는데요. 순천시 송광사 법요식에 참석한 뒤 광양시와 담양군, 함평군으로 가며 민주당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섭니다. 서울의 남은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계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함께합니다. 오후에는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광진구 어린이 대공원을 돌며 지원 유세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이후엔 또 다른 격전지 하남시로 향해 보궐선거에 도전한 이광재 후보에게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이원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서울에 남아 조계사 법요식에 참석하는데요. 일정이 끝난 뒤엔 곧장 인천으로 내려갑니다. 연수구와 계양구, 부평구를 돌며 도보 유세 등 시민 밀착형 선거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경북 김천에서 불심을 집중 공략합니다. 직지사 법회 참석을 시작으로 개운사와 관음사 등 사찰과 암자 6곳을 방문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0: 네, 격전지별 상황도 살펴볼 텐데요. 서울시장 후보들은 어떤 일정들 소화합니까?
1: 네, 먼저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조계사 법회 참석 뒤 서울 동남권 민심 공약에 나섭니다. 광진구와 강동구, 송파구에서 재개발, 재건축 간담회를 연달아 개최한다는 계획인데요. 자신의 착착개발 공약을 부각하며 신속한 정비사업을 고리로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법요식 참석을 시작으로 사찰에서 불자들을 만나며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후 강동구를 찾아 5, 9호선 열차 증차 등 교통망 대개조를 약속하고요. 중랑구에서는 신속한 재건축 등 교통, 주거, 지역 활성화를 공략한 뒤 잠수교에서 일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 지역 판세도 관심인데 민주당 전재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모두 범어사 법요식에 참석합니다. 두 후보 모두 온종일 불교 신자들과 접촉면을 늘린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재수 후보 관련 의혹을 부각하기 위해 별도 회견도 예고한 상태라 내용과 수위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6.3 지방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첫 휴일을 맞았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수도라 불리는 울산에는 시장 후보 4명이 나서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울산 연결해서 현재 선거운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태인 기자.
2: 네, 울산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휴일을 맞아서 선거전 치열할 것 같은데요. 현재 선거운동 분위기 어떻습니까?
2: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울산 행정의 중심 시청입니다. 이곳 7층에 시장 집무실이 있는데 앞으로 4년 동안 시정을 이끌 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는 모두 4명입니다. 후보 모두 석가탄신일을 맞아 울산시내 사찰을 돌며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상욱, 국민의힘은 김두겸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먼저 민주당 김상욱 후보는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울산 남구가 공천을 받아 당선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꾸고 울산시장 선거까지 나선 건데요. 김 후보는 시내버스 전면 공영제 시행과 복지, 의료 같은 정주 여건을 개선해 시민 기본권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또 유세차를 쓰지 않고 걸으면서 시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선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저는 유세차가 아니라 소통차, 시민의 민원과 정책을 받들고
4: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입니다.
3: 그런 정도를 걷는 선거운동만 몸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2: 국민의힘에서는 현직 시장인 김두겸 후보가 재선에 도전합니다. 김 후보는 구의원, 시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했고 울산 남구청장을 역임한 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돼 민선 8기를 이끌었는데요. 김 후보는 울산을 AI 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과 문화와 관광, 스포츠 같은 시민 생활에서 행복을 체감하도록 한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또 행정의 영속성과 전문성을 강점으로 시민을 만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 행정을 이끌음에 있어서는 연속성도 있을 것이고 전문성도.
4: 김두겸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입니다.
5: 후보보다는 제가 강점이 있으니까 그걸 많이.

0: 시민들 만나뵈면 부각하겠습니다.
1: 네, 거대 양당 후보에 맞선 다른 두 명의 후보 선거 전략과 공약도 궁금한데요.
2: 네, 진보당은 김종원 후보, 무소속 박맹호 후보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먼저 진보당 김종원 후보는 민선 8기 울산 동구청장을 지냈습니다.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인데 시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해 20대 국회의원도 역임했는데요.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울산 동구청장에 두 번 당선됐습니다. 김 후보는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 삶을 지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시의원과 국회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다가서겠다고 밝혔습니다.
3: 실력과 능력 이런 것이 검증된 사람이어서 울산
4: 김종훈 진보당 울산시장 후보입니다.
3: 울산시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저 김종훈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2: 무소속 박맹호 후보가 사선 고지에 오를지도 관심입니다. 박 후보는 2002년 처음 당선된 뒤 연달아 세 번 울산시장을 지냈습니다. 이후 19대와 20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는 등 정치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박 후보는 울산 산업을 인공지능으로 재편하겠다며 SNS를 활용한 선거 전략으로 무소속 한계를 뛰어넘겠다고 말했습니다.
5: SNS를 활용을 해서 그야말로 제가 바로
4: 박맹호 무소속 울산시장 후보입니다.
5: 그런 능력을 가진 후보라는 사실을 널리 가능한 많이 알리는 데 있습니다.
2: 이렇게 울산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는 모두 4명입니다. 다만 어제와 오늘 민주당과 진보당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이르면 오늘 밤 후보가 결정됩니다. 또 김두겸 후보가 박맹호 후보에게 SNS로 조건 없는 보수 단일화를 제안했는데요. 후보 단일화에 따라 선거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6: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를 둘러싼 논란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강제 수사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실제 조롱이나 비하의 의도를 갖고 행사를 기획한 것인지가 수사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7: 경찰은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이 불거진 지 나흘 만에 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사건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재배당된 지 하루 만입니다. 수사가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된다는 평가와 함께 조만간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경찰은 탱크데이 이벤트 기획부터 실행까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관계자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고발당한 신세계 정용진 회장 소환 조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의 가장 큰 쟁점은 스타벅스 이벤트의 기획 의도입니다. 앞서 시민단체가 제출한 고발장에는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가, 5.18 유공자들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모욕과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모욕죄는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야 적용할 수 있는데 탱크데이가 5.18 유공자 또는 유족 가운데 특정인을 모욕했다고 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명예훼손죄도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건지와 고의성 여부로 판가름됩니다. 5.18 민주화운동법은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탱크데이 행사 자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지도 관심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어.

0: 사랑도 사람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건강기능식품.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부처님 모신 날인 오늘 전국의 하늘은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서울 29도까지 다시 오르겠습니다. 대체 휴일인 내일도 쾌청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한낮의 기온이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면서 저녁에는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조금 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 봉행되고 있습니다. 약 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도로에 통제는 없어서 주변 도로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겠습니다. 하지만 사흘간의 황금 연휴를 맞아 주요 사찰과 명소에는 나들이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전 10시부터 도심 개포동 능원성원 앞 인도에서 집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세종대로 동화 면세점 앞 인도에서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가양대교에서 월드컵 대교 구간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방화대교에서 월드컵 대교까지는 정체 서행입니다. 그리고 내부 순환로 성수 분기점 쪽으로 연희 램프부터 정릉 터널 입구까지도 속도가 내려가 있는 모습입니다. 북부 간선도로 따라 구리 방향 하월곡 램프에서 종암 분기점 일대까지는 양 방향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란한 올림픽대로는 지금 하남 쪽으로 교통량이 늘고 있는 모습인데요. 행주대교부터 월드컵대교, 여의하류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사이가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5월의 녹음은 눈을 씻어주고 청량한 바람은 마음을 씻어준다. 소설가 이효석의 말입니다. 빠르게 흘러간 한 주 동안 컴퓨터 모니터와 스마트폰 화면에 인공의 초록색만 보셨다면요. 휴일인 오늘은 자연이 선물한 진짜 초록을 두 눈에 가득 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초록의 싱그러움을 가득 안고 10시 뉴스 앤 뮤직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악동 뮤지션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2: 나비엔.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5: YTN 라디오 오전 10시 뉴스앤뮤직 시작했습니다. 지금 창밖의 나무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참 이렇게 초록색이라는 게 다양했나 싶을 정도로 다채롭게 느껴집니다. 이 시기의 숲을요, 산림학에서는 녹음의 스펙트럼이 가장 넓은 시기라고 부른다고도 하더라고요. 완연한 초여름의 휴일입니다. 청량함을 더해줄

음악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오늘 이 날씨, 오늘 같은 하루에 듣고 싶은 노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참여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이고요. 지금 이 방송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과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앱 들어오셔서 라이브 채팅창 이용하시면 무료 참여가 가능합니다. 강민경, 최정훈의 우린 그렇게 사랑해서, 에디킴, 이성경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울지마 이미 지난 일이야. 삶의 반직선 위에 점일 뿐이야.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야. 어른이 되는 단지 과정일 뿐이야. 단지 과정일 뿐이야.

0: 어른이 되는 단지 과정일 뿐이야. 단지 과정일 뿐이야.
1: 이태한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노래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베 사이트처럼 조롱과 혐오를 방치하고 조장하는 사이트에 대해 폐쇄나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일베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에 대한 공론화와 검토를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열린 봉하마을에 찾아와 조롱성 행동을 했다는 보도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넘어 상생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정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재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격변하는 대내외 경제 여건과 사회적 갈등으로 민생이 어려울 때일수록 대립을 넘어 화합을 향하는 원흉 횡통의 정신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썼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사회적 분열이 심화하는 지금 정치권이 가장 먼저 되새겨야 할 것은 국민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마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10시 36분 55초 지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4773

0: 3번님, 부처님 오신 날 아침에 아내를 절까지 태워다 주고 왔습니다. 기다리면 연락 오면 다시 데리고 집에 가려고 해요. 차 안에서 뉴스앤뮤직 함께 듣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같이 올라가셨으면 좋을 텐데 왜 혼자 차에 계실까요? 뭔가 주차하기가 편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상황이 그러셨겠죠? 아내분 기다리시는 동안 또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좋은 음악들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월 24일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지금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이 서울 조계사에서 진행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축사 현장 연결해서 함께 듣고
1: 오늘이
0: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
1: 2570년
0: 현장 다녀오죠.
1: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처님의 대자 대비함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뜻깊은 봉축 법요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종정 중봉성파 대종사님,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원로회의 의장 자광 대종사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랜 세월 우리 삶 속에 함께해 왔고, 국가적 위기와 슬픔을 맞이할 때마다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소외된 이웃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전쟁과 가난, 재난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언제나 사찰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그렇기에 우리 국민들은 삶에 지칠 때마다 사찰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생들이 서로를 배척하기보다 이해하고 대립하기보다 화합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사회를 더 단단한 공동체로 만들어준 든든한 버팀목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자비로서 사라진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서로 다른 생각을 화합하고 아우르는 배려와 이해의 정신, 각자 도생이 아닌 공존 상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부처님의 이 귀한 말씀들을 등불로 삼겠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만인이 존귀하고 누구나 평등하다는 그 가르침을 꼭 실천하겠습니다. 원융 회통의 정신을 깊이 새기며 하나 된 힘으로 국민과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전국을 밝히는 연꽃 등 하나하나가 서로의 마음을 잇는 희망의 빛이 되어 대한민국 우리 사회를 더욱 따스한 공동체로 밝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처님의 자애와 지혜가 온 세상에 더 넓고 더 깊이 전해지길 소망하며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다시 한번 봉축드립니다.
0: 서울 조계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이 진행 중이고요. 이 자리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 듣고 왔습니다. 10시 뉴스앤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음악 바로 만나볼게요. 이영훈의 일종의 고백, 요조의 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

3025님. 10시 뉴스앤뮤직 선곡 정말 좋은데요. 행복해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어지는 11시 타임도 좋은 노래 많이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 시간 끝곡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아이유의 시간의 바깥,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띄워드립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 is FM.
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부처님 오신날이자 일요일인 오늘 낮에는 다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서울 29도, 춘천 27도, 대전 28도로 덥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햇볕에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자외선 차단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면서 저녁에는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천 공주고속도로는 지금 서천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동서천 분기점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광명역에서 금천 나들목까지 6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고 반대 목포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부터 서해대교까지 이제 5km 구간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양양 가는 게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 나들목까지 13km 구간 밀리고 있는데요. 조양 부근부터 춘천 분기점까지 4km 구간과 내촌에서 서석 터널 사이도 이제 7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와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5.18 조롱 논란이 불거진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경찰이 휴일에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게시물 수사도 강도 높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먼저 스타벅스 수사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2: 네, 앞서 스타벅스는 5월 18일을 탱크데이로 이름 붙이고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활용해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이와 관련해 5.18 민주화운동 유족 등을 모욕했다는 혐의 등으로 서울과 광주에서 각각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두 건은 병합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맡았습니다. 재배당 하루 만에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등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경찰은 휴일인 오늘도 수사팀 상당수가 출근해 관련 수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선 고발장 내용과 진술 내용을 토대로 실제 혐의가 성립하는지 살피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만간 정용진 회장과 스타벅스 코리아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경찰은 해당 이벤트가 5.18 민주화운동법에서 금지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경찰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게시물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요?
2: 네, 경찰청은 그제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행위가 온라인을 통해 퍼지고 있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게시물은 5.18은 폭동이라는 허위 사실이 담겼거나 북한 지령, 간첩 개입이란 내용의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신문기사 형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오늘도 모니터링을 이어가며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글이 올라온 인터넷 게시판 등을 상대로 용의자 특정에 필요한 IP 정보 등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경찰은 단순 공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하고 문제가 된 게시글 삭제와 차단 조치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1: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로 인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는 스타벅스가 과거 세월호 참사일 추모일에 벌인 사이렌 이벤트를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인두겁을 쓰고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제발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사건을 연결해보면 이번 탱크데이 행사로 광주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를 조롱하고 모욕한 것이 우발적인 사건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2024년 4월 16일 스타벅스의 로고인 사이렌이 그려진 머그잔을 출시하는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사이렌은 노래로 주변 배를 침몰시키는 신화 속 인어로 세월호 참사를 조롱하기 위해 출시일을 4월 16일로 정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앞뒤 없이 지른 것 같다며 이성을 상실한 거냐고 반발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SNS에 올린 글에서 사이렌은 스타벅스의 상징인데 그런 식이라면 4월 16일에는 사이렌 오더도 하면 안 되고 사이렌이 그려진 스타벅스 간판도 가려야 한다며 이같이 썼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이사한 지난해 12월 29일은 무안공항 참사 일주기였다며 왜 무안을 안 가고 청와대로 이사했냐고 비난할 거면 뭐라고 대답할 거냐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베 사이트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하고 조장하는 사이트에 대해 폐쇄나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일베에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에 대한 공론화와 검토를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 투표율이 80%를 넘은 가운데 노조가 추인하면 이번 협상안은 유일무이한 교섭 기록으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 이슈로 이목을 집중시킨 단일 기업 성과급 투쟁인데다 지급 규모까지 전례 없는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4: 그동안 크게 주목받았던 노동 문제는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을 포함한 국내 현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가 대표적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고용안정을 강화하려다 공정이란 가치를 건드려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5: 청년들에게 어떤 기회의 사다리를 박탈할 수도 있는 역차별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0: 지난 2020년 당시 인천공항공사 정직원입니다.
4: 주 4일제 도입으로 대표되는 노동시간 단축이나 정년 연장 논의도 바뀐 시대상을 반영한 보편적 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완전히 새로운 양상을 보였습니다. 성과급을 어떻게, 얼마나 나눌지에 관한 개별 기업 의제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 세계 반도체 업계 이슈로 부상한 유례없는 경우인 겁니다. 노조 파업 가능성이 커지자 미국과 중국 반도체 업체의 주가가 뛰는 웃지 못할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노동부 장 차관, 중앙노동위원장까지 파국을 막으려 총동원된 행정력 역시 근래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6: 선을 넘을 때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게 정부의 큰 역할이 아닌가.
4: 특히 쩐의 전쟁 끝에 나온 임금 협상안은 전무후무한 교섭 결과가 될 거로 보입니다. 최대 6억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 성과급 지급 계획을 합의로 타결한 건 노사 관계를 통틀어 처음입니다. 여기에 우리도 받아야겠다는 다른 노조의 연쇄 요구까지 자극하는 역대급 후폭풍도 불러왔습니다. 또 협력 하청업체 직원들은 꿈도 못 꿀 노동가치 양극화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등 이번 삼성전자 협상은 두고두고 회자될 전망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3: 북한 여자 축구클럽이 오랜만에 남측을 찾았지만 냉랭한 반응 탓에 경색된 남북관계만 더 도드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한의 적대적인 두 국가 노선만 더 부각됐다는 건데요. 나름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종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7: 북한 내고향 여자 축구단은 지난 17일 베이징을 거쳐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표정은 시종일관 굳어 있었습니다.
8: 혹시 오랜만에 왔는데 소감 어떠실까요? 혹시 피곤하진 않으십니까?
9: 날씨 어떠신가요?
7: 특히 버스에 오를 때까지 한 손에 꼭 쥐고 있는 작은 수첩이 포착됐는데 바로 북한 여권이었습니다.

0: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북한 주민은 남한을 방문할 경우 사전 승인과 함께 증명서만 받으면 되는데 심사 과정에서 마치 일반 외국인처럼 여권을 내민 겁니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국가로 규정한 북한 정권의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 기본적으로 정부는 그 교류협력법에 따라서 그런 문제를 처리해 나갈 계획이고 다만 여권 제시할 경우에 대변인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자료를 활용한다는 입장입니다.
0: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4강 토너먼트가 진행되는 기간에도 남측을 대하는 북한 선수단의 능랭함엔 변함이 없었습니다. 민간단체 200여 곳이 자발적으로 공동 응원단까지 구성해 열띤 응원을 보냈지만 북측 선수들은 눈길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2: 이제 응원단 문제는 뭐 우리가 뭐 저는 감독으로서 또 우리 팀 선수들이 뭘 그
3: 리유일 북한 내 고향 여자 축구단 감독입니다.
0: 8년 만에 북한 선수단 방남으로 북한의 두 국가 주장만 더 부각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남북 간 교류가 완전히 중단됐던 상황에서 그 첫 발을 뗀 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진전이란 평가도 공존합니다.
4: 국제 스포츠 경기 틀 내에서 남북한이 소통하고 간접 접촉한 경험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선례로 기억될 것이며
3: 또 적대감을 완화하는데도
4: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다는 차원에서 내 고향 팀 관련 경기를 관람하지 않았지만 완전히 단절됐던 남북관계 속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5: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목소리를 듣는 민심 똑똑 시리즈. 오늘은 사실상 서울 생활권으로 분류되며 경기 동부권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하남시 갑 선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6: 서울 송파 강동과 맞닿은 배후도시 경기 하남갑에선 경기지사 선거에 나선 추미애 후보 후임을 뽑기 위한 보궐선거가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광재 후보를 소방수로 긴급 투입했습니다.
7: 부족한 게 많은데 이 하남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좀 많이
6: 노무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부터 강원지사와 삼선 의원, 국회 사무총장까지 지낸 중량감 있는 이력을 앞세워 하남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7: 청와대도 있었고 국회의원도 삼선했고
3: 일을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하남갑 후보입니다.
7: 그건 제가 이광재가.
6: 국민의힘 이용 후보는 지난 총선 석패 이후 절치부심, 하남 구석구석을 누빈 게 강점입니다.
8: 안녕하세요. 후보 이용입니다. 잘하겠습니다.
6: 평창올림픽 금메달을 조련한 썰매팀 감독 출신으로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맡았습니다. 하남에서 초등학생 두 딸을 키우며 바닥 민심을 다져왔습니다.
9: 어디 떠나지 않고 2년 동안 꾸준하게 지역을 관리해왔고 그리고 시민들과 소통을 했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신뢰도를 좀 쌓았던 부분이죠.
6: 개혁신당 최고위원 김성열 후보도 막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이곳 하남갑은 지난 총선 때 1199표, 단 1.17%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갈린 초격전지입니다. 지난 대선 때도 51대 49, 여야 표심이 팽팽했습니다.
10: 공약도 잘 지켜가시고 좀 그렇게 하면서 깨끗한 세상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1: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헤아리는 분, 당을 떠나서 그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6: 하남의 터줏대감, 원도심 유권자들은 주택 재개발과 침체된 상권 회복이 절실합니다.
12: 하수도 같은 게 오래돼가지고 냄새가 지독하게 나. 아파트 새로 진다고 지금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기도 하고.
13: 옛날보다 많이 상권이 죽었죠. 또 어느 분이 되시든 간에 좀 시장을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6: 반면 젊은 세대가 밀집한 신도시 쪽은 교통 인프라와 학구 문제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습니다.
14: 그러니까 지하철도 없고 그나마 잠실 쪽이랑 가깝긴 하지만 자차가 있으면은 가까운 거고 버스 노선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15: 미래 참 괜찮긴 한데 뭐 아시겠지만 이게 분할돼 있어갖고 성남, 서울, 하남 같이 있어서 그 관련해서 불편한 점은 좀 있죠.
6: 하남은 수도권 동부의 심장부로서 이번 보궐선거 결과는 향후 전국 주도권의 가늠

0: 자로 여겨집니다. 오는 6월 3일 하남 시민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이번 선거에선 거대 양당 대표가 노심초사 마음을 졸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들이 존재감을 자랑하는 전라북도와 부산 북구갑인데요. 두 지역을 둘러싼 양당의 복잡한 속내를 권남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텃밭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3: 정청래는
2: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 개소식 때 사천을 철회하라며 지역에 거센 항의를 받은 건데 이런 성남 민심을 얻고 대리비 지급으로 제명된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으로 연임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파란색 대신 하늘색 옷을 입은 김 후보는 정청래 대표가 이 후보를 편애해서 공천을 줬다. 자신은 친명이라 안 됐다며 표심 공약의 한창입니다.
4: 민주당 지지율이 75% 80%까지 나오는 이곳에서
5: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입니다.
4: 이거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고.
2: 이원택 후보는 가짜 뉴스로 당을 분열시킨다. 당 지도부는 앞으로 복당은 못한다고 경고했지만 오차 범위 안에서 다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지며 민주당은 비상이 걸린 분위기입니다. 권리당원 밀도가 높은 전북 표심은 오는 8월 전당대회에 미리 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역사상 처음으로 전북지사 선거에서 진다면 정청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 지도부는 돌풍 잠재우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6: 이원택 후보는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2: 민주당 아픈 손가락이 전북이라면 국민의힘은 부산 북구갑입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제명당한 전직 당대표 한동훈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선 곳인데 윤 어게인을 몰아내자 보수를 재건하자 연일 직격 중입니다.
7: 장동혁 당권파의 노선대로 계속 갔을 때 보수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5: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2: 한동훈 후보가 승리로 경쟁력을 증명한다면 당권을 넘어 보수 진영의 차기 잠룡으로 강력한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 후보가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여론조사가 이어지면서 보수 야권 단일화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박맹식 후보는 절대 안 하겠다며 삭발했고 장 대표도 보수를 망친 건 한 후보라며 완강합니다.
8: 보수를 망가뜨린 사람이 보수를 재건하겠다는 것이 그게 어떻게
5: 장동혁 국민의힘
8: 그 시민들께 와 닿겠습니까?
2: 전라북도와 부산 북갑 두 지역의 선택은 도지사와 국회의원 선출을 넘어 앞으로 거대 양당 당권의 향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9: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10: 온라인. 6회 평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1: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10: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1: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 안내입니다. 앞서 권남기 기자 리포트 도중 언급된 전북도지사 지지 후보 관련 여론조사는 KBS 전주방송총국의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동안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됐고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지 후보 관련 여론조사는 중앙일보가 케이스텔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동안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3: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전 11시가 지나면서 강원 내륙과 산지에 낀 안개는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전국의 하늘이 맑고 쾌청한데요. 한낮의 기온이 서울 29도, 내일은 30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햇볕도 점점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은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화요일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와 함께 낮 더위도 잠시 주춤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따라 하남 쪽으로 정체가 좀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인데요. 행주대교부터 월드컵대교, 여의하루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사이가 밀리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 정체가 좀 늘고 있습니다. 복정 나들목에서 수서 지나 탄천 일교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현재 남산터널 도심 쪽으로 교통량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한남일 고가차도 남단에서 퇴계로 이가 쪽으로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다시 북부간선도로 외곽 구리 쪽으로 교통량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종암분기점부터 신내 나들목까지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서강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성수대교 지나서 영동대교 사이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로 오늘 11시부터 오늘 밤 자정까지는 잠수교 남단부터 달빛광장까지 양방향 전면이 통제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하루의 허리를 지나는 시간입니다. 오전 11시 20분 흐르고 있는데요. 사흘간 이어지는 부처님 오신 날 연휴의 이튿날 딱 중간에 걸친 요일이기도 하죠. 뭐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나라는 마음보다는요. 아직 반나절과 쉴 수 있는 하루가 온전히 남았네라는 마음으로 기분 좋게 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24일 일요일 아침 함께하는 저는 양수진이고요. 11시 뉴스앤뮤직 첫 곡으로는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미도와 파라솔의 슈퍼스타.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미도와 파라솔 슈퍼스타 YTN 라디오 11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만나고 왔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서울 지금 현재 기온 24.2도 보이고 있습니다. 정오 넘기지 않았는데 오전 기준으로 24도 정도인 거 보니 정말 낮 동안에는 좀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야외 활동하기 위해 바깥으로 나가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부처님 오신 날 맞아서 절로 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서 무언하며 라디오 방송 함께하고 계신가요? 뉴스 앤 뮤직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 문자창 채팅창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또는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이용하시면 무료 참여 가능합니다. 조이의 안녕, 영케이의 오늘만을 너만을 이날을.

11시 뉴스앤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이의 안녕, 영케이의 오늘만을 너만을 이날을 노래 두 곡 만나고 왔고요.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스타벅스 코리아에 수여했던 정부 표창의 취소 여부를 두고 내부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인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란 문구를 사용해 거센 비판을 받은 스타벅스에 대해 정부 포상 취소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해 11월 지역 특산물 활용 상생 음료 개발 지원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동반 성장 단체 부문 유공 포상인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들은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에서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우승한 사실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들은 내 고향 팀이 일본 팀을 1-0으로 물리치고 이겼다고 전했지만 한국에서 경기가 열린 사실과 남쪽 민간단체들의 응원 등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신문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면서 내 고향 팀이 거둔 경기 성과는 당 제9차 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의 승리의 신심과 커다란 고무적인 힘을 안겨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아침 8시 50분쯤 충남 서산 음암면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소방당국은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에 불길을 진화하고 있습니다. 소방은 진압을 마치는 대로 화재 원인과 함께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뉴스 살펴봤습니다. YTN 라디오 11시 뉴스 앤 뮤직 11시 35분 47초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른 아침 뉴스 앤 뮤직 함께 하시면서 마트에 장 보러 갑니다 라고 하셨던 청취자님 마트를 갔는데 조금 사는 거 고기 안 사는 거 실패하고 왔습니다 하시면서 문자를 또 보내주셨네요. 어딜 가나 좀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계신 곳의 일상들 또 전해주시면 방송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래 두 곡 또 만나볼게요. 주혜린의 미친 건가 치즈의 불꽃놀이.

뉴스앤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서 국민주권정부는 부처님의 귀한 말씀을 등불로 삼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랜 세월 고락을 함께하며 국가적인 위기와 슬픔을 맞이할 때마다 아픔을 치유했다면서 우리 사회를 더 단단한 공동체로 만들어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공중보건의 부족으로 인한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원의들의 보건소 근무를 허용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한시적 허용 조치를 내리고 의료기관 개설자의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근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이번 달 시작돼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았으며 개원의는 파트타임 형태로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공보의 인력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 취약지 우선 배치, 순회 진료와 비대면 진료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살펴봤습니다. YTN 라디오 오전 11시 뉴스앤뮤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오후 12시 20분, 1시 20분은요.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트롯 음악 함께하는 뉴스의 트롯과 함께하시죠. 끝곡 두 곡 준비했습니다. 박효신의 AE, 혁오의 뉴본 띄워드려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1: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결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2: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1: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주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은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광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 내에서 일동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2: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하늘 속에 낮 동안의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서울 29도, 내일은 30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야외 활동하실 때는 모자나 양산으로 자외선 차단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화요일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도심에서는 11시부터 세종대로 동화 면세점 앞 인도에서 집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후 1시까지

0: 20일까지 집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로 오전 11시부터 오늘 밤 자정까지 잠수교 북단에서 남단 달빛광장 양방향 전면이 통제됩니다. 한편 현재 내부 순환로 성수 분기점 방향 홍지문 턴 입구를 지나서 3차로에 고장 차량이 발생했습니다. 홍지문 턴을 지나서 차로 변경하실 때 미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서울 양양고속도로 지금 양양 가는 길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 나대목까지 13km 구간 밀리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57부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백악관 검은소 인근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백악관이 한때 폐쇄됐습니다.
5: 총격범은 제압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고 당국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진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6: 네, 현지 시간 23일 토요일 오후 백악관 인근에서 총성이 울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백악관 비밀경호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비밀경호국은 용의자가 백악관을 향해 총격을 가했고 경호국 요원들이 대응사격을 해 총격범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호국 대변인은 예비조사 결과를 인용해 동부 시간 오후 6시 직전에 한 명이 백악관 단지 바로 바깥에 설치된 검문소에 접근해 경찰관들에게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경호국 요원들이 대응사격해 용의자를 맞췄고 용의자는 인근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용의자 제압 과정에서 지나가던 행인 한 명도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협상 조율을 위해 백악관 내부에 머물고 있었지만 안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총성이 울리자 백악관이 봉쇄되고 기자들에게도 대피 지시가 내려졌는데요. 백악관 봉쇄는 미 동부 시간 저녁 6시 45분 직후 바로 해제됐고 현재 FBI도 현장에 출동해 비밀 경호국을 지원하며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이번 총격은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안 돼 또 일어난 건데요. 이란 전쟁 이후 미국에서는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고 이에 따른 경계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총격범의 신원은 나왔습니까?
6: 네, 미국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용의자가 21살의 나시르 베스트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베스트는 이전에도 비밀경호국과 여러 차례 마찰을 빚은 적이 있는 인물인데요. 지난해 6월에도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며 백악관 진입로를 막아 체포된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 정신질환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스트는 이어 지난해 7월에 또 백악관 단지 진입로에 들어가려다 체포돼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베스트의 SNS에서 자신이 진짜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주장하고 또 트럼프에게 해를 끼치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낸 게시물들도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무기를 휘두르는 것을 목격한 적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박영진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대체로 완료됐다면서 이에 대해 중동 국가 이스라엘 정상과 연쇄 통화를 갖고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5: 이란 측은 양측의 의견차를 좁히고 있다며 양해각서 최종 확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 막판 이견 조율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7: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과의 협상이 최종 조율만 남겨둔 채 대체로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카타르, 튀르키예, 이집트, 요르단, 바레인 정상과 이에 대해 전화로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중재를 맡은 파키스탄 아심 무니르 군 총사령관과의 통화도 매우 잘 진행됐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포함해 합의의 최종적인 측면과 세부 사항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1차 대면 협상을 진행한 제이디 벤스 부통령,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맞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와 최종 조율을 마칠 전망입니다.
8: 이란 핵 프로그램 중단은 20년이면 충분하지만 진정성 있는 20년이 보장돼야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7: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의견차를 좁히고 있다며 14개 항의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양해각서 확정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MOU에 합의할 경우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 핵 문제 논의 전 30일에서 60일의 유예 기간을 두고 공결 자산을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 합의 임박 소식이 전해진 게 처음이 아닌 데다 이란 핵 문제 관련 논의 자체에 구체적인 진전도 없었습니다. 한 당국자는 막판 이견으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며 경고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5: 이란의 최신 제안에 대한 미국의 답변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24일 일요일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협상 사정에 밝은 두 명의 파키스탄 소식통을 인용해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과 파키스탄이 전쟁을 종식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 위한 수정 제안서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파키스탄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도 소식통이 파키스탄에서 마련한 합의문 초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48시간 이내 최종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피력했다고 전했습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3일 이란 종전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포함해 타결이 임박했다고 발표하자 이란 반관영 매체는 이를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란 파르스통신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최근 교환된 문건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관리하에 남게 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파르스통신은 그러면서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완전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파르스통신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연계된 반관영 매체로 강경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5: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을 겨냥한 해상 봉쇄를 통해 지금까지 100척을 회항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지역 미군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지난 6주 동안 15,000명 이상의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장병들은 100척의 선박을 회항시키고 4척을 무력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26척의 인도적 지원 선박의 통항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4: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지난 24시간 동안 상선 25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현지 시간 23일 밝혔습니다. 이란 관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혁명 수비대는 유조선과 컨테이너선 등 25척이 해군의 협조와 보안 지원 속에 허가를 받고 해협을 통과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미군의 공격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혁명 수비대 해군은 해협에 대한 정보 통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혁명 수비대 발표에는 해협을 통과한 배들이 어느 나라 선적인지 등 구체적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5: 방글라데시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닮은 알비노 물소가 화제가 되면서 많은 관람객을 불러모으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수도 다카 인근의 한 농장에서 자란 700kg짜리 알비노 물소는 이마에 난 옅은 금발 털 뭉치 덕분에 트럼프 물소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농장주는 다음 주 이달 아드아 축제 기간 희생 제물로 바치려는 고객에게 이 물소가 팔렸다며 축제 전까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0: 6.3 지방선거 이제 딱 열흘 남았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여야 모두 불심 공약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양당 지도부 일정부터 살펴볼까요?
1: 네, 먼저 민주당 투톱은 호남과 수도권을 나누어 공략합니다. 정청래 대표는 텃밭 전남을 선택했는데요. 순천시 송광

0: 행사 법요식에 참석한 뒤 광양시와 담양군, 함평군으로 가며 민주당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섭니다. 서울에 남은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계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함께했습니다. 오후에는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광진구 어린이 대공원을 돌며 지원 유세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이후엔 또 다른 격전지 하남시로 향해 보궐선거에 도전한 이광재 후보에게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이원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서울에 남아 조계사 법요식에 참석했는데 일정이 끝난 뒤엔 곧장 인천으로 내려갑니다. 연수구와 계양구, 부평구를 돌며 도보유세 등 시민 밀착형 선거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경북 김천에서 불심을 집중 공략합니다. 직지사 법회 참석을 시작으로 개운사와 관음사 등 사찰과 암자 6곳을 방문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5.18 당일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은 스타벅스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장동혁 대표는 스타벅스가 과거 세월호 참사 추모일에도 사이렌 이벤트를 진행한 걸 이재명 대통령이 비난하자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앞뒤 없이 지른 것 같다, 이성을 상실한 거냐고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잡자는 걸 정쟁과 선거운동 수단으로 악용하는 건 국민의힘이라며 정상적 사고방식이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1: 네, 격전지별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어떤 일정 소화합니까?
0: 네, 먼저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조계사 법회 참석 뒤 서울 동남권 민심 공약에 나섭니다. 광진구와 강동구, 송파구에서 재개발, 재건축 간담회를 연달아 개최한다는 계획인데요. 자신의 착착개발 공약을 부각하며 신속한 정비사업을 고리로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자들을 만나며 일정을 시작한 오세훈 후보는 오후 첫 일정으로 성동구 행당 7구역 재개발 현장을 다시 찾습니다. 아가씨당 기부 체납 문제로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은 건 결국 성동구청장이던 정원호 후보의 무능 때문이란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강동구와 중랑구를 찾아 교통개선과 신속한 재건축 등을 공략한 뒤 잠수교에서 일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 지역 판세도 관심인데 민주당 전재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모두 범어사 법요식에 참석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온종일 불교 신자들과 접촉면을 늘린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재수 후보 관련 의혹을 부각하기 위한 별도 회견도 예고한 상태라 내용과 수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부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겠다며 통합과 화합을 강조했는데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 논란과 관련해 일베 사이트에 대한 폐쇄 등을 검토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이 대통령의 축사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2: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오랜 세월 우리 삶 속에 함께해온 부처님의 가르침은 국가적 위기마다 국민의 아픔을 치유해줬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대립하기보다 화합하라는 가르침은 우리 사회를 더 단단한 공동체로 만들어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자비로서 사라진다는 부처님 말씀을 인용해 지금 우리 사회에도 공존과 상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정부는 부처님 말씀을 귀한 등불로 삼고 무엇보다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통합과 화합을 의미하는 원융회통의 정신을 깊이 새기며 하나된 힘으로 국민과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 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일베 폐쇄도 거론했다고요.
2: 네, 이 대통령이 오늘 오전 SNS에 올린 글입니다. 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 일베 사이트 이용자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찾아와 노 전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논란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했는데요. 일베처럼 조롱과 모욕으로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처벌 등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조란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트 폐쇄나 징벌적 배상,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공론화나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를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고 덧붙였는데 최근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등 논란을 연이어 지적하는 등 혐오 표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가 5.18 조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휴일인 오늘도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18

0: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게시물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스타벅스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 네, 앞서 스타벅스는 5월 18일을 탱크데이로 이름 붙이고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활용해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과 광주에서 각각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등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유족을 모욕했다는 등 혐의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두 건은 병합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맡았습니다. 재배당 하루 만에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등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경찰은 휴일인 오늘도 수사팀 상당수가 출근해 관련 수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선 고발장과 진술 내용을 토대로 실제 혐의가 성립하는지 살피는 것으로 보이는데, 스타벅스 코리아 등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경찰은 해당 이벤트가 5.18 민주화운동법에서 금지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게시물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요?
1: 네, 경찰청은 그제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행위가 온라인을 통해 퍼지고 있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게시물은 5.18은 폭동이라는 허위 사실이 담겼거나 북한 지령, 간첩 개입이란 내용의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신문기사 형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오늘도 모니터링을 이어가며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글이 올라온 인터넷 게시판을 상대로 용의자 특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 중인데, 기사 형태 게시글이 올라온 사이트에도 이미 IP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단순 공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하고 문제가 되는 게시글을 발견하는 즉시 실시간 삭제와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0: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어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YTN is FM.
7: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일요일이자 부처님 오신 날 연휴가 이어지는 낮 시간 곳곳으로 차량이 몰리면서 정체가 시작되는데요. 고속도로 정체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입니다.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속도 줄여서 이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호법에서 이천까지도 정상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에서 새말, 면원에서 봉평터널까지도 밀리는데 강릉분기점 부근으로는 사고까지 발생해서 조심히 통과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이동 차량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강변북로가 올림픽대로보다 전체적인 차량 소통량이 많습니다. 일산 쪽 들어가는 길 서강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반대쪽으로는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요. 월드컵대교는 남단에서 북단 쪽

쪽으로 다리 건너는데 차가 많아서 9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 쪽으로는 홍지문 부근 3차로 쪽에 고장차가 있고요. 주변을 지나는 데는 차량 자체가 적어서 소통에 지장을 받고 있진 않습니다. 북부간선도로 따라서 외곽에서 구리 쪽으로 월릉분기점과 묵동 사이로 차량 많고요. 신내까지도 그 정체에 운전이 이어집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녹천교를 중심으로 상계교까지 가다섯 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차가 많다 보니까 같이 가는 화랑로드 태릉 쪽으로 화랑대역 사거리 부근 추측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5월 24일 일요일이자 부처님 오신 날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이고요. 자, 지금부터 2시간 동안은 뉴스 앤 트로트가 이어집니다. 아마 이 시간만을 기다렸던 분들도 꽤 많으신 줄 알고 있어요.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들 이 정오 시간에 낮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계실 텐데 신청곡도 많이 받고 있으니까 남겨주시고요. 연휴 맞아서 보내고 있는 일상 풍경들도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곡 띄워드립니다. 문희옥의 평행선.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어,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어,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6: 네, 12시 뉴스앤트로 첫 곡은 문희옥의 평행선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5월 24일 일요일이자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2023년부터죠. 부처님 오신 날도 대체 공휴일의 대상이 되면서 내일까지도 이제 휴일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5월 연휴가 또 한 번 완성이 됐는데 5월은 특히 연휴가 좀 있었죠. 5월 1일 노동절이 금요일이었고 5월 5일 어린이날이 화요일이면서 월요일에 연차 쓰신 분들은 이때 아마 꽤 긴 휴가를 보내셨을 것 같고 딱 2주 정도 더 지났는데 바로 대체 휴일이 또 이어지면서 이렇게 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는요 꽤 연휴가 많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지난 1, 2, 3, 4월도 적지 않게 쉬었다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다가올 휴일들을 전해드리면요. 우선 이제 선거가 딱 열흘 남았죠. 그래서 6월 3일 지방선거 수요일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연휴는 아닙니다만 빨간 날이 하루 더 생겼고요. 소중한 투표 다들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부터 7월 17일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이 되면서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연휴가 또 한 번 완성이 됐고요. 8월 15일 광복절이 토요일인데 대체 휴일이 되면서 역시나 토, 일, 월 휴일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9월로 가면 이제 추석이 또 있죠. 추석도 목요일부터 목, 금, 토, 일 이렇게 나흘 동안 이어지는 연휴가 완성이 되겠고요. 10월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 10월 3일 개천절 토요일이면서 대체 휴일 그래서 토, 일, 월 연휴 완성이 되고요. 10월 9일 한글날이 금요일이면서 역시나 금, 토, 일 또 한 번의 연휴가 완성이 된다는 점. 이제 정말 계획 부지런히 세워두셔야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날씨 좋은 거 보면서 별다른 계획 없이 집에서 쉬고 있다가 쉬는 것도 너무 좋은데 밖에 좀 나갈 걸 했던 분들 혹시 계시다면 부지런히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집에서 나는 쉬는 게 제일 좋아하는 분들 YTN 라디오와 함께해 주시면 귀가 즐거운 휴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두 곡 더 이어가는데요. 이번엔 정정아의 왕대포 그리고 별사랑과 홍지윤이 함께한 짜라짜짜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네, 정정화의 왕대포, 별사랑 홍지윤의 짜라짜짜 두 곡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간 베스트에 대한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한 데 대해 국민의 분개를 대변한 마땅한 메시지라고 평가했습니다. 강 수석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최근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논란과 사이렌 이벤트, 그리고 이어지는 조롱 등을 보고 대통령도 분노했지만 국민도 분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포함해 여당의 입장을 묻는 말에는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베 사이트 폐쇄 등을 거론한 데 대해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특히 북한 찬양 사이트들만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거냐며 한국대학생 진보연합과 자주시보의 누리집과 SNS 계정 등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공유된 내용을 보면 대진연은 미국을 몰아내자는 성명서를 올리는 한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관련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주시보 역시 김 위원장 관련 뉴스를 꾸준히 전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양양자 경기도지사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성남 수정경찰서는 오늘 아침 8시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 거리에 설치된 양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를 받아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양 후보 측은 현수막에서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발견했다는 제보를 받아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240조 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전물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봤습니다. 네, 마지막에 전해드린 현수막 훼손. 이거는 선거 때마다 어김없이 전해드리고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현수막이 과거에 생각해보면 선거철 때 좀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면서 안전이나 아니면 도시 미관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이후로는 논란이 좀 커지고 나서는 그래도 관리가 많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마 느끼시는 분들도 곳에 따라는 있을 것 같고 저도 예전에는 그 우회전할 때 현수막이 인도 쪽을 가려서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보기가 어려운 그 구간이 있어서 신고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비슷한 위험 구간에 현수막이 설치되는 경우가 좀 적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좀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현재 지금 선거운동 기간이다 보니 현수막도 현수막이고 거리 유세 차량도 많이 보이죠. 우리 동네에는 어떤 운동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뭐 그런 얘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시와 1시는 트로트를 듣는 시간입니다. 뉴스 앤 트롯이 이어지고요. 실시간 주요 뉴스들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있는 분들 그리고 연휴를 보내고 있는 그 표정을 전해주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 문자 보내주시거나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통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박민수의 보르마 그리고 김준호, 손태진이 함께한 나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노래 두 곡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들은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에서 내 고향 여자축구단이 우승한 사실을 비중있게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들은 내 고향 팀이 일본 팀을 1-0으로 물리치고 이겼다고 전했지만 한국에서 경기가 열린 사실과 남쪽 민간단체들의 응원 등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신문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면서 내 고향 팀이 거둔 경기 성과는 당 제9차 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온 승리와 신심과 커다란 고무적 힘을 안겨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지난달 중동산 원유 수입량이 급감하면서 한국의 원유 수입국 2위인 미국이 1위 사우디아라비아를 턱밑까지 따라잡았습니다. 한국무역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원유 수입량은 846만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2.8% 감소했습니다. 특히 중동산 수입량은 약 449만 톤으로 37.3% 줄었습니다. 전체 원유 수입량에서 중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가장 높지만 지난해 4월 기준 65.2%에서 지난달에는 53.1%로 12.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서울시가 여름 행락철을 앞두고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시설물 908건과 무단 점용 등 불법행위 295건을 적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안전사고 예방과 하천 사유화 방지를 위해 다음 달까지 불법행위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120 다산콜이나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등을 통해 무단 평상이나 임시 영업 구조물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론 뉴스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 끝곡 세 곡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정동완의 고개사의 첫사랑, 개미 두 마리의 사랑의 선수교체, 최헌의 카사블랑카 준비했고요. 저는 1시 20분 1시 뉴스앤트롯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3: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초여름연기가 물씬 풍깁니다. 맑은 하늘만큼이나 햇볕도 무척 강한데요. 자외선 차단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이 29도, 단양은 28도까지 오르고요. 내일도 기온이 올라서 오늘보다도 더 덥겠습니다. 화요일에는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이 더위는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고속도로 따라서 외곽 가는 차량들 서울 양양강 고속도로에 좀 몰려 있는데요. 양양 방향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까지, 화촌 구터널에서 서석 터널까지 총 25km 구간 답답함을 보이고 있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서평택에서 서해대교 합류할 때, 그리고 이제 서산 부근으로도 속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외곽 방향으로는 남사진이 부근, 경주 부근으로 짧게 주춤하고요. 광주 원주 고속도로는 원주 쪽으로 초월 라들목과 초월 터널 사이로 차간격 좁힙니다. 천안 논산고속도로 논산 쪽으로 촬영터널 관리소 부근 1차로에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촬영터널 관리소 통과하실 때 주의하셔야겠고요. 촬영터널 무학교에서 촬영터널까지 차량도 많은 상황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에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대체로 완료됐다면서 이에 대해 중동 국가 이스라엘 정상과 연쇄 통화를 갖고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 이란 측은 양측이 의견차를 좁히고 있다며 양해각서 최종 확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막판 이견 조율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과의 협상이 최종 조율만 남겨둔 채 대체로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카타르, 튀르키예, 이집트, 요르단, 바레인 정상과 이에 대해 전화로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중재를 맡은 파키스탄 아심 무니르 군 총사령관과의 통화도 매우 잘 진행됐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포함해 합의의 최종적인 측면과 세부 사항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1차 대면 협상을 진행한 제이디 벤스 부통령,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마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와 최종 조율을 마칠 전망입니다.
4: 이란 핵 프로그램 중단은 20년이면 충분하지만 거짓된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20년이 보장돼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3: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의견차를 좁히고 있다며 14개 항의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양해각서 확정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MOU에 합의할 경우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 핵 문제 논의 전 30일에서 6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동결 자산을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 합의 임박 소식이 전해진 게 처음이 아닌 데다 이란 핵 문제 관련 논의 자체에 구체적인 진전도 없었습니다. 한 당국자는 막판 이견으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며 경고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3일 이란 종전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포함해 타결이 임박했다고 발표하자 이란 반관영 매체는 이를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최근 교환된 문건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관리하에 남게 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파르스 통신은 그러면서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불완전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2: 이란의 최신 제안에 대한 미국의 답변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24일 일요일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과 파키스탄이 전쟁을 종식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 위한 수정 제안서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협상 사정에 밝은 두 명의 파키스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번 방문을 통해 전쟁 종식을 위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회담의 주요 의제들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의제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1: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전 세계 식량 안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 유엔 식량 농업기구는 이번 사태가 글로벌 식량 위기의 시작이며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안에 본격적인 폭등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한상욱 기자입니다.
5: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사실상 전면 폐쇄된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0: 석유 수송량의 20%가 지나는 핵심 길목이 막히면서 불똥은 농업 현장으로도 튀었습니다. 석유뿐만 아니라 전 세계 비료 공급량의 3분의 1이 이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올여름 농번기를 앞둔 전 세계 농가에는 비료 부족 경고 등이 켜졌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이번 사태를 일시적 충격이 아닌 구조적인 농식품 위기의 서막으로 규정했습니다. 에너지와 비료 가격이 먼저 뛰고 이어서 수확량 감소와 식량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타격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분쟁 직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FAO는 이대로라면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안에 본격적인 세계 식량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 지금이 바로 각국의 흡수 능력을 어떻게 높일지, 그리고 이 병목 현상에 대한 회복력을 어떻게 키울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공급 차질의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FAO 수석 경제학자입니다.
0: FAO는 각국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대체 무역 통로를 확보하고 어떤 무역 규제에서도 인도적인 식량 흐름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2: 수출 효자로 손꼽히는 일본 녹차가 중동전쟁 여파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3: 최근 인기 급상승 중인 나또도 마찬가지인데요. 독해 이승배 특파원이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4: 일본의 유명 차 생산지인 시즈오카현입니다. 5월 본격적인 차 수확철이 시작되면서 성수기를 맞았지만 농장주는 걱정이 앞섭니다. 포장재 때문입니다.
1: 지금까지는 주문하면 바로 들어왔는데 이제는 좀처럼 금방 안 들어옵니다. 가격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농장주입니다.
4: 녹차는 빛과 산소, 습기에 약해서 포장재는 차단 기능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얇은 필름을 겹쳐 만드는데 90% 이상이 나프타를 원료로 만듭니다. 중동 기름길이 막히면서 나프타 공급에 차질이 생긴 이후 포장지 값이 급등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쇄 잉크까지 귀한 몸이 됐습니다.
1: 매달 꽤 많은 양의 원자재를 구매하고 있어서 몇 퍼센트만 가격이 올라도 수천만 엔에서 1억 엔까지 비싸집니다. 포장재 업체 사장입니다.
4: 최근 입지몰이 중인 나토 업체도 울상입니다. 바닥에 하얗고 폭신폭신한 스티로폼 역시 나프타로 만드는데 용기값이 최근 20%가 올랐습니다. 일본에서 나토는 3팩에 100엔 조금 넘는 대표 서민 음식이지만 더는 서민이란 단어를 쓸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일본은행은 중동 사태로 석유 제품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제조업은 5포인트, 비제조업은 8포인트가량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현지 언론도 나프타 부족 불안이 가라앉지 않는다고 경고를 보냈는데 정부는 계속 괜찮다 요지부동입니다.
1: 원유와 나프타로 만든 화학 제품을 비롯한 석유 제품들은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입니다.
4: 미국 등 다른 지역에서 대체 원유를 조달한다고 해도 중동산에 비해 비싼 데다가 수급이 불안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가 아무리 괜찮다고 안심을 시켜도 제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3: 현지 시각 23일 토요일 저녁 미국 워싱턴 백악관 검문소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해 백악관 비밀 경호국이 이를 제압하고 용의자를 사살했습니다. 비밀경호국은 현지 시간 오후 6시 직전 총격범이 백악관 검문소에 접근해 경비대원들에게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고 이에 요원들이 대응사격해 용의자를 맞췄고 용의자는 인근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법 집행 당국자를 인용해 이 총격 용의자가 정신적 문제를 가진 인물로 이전에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었다고 전했습니다. 비밀경호국 대응사격 중에 지나가던 행인 한 명도 총에 맞아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첫 휴일을 맞았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수도라 불리는 울산에는 시장 후보 4명이 나서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울산 연결의 현재 선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태인 기자,

0: 네, 울산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휴일을 맞아 선거전도 치열할 것 같은데 울산시장 선거 분위기 어떻습니까?
0: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울산 행정의 중심 시청입니다. 이곳 7층에서 시장 집무실이 있는데 앞으로 4년 동안 시정을 이끌 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는 모두 4명입니다. 후보자 모두 석가탄신일을 맞아 울산 시내 4차를 돌며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상욱, 국민의힘은 김두겸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먼저 민주당 김상욱 후보는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에 공천을 받아 당선됐습니다. 1, 2, 3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꾸고 울산시장 선거까지 나선 건데요. 김 후보는 시내버스 전면 공영제 시행과 복지, 의료 같은 정주여건을 개선해 시민 기본권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또 유세차를 쓰지 않고 걸으면서 시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선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저는 유세차가 아니라 소통차, 시민의 민원과 정책을 받들고 정책을 연구하고 실행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정도를 걷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0: 국민의힘에서는 현직 시장인 김두겸 후보가 재선에 도전합니다. 김 후보는 구의원, 시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했고 울산 남구청장을 역임한 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돼 민선 8기를 이끌었는데요. 김 후보는 울산을 AI 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과 문화와 관광, 스포츠 같은 시민생활에서 행복을 체감하도록 한다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또 행정의 영속성과 전문성을 강점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행정을 이끌음에 있어서는 연속성도 있을
4: 것이고
3: 전문성도 훨씬 상대 후보보다는 제가 강점이 있으니까 그걸 많이 시민들 만나뵈면 부각하겠습니다.
1: 네, 거대 양당 후보에 맞선 나머지 후보 두 명의 선거 전략과 공약도 전해주시죠.
0: 네, 진보당은 김종원 후보, 무소속 박맹우 후보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먼저 진보당 김종원 후보는 민선 8기 울산 동구청장을 지냈습니다.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인데 시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해 20대 국회의원도 역임했는데요.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울산 동구청장에 두 번 당선됐습니다. 김 후보는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 삶을 지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시의원과 국회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다가서겠다고 밝혔습니다.
5: 실력과 능력 이런 것이 검증된 사람이어서 울산 시정을
1: 진보당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5: 울산 시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저 김종훈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0: 무소속 박맹호 후보가 사선 고지에 오를지도 관심입니다. 박 후보는 2002년 처음 당선된 뒤 연달아 세 번 울산 시장을 지냈습니다. 이후 19대와 20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는 등 정치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박 후보는 울산 산업을 인공지능으로 재편하겠다며 SNS를 활용한 선거 전략으로 무소속 한계를 뛰어넘겠다고 말했습니다.
5: SNS를 활용해서
4: 무소속 울산시장
5: 후보입니다. 제가 바로 울산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능력을 가진 후보라는 사실을 널리 가능한 많이 알리는 데 있습니다.
0: 이렇게 울산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는 모두 4명입니다. 다만 어제와 오늘 민주당과 진보당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민주당 쪽에서 일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된다며 단일화 여론조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반해 김두겸 후보는 박맹호 후보에게 SNS로 조건 없는 보수 단일화를 제안했는데요. 후보 단일화에 따라 선거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1: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9일 앞둔 내일 대전을 방문해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를 지원사격합니다. 이장우 후보 측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내일 오전 충북 옥천에 있는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한 뒤 오후에 대전으로 이동해 이 후보 선거 캠프를 찾아갈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06년 커터칼 피습 사건 뒤 퇴원 일성으로 대전은요라고 물어 당시

0: 열세던 대전시장 판세를 뒤집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공개 일정을 삼가던 박 전 대통령은 어제 대구 칠성시장에서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유세를 지원하는 등 최근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선 거대 양당 대표가 노심초사, 마음 졸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들이 존재감을 자랑하는 전라북도와 부산 북구갑인데요. 두 지역을 둘러싼 양당의 복잡한 속내를 권남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텃밭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2: 정청래는
1: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 개소식 때 사천을 철회하라며 지역에 거센 항의를 받은 건데 이런 성남 민심을 얻고 대리비 지급으로 제명된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으로 연임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파란색 대신 하늘색 옷을 입은 김 후보는 정청래 대표가 이 후보를 편애해서 공천을 줬다. 자신은 친명이라 안 됐다며 표심 공략의 한창입니다.
3: 민주당 지지율이 75%에서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입니다. 이곳에서 만약에 무소속 후보가 된다면 이거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고.
1: 이원택 후보는 가짜 뉴스로 당을 분열시킨다. 당 지도부는 앞으로 복당은 못한다고 경고했지만 오차 범위 안에서 다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지며 민주당은 비상이 걸린 분위기입니다. 권리당원 밀도가 높은 전북 표심은 오는 8월 전당대회에 미리 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역사상 처음으로 전북지사 선거에서 진다면 정청래 리더십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 지도부는 돌풍 잠재우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4: 이원택 후보는 민주당을 위한
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4: 민주당의 후보입니다.
1: 민주당 아픈 손가락이 전북이라면 국민의힘은 부산 북구갑입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제명당한 전직 당대표 한동훈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선 곳인데 윤 어게인을 몰아내자 보수를 재건하자 연일 직격 중입니다.
6: 장동혁 당권파의 노선대로 계속 갔을 때 보수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5: 의원 후보입니다.
1: 한동훈 후보가 승리로 경쟁력을 증명한다면 당권을 넘어 보수 진영의 차기 잠룡으로 강력한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 후보가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여론조사가 이어지면서 보수 야권 단일화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박민식 후보는 절대 안 하겠다며 삭발했고 장 대표도 보수를 망친 건 한 후보라며 완강합니다.
7: 보수를 망가뜨린 사람이 보수를 재건하겠다는 것이
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7: 그 시민들께 와 닿겠습니까?
1: 전라북도와 부산 북갑 두 지역의 선택은 도지사와 국회의원 선출을 넘어 앞으로 거대 양당 당권의 향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8: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9: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8: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0: 조금 전 뉴스에 나온 여론조사는 KBS 전주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동안 무선 100%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는 중앙일보가 케이스텔 리서치에 의뢰해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동안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임위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임위원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0: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자 일요일인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은 28도, 대전 29도, 대구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하늘이 맑고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2026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에 따라서 교통 통제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잠수교 북단과 남단 사이 전면 통제되는 점 주의하셔야겠고요. 현재 북부간선도로 따라서 외곽에서 종암동 쪽으로 차량 늘었습니다. 묵동을 중심으로 월릉분기점까지, 반대쪽으로는 월릉분기점에서 신내까지 밀립니다. 내부 순환로 위로는 성산 쪽으로 홍지문 터널 안에서 사고가 방금 발생했습니다. 홍지문 터널 성산 가는 길 1005m 지점 1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터널 안에 있는 사고인 만큼 1차로는 특히 더 주의하셔야겠고요. 강변북로는 일산에서 구리 쪽 나가는 길 월드컵대교와 서강대교 사이로 교통량만 꾸준할 뻔 큰 정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양화대교와 성산대교 사이 1차로 막고 녹지 작업하는 구간이 있고요. 그전으로는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짧게 지체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하행선 정체가 길진 않지만 꾸준히 이루어지는데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까지 11km 구간 밀리고 있고요. 내촌 1터널에서 서석터널까지 속도 줄여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실시간 뉴스 그리고 전 국민 애창 인기 트롯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뉴스 앤 트롯 이어가고요. 저는 계속해서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자, 연휴라는 표현을 최근에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연휴가 좀 많은 편인데 이럴 때마다 나는 쉬지 못하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팍팍해 하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민 누구에게 털어놓으면 좋을까요? 그런 해답을 찾아주는 노래가 있어서 오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테스 형 준비했고요. 차지연 버전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0: 헬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1: 네, 1시 뉴스 엔트로 첫 곡은 차지연의 태수영 듣고 왔습니다. 뭔가 가슴이 좀 뚫리셨나요? 예,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관련해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파란수국님께서는 어제 용문산에 가서 YTN 라디오 뉴스 엔트로 청취율 대박 기원을 빌어주셨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퇴근하면서 절에 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남매가 일을 저질렀는데 하는 일 잘 되게 기원하러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일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딱 이렇게만 남겨주셔서 일을 저질렀다고 하시는데 어떤 뭐 계약을 큰 건을 하셨는 건지 가게를 내시는 건지 사업을 벌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원 드릴게요. 우리 찐사랑 웅바라기님 역시도 부처님 오신 날 되면 함께 가족들하고 절에 갔던 추억이 있다고, 그때 먹었던 절밥이 참 맛있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경험이 없어요. 사실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해서 연등 행사 정도 가본 기억이 있지 절밥 먹었던 기억은 특별히 없는데 어떤 맛있는 밥이 준비가 되는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우리 꿈별님께서는 절에 다녀왔다고 하시면서 엄마 생각이 나서 한바탕 눈물이 났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절에 가면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지금부터도 찾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은데 다들 소중한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샵 0945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남겨주시고요. YTN 라디오 채팅창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나태주의 연하의 남자, 김양의 정든님 두 곡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노래 두 곡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미국과 이란이 60일간의 휴전 연장을 포함하는 합의안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23일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고 이란은 석유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 이란의 핵 프로그램 제한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일본 의류업계에서 석유를 원료로 하는 각종 자재의 품귀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고 니온 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의료용 장갑 비축 물량 5천만 장을 방출하기 시작했지만 일본에선 한 달에 의료 장갑 약 9천만 장이 소모되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공급난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밖에 약병과 목발 등 의료 자재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의료계뿐 아니라 비료 가격 인상으로 일본 농가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진원지인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민주콩고 정부는 현지 시간 23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이번 에볼라 집단 발병 사태에서 의심 환자는 867명이며 이 가운데 204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민주콩고 에볼라 의심 사망자 숫자를 177명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WHO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 중이라며 국가적 위험 수준을 높음에서 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 이 에볼라 바이러스 사망자가 뉴스를 전해드릴 때마다 늘고 있어요. 물론 좀 거리가 멀기도 하고 아직 다른 나라로 많이 번지는 것 같지는 않긴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한번 겪었다 보니까 이런 뉴스를 접하면 덜컥 겁부터 나는 것 같습니다. 콩고 민주 콩고에서도 그렇고요. 뭐 세계적으로 봐도 더 번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요. 류지광의 외로운 밤 그리운 너, 임수정의 이 여자 이렇게 두 곡 준비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깊은 감성이 느껴지는 두 곡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지난달 중동산 원유 수입량이 급감하면서 한국의 원유 수입국 2위인 미국이 1위 사우디아라비아를 턱 밑까지 따라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원유 수입량은 846만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2.8% 감소한 가운데 중동산 수입량은 약 449만 톤으로 37.3% 줄었습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배우자 한인옥 여사가 오늘 향년 88세로 별세했습니다. 1938년 경남 함안에서 한성수 전 대법관의 딸로 태어난 고인은 경기여고와 서울대 가정교육과를 졸업했습니다. 1962년 이전 총재와 결혼한 뒤 한평생을 함께한 고인은 쓰라에 아들 두 명과 딸 한 명을 뒀습니다. 빈소는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에 마련됐고 발인은 오는 26일 아침에 이루어집니다.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 서해를 비롯한 제1도련선 주변에 군함 등 100여 척을 배치했다고 타이완 고위 안보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가안전회의 수장인 우자오시의 비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중 정상회담 직후 중국이 제1도련선 주변에 선박 100여 척을 배치했다고 썼습니다. 이어 중국은 현상 유지를 파괴하고 지역 평화 안정을 위협하는 유일한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뉴스 살펴봤습니다. 이찬원의 봉선화 연정, 윙크의 부끄부끄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은 정리하고요. 2시부터는 팝과 가요 듣는 뉴스 앤 뮤직이 이어집니다. 2시 20분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FM.
0: 기후 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계절의 시계가 한 걸음 더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른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고요. 청주는 28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릅니다. 자외선이 강합니다. 오늘 나들이 즐기실 때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이용하시는 분들 양방향 정체를 염두에 두시는 가운데 조금 전 오후 1시 47분경에 남양주 요금소 부근에서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따라서 남양주 요금소 부근 사고 구간 조심히 이동하셔야겠고요. 양양 가는 길은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 내촌 2터널에서 서석터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만 정체가 되는데요. 군산에서 동서천까지 서울 방향으로 올라가는 길 차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정체고요. 그후론 괜찮다가 다시 한번 경기권에서 화성휴게소, 매송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차량이 많은 모습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여전히 밀리는 가운데 진부 1터널 부근 1차로에 사고 있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2: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0: YTN News FM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대체로 완료됐다면서 중동 국가 이스라엘 정상과 연쇄 통화를 갖고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은 양측이 의견 차를 좁히고 있다며 양해각서 최종 확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막판 이견 조율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과의 협상이 최종 조율만 남겨둔 채 대체로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카타르, 튀르키예, 이집트, 요르단, 바레인 정상과 이에 대해 전화로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중재를 맡은 파키스탄 아심 무니르 군 총사령관과의 통화도 매우 잘 진행됐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포함해 합의의 최종적인 측면과 세부 사항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1차 대면 협상을 진행한 제이디 벤스 부통령,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맞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와 최종 조율을 마칠 전망입니다.
3: 이란 핵 프로그램 중단은 20년이면 충분하지만 거짓된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20년이 보장돼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의견차를 좁히고 있다며 14개 항의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양해각서 확정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MOU에 합의할 경우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 핵 문제 논의 전 30일에서 60일의 유예 기간을 두고 동결 자산을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 합의 임박 소식이 전해진 게 처음이 아닌 데다 이란 핵 문제 관련 논의 자체에 구체적인 진전도 없었습니다. 한 당국자는 막판 이견으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며 경고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 오랫동안 공전하던 종전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협상안 마련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4개 항으로 이뤄진 양해각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호르무즈 해협과 핵 문제는 여전히 복병입니다. 이번엔 중동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희력 특파원.
4: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종전협상과 관련해 14개 항으로 이뤄진 양해각서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4: 가깝지도 멀지도 않다. 현재 양해각서 체결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다. 이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현지 시간 23일 이란 국영통신사와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바가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현재 논의 중인 14개 항에 대한 일부 세부 내용도 언급했습니다. 우선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양해각서를 작성할 계획이었다며 여기에는 전쟁을 종식시키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쟁점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해각서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으로는 전쟁 종식과 미국의 해상 공격 중단, 그리고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30일에서 60일 사이 적절한 기간에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60일간의 휴전 연장을 포함하는 합의안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포함해 종전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란에서는 반박하는 보도가 나왔다고요?
4: 미국과 이란 사이에 최근 교환된 문건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관리 아래 남게 될 거라고 파르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해협이 개방될 거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불완전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파르스 통신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연계된 이란의 반관영 매체로 강경 성향으로 분리됩니다.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 역시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 사이에 있고 적절한 통제 메커니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통제 해역을 설정하고 특정 서비스 제공을 대가로 통행료 징수를 현실화하는 중인 상황과

0: 연관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미국과 이란의 시각차가 드러나면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합의 막판까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1: 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쟁점은 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0: 바가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현재 핵 문제 세부 사항에 대해선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30일이든 60일이든 합의된 기간 안에 핵 문제 등을 별도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4개 항 양해각서에는 핵 문제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우선은 전쟁 종식을 핵심 목표로 양해각서 체결에 집중하고 최대 쟁점인 핵 문제 등은 추후 다시 테이블에 앉아 논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고농축 우라늄 이전 등 즉각적인 핵 문제 해결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협상 막판까지 지켜봐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1: 이란의 최신 제안에 대한 미국의 답변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24일 일요일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협상 사정에 밝은 두 명의 파키스탄 소식통을 인용해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과 파키스탄이 전쟁을 종식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 위한 수정 제안서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파키스탄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번 방문을 통해 전쟁 종식을 위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회담의 주요 의제들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의제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가 양국 회담을 다시 주최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샤리프 총리는 24일 SNS에 파키스탄은 최대한의 성의를 다해 평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조만간 미국과 이란의 다음번 종전회담을 주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파키스탄을 대표해 아심 무니르 군 총사령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했다며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진행 중인 노력을 어떻게 진전시킬지 논의하는 유익한 기회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시각 23일 이란과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고 발표한 와중에 SNS에는 이란 지도에 성조기를 그려넣은 게시물을 올리며 특유의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중동에 미국이라는 글과 함께 중동 여러 나라 중에서 이란 영토에는 성조기가 칠해진 지도를 올렸습니다. 게시물이 공개된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이 종전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연달아 밝힌 시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이미지에 대해 이란 장기 점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상반된 것이라며 협상 와중에 또 하나의 선동 메시지를 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백악관을 향해 총기를 발사한 괴한이 경호당국의 대응사격으로 사살됐습니다. 사건 당시 백악관엔 트럼프 대통령도 머물고 있었는데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박영진 기자입니다.
2: 백악관 잔디밭에서 방송 중인 기자, 갑작스러운 총성에 급하게 몸을 피합니다.
3: ABC 뉴스 기자입니다.
2: 현지 시간 23일 오후 6시쯤 한 남성이 백악관 검문소 경호원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경호대가 즉각 대응 사격에 나섰고 백악관은 봉쇄 조치와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4: We have to evacuate. 대피해야 합니다. 총소리가 들립니다. 총격전입니다. 백악관 취재진입니다. 총격 소식을 듣자마자 이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안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수십 발의 총성이 들린 것 같았습니다. CNN 기자입니다.
2: 경호국 요원들의 총에 맞은 용의자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인 한 명도 총에 맞았는데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격이 발생한 곳은 백악관 단지 내 아이젠하워 행정동 바로 옆으로 백악관 본관에서 불과 200여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총격범이 21살의 나시르 베스트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도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며 백악관 진입로를 막아 체포되는 등 정신적 문제가 있는 인물로 경호국과 여러 차례 마찰을 빚어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골프에 나섰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엔 이란과의 종전 협상 조율을 위해 관저에 머물고 있었는데 무사하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미국에서 테러 위협이 고조된 가운데 최근 백악관 주변에서는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엔 백악관에서 멀지 않은 워싱턴 기념탑 교차로에서 총격이 발생해 용의자가 체포됐었고 지난달엔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에서 총격이 발생해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1: 6.3 지방선거가 이제 딱 열흘 남았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여야 모두 불심 공약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양당 지도부 일정부터 정리해 주시죠.
5: 네, 먼저 민주당 투톱은 호남과 수도권을 나눠 공략합니다. 정청래 대표는 텃밭 전남을 선택했는데요. 순천시 송광사 법요식에 참석한 뒤 광양시와 담양군, 함평군으로 가며 민주당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서울에 남은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계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함께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광진구 어린이 대공원을 돌며 지원 유세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이후엔 또 다른 격전지 하남시로 향해 보궐선거에 도전한 이광재 후보에게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이원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서울에 남아 조계사 보교식에 참석했는데 일정이 끝난 뒤엔 곧장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연수구와 계양구, 부평구를 돌며 도보유세 등 시민 밀착형 선거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경북 김천에서 불심을 집중 공략합니다. 직지사 법회 참석을 시작으로 개운사와 관음사 등 사찰과 암자 6곳을 방문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5.18 당일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은 스타벅스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장동혁 대표는 스타벅스가 과거 세월호 참사 추모일에도 사이렌 이벤트를 진행한 걸 이재명 대통령이 비난하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앞뒤 없이 지른 것 같다. 이성을 상실한 거냐고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잡자는 걸 정쟁과 선거운동 수단으로 악용하는 건 국민의힘이라며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1: 네, 격전지별 상황도 살펴볼 텐데요. 이 서울시장 후보들은 어떤 일정을 소화합니까?
5: 네, 먼저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조계사 법회 참석 뒤 서울 동남권 민심 공약에 나섰습니다. 광진구와 강동구, 송파구에서 재개발, 재건축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하기로 했는데요. 자신의 착착개발 공약을 부각하며 신속한 정비사업을 고리로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불자들을 만나며 일정을 시작한 오세훈 후보는 오후 첫 일정으로 성동구 행당 7구역 재개발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가씨당 기부 체납 문제로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은 건 결국 성동구청장이던 정원호 후보의 무능 때문이란 점을 거듭 부각하는 모습입니다. 이후에는 강동구와 중랑구를 찾아 교통개선과 신속한 재건축 등을 공략한 뒤 잠수교에서 일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 지역 판세도 관심인데요. 민주당 전재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모두 범어사 법요식에 참석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온종일 불교 신자들과 접촉면을 늘린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 소속 부산 지역 의원들은 전재수 후보 관련 의혹 부각을 위한 별도 회견도 예고한 상태라 내용과 수위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겠다며 통합과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 논란과 관련해 일베 사이트에 대한 폐쇄 등을 검토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먼저 이 대통령의 축사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6: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오랜 세월 우리 삶 속에 함께해온 부처님의 가르침은 국가적 위기마다 국민의 아픔을 치유해줬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대립하기보다 화합하라는 가르침은 우리 사회를 더 단단한 공동체로 만들어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자비로서 사라진다는 부처님 말씀을 인용해 지금 우리 사회에도 공존과 상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정부는 부처님 말씀을 귀한 등불로 삼고 무엇보다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통합과 화합을 의미하는 원융회통의 정신을 깊이 새기며 하나된 힘으로 국민과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 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일베 폐쇄도 거론을 했다고요?
6: 네, 이 대통령이 오늘 오전 SNS에 올린 글입니다. 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 일베 사이트 이용자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찾아와 노 전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논란을 보도한 기사를

했는데요.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처벌 등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트 폐쇄나 징벌적 배상,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공론화나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를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고 덧붙였는데 최근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등 논란을 연이어 지적하는 등 혐오 표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6: 합성목재 예스팀바.
5: 경동산업 주식회사.
7: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8: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7: 건강해.
8: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8: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9: 건강기능식품.
1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3: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14: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15: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청명한 하늘에 눈부신 햇살이 떨어지는 한낮의 시간인데요. 지금 제주 지역은 다소 흐립니다. 제주 지역은 흐리면서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질 때가 있고요. 내일 제주와 호남 지역에 비가 시작돼 화요일이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분당 수원로는 청담대교 쪽으로 수서와 탄천 1교 사이에 고 3차로 쪽에 고장차가 서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중랑교와 월릉분기점 구간으로 3차로를 막고 고장차가 있어서 현재 주의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따라서 공항 가는 길 청담대교와 영동대교 사이 1차로 상에 사고 구간 확인되고 있고요. 청담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다소 영향을 받고 속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는 공항으로 들어가는 길 동우대교와 반포대교, 성산대교와 가양대교 사이로 차간격을 좁히고 있기 시작하고요. 반대쪽 강변북로는 일산 들어가는 길 마포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반대 일산에서 구리 쪽 나가는 길은 마포대교 이전부터 반포대교까지 차량 속도 떨어져 있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이 조금씩 더 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줄포 부근에 고장차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실시간 뉴스와 좋은 음악 함께 전해드립니다.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시작하고요. 자, 앞서서 뉴스 앤 트롯 시간에 여러 가지 흥겨운 노래들을 들어봤죠. 여기에 약간의 트렌디함까지 더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K-POP 위주로 선곡을 했고요. 신나는 노래들, 그리고 이 날씨에 듣기 좋은 노래들 많이 준비를 해뒀습니다. 첫 곡은 에스파의 위플래시로 출발합니다.

0: 헬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1: 요리는 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0: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0: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ies.
1: 에스파의 위플래시 전해드리면서 2시 뉴스 앤 뮤직 문 활짝 열었습니다. 자, 요즘에 어제였죠? 어제 제가 운전을 하면서 한강공원 옆을 지나가는데요. 옆에서 좀 저녁이었는데 반짝반짝이는 불빛과 함께 아주 흥겨운 노래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페스티벌이 펼쳐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좋죠. 그러다 보니 항상 그렇듯 5월은 주말마다 야외 음악 페스티벌이 상당히 곳곳에서 많이 펼쳐집니다. 저도 한때는 이 매력에 푹 빠져서 정말 자주 매년 찾아가던 때가 있었는데 한동안 못 갔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 좋은 날씨에 드라이브 할 겸 창문을 살짝 열고 달리는데 음악 소리가 들리니까 당장 저기로 달려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가봤자 이제 표는 없겠지만 예. 요즘은 워낙 인기가 많아서 표 구하는 것도 힘들다고 하죠. 예. 그래도 미리미리 좀 예약을 한다면 올 가을 정도에는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을에는 또 대형 해외 가수들 내한 공연도 예정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꼭 그게 페스티벌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뭐 꼭 해외 유명 가수가 아니더라도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가수 혹은 우연찮게 들은 노래더라도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는 노래들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해드리는 그런 노래들이 그중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듣고 싶은 노래가 있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 문자로 남겨주시거나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휴잖아요. 연휴 보내고 계신 그 일상 모습들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스테이시의 ASAP 그리고 청하의 스트레스 두 곡 띄워드립니다.

역시 흥이 나죠. 두 곡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공중보건이 부족으로 인한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원이들의 보건소 근무를 허용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한시적 허용 조치를 내리고 의료기관 개설자의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근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이번 달 시작돼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았고 개원이는 파트타임 형태로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공보의 인력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 취약지 우선 배치, 순회 진료와 비대면 진료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0세 이상 성인 가운데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람은 충남에서 가장 많았고 경남이 가장 적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지역사회 건강조사 기준으로 고혈압 진단 경험률은 충남이 24.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경남은 18.8%로 가장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10년 평균을 보면 강원도가 7번 최고치를 찍었고 광주는 6차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과로사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가 663명에 달했지만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은 건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 2월까지 과로사 주정 산재 신청 건수는 모두 1,992건이고 이 가운데 인정된 건 33.3%인 66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노동자 사망 원인이 과로사로 인정받았더라도 업무를 지시한 사업주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노동부는 추락이나 끼임 등 사고성 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만 과로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율 조항이 없어 종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노래 바로 두 곡 더 이어가겠습니다. 엠플라잉의 소버 그리고 데이식스의 인사이드 아웃까지 듣고 오시죠.

밴드 음악 두 곡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해군은 한 캐나다 해군 연합협력 훈련에 참가하는 3,000톤급 국산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과 호위함 대전함이 한국 시각으로 오늘 캐나다 서부 빅토리아 에스퀴몰트 기지에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앞서 지난 3월 25일 진해 군항을 출발해 괌과 하와이를 거쳐 편도 14,000km를 항해하며 역대 최장 항해 기록과 함께 해군 잠수함 역사상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하와이를 출발할 때부터 캐나다 해군 잠수함 사령부 소속 승조원 2명이 도산 안창호함에 편승해 캐나다 태평양 사령부와 교신하며 항해와 훈련에 동참했습니다. 수학여행과 수련회 등 현장체험 학습의 시도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충북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 초중고교 수련회 수학여행 실시율은 평균 62%로 집계됐습니다. 고등학교는 85.1%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는 71.6%, 초등학교는 48%로 가장 낮았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99.78%로 거의 모든 학교가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했고 제주와 경남도 90%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29.7%로 가장 낮았고 인천이 35.4%, 대전도 36.6%로 저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비둘기가 많은 곳은 서울역 근처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이 최근 발간한 야생조류 관련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1월 서울역 주변에서 관찰된 집비둘기는 최대 300

51마리로 측정됐습니다. 서울역처럼 먹이주기 금지 구역이 아닌 가운데는 청량리역과 올림픽공원에 비둘기가 많았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야생 조류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면서 지난해부터 2월과 11월 두 차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전해드린 뉴스 중에서 현장 체험학습이 많이 줄었다라는 내용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발생했던 그런 안전사고들에 대해서 좀 책임 소재 같은 것들이 교사한테 가면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좀 많은 체험학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CT 드림의 비트박스 현재 흐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21의 파이어까지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정리합니다. 3시 20분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0: 교통안전 1분 턱.
1: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우 김보성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죠.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향한 의리, 바로 안전입니다. 출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오리. 타이어, 브레이크, 안전벨트, 운행전은 꼼꼼히 점검하오리. 어르신을 향한 의리도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 줄이오리. 좌우로 한 번 더 살펴 보오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무사고 우리.
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우리 함께 무사고.
3: 엄마 회사 같이 갈래?
4: 엄마
5: 민준아 유정아
6: 필요할 때 확장 돌봄.
7: 넌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5: 아빠 늦게 와도 돼.
6: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8: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5: 나도 바쁘니까 끊어.
6: 주말에도 긴급 돌봄.
5: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우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6: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9: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10: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11: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1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쾌청한 하늘 아래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양산이나 모자로 자외선 차단 잘하셔야겠고요. 또 오존 농도도 덩달아 높은 만큼 호흡기 관리도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은 29도, 광주는 28도까지 오릅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이 양방향으로 좀 길어지고 있고 경부고속도로 따라 서울 쪽으로 본격적인 정체가 2시 초반부터 시작됐는데요. 신탄진 지나갈 때 밀리면서 옥산분기점 그리고 안성분기점에서 안성휴게소 기흥에서 신갈까지 밀리는 가운데 양재 부근에는 버스 관련한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2시 31분경에 발생한 사고고요. 이 때문에 양재에서 반포까지 조금 더 혼잡합니다. 외곽 방향으로는 신갈분기점 그리고 천안분기점에서 천안호두휴게소까지 더디고요. 독립기념관 부근이나 경주터널 부근에 각각 고장차가 보입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가는 길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까지 양양 분기점까지 외곽 방향으로 아직은 밀리는데요. 이제 돌아오는 길이 더 밀리기 시작합니다. 양양 분기점 남춘천에서 강촌 설악 서종에서 화도 남양주에서 강일까지 더딥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13: 오늘 포 미쳤다
14: 미쳤다
15: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16: 미쳤다 와 와
17: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8: 살아있는 방송 YTN
1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9: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미 백악관을 향해 총기를 발사한 괴한이 경호당국의 대응사격으로 사살됐습니다. 사건 당시 백악관엔 트럼프 대통령도 머물고 있었는데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 백악관 잔디밭에서 방송 중인 기자, 갑작스러운 총성에 급

0: 급하게 몸을 피합니다.
1: 합의가 임박했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큽니다. 총소리가 들리자 기자가 엎드렸습니다.
0: 현지 시간 23일 오후 6시쯤 한 남성이 백악관 검문소 경호원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경호대가 즉각 대응 사격에 나섰고 백악관은 봉쇄 조치와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2: We have to evacuate shooting. We have to evacuate shooting. We have to evacuate shooting.
1: 대피해야 합니다. 총소리가 들립니다. 총격전입니다. 백악관 취재 중입니다. 총격 소식을 듣자마자 이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안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수십 발의 총성이 들렸습니다. CNN 기자입니다.
0: 경호국 요원들의 총에 맞은 용의자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인 한 명도 총에 맞았는데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격이 발생한 곳은 백악관 단지 내 아이젠하워 행정동 바로 옆으로 백악관 본관에서 불과 200여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총격범이 21살의 나시르 베스트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도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며 백악관 진입로를 막아 체포되는 등 정신적 문제가 있는 인물로 경호국과 여러 차례 마찰을 빚어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골프에 나섰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엔 이란과의 종전 협상 조율을 위해 관저에 머물고 있었는데 무사하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미국에서 테러 위협이 고조된 가운데 최근 백악관 주변에서는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엔 백악관에서 멀지 않은 워싱턴 기념탑 교차로에서 총격이 발생해 용의자가 체포됐었고 지난달엔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에서 총격이 발생해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폭력 전력과 백악관 건물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총기 난사범을 상대로 신속하게 대응해준 훌륭한 비밀 경호국과 법 집행기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악관 기자단 만찬 총격 발생 한 달 만에 일어난 이번 사건이 향후 모든 대통령에게 워싱턴의 그 어떤 시설보다도 안전하고 보안이 철저한 공간을 확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 60일 연장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합의안에 근접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23일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이날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통해 입수한 합의안 초안을 인용해 양측이 60일간 유효하며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양해각서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악시오스가 보도한 MOU 초안에 따르면 60일 휴전 기간에 호르무즈 해협은 통행료 없이 개방되고 이란은 항행 자유화를 위해 기뢰 제거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초기 합의안에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포기 안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미국 측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복수의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초기 합의의 일환으로 고농축 우라늄 포기를 요구했고 이란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미국 당국자들은 이란의 우라늄 비축분을 정확히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세부 내용은 합의되지 않았으며 향후 협상에서 다루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3일 이란과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고 발표한 와중에 SNS에는 이란 지도에 성조기를 그려놓은 게시물을 올리며 특유의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중동의 미국이라는 글과 함께 중동 여러 나라 중에서 이란 영토에는 성조기가 칠해진 지도를 올렸습니다. 게시물이 공개된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연달아 밝힌 시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 조롱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 코리아에 수여했던 정부 표창의 취소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표창을 수여한 관계부처는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수시 취소도 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정부가 표창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4: 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5.18 당일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란 문구를 사용해 민주화운동 조롱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에 대해 정부 보상 취소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11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상생 음료 개발과 농가를 지원하는 등의 활동으로 공로를 인정받아 동반 성장 단체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중기부는 당시 스타벅스가 제출한 공적 기록을 분석하고 이 내용

0: 논란과 관련 있는지 논의했지만 취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훈법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 안전에 관한 죄로 형을 받는 등의 경우 훈장이나 포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표창 취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죠.
0: 네, 올해 초 행정안전부가 펴낸 정부 포상 업무 지침은 언론 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해 조속한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시 취소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중기부에서 표창 취소 의견을 보내오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불매운동은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관가로까지 확산한 상황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스타벅스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스타벅스 상품 구매 내역을 보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스타벅스 코리아와 함께 진행했던 장병 복지 증진 사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스타벅스 마케팅 논란의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정부 포상 취소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경찰이 휴일에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 고발장이 접수된 정 회장과 손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또 휴일인 오늘 수사팀장을 포함해 팀원 대부분이 출근해 고발장과 고발인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선 거대 양당 대표가 노심초사, 마음 졸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들이 존재감을 자랑하는 전라북도와 부산 북구 갑인데요. 두 지역을 둘러싼 양당의 복잡한 속내를 권남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텃밭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3: 정청래는
2: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 개소식 때 사천을 철회하라며 지역에 거센 항의를 받은 건데 이런 성남 민심을 얻고 대리비 지급으로 제명된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으로 연임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파란색 대신 하늘색 옷을 입은 김 후보는 정청래 대표가 이 후보를 편애해서 공천을 줬다. 자신은 친명이라 안 됐다며 표심 공략에 한창입니다.
4: 민주당 지지율이 75%에서
5: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입니다.
4: 이곳에서 만약에 무소속 후보가 된다면 이거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고.
2: 이원택 후보는 가짜 뉴스로 당을 분열시킨다. 당 지도부는 앞으로 복당은 못한다고 경고했지만 오차 범위 안에서 다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지며 민주당은 비상이 걸린 분위기입니다. 권리당원 밀도가 높은 전북 표심은 오는 8월 전당대회에 미리 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역사상 처음으로 전북지사 선거에서 진다면 정청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 지도부는 돌풍 잠재우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6: 이원택
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6: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의 후보입니다.
2: 민주당 아픈 손가락이 전북이라면 국민의힘은 부산 북구 갑입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제명당한 전직 당대표 한동훈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선 곳인데 윤 어게인을 몰아내자 보수를 재건하자 연일 직격 중입니다.
7: 장동혁 당권파의 노선대로 계속 갔을 때 보수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부산
5: 북구갑 후보입니다.
7: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 한동훈 후보가 승리로 경쟁력을 증명한다면 당권을 넘어 보수 진영의 차기 잠룡으로 강력한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 후보가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여론조사가 이어지면서 보수 야권 단일화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박맹식 후보는 절대 안 하겠다며 삭발했고 장 대표도 보수를 망친 건 한 후보라며 완강합니다.
8: 보수를 망가뜨린 사람이 보수를 재건하겠다는 것이
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8: 그게 어떻게 그 시민들께 와 닿겠습니까?
2: 전라북도와 부산 북갑 두 지역의 선택은 도지사와 국회의원 선출을 넘어 앞으로 거대 양당 당권의 향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가 일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된다며 진보당과의 단일화를 위한 경선 여론조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입장문에서 여론조사기관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해 조사를 중단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진보당 김종훈 울산시장 후보 측은 입장문에서 김 후보의 일방적 중단 선언은 단일화 합의 방식을 어기는 거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오늘 아침 8시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 거리에 설치된 양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를 받아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양 후보 측은 현수막에서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발견했다는 제보를 받아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CJ그룹 여성 직원 수백 명의 개인정보가 텔레그램을 통해 유출된 사건을 수사하는 가운데 유출된 정보가 판매됐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한 달에 100달러를 내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유료 구독제로 거래된 정황이 제기된 건데 자세한 내용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수현 기자, 유출된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유료로 판매된 정황까지 드러났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YTN이 확보한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개월에 100달러, 3개월에 250달러, 평생 회원은 1000달러를 내면 된다는 내용의 안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CJ그룹 여성 임직원들의 개인정보가 텔레그램을 통해 유출된 뒤 구독 시스템을 통해 돈을 받고 판매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CJ그룹 측은 이 같은 유료 구독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정보보안팀의 자체 조사 결과 최초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텔레그램 채널 안에서 실제로 구매가 이뤄진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채널에 직접 들어가 피해 상황을 파악했는데 직원들의 개인정보만 올라와 있었고 결제 링크로 유도하는 내용은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이미 유출된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별도의 채널에서 거래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확한 피해 규모는 경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지금까지 경찰 수사 상황도 짚어주시죠.
0: 네, CJ그룹은 지난 19일 한 텔레그램 채널에서 소속 여성 직원 330여 명의 전화번호와 사진, 이름, 직급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해당 텔레그램 채널 소유권이 가상화폐를 통해 두 차례 거래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채널은 지난 2023년 개설돼 한때 2,8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CJ그룹은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자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 유통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모든 온라인 채널을 확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는 정보 유출 상황과 지원 대책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판매 의혹까지 불거진 가운데 경찰 수사를 통해 피해 과정의 전모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수현입니다.
1: 네, 삼성전자 노조가 추인하면 이번 임금 협상안은 유일무이한 교섭 기록으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 이슈로 이목을 집중시킨 단일기업 성과급 투쟁인데다 지급 규모까지 전례 없는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그동안 크게 주목받았던 노동 문제는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을 포함한 국내 현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가 대표적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고용 안정을 강화하려다 공정이란 가치를 건드려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9: 2020년 6월 당시 인천공항공사 정직원입니다.
10: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주 4일제 도입으로 대표되는 노동시간 단축이나 정년 연장 논의도 바뀐 시대상을 반영한 보편적 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완전히 새로운 양상을 보였습니다. 성과급을 어떻게, 얼마나 나눌지에 관한 개별 기업 의제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 세계 반도체 업계 이슈로 부상한 유례 없는 경우인 겁니다. 노조 파업 가능성이 커지자 미국과 중국 반도체 업체의 주가가 뛰는 웃지 못할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노동부 장 차관, 중앙노동위원장까지 파국을 막으려 총동원된 행정력 역시 근래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11: 선을 넘을 때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

0: 된다. 그게 정부의 큰 역할이 아닌가.
1: 특히 전해 전쟁 끝에 나온 임금 협상안은 전무후무한 교섭 결과가 될 거로 보입니다. 최대 6억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 성과급 지급 계획을 합의로 타결한 건 노사관계를 통틀어 처음입니다. 여기에 우리도 받아야겠다는 다른 노조의 연쇄 요구까지 자극하는 역대급 후폭풍도 불러왔습니다. 또 협력 하청업체 직원들은 꿈도 못꿀 노동가치 양극화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등 이번 삼성전자 협상은 두고두고 회자될 전망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2: 반도체 업계가 대호황을 맞이한 가운데 종사자의 급여 등 처우는 사업장 규모와 고용 방식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이 제공하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지난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종사자의 1인당 월 임금 총액은 상용 근로자가 746만 원으로 임시 일용 근로자의 269만 원보다 477만 원가량 더 많았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는 더 뚜렷했는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속한 상용 근로자는 월 942만 원을 받는 반면 300인 미만 사업장 임시 일용 근로자의 월 임금 총액은 176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업종 대형 사업장 상용 근로자의 5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3: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4: 앞서 뉴스에서 나온 여론조사는 KBS 전주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동안 무선 100%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는 중앙일보가 케이스텔 리서치에 의뢰해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동안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6: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한낮에는 강한 자외선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따라 강릉 쪽 가는 길 동군포에서 부곡까지 속도 내려가고 있고요. 이천 부근 4차로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그 여파 때문에 호법분기점에서 이천 나들목까지는 밀려서 이동합니다. 그리고 동둔내에서 둔내터널까지 밀리고 있고요. 둔내터널 부근 2차로에는 고장차도 있습니다. 더 가서는 진부 2터널에서 진부까지 가다서다 합니다. 인천으로 오는 길도 구간 좀 짧게지만 정체가 되는데요. 진부에서 진부 2터널, 둔내터널, 여주분기점, 여주휴게소, 양지에서 양지터널, 광교터널과 북수원,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 사이로 차량 속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따라 양양 가는 길 11km 안에서만 좀 밀립니다. 남양주 요금소 에서 서종까지 11km 안에서 속도 떨어져 있고요. 양양 갔다 서울로 오는 길 양양 분기점 부근 주춤하고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 남춘천에서 강촌, 가평 휴게소에서 설악, 서종에서 화도, 남양주 요금소에서 강일까지 속도 줄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5월 24일 일요일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후 3시 20분 지나고 있고요. 3시 뉴스 앤 뮤직 출발합니다. 자, 앞선 시간 2시 뉴스 앤 뮤직 때는 K-POP 위주로 들었었죠. 최근 노래들 많이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시간을 조금 거꾸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이렇게 노래 준비했고요. 신청곡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곡은 디바의 그래 준비했어요.

0: 헬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3: 3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디바의 그래 전해드렸습니다. 요즘에야 워낙 K-POP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들이 많이 펼쳐지지만 아마 뭐 저도 그렇고요.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서는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이 디바의 노래가 나온 그 시점, 그 시기의 노래들을 지금까지도 듣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가수들 다시 한번 라이브 공연 보고 싶다 하는 목소리들이 꽤 있었나 봐요. 최근에는 그러다 보니 약간 돌아가서 시대를 좀 돌려서 그런 그때의 가수들을 모아놓고 하는 공연들도 있더라고요. 기획이 되고 또 우리 팬들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늘 음원으로만 듣다가 또 라이브 공연 함께 즐기고 싶다 하는 분들은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때 우리가 도토리를 주고 사모았던 그 노래들의 주인공들이 여전히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한 번씩 찾아가서 공연도 보고 하면 기분 전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3시 뉴스 앤 뮤직은 우리 90년대와 2000년대 가요로 꾸며지고요. 어찌 보면 지금의 K-POP이 있기까지 그 기초를 닦았던 그런 명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많이 전해드릴 테니까 들으면서 이 노래 들으니까 저 노래가 생각나요 하는 곡들 신청곡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번이고요. YTN 라디오의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통해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언터처블의 Tell Me Why, 네미시스의 솜사탕 두 곡 함께 듣고 오시죠.

언터처블 텔미와이 네메시스 솜사탕 두 곡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여름 행락철을 앞두고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시설물 908건과 무단 점용 등 불법 행위 295건을 적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안전사고 예방과 하천 사유화 방지를 위해 다음 달까지 불법 행위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120 다산콜이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등을 통해 무단 병상이나 임시 영업 구조물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는 적발된 고의, 반복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숨겨져 있다가 발견된 서울광장 지하 공간이 오는 10월 K-콘텐츠 문화체험 공간으로 전면 탈바꿈합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2호선 선로 상부에 있는 3,2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유휴 공간을 미디어 아트 전시와 K-패션 런웨이, K-팝 팝업 스토어 등이 결합한 문화 플랫폼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조적 제약이 큰 지하 공간인 만큼 서울시와 교통공사는 환기, 소방, 피난시설 등 안전 인프라를 철저히 갖춘 뒤 을지로 입구역 출입구를 통해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새벽 시간 무인 인형 뽑기방에서 현금 수백만 원을 훔쳐 달아난 남성이 범행 이틀 만에 검거됐습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 반쯤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그제 새벽 5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 있는 무인 인형 뽑기방에서 망치로 지폐 교환기 자물쇠를 부수고 현금 200만 원가량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안산 임접근 지역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과 A씨와의 연관성에 무게를 두고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론 뉴스 살펴봤습니다. 자, 3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3시 뉴스 앤 뮤직이고요.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밀크의 Come to Me, 클릭비의 Dreaming 준비했습니다.

네, 밀크의 Come to Me, 클릭비의 Dreaming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수사관이 사건 관계인들에게 피의자의 전과 사실을 알렸더라도 추가 피해 예방과 수사 협조 목적이었다면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검찰 수사관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2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관이었던 A씨는 사기사건 고소인과 관계자들에게 피의자인 B씨가 동종 사기 전과가 있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렸는데 인권위는 전과 사실 누설 주장은 인정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에게 A씨에 대한 주의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발언이 참고인들이 여러 차례 조사를 회피하는 상황에서 추가 피해를 막고 수사 협조를 구하기 위한 합리적인 범위로 보인다며 인권위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큰 병에 걸려 치료비가 많이 나왔을 때 환자가 부담하는 최대 금액인 본인 부담금 상한제의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개정된 고시를 행정 예고했습니다.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환자가 1년 동안 내는 병원비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넘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거나 환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소득에 따른 건보료를 기준으로 환자를 모두 7개 구간으로 분류해 각자 감당할 최대 병원비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전북 고창군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서울 방향으로 고창 분기점 근처를 달리던 21톤 화물차가 앞서 가던 1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1톤 화물차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숨졌고 11톤 화물차 운전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사고 충격으로 11톤 화물차에 실려있던 양배추가 쏟아지면서 수습 과정에서 교통이 통제돼 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 끝곡으로 파파야의 내 얘기를 들어봐, 아소토 유니온의 Think About You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 곡들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까지 휴일 쭉 이어지니까요. 그동안 못했던 거, 하고 싶었던 거 많이 즐기시고요. 푹 쉬는 그런 연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불볕더위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휴일 한낮 시간입니다. 잠깐만 밖에 있어도 피부가 붉게 달아오를 정도로 볕이 뜨거운데요. 양산이나 모자로 볕차단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오늘보다 구름의 양이 조금 더 늘어나겠고요. 내일도 한낮에는 서울 30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계속 이어집니다. 연휴가 끝난 뒤에는 비바람이 불고 고온현상이 주춤하는 등 날씨가 다시 한번 급변하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만 두 건의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청담대교와 영동대교 사이 5차로 쪽에 돌발 구간 있고요. 성수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5차로 쪽에서도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쪽으로 주의해서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청담대교 다리 위에서도 남단 쪽으로 다리 건너는데 시속 20km가 채 안 나서 다리 위에서 한 6분 정도 소요됩니다. 분당수로는 청담대교 방향으로 수서와 탄천 1교 구간으로만 차가 많은 구간이고요. 고속도로 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분기점 부근 4차로와 5차로 상에서 화물차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3시 51분경에 발생했습니다. 안성분기점에서 안성휴게소까지 그 여파받아 좀 더 혼잡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쌩입니다. 슬라슬라쌩. 비트 주세요. I love YTN Radio and 슬라쌩.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와우.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7: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살아있는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9: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 휴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9: 오랫동안 공전하던 종전협상의 급물살을 타면서 협상안 마련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0: 14개 항으로 이루어진 양해각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핵심 쟁점은 여전히 복병입니다. 중동 현지 연결합니다. 양희력 특파원.
11: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나와 있습니다.
9: 네, 양해각서가 마무리 절차에 접어들자 구체적인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합의 초안에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겠다는 문구가 들어있다고요?
11: 그렇습니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절대 추가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미 정부 관계자들을 통해 입수한 양해각서 초안을 보도한 건데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과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 폐기에 대한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약속도 합의 초안에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 역

0: 역시 복수의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핵무기 개발 포기 약속은 이란 측에선 아직 나오지 않은 내용입니다. 앞서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현재 핵 문제 세부 사항에 대해선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30일이든 60일이든 합의된 기간 안에 핵 문제 등을 별도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 우선은 전쟁 종식을 핵심 목표로 양해각서 체결에 집중하고 최대 쟁점인 핵 문제는 추후 다시 테이블에 앉아 논의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1: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협 개방을 포함해 종전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서 이 부분도 구체적인 합의 초안 내용이 나왔다고요?
0: 역시 악시오스가 미국과 이란이 60일 휴전 연장을 포함한 합의안에 서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하면서 언급한 내용인데요. 보도에 나온 합의안 내용을 보면 60일 동안 호르무즈협을 통행료 없이 개방하고 이란은 선박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해협에 설치한 기뢰를 제거하는 데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도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이 석유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일부 제재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란 쪽에선 이에 반박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최근 교환된 문건을 보면 호르무즈협은 이란의 관리 아래 남게 될 거라고 파르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해협이 개방될 거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불완전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파르스 통신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연계된 이란의 반관영 매체로 강경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 역시 호르무즈협은 미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통제 메커니즘 마련을 언급해 자유로운 해양을 주장하는 미국과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 네, 미국 쪽에선 이번 협상의 가장 민감한 문제인 핵 문제 혹은 호르무즈협의 구체적인 합의문 내용이 공개되고 있는데요. 이란이 합의문 초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0: 네, 이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현지 시간 23일 이란 국영통신사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우선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양해각서를 작성할 계획이었다며 여기에는 전쟁을 종식시키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쟁점들이 포함될 것이라면서 양해각서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으로 전쟁 종식과 미국의 해상공격 중단 그리고 이란의 동결자산 해제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선 가깝지도 멀지도 않다며 현재 양해각서 체결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에 근접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관영 매체도 양국의 합의 내용을 일부 언급하며 상호 공격 자제 방안이 논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관영 파르스 통신은 현지 시간 24일 미국과 이란 간의 잠재적 양해각서 초안에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란과 그 동맹국들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란 역시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해 어떤 선제적 군사공격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닌 통신도 이란과 미국의 잠재적 양해각서에 향후 60일간의 핵협상 기간과 30일간의 호르무즈협 개방협상 기간이 설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이란 석유 판매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고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료가 양해각서에 포함된다고 보도했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대체로 완료됐다면서 이에 대해 중동국과 이스라엘 정상과 연쇄 통화를 갖고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1: 이란 측은 양측이 의견차를 좁히고 있다며 양해각서 최종 확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막판 이견 조율이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과의 협상이 최종 조율만 남겨둔 채 대체로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카타르, 튀르키예, 이집트, 요르단, 바레인 정상과 이에 대해 전화로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중재를 맡은 파키스탄 아심 무니르 군 총사령관과의 통화도 매우 잘 진행됐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포함해 합의의 최종적인 측면과 세부 사항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1차 대면 협상을 진행한 제이디 벤스 부통령,

0: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맞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와 최종 조율을 마칠 전망입니다.
1: 이란 핵 프로그램 중단은 20년이면 충분하지만 거짓된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20년이 보장돼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0: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의견차를 좁히고 있다며 14개 항의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양해각서 확정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MOU에 합의할 경우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 핵 문제 논의 전 30일에서 60일의 유예 기간을 두고 동결 자산을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 합의 임박 소식이 전해진 게 처음이 아닌 데다 이란 핵 문제 관련 논의 자체에 구체적인 진전도 없었습니다. 한 당국자는 막판 이견으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며 경고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가 양국 회담을 다시 주최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샤리프 총리는 24일 SNS에 파키스탄은 최대한의 성의를 다해 평화 노력을 지속할 거라며 조만간 미국과 이란의 다음번 종전회담을 주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파키스탄을 대표해 아심 무니르 군 총사령관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했다며 지속적 평화를 위해 진행 중인 노력을 어떻게 진전시킬지 논의하는 유익한 기회였다고 덧붙였습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3일 이란과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고 발표한 와중에 SNS에는 이란 지도에 성조기를 그려놓은 게시물을 올리며 특유의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중동의 미국 이란 글과 함께 중동 여러 나라 중에서 이란 영토에는 성조기가 칠해진 지도를 올렸습니다. 게시물이 공개된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연달아 밝힌 시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이미지에 대해 이란 장기 점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상반된 것이라며 협상 와중에 또 하나의 선동 메시지를 냈다고 분석했습니다.
2: 미 백악관을 향해 총기를 발사한 괴한이 경호 당국의 대응 사격으로 사살됐습니다.
3: 사건 당시 백악관엔 트럼프 대통령도 머물고 있었는데 무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백악관 잔디밭에서 방송 중인 기자, 갑작스러운 총성에 급하게 몸을 피합니다.
5: 합의가 임박했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큽니다. 총소리가 들리자 기자가 엎드렸습니다.
4: 현지 시간 23일 오후 6시쯤 한 남성이 백악관 검문소 경호원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경호대가 즉각 대응 사격에 나섰고 백악관은 봉쇄 조치와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5: 대피해야 합니다. 총소리가 들립니다. 총격전입니다. 백악관 취재진입니다. 총격 소식을 듣자마자 이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안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수십 발의 총성이 들린 것 같았습니다. CNN 기자입니다.
4: 경호국 요원들의 총에 맞은 용의자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인 한 명도 총에 맞았는데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격이 발생한 곳은 백악관 단지 내 아이젠하워 행정동 바로 옆으로 백악관 본관에서 불과 200여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총격범이 21살의 나시르 베스트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도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며 백악관 진입로를 막아 체포되는 등 정신적 문제가 있는 인물로 경호국과 여러 차례 마찰을 빚어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골프에 나섰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엔 이란과의 종전 협상 조율을 위해 관저에 머물고 있었는데 무사하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미국에서 테러 위협이 고조된 가운데 최근 백악관 주변에서는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엔 백악관에서 멀지 않은 워싱턴 기념탑 교차로에서 총격이 발생해 용의자가 체포됐었고 지난달엔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에서 총격이 발생해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백악관 총격 사건에 신속하게 대처해준 비밀 경호국 요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폭력 전력과 백악관 건물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총기 난사범을 상대로 신속하게 대응해준 훌륭한

0: 비밀경호국과 법 집행기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악관 기자단 만찬 총격 발생 한 달 만에 일어난 이번 사건이 향후 모든 대통령에게 워싱턴의 그 어떤 시설보다도 안전하고 보안이 철저한 공간을 확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1: 6.3 지방선거, 이제 딱 열흘이 남았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여야 모두 불심 공략에 나섰다는데요.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철희 기자, 양당 지도부 일정부터 살펴보죠.
2: 네, 먼저 민주당 투톱은 호남과 수도권을 나누어 공략합니다. 정청래 대표는 텃밭 전남을 선택했는데요. 순천시 송광사 법요식에 참석한 뒤 광양시와 담양군, 함평군으로 가며 민주당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서울에 남은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계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함께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광진구 어린이 대공원을 돌며 지원 유세를 벌였고요. 이후 또 다른 격전지 하남시로 향해 보궐선거에 도전한 이광재 후보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이원화 전략을 택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서울에 남아 조계사 법요식에 참석했는데 일정이 끝난 뒤 곧장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연수구와 계양구, 부평구를 돌며 도보 유세 등 시민 밀착형 선거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경북 김천에서 불심을 집중 공략합니다. 직지사법회 참석을 시작으로 개운사와 관음사 등 사찰과 암자 6곳을 방문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5.18 당일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은 스타벅스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장동혁 대표는 스타벅스가 과거 세월호 참사 추모일에도 사이렌 이벤트를 진행한 걸 이재명 대통령이 비난하자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앞뒤 없이 지른 것 같다. 이성을 상실한 것이냐고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잡자는 걸 정쟁과 선거운동 수단으로 악용하는 건 국민의힘이라며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1: 네, 격전지별 상황도 살펴보죠. 서울시장 후보들은 어떤 일정 소화합니까?
2: 네, 먼저 민주당 정은호 후보는 조계사 법회 참석 뒤 서울 동남권 민심 공약에 나섰습니다. 광진구와 강동구, 송파구에서 재개발, 재건축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하기로 했는데요. 자신의 착착개발 공약을 부각하며 신속한 정비사업을 고리로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불자들을 만나며 일정을 시작한 오세훈 후보는 오후 첫 일정으로 성동구 행당 7구역 재개발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가씨당 기부 체납 문제로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은 건 결국 성동구청장이었던 정원호 후보의 무능 때문이란 점을 거듭 부각하는 모습입니다. 이후에도 강동구와 중랑구를 찾아 교통 개선과 신속한 재건축 등을 공략한 뒤 잠수교에서 일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 지역 판세도 관심인데 민주당 전재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모두 범어사 법요식에 참석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온종일 불교 신자들과 접촉면을 늘린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 소속 부산 지역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재수 후보의 여론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며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이모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 뉴먼즈.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6: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8: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9: 열혈 강호 온라인.
10: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0: 오픈.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혈강호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4: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5: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위로 이제 나들이 갔다 들어오는 차량들로 차량 정체가 길어지고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상서에서 신탄진까지 막히고요. 청주 분기점,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 안성에서 안성 휴게소까지 밀리는데 안성 분기점 부근에서는 화물차 관련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교 분기점과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외곽 방향으로는 정체가 심하지 않은데요. 신갈 분기 점 지나갈 때만 잠시 주춤거리고요. 멀리 남사부근 5차로에는 고장차 한 대 있습니다. 이제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는 양양 가는 길보다는 서울 쪽으로 많이 밀립니다. 양양 가는 길이 그렇다고 밀리지 않는 건 아니고요.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까지 9km 구간 아직은 차량이 많은 상태입니다. 서울 쪽으로 오는 길 양양 분기점 부근, 인제에서 내린천, 춘천 분기점 부근, 강촌 부근, 가평 휴게소에서 설악까지 정체고요. 서종에서 화도 분기점, 남양주 분기점에서 강일까지도 차량들 가다서다 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시원스럽고요. 서울 쪽으로 오는 길 군산에서 동서천, 당진에서 행담도 휴게소, 서평택 분기점 부근으로 밀리고요. 경기권의 정체는 발안과 하성 휴게소, 매송에서 용담 터널까지 비슷한 구간에서 여러 시간째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진입하는 통로인 일직에서 금천까지도 정상 속도 안 납니다. 영동 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두 건의 돌발 구간 보셔야겠습니다. 새마을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요. 군자 분기점 부근 2, 3차로에 4시 17분경 조금 전에 사고 났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이맘때쯤 찾아오는 절기 도마는 만물이 점차 자라나서 가득 차기 시작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가득 찼다라는 뜻은 완전히 꽉 찬 게 아니라 작을 소자를 써서 작은 만족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계부 관리도요, 이 소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박 수익률로 일확천금을 노리기보다는 매달 새나가는 고정지출 조금씩 줄이고 작은 돈부터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게

0: 진짜 내 자산을 키우는 정석이거든요. 우리 집 가계부에 기분 좋은 소만의 기운이 가득 채워지길 바라며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이규범 팀장님, 김현철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금 만족이 늘 중요하다는 거는 아는데 또 요즘 같은 시대는 욕심이 나기도 하고 작은 만족만 따르는 게 진짜 맞나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도 한번 우리가 하나씩 찾아볼게요. 두 분의 소확행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저요? 뭐 사실 요즘은 일집, 일집 이렇게 해서 사실 크게 별로 뭐 행복하지 않나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아기가 너무 이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찍 퇴근해서 아기 보고 하는 게 너무 행복한데 또 한편으로는 아기가 빨리 또 자서 그 이후에 육퇴를 해서 또 한잔하면서 또 영상을 보는 또 그런 또 재미가 또 행복이지 않나 싶고요. 요즘 또 키즈노트라고 해서 애들 키우면은 다 올려주잖아요. 거기 애기 사진하고 뭐 글 내용 적어주는데 그거 보면서 흐뭇해하는 약간 이런 게 그냥 저한테는 요즘엔 행복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내 아이가 하루 종일 뭐 했는지 그걸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이 정리해서 앱에 올려주시는 거.
1: 맞아요.
0: 그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자, 우리 김현철 팀장님의 소확행은 어쨌든 자녀였다.
2: 맞아요.
0: 이규범 팀장님은 어떤 소확행 갖고 계신가요?
2: 저는 아직 혼자이기 때문에 그런 뭐 노트 이런 건 없고요.
0: 아니면 나 자신을 예뻐한다?
1: 제가 예뻐해드리겠습니다.
2: 네,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뭐 저만의 좀 독특한 좀 취미가 하나가 있는데.
0: 뭐죠?
2: 네, 우리가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뭐 친구들을 만날 때 밥 먹을 때가 있잖아요.
0: 그렇죠.
2: 근데 밥을 먹을 때 꼭 누군가 꼭 돈을 내야 꼭 돈을 내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내고 싶은데.
1: 아, 진짜요?
2: 네. 그럼 만약에 박과씨 뭐 2만 원, 3만 원이 나왔다. 그럼 그거를 다른 통장에다가 이체를 시켜줍니다. 그거를 한 번씩 이렇게 모아봐요. 그러면 한 6개월, 1년 정도가 지나면 돈이 꽤 모이거든요. 그럼 그걸로 혼자 그동안 못 샀던, 사고 싶었던 뭐 물건을 안 산다든지.
0: 되게 지금 있어요. 어렵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거 쉽게 풀어보면은 그러니까 공짜로 밥 얻어먹고 남은 돈을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모아서 그게 큰 목돈이 됐을 때 그거 쓰는 재미가 이제 소확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 정말 신박한 접근법이에요.
1: 워낙 또 잘 사십니다.
0: 맞아요. 사실 사실은 커피. 맞아요. 이규범 팀장님이 마시라고 따뜻한 커피 한 잔 사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그냥 내 입에 맞는 맛있는 거 하루에 한 끼 정도 먹는 거
1: 아, 그럼요.
0: 이런 게 소확행인 것 같습니다. 작은 만족 어떤 상황에서도 뭐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행복들 늘 누려나가야 되는데요. 가정경제 삶이 팍팍하면은 이런 소확행도 잘 느껴지지가
1: 아, 쉽지
0: 않잖아요.
1: 않습니다. 맞아요.
0: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집 가정경제 조금 더 살림 나아지게 만들어서 더 웃을 일 많이 생길 수 있을지 오늘도 그런 돈 되는 이야기들 다양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나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아, 우리 집도 지금 재무 상황이 좋지 않다. 어디에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문자 보내주시고요. 더불어서 보험 점검이나 보장 체크도 필요하시다면 같이 도와드리니까요.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해 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머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0249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년퇴임을 3년 앞둔 60대 초반의 가장입니다. 무일푼으로 사회생활 시작해서요. 자식 두 놈 시집장가까지 보내고 나니까 어느새 은퇴 시기를 맞았습니다. 노후 준비라고는 고작 국민연금 130만 원밖에 없는데 은퇴 후에 또 다른

0: 일거리를 찾겠지만 일단 소득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그러다 문득 주택연금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보니까 도움이 크게 될 것 같긴 한데 한편으론 나라의 집을 뺏기는 기분도 들어서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주택연금 어떻게 이용하는 게 좋을지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에게 조언 구하고자 문자 보내봅니다. 진짜 이 시대의 아버지 사연이에요.
1: 맞아요.
0: 무일푼으로 정말 아무것도 없이
1: 그러니까요.
0: 빈손으로 가정을 꾸려서 사회생활도 시작하시고 자식농사까지 잘 지어놓으셨는데 정작 이제 노후가 돼서 보니 내 손안에 지금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네네네. 근데 인생 남은 인생 길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좀 도와드리는 게 좋을까요?
1: 아, 정말 이런 분들 정말 많은 요즘에 좀 보게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표적인 표본 케이스긴 한데 근데 또 반면에 우픈 얘기로 우리나라 정말 부모님들 진짜 자식 사랑이라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아마 진짜 세계 어떤 대회가 있더라도 아마 1등을 하실 건데 자식 입장에서는 이 부모님의 뒷바라지가 정말 감사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부모님 입장에서는 노후 준비를 많이 못하시기 때문에 좀 안타깝죠.
0: 국민연금으로 130만 원 받으실 수 있다고 했어요.
2: 사실 이 정도만 네. 해도 상위권입니다. 사실.
0: 아,
2: 국민연금
0: 그래요?
2: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왜냐하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중간에 그냥 찾아 쓰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연금 특히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국민연금 100만 원도 안 돼. 100만 원이 뭐예요? 5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0: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130만 원 정도면 꽤 괜찮게 준비를 한 상태예요.
0: 그렇죠. 네. 국민연금만 보면 그렇다 그렇죠, 치지만 맞아요. 여기에 우리가 평균 생활비를 맞추려면 다른 사적 개인연금이 그렇죠. 대비가 돼 있으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으신 거예요.
2: 네네네.
0: 그래서 청취자님이 하나 다행인 거 내가 가지고 네네네. 있는 이 집
2: 그렇죠.
0: 집을 주택연금으로 활용해볼까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2: 네.
0: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은퇴까지 3년 남으셨대요.
2: 네네.
0: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2: 네네.
0: 미흡한 노후 준비를 이걸로 활용해보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대부분 뭐 연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내 집으로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주택연금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노후 준비가 나름 아까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사실 별도로 뭐 개인연금이나 별도의 노후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진짜 너무 힘들었던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내가 집이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0: 근데 또 네. 대부분의 부모님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인식 중에 하나가
2: 네네.
0: 아, 이 집을 물려줘야지.
2: 네.
0: 내가
2: 그러니까.
0: 이거를 네. 연금으로 활용하면 되나 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2: 네네.
0: 자, 주택연금의 장단점 쉽고 빠르게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2: 네, 일단 주택연금은 말 그대로 주택을 활용해서 연금을 받는 겁니다. 흔히 말해서 영모기지론이라고 하는데요.
0: 네.
2: 이게 주택담보대출과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다만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과는 명확한 차이가 있는 게 자, 우리가 일반적인 대출을 받으면 목돈을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받잖아요. 근데 주택연금은 말 그대로 연금이기 때문에 연금 형태로 매달 받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받기 때문에 대신 이걸 누군가는 또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0: 그렇군요. 노후를 대비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건 참 다행입니다. 근데
2: 네.
0: 주택연금 활용해서 이제 매번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오늘 청취자님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유 나라에 집 뺏기는 거야
2: 그래,
0: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네, 아무래도 이제 대출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그런 기분이 좀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주택연금이라는 게 말 그대로 집이 연금이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3억짜리 집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연금으로 매달 100만 원씩 소액으로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매달 100만 원 뭐 이자 얼마 또 100만 원 이자 얼마 이렇게 받게 되면서 이자가 이제 복리로 불어나게 되는데 상환은 언제 하냐? 부부가 모두 사망했을 때 그때 정산하게 됩니다.
0: 아, 그러면 부부 두 분이 모두 다 돌아가셨을 때 이 주택연금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진다라는
2: 네네.
0: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이 나라로 바뀌게 되는 건가요?
2: 이제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아 이거 좀 안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무조건적으로 소유권이 국가에 넘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이게 주택을 담보로 부부가 연금을 계속 받으면서 생활을 하시다가 뭐 한 분이 먼저 사망을 하시고 또 남은 한 분이 연금을 받다가 사망을 하시게 되면 그 남은 금액에 대한 부분들 그 주택에 대한 받았던 거는 자녀에게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자, 이 집을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소유권을 국가에게 넘길 수도 있는 그런 선택권이 자녀에게 이제 주어지는 거죠. 아,
0: 상속인에게 상속 네. 선택권이 일단 1차적으로 주어지게
2: 맞습니다.
0: 되는군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자녀가 이 집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자녀가 상속을 받는다면 이미 부모님께서 이 집을 담보로 연금을 계속 받으셨으니까 이 집값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을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 이 상속을 받거나 포기를 할 때 이 집이 5억 원인데 부모님이 받은 연금이 5억 원을 넘거나 이 집의 시세를 알아보니까 쉽게 오를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히려 상속을 포기하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 집값이 5억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대출 원금과 이자를 이제 자녀가 갚을 여력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상속을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2: 요건 예시가 제 고향이 거제잖아요. 거제도가 집값이 예를 들어서 몇 년 전만 해도 한 3억 정도 국평이 3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1억 5천 이런 식으로 확 줄었어요. 1억 1억 되는 데도 있고요.
0: 집값이 엄청 떨어졌네요.
2: 엄청 떨어졌어요. 오히려 반대로.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계속 받다가 당하니까 당연히 요거는 그냥 국가로 넘기는 게 낫겠죠. 근데 제가 또 서울에 살고 있잖아요. 네 서울 사람입니다. 네. 이런데 지금 서울 집값은 어떤 계속해서 오르죠. 이러면은 당연히 고민을 하는 거죠. 굳이 국가에 넘기는 게 아니라 갚아서 그냥 내가 인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녀가 인수하는 건 좋아요. 근데 네. 그때 또 목돈이 필요하겠고 맞아요. 상속세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도 좀 될 테니까
1: 맞습니다.
0: 재무 플랜을 좀 잘 짜셔서 그에 대한 대비도 하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럼요 주택 연금 내가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2: 일단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근저당권 방식이 있고 하나는 신탁 방식이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은행의 대출의 방식과 똑같은데요. 주택공사가 내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는 거죠. 나머지 하나는 신탁 방식인데요. 이건 소유권을 아예 행정적으로만 주택공사에 이전을 하는 겁니다.
0: 행정적으로만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면은 네. 집이 넘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아,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정말 행정적으로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0: 그러면은 두 분은 어떤 방식을 더 추천을 하세요?
1: 네, 무조건 신탁 방식이 더 그렇죠? 유리합니다. 네, 그 이유가 먼저 신탁 방식이 가입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요. 주택의 명의가 누구든 간에 이 주택연금이라는 게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남편분이 먼저 사망을 했어요. 그럼 아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이 집의 소유권이 100% 아내로 넘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근저당 방식은 이럴 땐 상속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자녀분께서 이 집은 나에게도 소유권이 있다라고 어머니한테 뭐 유리분 청구 소송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복잡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2: 네, 그런데 신탁 방식은 행정적으로만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서류만 넘어갔을 뿐 국가가 이 집을 누군가에게 함부로 팔거나 넘기지도 못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서 혹시라도 뭐 보통 남자들이 먼저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병연 수명이 남편분이 먼저 돌아가시더라도 아내분은 상속 문제 없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0: 그렇군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게 노후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노후입니다.
1: 맞아요, 맞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을 다 가용해서 준비를 해두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놓기가 쉽지 않잖아요.
2: 그쵸.
0: 국민연금 조회해보시고 예상 수령액 얼마인지 찾아보시고 개인연금으로 내가 대비가 얼마 돼 있는지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다 했는데도 생활비가 많이 부족하다. 또는 나는 직장생활을 하지 못해서 아예 이런 거 대비가 안 돼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주택 한 채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전문가에게 직접 내 상황 설명해 보시고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노후 삶을 꾸려가는 방법인지 조언과 자문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나에게 꼭 맞는 재무 플랜 원하는 분들 지금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돼요.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의 이규범 팀장.

0: 팀장님, 김현철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이번에는 진짜 고민 많으셨던 분, 두 분이 직접 찾아가서 문제 명확하게 해결해 주신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머니 처방전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1: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경기도 김포에서 회사를 다니시는 40대 중반 남성분 사연인데요.
0: 오늘 가까이 다녀오셨네요.
1: 네, 맞아요.
0: 김포면.
1: 네.
0: 네.
1: 맞벌이 부부세요. 근데 두분 월급을 합쳐서 뭐 생활비, 교육비를 제외하면 이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끼고 아껴서 한달 용돈 30만 원을 받는데 한 번씩 친구들을 만나면 맥주 한잔 마시기가 좀 버겁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보험료라도 좀 줄이고 싶은데 근데 이제 가장이다 보니까 혹시나 내가 아프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이렇게 건들지도 못하고 답답한 마음에 상담 신청을 주셨습니다.
0: 아니, 두
1: 네.
0: 분도 이제 40대 중반 어렴풋이 이제 비슷하게
2: 전 아직
0: 되셨잖아요.
2: 초반입니다. 내년도 아직 초반이고요. 네.
0: 되게 강조하시네요.
2: 네.
0: 아니, 그래, 40대를 우리가 기준으로 해볼 때 남성분들 사회생활 하시는데
1: 네.
0: 한달 용돈이 30만
1: 와, 이것도
0: 원이면
1: 정말로 대단한
2: 적죠,
1: 거예요.
0: 너무 빠듯하죠. 그러니까
1: 맞죠.
0: 동료들이랑 둘러앉아서 아유, 오늘 기분 좋게 맥주 한잔 해 하면서 치킨에 생맥주 이거 속 시원히 계산하기가 쉽지
2: 쉽지가 않습니다.
0: 않아요.
2: 맞아요.
0: 아, 이런 것들도 소확행 중에 하나인데 이런
1: 맞습니다. 네.
0: 소확행 포기하셔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2: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돈을 벌고 사실 가정을 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행복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0: 그렇죠.
2: 근데 이 청취자분의 부부는 그런 부분들이 물론 뭐 소소한 소확행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단편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없어 보이죠, 확실히. 그러니까 너무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지금.
0: 연애는 환상일 수 있겠지만 결혼은 현실인지라.
2: 그래서 결혼하는 게 좋죠?
0: 저요?
2: 네.
0: 뭐 그렇죠.
2: 네,
0: 뭐 그래도
2: 그럼요.
0: 뭐든 다한 번씩은 경험해 보는 게
2: 네,
0: 좋잖아요.
2: 아,
0: 그렇죠?
2: 결혼하고 애기 나오면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0: 맞아요.
2: 요즘 너무
0: 맞아요.
2: 행복합니다, 저는.
0: 근데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계시는 것 같죠?
2: 왜? 너무 행복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0: 맞아요.
2: 네.
0: 어쨌든 자, 사연으로 돌아와서 고정 지출 중에 이 댁은 지금 보험료의 비중이 높다. 이걸 줄여서라도 남편분의 월용돈을 조금 늘려드릴 수 있다면
1: 맞습니다.
0: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저희가 확인해야 될 부분 이제 월 소득과 지출인데요. 어떻게 좀 구성이 돼 있으셨을까요?
1: 네, 일단 남편분 월급을 살펴보니까 410만 원, 그리고 아내분이 120만 원, 합쳐서 530만 원이었는데
0: 네.
1: 이 생활비와 교육비를 합쳐서 봤더니 한 35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두분 각자 용돈이 30만 원. 그런데 4인 가족 보험료는 128만 원이었습니다.
0: 와, 진짜 많이 나가네요.
1: 그런데 계산을 한번 해보면 소득이 530만 원이었잖아요.
0: 네.
1: 근데 고정지출이 350만 원을 빼고 또 보험료 128만 원을 빼면 이 집은 한 달에 8만 원씩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0: 매달 8만 원씩
2: 네네.
0: 비고 있는 상황이다.
2: 맞아요. 네.
0: 뭔가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요?
2: 그러니까요. 일단 뭐 지금 뭐 어떻게 생활비와 교육비 줄이기 쉽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그죠?
1: 맞아요.
2: 교육비는 특히나 못 줄이죠.
0: 맞아요.
2: 생활비를 아동바동에서 보통 뭐 줄인다고 해도 뭐 대형마트 뭐한번 정도 안 가면 그래도 한 15만 원, 20만 원 줄일 수 있는 딱그 정도 수준인데 우리가 눈에 띄는 게 뭐야? 보험료예요. 보험료가 너무 과한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정의 건강도 중요해서 보험 가입을 해도 이 가정은 보험료 때문에 삶에 낙도 없고 저축도 못하고 심지어 한 달에 마이너스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서 정말 이 진짜 저희의 손길이 거치지 않는 이상 이대로 가야 되면 어때요? 점점 더 교육비 올라가고
0: 그렇죠.
2: 그러면 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였죠.
0: 그럼요. 4인 가족의 128만 원에 해당하는 그 보험료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구성돼 있었는지 그거부터 정확하게 한번 들여다볼게요.
2: 네, 일단 보험료가 높으니까 건수도 많겠지라고 생각이 들수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봤더니 건수도 많습니다. 일단 부부가 가입한 보험이 21건, 아이들 2명인데 12건에서 총 33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0: 아이고,
2: 계세요. 4인
0: 많기도
2: 가족에.
0: 많네요.
2: 엄청 많죠. 물론 뭐 건수가 무조건 많다라고 해서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정말 잘 조합해서 정말 좋은 것들만 조합하면 좋긴 한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특약이 또다 나뉘어져 있던 건강보험들, 3세대로 전환한 실손보험, 운전자 화재, 그리고 가입한 지 오래된 종신보험이 있었습니다.
1: 네, 이렇게 이제 보험을 하나씩만 보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전혀 이제 없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2만 원, 3만 원, 뭐 5만 원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네, 특이하게 어디엔 뭐 뇌혈관, 뭐 어디엔 또 심혈관, 또 어디엔 암, 뭐 이렇게만 보면 상당히 보험을 효율적으로 잘 가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복 보장도 많았고요. 또 보험들이 딱 한두 구소로만 이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타 보험사들과 이제 충분한 비교 설명이 되지 않았다. 라는 좀 안타까움이 좀 있었죠.
0: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되게 통일성 있게 네네. 하나의 보험사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빅3, 빅5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대형 보험사들에 쫙 뭔가 나열식으로 상품을 가입하면은 나는 든든하게 대비가 돼 있어라고 청취자분들이 되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손품을 정말 많이 팔아야지만 보험을 가성비 있게 가입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2: 특히나 이게 저희도 매달 보험회사들 상품이 바뀌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매달 초가 제일 바빠요. 왜? 그 상품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을 해야 비교를 해서 소비자들한테 어떤 부분들을 더 좋게 해줄 수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0: 그러면 네. 예를 들어 5월에는 A라는 보험사가 네네. 40대 기준으로 암 상품이 저렴했는데 네네. 6월이 되면은 다른 회사가 더 저렴해질 수도
2: 맞습니다.
0: 있는 거예요.
2: 맞습니다. 그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0: 그렇기 때문에 매달 네네. 내가 가입하는 시점에 어디가 정확하게 저렴하고 더 좋은 보장인지는 진짜 전문가와 함께 비교 분석을 해봐야겠네요.
2: 맞아요. 그렇게 비교하지 않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비교하기가 쉽지 않지. 일반 소비자들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가 있는 거고 그래도 저희가 그래도 시간을 쏟아서 청취자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는 이유가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이 되게 적어 보이지만 이거 20년 내는 거라고 치면요. 10만 원은 2,400만 원.
0: 아, 그리고 5만 원, 10만 원을 어디 좋은 데다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그렇죠. 목돈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 팀장님들께서 네. 이들 부부가 시원한 맥주 한 잔을 특히 저는 이제 남편분 사연이 지금 안타깝거든요.
2: 그렇죠.
0: 밖에 나가서 시원하게 오늘은 내가 살게 할 수 있게끔 좀 처방전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처방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2: 네, 일단 이번 처방전은 저희가 정말 좀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보험료 조정을 해서 보험료를 낮추고 보장 범위를 넓히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 뿐만 아니라 여태 지금 저축도 못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태 못했던 저축을 통해서 또 일부 부채를 있었던 걸 좀 정리를 하고요. 앞으로 노후 준비까지 할 수 있도록 처방전을 써드렸기 때문에 좀 많은 시간을 쏟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사실 보험료 줄여주시는 것만 해도 부담이 그죠? 많이 네. 줄어드는데 네. 빚도 갚을 수 있게 네. 해주시고 노후 네. 준비도 해주셨다고요?
1: 네. 확인했더니 마이너스 통장을 이제 사용하고 계셨어요. 네. 한 73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아까 종신보험 있다라고 했었죠? 네, 정말 특약이 하나 없는 사망보험금 2억 원만 있는 종신보험이었습니다. 근데 해지방금을 확인해 보니까 970만 원 정도가 나와서 이 보험을 해지를 해서 마이너스를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가장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 가정의 현금 흐름이 어디를 손대지 않으면 뚫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건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35만 원씩 나갔던 종신보험을 3만 원의 정기보험으로 똑같은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2: 굉장히 저렴하죠. 가입한 건강보험들도 일부 좀 정리를 했는데요. 뭐 뇌혈관, 뭐 심혈관, 암 등등 특약들이 거의 나눠지고 또 중복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고 했었잖아요. 물론 중복으로 가입했다고 해서 이런 진단비를 뭐 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너무 과하게 가입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암 진단비도 거의 뭐 1억 가까이 뭐 뇌랑 심장 쪽도 진단비가 좀 과하고 수술비도 굉장히 과하게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요. 항상 강조드리지만 저희가 질병으로 뭐 우리가 암 걸려서 뭐 1억 2억 받으려고 사실 가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으로 뭐 재테크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좀 버리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과거보다 의료기술도 상당히 좀 좋아졌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 수준으로 뭐 진단비와 치료비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게 보장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적정한 수준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입 시점이나 아니면 앞으로 납입해야 될 보험료를 고려해봤을 때 같은 조건의 특약이라도 보험료가 낮은 보험사를 찾아서 보험료를 낮춰드렸습니다.
0: 그렇군요. 보험료 네. 때문에 현금 흐름이 꽉 막혀 있었던 가정의 현금 흐름 이제 숫자로 살펴볼게요. 어떻게 변화했을지 궁금합니다.
2: 궁금하죠. 뭐 저희가 당연히 결과는 좋았겠죠. 당연히 이렇게 사회 나온 거 보면 일단 4인 가족의 보장성 보험이 128만 원이었죠.
0: 맞아요.
2: 그리고 아까 35만 원의 종신보험을 정기보험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까지 혹시나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보험이 똑같이 나올 수 있도록 했더니 3만 원으로 해서 여기서만 일단 32만 원을 아낄 수가 있었고요. 나머지 건강보험들도 꽤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효율적인 보험들은 최대한 살리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상담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보험을 다 해지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잘 가입되어 있는 보험들은 살리고 대신에 과한 부분들만 조금 비교했을 때 저렴하게 되면 그렇게 저희가 좀 최대한 리모델링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을 포함한 3대 진단금이나 수술비가 너무 중복되거나 과한 부분들을 이제 주요 치료비라고 해서 이런 특약을 넣으면서 가성비 있게 저희가 가져갈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랬더니 4인 가족 건강

0: 건강보험이 93만 원이 59만 원으로 여기서도 34만 원을 줄였어요.
1: 와.
0: 자, 그러면 아까 사망보험금, 종신보험에서 줄였던 부분들이 32만 원, 여기서 34만 원, 합산해서 66만 원을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1: 치킨이 뭐예요? 소고기도 드실 수 있겠어요, 이제.
2: 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가입한 보험을 한 건씩만 보게 된다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들을 이제 합쳐서 전체적으로만 보면 이제 분명 과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꼭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비교 조정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지금 굿모닝 굿나이프 문자창으로 상담받고 싶다라고 이제 문자 넣어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유, 우리 집이 딱 이런 상황이에요. 보험료 쓰고 교육비 쓰고 생활비 쓰고 나니까 우리도 모르는 새 마이너스 통장 뚫어놓은 걸로
0: 맞아요.
1: 가계부가 마이너스 줄줄 세고 있습니다. 같은 고민이시라면 이덱처럼 여러분들도 전문가에게 무료 상담 요청하신 후에 상담 받아보시고요. 점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점검이니까 부담 없이 신청하시면 돼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딱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문자창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이제 전문가분들이 솔루션 이어가 주시죠.
0: 네네. 아까 66만 원 줄었잖아요. 자, 매달 우리 어때요? 생각도 못 했는데 66만 원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노후가 아예 준비가 안돼 있었던 부분들을 조금 뭐 준비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일단 남편분은 4대 보험 가입자라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그래도 조금은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아내분은 알바성으로 일하는 거라서 연금 준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내분 연금을 25만 원씩 일단 준비를 하기로 했고요. 남은 일단 41만 원을 모든 금액을 다 연금으로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단기 적금을 통해서 저축하는 좀 습관을 좀 조금씩 키우자고 저희가 했었습니다.
1: 두 분이 이제 제가 막 예고 없이 막 정지사님하고 소통을 하면 많이 당황하시는 경향이 있으시네요?
0: 아, 저는 당황하지
1: 아,
0: 않습니다.
1: 그래요?
2: 네, 당황한 게 아니라
1: 네.
2: 문자창에 있다. 아, 이런 비슷한 사연들이 많구나.
1: 맞아요. 오늘 이 사례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0: 네.
1: 그러니까요. 자, 모두 다 상담 신청하셔서 비슷한 고민 꼭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축 습관까지 길러주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향후 또 언제 또 이게 리모델링에 대한 보완을 더해 나가시면 될까요?
2: 네, 이제 아까 41만 원은 6개월 단기 적금을 통해서 이제 저축 습관을 늘리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6개월 뒤에 저희가 검사차 방문을 다시 한번 드리기로 했고요.
1: 반년에 한 번씩.
2: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앞으로 목돈을 조금씩 만들어서 좀 자산을 좀 증식시킬 수 있는 플랜을 좀 같이 만들어 보자라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1: 그렇군요. 보험 점검에 노후 대비까지 당연히 된 거고, 이 집에 골치 아팠던 부채 관리, 마이너스 통장을 제가 생각할 때한 1,000만 원 정도 뚫어 놓으셨나 봐요. 거기서 730을 꺼내 쓰고 계신
0: 그러니까요.
1: 상황이었는데, 불필요한 종신보험을 정기보험으로 전환하면서 해지 환급금으로 빚까지 갚으실 수 있게 도와드린 사연 만나봤습니다. 제 속이 다
0: 근데
1: 시원한데요.
0: 제가 이런 사연 보면 조금 아쉬운 게, 아니, 보험을 사실 너무 많이들 가입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도 지금 30만 원 정도만 딱 타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 근데 보장이 커요. 근데 30만 원 정도 그 이상 넘어가면 저도 부담스러운데, 아니, 어떻게 주변, 그래도 지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보험 가입을 좀 권하고 가입을 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 보면 항상 좀 마음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1: 맞습니다. 팀장님들의 마법 여러분들도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실시간 청취자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0604번님, 부모님 보험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간병인 보험과 제가 보험 어떤 게 좋을까요? 보내주셨고요. 8756번님, 기름값도 아낄 겸 전기차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전기차는 자동차 보험 갱신이 잘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가요? 요거 8756번님 사연 한번 답변 드려볼까요?
2: 네, 이제 꼭 그렇지 않고요. 이 전기차가 이제 수리비 부담과 이제 배터리 교체 비용이 이제 보험료에 좀 크게 반영이 돼요. 그런데
1: 그래요?
2: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 부분적으로 수리를 할게 아니라 통으로 이제 수리를 맡겨야 되는 경우가 좀 빈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 갱신 시에 사고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좀 보험 가입이 좀 거절되거나 보험료의 상승폭이 좀 높아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1: 내연 기관차보다는 아무래도 수리가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기차 운전자분들은 그런 것도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2: 네.
1: 좋습니다.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문자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인사

0: 하게 될걸? 파리인 훌라면.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새는 보험료 찾아서 틀어 막고 부족했던 보장 채우고 그동안 준비 전혀 못했던 노후 자금도 마련할 수 있는 게 제대로 된 전문가와의 재무 상담입니다.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고 준비하지 못했던 재무 부분의 약한 고리를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하늘이 아주 파랗게 드러났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 아래 내리쬐는 햇볕은 무척 뜨겁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셔야겠고요. 내일 오후 제주를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수요일 오전 중으로는 대체로 그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으로 이동 차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또 공항 방향 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한남대교와 반포대교 사이 5차로 쪽에 사고 나서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막히고요. 한강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속도 줄여 이동합니다. 강변북로는 일산 들어가는 길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 서강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속도 줄입니다. 고속도로 상행선 정체가 길어지는데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이제 양양 쪽으로는 정체 구간 사그라들었습니다. 하지만 내리천 휴게소 부근에는 고장차 한 대 서게 됐고요. 서울 방향으로는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 춘천 분기점 부근, 강촌 일대, 가평에서 설악, 서종에서 화도, 남양주 요금소에서 강일까지 속도 줄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평택 부근에 버스가 고장으로 멈춰서 있습니다. YTN 라디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자키,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7: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 조롱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 코리아에 수여했던 정부 표창을 취소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2: 포상을 추천한 부서는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주무부처는 취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3: 지난해 11월 스타벅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천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료 개발을 지원하는 등 지역 농가와의 상생 업적을 인정받은 겁니다. 그런데 최근 중기부는 이 표창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스타벅스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란 문구를 사용해 민주화운동 조롱 논란에 휩싸인 게 이유였습니다. 중기부는 당시 스타벅스가 제출한 공적 자료와 이번 논란의 연관성을 확인한 결과 취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졌을 때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상훈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포상 취소를 최종 결정하는 행정안전부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올해 초 행안부가 펴낸 정부 포상 업무 지침은 언론 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해 조속한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0: 판단되면 수시 취소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기부에서 표창 취소 의견을 보내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스타벅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이 시민사회를 넘어 공직사회로도 확산하고 있는 만큼 정부 포상 취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1: 5.18 민주화운동 조롱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 휴일에도 수사팀 대부분이 나와 법리 검토와 자료 등을 분석했는데 조만간 강제 수사나 관계자 소환이 이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3: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는 최근 모욕과 명예훼손,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서울과 광주경찰에 각각 고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 회장과 손 전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두 건을 병합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재배당 하루 만에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휴일에도 수사팀 대부분이 사무실에 나와 관련 법리 검토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는데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고의가 있는지 등 혐의 성립 여부를 전반적으로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의심된다고 판단되면 조만간 관계자 소환이나 압수수색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 작성자를 특정하는 데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AI 생성으로 추정되는 북한 지령, 간첩 개입 내용의 신문기사 형태 게시글에 대해 게시 사이트를 상대로 작성자 특정에 필요한 IP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휴일에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문제글은 발견 즉시 삭제와 차단을 요청 중이라며 단순 공유도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일베 사이트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하고 조장하는 사이트에 대해 폐쇄나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일베에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에 대한 공론화와 검토를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베 사이트 폐쇄 등을 거론한 데 대해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특히 북한 찬양 사이트들만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거냐며 한국대학생 진보연합과 자주시보의 누리집과 SNS 계정 등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공유된 내용을 보면 대진연은 미국을 몰아내자는 성명서를 올리는 한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관련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걸로 나타났고 자주시보 역시 김 위원장 관련 뉴스를 꾸준히 전해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1: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합의를 계기로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체계가 산업계 전반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조는 기업 성과를 함께 나누자는 입장이지만 재계와 주주 측에선 투자 위축과 경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4: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서를 보면 성과급의 재원은 사업 성과의 10.5%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사실상 영업이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합의서의 사업 성과는 삼성전자가 성과급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경제적 부가가치 EVA 개념을 기반으로 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영업이익이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사실상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이번 합의안에 최종 찬성하게 되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도 하이닉스에 이어 영업이익 N% 성과급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셈인데 파장도 적지 않습니다. 당장 주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5: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6: 민경관 주주운동 본부대표입니다.
5: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단기 순이익에서 배당을 받는다.
4: 주주조차 세금을 제외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배당을 받는데 노조가 세정 개념인 영업이익에서 일정 비율을 우선 가져가는 건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경제학적으로도 위험과 보상의 비대칭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기업 경영의 위험은 주주가 부담하는데 직원들은 별다른 위험 부담 없이 성과급만 가져가는 구조라는 지적입니다.
7: 선진국에서는
6: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7: 배분하는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아니라 경제적 부가가치, 즉 자본, 주주에게 갈 적정한 비용을 제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상당히 좀 경제학 원칙에서 봤을 때는 어긋나는 것이다.
4: 이런 가운데 다른 대기업 노조들까지 성과급 제도 개편 요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협 요구안에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담았고 HD 현대중공업 노조도 영업이익의 최소 30%를 성과로 배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HD 현대일렉트릭 노조 등도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분위기입니다. 재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삼성전자 합의는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며 산업 전반으로 일반화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8: 삼성전자처럼 지금 여력이
6: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입니다.
8: 줄이기 위해서 합의할 수 있지만 다른 업종까지 연쇄적으로 확산할 경우 투자나 고용 여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특히 영업이 규모가 큰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 간 성과급 격차가 더 벌어져 산업 전반의 임금 양극화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시작된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논쟁이 산업계 전반의 핵심화도로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1: 삼성전자 노조가 추인하면 이번 임금 협상안은 유일무이한 교섭 기록으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 이슈로 이목을 집중시킨 단일 기업 성과급 투쟁인데다 지급 규모까지 전례 없는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권민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9: 그동안 크게 주목받았던 노동 문제는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을 포함한 국내 현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가 대표적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고용 안정을 강화하려다 공정이란 가치를 건드려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10: 청년들에게 어떤
6: 당시 인천공항공사 정직원입니다.
10: 역차별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9: 주 4일제 도입으로 대표되는 노동시간 단축이나 정년 연장 논의도 바뀐 시대상을 반영한 보편적 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완전히 새로운 양상을 보였습니다. 성과급을 어떻게, 얼마나 나눌지에 관한 개별 기업 의제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 세계 반도체 업계 이슈로 부상한 유례 없는 경우인 겁니다. 노조 파업 가능성이 커지자 미국과 중국 반도체 업체의 주가가 뛰는 웃지 못할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노동부 장 차관, 중앙노동위원장까지 파국을 막으려 총동원된 행정력 역시 근래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11: 선을 넘을 때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게 정부의 큰 역할이 아닌가.
9: 특히 쩐의 전쟁 끝에 나온 임금 협상안은 전무후무한 교섭 결과가 될 거로 보입니다. 최대 6억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 성과급 지급 계획을 합의로 타결한 건 노사관계를 통틀어 처음입니다. 여기에 우리도 받아야겠다는 다른 노조의 연쇄 요구까지 자극하는 역대급 후폭풍도 불러왔습니다. 또 협력 하청업체 직원들은 꿈도 못 꿀 노동가치 양극화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등 이번 삼성전자 협상은 두고두고 회자될 전망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1: 북한 축구팀으로는 12년 만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아시아 정상이라는 값진 성과를 이루고 오늘 돌아갔습니다.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은 지난 17일 중국 베이징을 거쳐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고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서 우리나라의 수원FC 위민, 결승전에서 도쿄 베르디를 차례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통일부가 지원한 공동응원단의 열띤 응원전 속에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은 북한 팀으로는 처음으로 아시아 여자 클럽 축구 정상에 올라 100만 달러, 약 15억 원의 우승 상금을 거머쥐었습니다. 북한 여자 축구 클럽이 오랜만에 남측을 찾았지만 냉랭한 반응 탓에 경색된 남북 관계만 더 도드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노선만 더 부각됐다는 건데 의미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12: 북한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은 지난 17일 베이징을 거쳐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표정은 시종일관 굳어 있었습니다.
13: 혹시 오랜만에 왔는데 소감 어떠실까요? 혹시 피곤하진 않으십니까?
14: 날씨 어떠신가요?
12: 특히 버스에 오를 때까지 한 손에 꼭 쥐고 있는 작은 수첩이 포착됐는데 바로 북한 여권이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북한 주민은 남한을 방문할 경우 사전 승인과 함께 증명서만 받으면 되는데 심사 과정에서 마치 일반 외국인처럼 여권을 내민 겁니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북한 정권의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5: 기본적으로 정부는
6: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15: 그런 문제 처리해 나갈 계획이고 다만 여권 제시할 경우에 이런 것을 참고자료를 활용한다는 입장입니다.
12: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4강 토너먼트가 진행되는 기간에도 남측을 대하는 북한 선수단의 냉랭함엔 변함이 없었습니다. 민간단체 200여 곳이 자발적으로 공동 응원단까지 구성해 열띤 응원을 보냈지만 북측 선수들은 눈길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16: 응원단
6: 리우일 북한 내 고향 여자 축구단 감독입니다.
16: 감독으로서 또 우리 팀 선수들이 뭘 상관하는 문제는 아닌데 우리는 어제 경기에만 집중하겠습니다.
12: 8년 만에 북한 선수단 방남으로 북한의 두 국가 주장만 더 부각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남북 간 교류가 완전히 중단됐던 상황에서 그 첫 발을 뗀 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진전이란 평가도 공존합니다.
17: 국제 스포츠 경기 틀 내에서
6: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17: 간접 접촉한 경험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선례로 기억될 것이며 또 적대감을 완화하는 데도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다는 차원에서 내 고향 팀 관련 경기를 관람하지 않았지만 완전히 단절됐던 남북관계 속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1: 러시아와 북한이 우크라이나 반격에 맞서 쿠르스크 탈환을 선언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북한은 군은 여전히 전선에 남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감청한 북한 군의 교신 내용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8: 우크라이나 군이 이달 초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감청한 북한 군 교신입니다. 통신 상태를 점검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19: 한번
6: 러시아 쿠르스크 주둔 북한군입니다.
18: 참호 안에서는 교신이 잘 안 된다고 부하가 보고하자 상급자로 추정되는 북한군은 몸을 숨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19: 왜 이제 나온 거야 이건? 왜 안테나고 되지 않습니다. 왜 참호밖에는 안 해서 된다. 일중적 시대이고 참호 안에서도 잘 들이도 우리 염전 찾아보라. 기지는 나와도 몸은 나오면 안 돼.
18: 러시아가 쿠르스크 탈환을 선언한 지 1년이 지난 최근 북한군은 주로 이선에서 재건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의 무인기 공격 위협에 노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19: 위치 지금 어딘가? 여기서 참호로 나오는 길이 그 대구멍이다. 참호가 그라? 안 나왔지?
20: 무인기 들어오게 되면 무인기 방향 어디 방향이라고 좀 알려달라.
18: 국가정보원은 재작년 10월 첫 파병 이후 쿠르스크에 북한군 1만 천여 명이 투입됐고 6천여 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혈맹을 맺은 대가로 북한과의 군사 교류 협력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21: 북한군이 여전히 쿠르스크에 주둔하면서
6: 유용원 국회 국방위원입니다.
21: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어용 무기 등을 포함한 군사적 지원, 그 외에 경제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하는.
18: 특히 러시아는 지난해 1월 붙잡힌 뒤 한국행을 원하고 있는 북한군 포로 2명을 송환할 것을 우크라이나에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6: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근무 호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서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23: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2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 상행선 정체가 이제 절정을 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대명터널에서 동서천 분기점까지 길게 막히고요. 당진에서 행담도 휴게소 쪽으로도 차간격 좁힙니다. 서평택 부근에는 버스가 고장으로 멈춰서 있어서 현장 수습하고 있고요. 경기권 접어들어서는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가다서다 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으로 들어오는 길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대관령 5터널 부근에는 고장차가 있고요. 진부에서 진부 2터널, 봉평터널에서 둔내터널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새마을 어렵게 통과해서도 여주 분기점에서 호법 분기점, 덕평에서 양지, 양지에서 양지터널,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 차간격 바짝 좁히고요. 현재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창녕 분기점 부근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양평 쪽으로는 문경세제터널에서 연풍터널, 충주 분기점을 지나갈 때 시속 20km가 채 안 납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서청주 일대와 일죽 일대에서 차간격 좁히고 있고요. 현재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평택 쪽으로는 대소 분기점에서 안진터널까지 6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에서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와 반포대교 사이 5차로에 사고가 발생했고요.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양화대교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 있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news and music for Weekend. 주말을 보내는 기분 좋은 습관. 5월 24일 일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보통 일요일 늦은 오후가 되면 아, 주말도 다 끝나가는구나. 새로운 한 주가 다시 시작되겠네 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지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예외입니다. 내일 부처님 오신 날 대체 공휴일로 아직 우리에겐 하루의 휴일이 더 남아있죠. 여느 때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보내는 일요일 오후인데요. 마음이 가벼워서일까요? 괜히 날도 더 화창하고 좋게 느껴집니다. 사람은 기분에 산다고 하잖아요. 그 좋은 기분 쭉 유지하면서 오늘도 함께해 보시죠. 늦은 저녁으로 가는 길목에서 함께하는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Foreigner의 목소리로 출발합니다. I want to know what love is.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평동 나비엔.
3: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7: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허,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4: 온라인. 6회, 평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5: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혈 강호
4: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6: FM 94.5MHz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은 I Wanna Know What Love Is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포리너의 목소리로 출발했어요.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팝 선곡해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받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이미지 첨부하실 때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요. 무료로 함께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세요. 앱 하단에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 텐데요. 팝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로비 윌리엄스와 니콜 키드먼이 함께 부른 Something Stupid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가레스 게이츠가 불러요. Unchained Melody까지 함께 만나고 올게요.

오후 5시 뉴스앤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반년 이상 구직 활동을 했으나 여전히 일을 구하지 못한 실업자가 5년 만에 다시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 국가통계 포털과 고용 동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는 85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천 명 줄었습니다. 반면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 된 실업자는 10만 8천 명으로 3만 명, 37.6% 증가했습니다.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증가폭은 4월 기준 2021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컸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가운데 하이브리드 차 비중이 10%를 처음으로 돌파하면서 친환경차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국내 하이브리드 차 등록 대수는 272만 7,895대로 27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24.2%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2,663만 3,482대 가운데 하이브리드 차의 비중은 10.2%를 기록했습니다. 1365 자원봉사 포털 이용자 9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행정안전부가 긴급 보안 조치에 나섰습니다. 지난 19일 1365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에 대한 외부의 비정상적인 공격으로 이용자 895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그리고 35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웹사이트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한 IP를 즉각 차단하고 보안점검이 완료될 때까지 해외 IP를 통한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2481번님, 오늘 94살의 어머니 모시고 절에 다녀왔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문자로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초로에 앉아있는 작은 새처럼 쇠약해지셨는데 절에 잘 다녀오시고 지금 옆에서 주무고 계세요. 깃털처럼 가벼워지신 어머니, 지금처럼만 건강하게 저희 곁에 계셔주세요. 라고 문자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 이런 사연을 들을 때마다 정말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시는데 늘 일상을 보내면서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잊고 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맞아서 이렇게 또 절에 함께 다녀오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또 이 하루의 기억이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또 좋은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94세의 어머니, 정정하게 앞으로도 건강한 하루하루를 우리 아드님인지 따님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함께 잘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일까지 또 대체 휴일이 이어지잖아요. 하루라도 또 더 즐거운 것 많이 싸우시고 또 맛있는 음식 입에 맞으시는 걸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5시 뉴스앤뮤직, 익숙하면서도 계절의 정취 느낄 수 있는 팝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Born in the USA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브라이언 아담스가 부릅니다. Summer of 69까지 함께 만나고 올게요.

뉴스의 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반도체 업계가 대호황을 맞이한 가운데 종사자의 급여 등 처우는 사업장 규모와 고용 방식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가 데이터처 국가 통계 포털이 제공하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부품과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종사자의 1인당 월 임금 총액은 상용 근로자가 746만 원으로 임시 일용 근로자의 269만 원보다 477만 원가량 더 많았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는 더 뚜렷했는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속한 상용 근로자는 월 942만 원을 받은 반면 300인 미만 사업장 임시 일용 근로자의 월 임금 총액은 176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기간에 음주 제한 등 준수 사항을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 21일 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부과되는 준수사항은 범죄자의 범행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훈련이자 교정수단이라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지인 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A씨는 그제 저녁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서 범행 사실을 전해들은 가족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경기 안양시 자택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Guns N' Roses의 Paradise City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9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위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2: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결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0: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1: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이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은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을 해서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0: 행복한 할머니.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
3: FM. 기호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다시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8.5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도 오늘처럼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8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30도가 예상이 됩니다. 한편 내일 낮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이 돼서 밤에는 남부지방으로 확대 되겠고 모레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이용해 나들이 갔다가 집으로 되돌아가는 길 상행선 중심으로 정체가 꾸준히 이어지는데요. 일단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길은 모두 앞에 35km 구간 정체가 이어집니다. 신탄진 부근과 청주에서 남이,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 휴게소,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에서 안성 휴게소, 다시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 차량이 밀리고 있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서양양에서 인제터널, 상남 6터널에서 3터널, 북방 3터널에서 춘천 사이와 설악 부근, 서울 다 가서 서종에서 화도, 덕수산패에서 강일 사이도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이어져서 공항 쪽으로 가는 길, 현재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갓길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에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2: 미국과 이란이 지난 2월 28일 전쟁 개시 80여일 만에 종전 협상 합의에 근접했다고 양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3: 14개 조항을 담은 양해각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미국과 이란에서 공개된 내용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 아직은 지켜봐야 하는데요. 중동 현지 연결합니다. 양이력 특파원.
4: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양해각서가 마무리 절차에 접어들자 구체적인 내용이 속속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합의 초안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겠다는 문구가 들어있다고요?
4: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절대 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이번 휴전 양해각서에 들어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 정치 매체 악시오스가 정부 관계자들을 통해 입수한 양해각서 초안을 보도한 건데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과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 폐기에 대한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약속도 합의 초안에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 역시 복수의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핵무기 개발 포기 약속은 이란 측에선 나오지 않은 내용입니다. 앞서 이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현재 핵 문제의 세부 사항에 대해선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 양해각서에 핵 문제가 포함되긴 했지만 합의된 기간 안에 별도로 논의될 수 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이란 방관영 타스님 통신도 이란은 현재 핵 분야에서 어떤 조치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3: 네, 또 다른 핵심 쟁점이죠. 호르무즈협 개방과 관련한 합의 초안 내용도 이번에 공개됐다고요?
4: 네, 보도에 나온 합의안 내용을 보면 60일 동안 호르무즈협을 통행료 없이 개방하고 이란은 선박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해협에 설치한 기뢰를 제거하는 데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도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이 석유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일부 제재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란 쪽에선 이에 반박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전쟁 이전 상태로 복귀할 거란 보도와 관련해 이란 방관영 타스님 뉴스

0: 뉴스는 이를 부인하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타스님은 잠재적 합의에 포함된 내용은 전쟁 이전 상태로의 복귀가 아니라 통과 선박수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가깝다고 보도했습니다.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 역시 호르무즈 협은 미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통제 메커니즘 마련을 언급해 자유로운 해양을 주장하는 미국과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 네, 미국 쪽에선 이번 협상의 가장 민감한 문제인 핵 문제나 호르무즈 협의 구체적인 합의문 내용이 공개되고 있는데요. 이란이 합의문 초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0: 이란 관영 매체들은 양국의 합의 내용을 일부 언급하며 상호 공격 자제 방안을 주로 다뤘습니다. 파르스 통신은 잠재적 양해각서 초안에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란과 그 동맹국들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보도했습니다. 휴전 기간에도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역시 이란과 미국의 휴전 합의에 포함된다는 뜻인데 미국 언론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타스님 통신도 잠재적 양해각서에 향후 60일간의 핵 협상 기간과 30일간의 호르무즈 협 개방 협상 기간이 설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양해각서 14개 조항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으로 전쟁 종식과 미국의 해상 공격 중단 그리고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선 가깝지도 멀지도 않다. 현재 양해각서 체결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시간 23일 이란과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고 발표한 와중에 SNS에는 이란 지도에 성조기를 그려넣은 게시물을 올리며 특유의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중동의 미국이라는 글과 함께 중동 여러 나라 중에서 이란 영토에는 성조기가 칠해진 지도를 올렸습니다. 게시물이 공개된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연달아 밝힌 시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미 백악관을 향해 총기를 발사한 괴관이 경호당국의 대응사격으로 자살됐습니다.
2: 사건 당시 백악관엔 트럼프 대통령도 머물고 있었는데 무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백악관 잔디밭에서 방송 중인 기자, 갑작스러운 총성에 급하게 몸을 피합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임박했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큽니다. ABC 기자입니다. 엎드려, 엎드려!
3: 현지 시간 23일 오후 6시쯤 한 남성이 백악관 검문소 경호원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경호대가 즉각 대응 사격에 나섰고 백악관은 봉쇄 조치와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4: 대피해야 합니다. 총소리가 들려요. 대피해야 합니다. 총격전입니다. 총격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곳에 있던 사람들 모두 안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수십 발의 총성이 들린 것 같습니다. CNN 기자입니다.
3: 경호국 요원들의 총에 맞은 용의자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인 한 명도 총에 맞았는데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격이 발생한 곳은 백악관 단지 내 아이젠하워 행정동 바로 옆으로 백악관 본관에서 불과 200여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총격범이 21살의 나시르 베스트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도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며 백악관 진입로를 막아 체포되는 등 정신적 문제가 있는 인물로 경호국과 여러 차례 마찰을 빚어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골프에 나섰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엔 이란과의 종전 협상 조율을 위해 관저에 머물고 있었는데 무사하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미국에서 테러 위협이 고조된 가운데 최근 백악관 주변에서는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엔 백악관에서 멀지 않은 워싱턴 기념탑 교차로에서 총격이 발생해 용의자가 체포됐었고 지난달엔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에서 총격이 발생해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백악관 총격 사건에 신속하게 대처해 준 비밀 경호국 요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폭력 전력과 백악관 건물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총기 난사범을 상대로 신속하게 대응해 준 훌륭한 비밀경호국과 법 집행기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악관 기자단 만찬 총격 발생 한 달 만에 일어난 이번 사건이 향후 모든 대통령에게 워싱턴의 그 어떤 시설보다도 안전하고 보안이 철저한 공간을 확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모욕 논란을 빚은 일베에 대해 사이트 폐쇄나 과징금 부과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수 야권은 부처님 오신 날에 통합과 화합을 강조하며 일베 폐쇄를 얘기하는 건 갈라치기라며 반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님 오신 날 오전 SNS에 올린 글입니다. 극우 성향 인터넷 사이트 일간 베스트 이용자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해 노 전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논란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과 처벌 등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모두 있다고 적었습니다. 엄격한 조건 아래 조롱,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일베 사이트에는 폐쇄, 과징금 부과 등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재작년 세월호 참사 추모일에 사이렌 이벤트를 연 점을 언급하며 금수 같은 행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각 불교 종단 행사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통합과 화합을 의미하는 원융회통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6: 서로 다른 생각을 화합하고 아우르는 배려와 이해의 정신, 각자 도생이 아닌 공존 상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5: 보수 야권은 통합을 내세우는 동시에 일베 폐쇄를 언급하는 건 갈라치기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장 스타벅스를 금수로 몰고 일베를 폐쇄하겠다고 한 사람이 누구냐며 다중인격이냐고 비꼬았고
7: 국민들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8: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7: 그리고 또 자유의 침해라고 받아들이실 수가 있습니다.
5: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스타벅스, 일베가 아닌 자신부터 성찰하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에도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이 대통령 인식에 공감한다고 옹호했습니다.
9: 우리 극단적인 혐오 정서와
8: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9: 상대방에 대한 배제. 이 극단적인 형태가 불법 계엄이고 내란인 겁니다.
5: 이 대통령은 일베에 대한 폐쇄 등 제재 여부 검토를 국무회의에 지시했다고 밝힌 만큼 관련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1: 5.18 민주화운동 조롱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휴일에도 수사팀 대부분이 나와 법리 검토와 자료 등을 분석했는데 조만간 강제 수사나 관계자 소환이 이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희영 기자입니다.
10: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는 최근 모욕과 명예훼손,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서울과 광주경찰에 각각 고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 회장과 손 전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두 건을 병합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재배당 하루 만에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휴일에도 수사팀 대부분이 사무실에 나와 관련 법리 검토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는데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고의가 있는지 등 혐의 성립 여부를 전반적으로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의심된다고 판단되면 조만간 관계자 소환이나 압수수색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 작성자를 특정하는 데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AI 생성으로 추정되는 북한 지령, 간첩 개입 내용의 신문기사 형태 게시글에 대해 게시 사이트를 상대로 작성자 특정에 필요한 IP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휴일에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문제글은 발견 즉시 삭제와 차단을 요청 중이라며 단순 공유도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3: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4: 엄마 회사 같이 갈래?
5: 엄마
6: 민준아
7: 유정아
8: 필요할 때 확장 돌봄.
9: 아,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0: 아빠 늦게 와도 돼.
8: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1: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12: 나도 바쁘니까 끊어.
8: 주말에도 긴급 돌봄.
12: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8: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3: 교통안전 1분 터.
14: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우 김보성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죠.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향한 의리, 바로 안전입니다. 출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오리. 타이어, 브레이크, 안전벨트, 운행전은 꼼꼼히 점검하오리. 어르신을 향한 의리도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 줄이오리. 좌우로 한 번 더 살펴보오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무사고 우리!
15: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함께 무사고!
16: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15: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17: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8: 제가 들어드릴게요.
19: 여기 앉으세요.
1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0: YTN News FM.
5: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뜨거운 볕이 내리쬐며 성급한 여름이 찾아온 듯합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를 넘어섰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도 조금 더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8도, 한낮 기온은 30도가 예상이 됩니다. 대체 공휴일인 내일 나들이 계획 세우셨다면 낮 동안에는 시원한 옷차림 하셔야겠고요.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 등으로

자외선 차단에도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길에는 33km 구간 정체가 꾸준히 이어지는데요. 멀리 군산에서 동서천, 당진에서 행담도 6에서 차량 느리게 이동하고 이후로는 속도 회복을 했다가 경기권을 진입해서 서평택에서 발안, 매송에서 용담터널 사이로 밀립니다. 서서울요금소 10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에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고요. 서울 다가서 광명역에서 금천 사이도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이용해서 인천 쪽으로 가는 길 강원권에서는 20km 구간 밀리고 있고 경기권에서도 28km 구간 더디게 이동을 하는데요. 특히 진부에서 진부 2터널, 평창에서 둔내터널, 여주에서 호법 사이와 양지에서 용인휴게소 사이에 정체가 두드러지는 편입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는 북부간선도로가 종암분기점 쪽으로 신내에서 하월구까지 시속 30km 미만으로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2026년 5월 24일 일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인테데이. 안녕하세요. 전 듀에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레온 카발로의 아침,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불렀습니다. 이 레온 카발로는 베리즈모 오페라 빨리아치로 유명한 이탈리아 작곡가입니다. 그가 느낀 아침은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밝고 희망에 찬 느낌을 주는 노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탈리아의 아침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래서 음악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아침을 묘사한 음악 이어서 준비했는데 시각장애인으로 세계 정상급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츠즈이 노부유키는 여러 작품을 남겼고

않고요. 자작곡 연주도 즐겨하는 편입니다. 그가 이탈리아 코르토나 지역을 방문했을 때 아침에 받은 인상을 바탕으로 작곡한 곡인데요. 코르토나의 아침, 츠즈이 노부유키의 피아노, 오케스트라 앙상블 카나자와의 연주입니다. 이어서 바이올리니스트 크라이슬러의 작품인데요. 이 곡도 이탈리아의 프로방스에 받은 인상을 묘사한 곡입니다. 쿠프랭 스타일의 프로방스의 새벽 세레나데, 벨러 반펄비의 바이올린, 그리고 부다페스트 스트링스의 연주입니다.

스즈이 노부유키가 작곡한 코르토나의 아침, 스즈이 노부유키의 피아노, 오케스트라 앙상블 카나자와의 연주, 이어서 크라이슬러가 작곡한 쿠프랭 스타일의 프로방스의 새벽 세레나데, 벨러 반펄비의 바이올린, 그리고 부다페스트 스트링스의 연주였습니다. 듀엣토의 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연구사업원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일요일 인테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3010님입니다. 테디 안녕하세요. 오늘 듀엣토 데뷔 9주년이네요. 앞으로도 슬기님과 함께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노래해주세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사랑합니다. 9주년이 지나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메시지가 와서 제가 이렇게 또 읽어드렸습니다. 네, 5월 17일 날 보내주셨어요. 1283님입니다. 테디님 9주년이라니 앞으로 10주년, 20주년 계속 우리 곁에 함께 사시길. 그리고 지난주 사연에서 운동 중에 주저앉았던 건 근육이 아니라 음악을 느끼려고 주저앉았던 건데 점점점 하셨습니다. 보통 음악을 느낀다 하면 운동 중에 가만히

앉아서 듣게 되더군요. 이렇게 하지. 주저앉았다고 하진 않으니까. 주저앉은 건 보통 지쳐 쓰러지기 전이 주저앉았다고 표현하니까. 1280님입니다. 테디, 드디어 브라더스 까라마조프가 시작되고 저는 소문만 듣다가 테디 덕분에 처음 보게 되었는데 처음 봤을 땐 뭐랄까 이게 뭐지 싶으면서 까라마조프 사람들 역시 소문대로 제정신이 아니구만 했어요. 근데 이거 참 보면 볼수록 제가 백인 테니까 드미트리가 아니고 디미테리라고 해주셨어요. 드미테리가 너무 멋져서 저런 사람이어도 테디라면 괜찮겠는 걸 하면서 보고 있답니다. 뭔가 브라더스 까라마조프는 여러 번 보아야 그 매력을 더욱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극 자체가 꽤나 격해 보이던데 부상 조심하시고 항상 파이팅이에요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이게 좀 러시아 이 문학 아주 정말 막장지반이죠. 어떻게 보면 재밌어요. 보면 볼수록 다른 의미들이 생각이 나고, 예. 2055님입니다. 테디, 무아우님 카흐라라고 읽어야 되나? 모르겠어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대 아이리시 갤릭어로 보통 My Soul Friend란 뜻으로 사용됐지만, 실제로는 내 영혼의 수호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9주년을 이어온 듀엣토 관계에 잘 맞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100주년까지 쭉 달리며 행복하게 멋진 음악 들려줄 수 있길 바라며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듀엣토 추억을 걷다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내 영혼의 수호자. 이렇게 근데 늘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도 저의 수호자예요. 우리 추억을 걷고 있어요. 추억을 걷다. 네, 이따 들려드릴게요. 0388님입니다. 테디, 기다리고 기다리던 브라더스 까라마조프가 드디어 시작되었네요. 넘넘 재밌어서 첫 곡부터 드미테리에게 홀딱 반해버렸어요. 완전 취향 저격인 북감, 드미테리 역을 맡아주신 테디에게 정말 감사하며 막공까지 열심히 함께 달려갈게요. 건강 잘 챙기시며 화이팅! 해주셨어요. 저도 진짜 이 뮤지컬 하면서 같은 동료 배우들에게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게 진짜 표현이 힘든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직접적인 것들이 없어. 다 간접적이다 보니까 와, 연기적으로도 배우고 저런 해석력으로도 배우고 있고 저도 이 극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있고 성장하길 바라며 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뭔가 강하게 남길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737님 테디의 브라더스 까라마조프 첫곡 너무 축하드립니다. 뭔가 큰게휙 지나간 것 같이 휘몰아치던 시간들. 대사량도 많고 각 캐릭터들의 극과 극을 넘나드는 감정 표현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진짜 몇 번은 봐야 정신 줄 잡고 볼것 같아요. 그럼에도 너무 재미나고 흥미진진했습니다. 이런 작품으로 많은 변화를 보여줄 테디 기대하고 있을게요. 신청곡은 인기 현상에 휘몰아치듯 설레는 I Surrender 듣고 싶어요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몇번 보면 볼수록 아마 더 다른 기분들이 느껴지실 거예요. 휘몰아치는 I Surrender도 이따가 들려드릴게요. 떼깨로님입니다. 테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을 아직도 만난다면 믿기시나요? 모임 이름은 8634. 86년에 3학년 4반? 86년에 고등학교를 다니셨는데 담임선생님을 아직도 만나고 계세요. 이번 스승의 날도 반갑게 만났습니다. 선생님은 그때는 총각이셨는데 어느덧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퇴임하셨답니다. 선생님 저희와 앞으로도 오래오래 만나요 해주셨는데 정말 좋은 학생이고 좋은 스승님이신 거예요. 야, 선생님도 이런 제자가 있으면 너무나 진짜 말년에도 행복하시겠어요. 앞으로 이젠 같이 나이 들고 계신데 이렇게 같이 걷고 있다라는 인생이 선생님이라니요. 너무 좋습니다. 샘프레님입니다. 실제 버드 테라피가 있다고 하니 황제에게 밤깨꼬리가 수면에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오늘 오페라는 소름 끼치네요. 슬프고. 오늘도 러시아 작곡가 오페라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 스트라빈스키의 오이디푸스 왕이었죠. 꾀꼬리가 나이팅게일이었어요. 꾀꼬리가 없으면 건강이 나빠지고. 마리안나님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들어도 끔찍한 오이디푸스 왕. 최고의 비극이네요. 오늘도 테디의 오페라 극장 잘 들었어요. 해주셨는데 다들 그래도 오페라 극장을 너무 재밌어 하셔서 저도 근데 읽으면서 되게 많이 견문이 넓어진다. 그동안 오페라 가수를 꿈꾸면서 살아왔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도 처음 본 오페라들이 많아서 진짜 견문이 높아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듀엣토의 더 클래식 우물정 연구사 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듀엣토의 추억을 걷다 인기 현상의 I Surrender 듣겠습니다.

듀엣토의 추억을 걷다, 인기현상의 I Surrender 들으셨습니다. 최근 클래식 음악가 중에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독일 출신의 20대 피아니스트 루이 필립슨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지난달 발매된 그의 새 음반 중에서 한 곡 준비했습니다. 드뷔시의 아라베스크 모음곡 1번을 편곡한 음악, 드뷔시 아라베스크 변주곡, 루이 필립슨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4: 바삭해.
5: 맛있는 육식계 치킨.
4: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5: 맛있는 육식계 치킨.
4: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5: 맛있는 육식계 치킨. 크크크.
4: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0: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4: 합성 목재 예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6: 5월 24일 일요일 인테리어 1분 여기까지입니다. 지난해 쇼팽 콩쿠르에서 아쉽게 탈락한 피아니스트 이혁, 이효 형제가 오늘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듀오 리사이트를 엽니다. 그리고 28일 목요일에는 KBS 교향악단 연주회에서도 협연자로 참여합니다.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 중에서 몰다우, 피아니스트 이혁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치고요. 전 2부로 먼저 출발할게요. 인테랑 같이 가주실 거죠?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3: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0: 20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광주 27도, 대구 28도가 예상이 됩니다. 모레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더위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전체적으로 교통 흐름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순환로 이용해서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길은 조금 전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성산램프를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고 지점 앞두고 잠깐 서행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 뒤쪽으로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는 묵동에서 하월곡까지 시속 30km 미만으로 차량이 밀립니다.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강서쪽으로 가는 길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로 각각 비슷한 구간에서 차량이 밀립니다. 주요 고속도로들은 상행선 중심으로 꾸준히 정체가 이어지는데요. 경부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는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휴게소, 안성에서 안성휴게소 사이 정체가 두드러집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슬라쌤. 비트 주세요.
2: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와우.
1: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다음 뉴스입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이 커지면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진행한 탱크데이 진상조사도 결과 함께 발표할 예정인데요. 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인석 기자, 정용진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선다고요?
2: 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오는 26일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섭니다.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이 모레 오전 9시 서울 역삼동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직접 사과 말씀을 드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회장은 이번 논란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그룹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는데 논란이 갈수록 커지면서 직접 대면 사과에 나섰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이와 함께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 18일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자사의 탱크 텀플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계엄군 탱크 투입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정 회장은 논란 당일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하고 다음 날에는 대국민 사과문을 내는 등 수습에 나섰으나 일주일 만에 공개석상에서 재차 대국민 사과에 나서는 건 이번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 논란을 언급하는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 10주기였던 지난해 4월 16일 스타벅스가 사이렌 클래식 머그를 출시했던 것이 회자되며 비판의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정 회장과 손 전 대표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서울경찰청의 수사도 받게 됐습니다. 일반 시민뿐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이 확산하는 등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보신 것처럼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매장에 썰렁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미사용 선불금을 돌려달라는 법원 지급 명령 신청까지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0: 오늘 점심시간 무렵 평소 같으면 시민들로 북적였을 광주에 있는 한 스타벅스 매장이 썰렁합니다. 테이블 곳곳이 텅 비어있고 매장 앞도 한산하기만 합니다. 이른바 5.18 탱크데이 논란으로 시민들의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
1: 사과를 했어도 제가 보기에는 다 밑에 직원들 탓으로 이렇게 열리고
2: 광주 시민입니다.
1: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다 컨펌을 받았을 건데.
0: 시민들의 불매운동이 번지면서 스타벅스가 쌓아둔 막대한 선불 충전금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소비자가 스타벅스 카드에 충전해둔 선불금 잔액은 4,275억 6천여만 원 규모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2020년 이후 이러한 선불금을 예금과 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408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미사용 선불 충전금을 환불해달라며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스타벅스 카드 이용 약관에 따르면 선불카드 최종 충전 후 잔액의 60% 이상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회원 탈퇴를 하려고 보니까 제가 쓰지 않았던 것을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2: 양홍석 변호사입니다.
3: 그중에 60% 이상을 써야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0: 다만 법원이 지급 명령을 하더라도 스타벅스 측이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면 명령은 무효가 되고 정식 민사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불매운동과 경영진에 대한 형사고발에 이어 이제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논란이 계속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4: 이미 유출된 CJ그룹 직원 수백 명의 개인정보가 한 달에 $100, 평생 회원은 $1,000 등 구독제로 거래되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경찰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입니다. 송수연 기자입니다.
5: 1개월에 $100, 3개월에 $250, 평생 회원은 $1,000. 영어로 된 텔레그램 메시지에 구독 형태를 선택하라는 문구와 함께 가격표가 나와 있습니다. CJ그룹 여성 임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뒤 유료 구독제를 통해 거래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CJ 측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내 자체 조사 결과 개인정보가 유출된 텔레그램 채널에서 결제 링크를 안내하거나 실제 구매가 이뤄진 사례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이미 유출된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별도의 채널에서 팔리거나 구독제 등의 방법을 통해 거래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확한 피해 규모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입니다. 앞서 CJ그룹은 지난 19일 한 텔레그램 채널에 소속 여성 직원 330여 명의 이름과 사진, 전화번호와 직급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게시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해당 채널은 지난 2023년 개설돼 한때 2,8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CJ그룹은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자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CJ그룹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모든 온라인 채널을 확인하고 있고 피해 직원들에게는 정보 유출 상황과 지원 대책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4: 1365 자원봉사 포털 이용자 9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행정안전부가 긴급 보안 조치에 나섰습니다. 지난 19일 1365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에 대한 외부의 비정상적인 공격으로 이용자 895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및 전화번호 35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유출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김건희 씨 수사 무마 의혹을 들여다보는 종합특검팀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수사 과정에서 이 전 지검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추가로 인지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은 지난 2024년 10월 검찰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특검에 입건된 바 있습니다. 충남 서산의 자동차 공장과 경남 양산의 대학병원에서 불이 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화물차 간 추돌 사고로 6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김진도 기자입니다.

0: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고 거센 불길이 공장 건물을 집어삼킬 듯 타오릅니다. 오전 8시 50분쯤 충남 서산시 음암면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 직원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진화 작업이 나섰던 소방관 1명이 추락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불길 잡기에 나섰지만 공장 내부에 플라스틱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병원 건물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후 4시쯤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병원 외래진료동 옥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옥상 냉각탑을 수리하던 작업자 한 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외래진료가 없는 휴일이어서 환자나 의료진의 대피소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냉각탑 수리 작업 중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새벽 1시 20분쯤 전북 고창군 서해안고속도로 고창분기점 인근을 달리던 2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1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뒤 차량을 몰던 60대 남성이 숨졌고 앞 차량 운전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1: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지인 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왜 살해했는지, 채무관계 때문인지,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그제 저녁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채무관계로 다투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를 중심으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페달 오두적 방지 장치가 대안으로 거론되는데 올해도 일부 65살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무상 보급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2: 수영장 안으로 느닷없이 승용차 한 대가 날아듭니다. 수영객들은 차량이 덮치기 직전 가까스로 몸을 피했습니다. 경찰은 1차 사고 이후 놀란 70대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으면서 건물 유리창을 뚫고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80대 운전자가 몰던 1톤 화물차가 포장마차로 돌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손님 3명이 다쳤는데 페달을 혼동했다는 게 운전자 진술이었습니다. 고령자의 페달 오조작 추정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해 급발진 의심사고 4건 가운데 3건은 운전자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중 급가속이 발생하면 차량 출력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경찰은 관계 기관과 함께 장비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 2차 보급엔 65살 이상 3,100여 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759명이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1차 시범 사업 시행 결과 석 달 동안 비정상적 급가속 71건을 차단하는 효과가 확인됐다는 설명입니다.
3: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동권과
4: 김동수 경찰청 교통기획과 계장입니다.
3: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오는 2029년부터 승용차 신차에, 2030년부터는 버스 화물차 신차에도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다만 아직은 신청자 중심의 시범 사업 단계라 실질적인 확산 방안 마련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1: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합의를 계기로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체계가 산업계 전반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조는 기업 성과를 함께 나누자는 입장이지만 재계와 주주 측에선 투자 위축과 경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5: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서를 보면 성과급의 재원은 사업 성과의 10.5%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사실상 영업이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합의서의 사업 성과는 삼성전자가 성과급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경제적 부가가치 EVA 개념을 기반으로 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영업이익이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사실상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이번 합의안에 최종 찬성하게 되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도 하이닉스에 이어 영업이익 N% 성과급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셈인데 파장도 적지 않습니다. 당장 주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6: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것은
4: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입니다.
6: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단기 순이익에서 배당을 받는다.
5: 주주조차 세금을 제외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배당을 받는데 노조가 세정 개념인 영업이익에서 일정 비율을 우선 가져가는 건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경제학적으로도 위험과 보상의 비대칭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기업 경영의 위험은 주주가 부담하는데 직원들은 별다른 위험 부담 없이 성과급만 가져가는 구조라는 지적입니다.
7: 선진국에서는 이 성과급을
4: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7: 영업이익이 아니라 경제적 부가가치, 즉 자본, 주주에게 갈 적정한 비용을 제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상당히 좀 경제학 원칙에서 봤을 때는 어긋나는 것이다.
5: 이런 가운데 다른 대기업 노조들까지 성과급 제도 개편 요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협 요구안에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담았고 HD 현대중공업 노조도 영업이익의 최소 30%를 성과로 배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HD 현대 일렉트릭 노조 등도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분위기입니다. 재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삼성전자 합의는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며 산업 전반으로 일반화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8: 삼성전자처럼 지금 여력이
4: 황용식
8: 있는
4: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입니다.
8: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합의할 수 있지만 다른 업종까지 연쇄적으로 확산할 경우 투자나 고용 여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특히 영업이 규모가 큰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 간 성과급 격차가 더 벌어져 산업 전반의 임금 양극화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시작된 영업이 연동형 성과급 논쟁이 산업계 전반의 핵심 화두로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9: 여기가 뉴욕입니까?
10: 이곳이 파리입니까?
9: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0: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2: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13: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14: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더웠는데요. 해가 지고 밤에는 22도 선까지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바깥 활동하신다면 얇은 겉옷은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체 공휴일인 내일도 일교차 큰 날씨는 이어집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18도, 한낮 기온은 30도가 예상이 되고요. 모레 화요일에는 전국에 강한 비가 내리겠고 때이른 더위도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주요 고속도로 상행선 정체가 30분 사이에 부쩍 풀렸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37km 구간 밀리고 있고요.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35km 구간, 경부고속도로 서울 가는 길 24km 구간,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22km 구간 차간거리를 좁힙니다. 가장 긴 구간 정체를 보이는 영동고속도로의 경우는 인천 쪽으로 진부에서 진부 2터널, 평창에서 둔내터널,

여주에서 호법, 양지에서 용인휴게소 사이 더디게 이동을 하고 있고요. 서울 양양간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서양양에서 인제터널, 설악에서 화도 사이 정체가 두드러집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니르바나, 엘보스코 합창단의 노래였습니다. 파헬벨의 캐논을 새롭게 편곡한 노래였는데 제목인 니르바나는 열반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인테데이 2부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인테 오페라 극장, 지난주 스트라빈스키의 오페라 오이디푸스 왕을 들어보셨죠? 오늘도 스트라빈스키의 오페라를 감상하겠습니다. 오늘 작품은 방탕아의 편력, 여성 편력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남봉꾼의 인생 역정, 이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번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는 게 더 편하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 집중해 주셔야 된다. 스트라빈스키는 러시아 혁명 이후 파리에 정착해서 생활했습니다. 이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스트라빈스키는 영어로 된 오페라를 작곡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여러 소재를 찾다가 18세기 영국의 풍속화가 윌리엄 호가스의 연작 판화, 이 방탕아의 편력을 보고 이를 오페라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연작 판화는 톰 레이크웰이라는 젊은 남봉꾼이 세상에서 겪을 법한 이야기를 8개의 그림으로 만든 건데요. 오,

남봉꾼, 어떤 남봉꾼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심히 궁금하고, 이게 라디오에 나갈 수 있는 이야기인지 한번 저도 순화해서 자체 검열을 하면서 할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지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검열을 하십니까? 이러면서. 네, 스트라빈스키는 원작 그림의 배경처럼 음악도 18세기 영국의 분위기를 풍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 작품은 고전주의식의 분위기를 갖고 있죠. 이 오페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공연된 적은 없지만 영어 대본이라서 미국과 영국에서는 자주 공연됩니다. 오늘 들으실 음반은 바로 이 남봉꾼 톰 역의 이안 보스트리지. 이분이 오페라도 했군요. 이분은 굉장히 아름다운 가곡을 많이 부르시는 분이었는데. 앤 역의 데보라 요크, 세도 역의 브린터펠, 바바 역의 안네 소피 폰 오토,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몬테베르디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자, 스트라빈스키의 방탕화의 편력 시작합니다.

1막입니다. 영국 시골에 있는 트룰러브 작은 집 정원입니다. 봄날의 정원에서 앤과 톰이 즐거운 사랑의 이중창. 벌써 남풍꾼 그건 아니겠죠? 숲은 푸르고를 부릅니다. 앤의 아버지 트룰러브가 나와서 두 젊은이를 보더니 걱정 섞인 말을 합니다. 젊은 기분으로 선택을 잘못하는 일이 많으니 조심히 연애해라. 그러니까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때 당시에 뭐 뜨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잘 보거라 뭐 이런 걸 수도 있죠. 딸에게 충고합니다. 아버지는 딸을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톰에게 이야기합니다. 장인이 이제 얘기를 시작해요. 좋은 취직 자리가 있는데 어떤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한 군데 정착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근데 이 톰은 시작도 안 해요. 톰은 대답합니다. 그런 일은 싫습니다. 따님을 가난하게 만들진 않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딸을 가난한 남자에게 주는 건 괜찮지만 게으른 사람에겐 줄수 없네 라고 말하고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혼자 남은 톰은 아리아, 빈부는 노력으로 생기는 게 아니야 를 부릅니다. 돈은 노력한다고 오는 게 아니야. 운도 따라야지. 아, 돈을 갖고 싶다. 이야, 옛날에도 지금과 똑같았어. 아, 그런 일을 뭐하러 합니까? 주식. 저 주식이면 됩니다. 저 코인이면 됩니다. 막 이런 사람 있잖아. 응? 자기 일은 안 하면서. 지금 막 운도 따라야지 막 거의 이러고 있네. 로또만 되면 막. 야, 이런 젊은이 계속 있었나 봐. 그리고 아버지 입장에서 정말 딸을 이런 남자에게 주기 싫을 것 같아. 왜냐면 그럼 운이 안 따르면 평생을 괴롭게 만들겠네.

그때 닉 섀도가 나타나 톰 레이크 웰시 되시죠? 혹시 숙부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들어본 적 있는데요? 라고 톰이 대답하자 닉 섀도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러자 톰은 앤과 트룰러브를 부릅니다. 섀도는 숙부의 소식을 전합니다. 숙부가 죽으면서 전 재산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러자 톰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나는 운도 따른다니까? 라고 기뻐합니다. 앤과 트룰러브도 신에게 감사드립니다. 섀도는 톰에게 런던으로 가서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준비한 마차로 안내합니다. 앤은 톰에게 잠시 헤어져 있어도 내 마음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어요. 라고 하며 이별의 이중창, 잠시 헤어져요를 부릅니다.

처음이 섀도에게 어떻게 이 고마움을 표시해야 하나요? 라고 묻자 섀도는 1년 동안 당신과 같이 다니겠습니다. 1년이 지나고 저에게 사례를 해주시죠. 얼마를 주면 좋을지는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섀도는 관객을 향해 자, 지금부터 탕하의 역정이 시작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극 밖에서 설명해주는 그리고 극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무언가 말로가 어떨지 이런 것들을 미리 복선처럼 지금 깔아놓은 것 같아요. 1막 2장입니다. 런던 마더구스 유곽입니다. 섀도가 마더구스에게 톰을 소개합니다. 아, 인사하세요. 이쪽은 톰입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거리 여자들에게도 아,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이쪽으로 온 사람은 톰이에요. 톰이에요. 톰이에요. 섀도가 톰에게 노래 한 곡 불러주시죠. 라고 청하자 톰은 아리아. 사랑은 너무나 자주 배반당하지를 부릅니다. 이야, 배반도 아직 안 당했는데 지금 이거 그거 알죠? 돈 좀 생기려고 했을 때 나쁜 놈들의 특징. 여자 없는 척, 여자친구 없는 척, 헤어진 척, 아픈 척, 배반당한 척. 이 새끼들. 아유, 죄송합니다. 이 노래를 듣고 여자들은 매력적인 남자라고 말하며 톰을 둘렀습니다. 매력적이야. 저렇게 매력적인 남자가 왜 이렇게 차였을까? 마음이 아플까? 내가 달래주고 싶어. 이렇게.

1막 3장입니다. 다시 투룰러브의 집 뜰입니다. 내 사랑은 변치 않지라고 애니 노래를 불렀는데 런던으로 떠난 톰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애는 걱정이 되어 그를 찾으러 런던으로 갈 생각까지 하면서 대단해요. 이때 당시에 런던을 간다라는 거 진짜 힘든 일인데 정말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건데 아리아 조용한 밤을 부릅니다. 하지만 혼자 남을 아버지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리고 애는 주여 아버지를 보호하소서 라고 기도를 올리고는 힘을 얻고 난 그이에게 간다를 부르고 런던을 향해 출발합니다. 이야, 아버지가 걱정된다면서 기도 한 편이면 되나 봐요.

이 막입니다. 런던에 있는 톰 레이크웰의 집입니다. 쾌락만을 추구하던 런던 생활에 실증이 난 톰이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중얼거리자 섀도가 나타납니다. 그는 유명한 터키 여자 바바의 포스터를 보여주면서 그녀와 결혼하면 어떻겠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다 자유롭게 지금 아직 부족해요. 톰! 지금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놓지 않고 놀고 있잖아요. 더 자유롭게 행동한다면 더 행복해질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톰! 어때요? 섀도 설교의 톰은 또 넘어갑니다. 그래? 그 바바는 어떻습니까? 엄청 아름답죠? 엄청 유명한 아주 아름다운 터키 여자예요. 좋아. 톰도 결혼을 승낙하고 두 사람은 이중창. 젊은이나 늙은이나 내 이야기를 할 것이다. 왜 날 부러워할 테니까. 난 돈도 있고 여자도 있고 새로운 여자만을 만나니까. 이렇게 부릅니다.

0: perfumed, well dressed, and looking your best. A bachelor of fashion, eyes minting passion. Your carriage on, and upon your tongue, the gallant speeches that Cupid teaches.
1: For tongues will attire around the pile.
2: 2막 2장입니다. 런던에 있는 톰의 집 앞 길거리입니다. 애니 톰을 찾아왔습니다. 이야, 런던에서 집이 어딘 줄 알고 편지도 안 보냈는데 대단해요. 수소문을 한 거죠. 톰이라고 아세요? 톰, 그 매력적인 남자 저쪽에 살아요. 저쪽이 어디지? 톰을 아세요? 그이는 전 내 남자친구인데 뭐 이런 얘기들 들었을 거예요. 애는 톰의 집 앞에서 굳은 사랑을 노래하는 아리아 이상도하지를 부릅니다. 이상도하지. 마음은 사랑을 향해 달려가는데 내 손은 자꾸 물러서려고 하네. 떨리는 거죠. 문을 못 열겠는 거야. 내가 그 사랑했던 그 남자가 변해 있을까 봐 손이 떨리는 거지.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던 거야, 사실. 그래서 온 거야. 그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애니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톰이 마차를 타고 도착합니다. 애니? 톰! 하고 그를 보고 기뻐하지만 톰은 당황합니다. 앤! 톰은 앤에게 아무것도 묻지 말고 돌아가! 라고 합니다. 앤이 매달리자 왜 그래요 톰? 톰은 제발 돌아가! 라고 되풀이합니다. 그때 마차 속에서 언제까지 날 기다리게 할 건가요? 라는 바바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앤이 놀라서 누구예요? 라고 묻자 톰은 그러게 돌아가라고 했잖아. 내 아내! 라고 고백합니다. 앤은 절망해서 어떻게 저한테 알겠어요 하고 절망해서 떠나버리죠. 바바가 가마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바바에게 얼굴을 보여줘 보여줘 그렇게 이쁘다고 소문났나 봐 말합니다. 바바가 베일을 벗자 수염이 난 얼굴이 드러납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이제 취향이 변한 건가?

군중들은 바바를 칭송하고 톰과 바바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해석이 수염난 여자라는 건 부조리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추녀잖아요, 그죠? 근데 이 극에선 이 사람들이 역시 너무 아름다워라고 칭송하는 건 부조리를 이렇게 빗대어서 수염으로 표현하고 한 단계 나가서 거기서 보는 군중들도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2막 3장입니다. 톰의 집안에서 바바와 톰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바는 전 세계 팬들에게 받은 진귀한 선물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저기 이스라엘에선 이걸 받았고 그리스에선 이걸 받았고 러시아에선 이걸 받았고 어때? 이 보석 어때? 톰, 내가 자기니까 만난 거지. 사실 날 좋아하는 사람 굉장히 많았다고 이런 거죠. 하지만 톰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바바는 화가 나서 물건을 집어 던집니다. 당신 날 사랑하지 않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지! 라고 하면서 잔소리를 늘어놓습니다. 톰은 가발을 잡아 바바의 입을 막아버리고 그 순간 바바는 굳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피곤해진 톰은 소파에 누워 잠이 드는데 꿈속에서 닉 섀도가 나타나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드는 기계를 보여줍니다. 잠에서 깬 톰은 섀도에게 꿈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계만 있으면 세상에 굶주린 사람은 없어지게 돼 라고 흥분합니다. 그러자 섀도는 이거 아니야? 기계를 보여줍니다. 톰은 기뻐하며 이중창 고마워 이 멋진 기계를 부릅니다. 톰은 이걸로 선행을 쌓는다면 다시 애네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면서 기뻐합니다. 하지만 섀도는 이런 기계는 대량 생산을 하지 않으면 채산성이 없어. 하루에 빵을 10개 해봐야 10명만 먹을 뿐이야. 톰이 실망하자 섀도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조달해보지라고 조언합니다. 산막입니다. 앞장과 같이 톰의 집안이지만 모든 것은 덮개가 씌워져 있습니다. 톰은 파산한 상태이고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와 경매에 올라갈 물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바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조각처럼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모든 걸다 현실로 갖고 와버리면 이 소설, 뭐 이런 픽션 같은 것들은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경매가 시작되고 마지막 순서로 바바도 낙찰됩니다. 경매인이 바바에게 씌워져 있는 가발을 벗기자 갑자기 바바가 움직이면서 말을 합니다. 바바는 자신의 물건들이 경매로 팔렸다는 것을 알고 화를 냅니다. 바바의 물건까지 팔았네. 그때 앤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톰이 집에 없고 바바만 있는 것을 본 앤은 당황하지만 의외로 바바는 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하며 이중창, 그를 사랑하면 그를 찾아와요를 부릅니다. 당신 톰을 사랑하지요? 톰은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완전히 악에 넘어갈 사람도 아니죠. 당신이 그를 찾아서 구해주세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섀도라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톰이 아직도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에 앤은 놀랍니다. 멀리서 톰과 섀도의 목소리가 들리자 앤은 나갑니다. 그러니까 옛날 극이 이랬던 것 같아. 뭐냐면 여성에게 좀 변치 않는 사랑을 갈구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 근데 우리 시대적인 배경으로 이해를 해주면 그때 당시에 남자들이 1차 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집을 놔두고 국경으로 싸우러 가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항상 그 남자들에게 그런 여성의 변치 않는 마음이 그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이루어져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우러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모두에게 조금 그냥 믿음에 관한 팽배한 의식이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불편해하지 마세요.

3막 2장입니다. 교회 묘지, 별이 없는 어두운 밤입니다. 묘지에서 톰과 섀도가 만나 이중창. 이곳은 얼마나 어둡고 무서운가를 부릅니다. 섀도는 톰에게 오늘로 1년하고도 하루가 지났군. 약속한 거 잊지 않았지? 그 대가를 받을 시간인데? 라고 요구합니다. 톰은 내가 파산한 거 너도 봤잖아. 다시 부자가 되면 그때 돈을 주겠어. 라고 하자 섀도는 돈이 없다. 시간을 미룰 순 없는데. 그러면 어때? 돈이 아니라 네 영혼을 줘. 지금까지 네 죄를 계산하면 구원의 여지가 없어. 12시가 될 때, 12시가 되기 전에 자살하는 거야. 말합니다. 이거 거의 파우스트 이야기가 생각나요. 그런데 섀도는 시계를 멈추더니 카드 놀이로 결정하자고 합니다. 세 개의 카드를 맞히기로 하는데 톰은 N을 떠올리고는 첫 번째 카드는 하트 퀸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두 번째 카드도 맞히고 마지막 카드가 남자 섀도는 속임수로 아까 나왔던 카드를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또는 거죠. 하트 퀸을 또는 거야. 그런데 이때 N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자 톰은 난 다른 거 원하지 않아. 죽음까지 생각하면서 미안하니까. 오직 사랑이야. 마지막 카드도 하트 퀸이야. 라고 했더니 카드를 마치자 섀도는 내가 졌어. 마지막은 널 저주해주지. 넌 미치게 될 거야. 라고 외치고는 톰을 위해 파놓았던 묘지 구덩이로 뛰어듭니다. 무대가 다시 밝아오면서 봄의 화사한 들판으로 변합니다. 들판에는 미쳐버린 톰이 있죠. 3막 3장입니다. 베들렘 정신병원입니다. 정신병원에서 톰은 자신이 아도니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너스와 결혼할 것이니 제비를 해라 라고 말하며 비너스를 기다립니다. 다른 환자들이 그를 비웃으며 비너스는 절대 오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때 병동 관리인의 안내를 받으며 앤이 들어옵니다. 관리인이 톰을 가리키며 저자는 아도니스라고 부르지 않으면 대답을 하지 않아요 라고 가르쳐주고 떠납니다. 애니 톰에게 아도니스 부르자 톰은 기뻐하면서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어요를 부릅니다.

톰은 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중창 어리석은 꿈속에서를 이어서 부릅니다. 톰은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어요. 저를 용서하세요라고 말하고는 앤은 용서할 일이 뭐가 있나요? 자, 일어나세요라고 톰을 일으키고는 내게 키스해 주세요라고 상냥하게 말합니다. 톰은 일어서다가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톰은 앤에게 노래를 불러 나를 재워줘요라고 말합니다. 앤은 자장가, 작은 배는 부드럽게를 부릅니다. 앤의 아버지 트룰러브도 나타나서 앤에게 이제는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떠나거라 라고 말합니다. 앤은 톰에게 이제 당신은 날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별을 고하고 아버지와 함께 떠납니다.

톰이 깨어납니다. 비너스를 찾지만 보이지 않죠. 나의 비너스, 당신은 어디로 갔나요? 난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했다오. 이 말을 마치고 쓰러져 죽습니다. 막이 내리고 막 앞에 에필로그가 시작됩니다. 톰앤 바바, 투 러브 섀도우가 등장해 오페라는 끝났지만 여기엔 교훈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명씩 교훈을 말합니다. 앤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여인이 있어 탕아를 구해주었죠. 하지만 모든 탕아에게 앤 같은 여자가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바는 착하거나 악하거나 남자들은 다 미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톰은 젊은이가 야심을 품는 것은 좋지만 방탕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창으로 이렇게 노래하죠. 아담과 이브 이래 세상에 있는 나태한 자들을 위해 악마는 늘 일할 곳이 있어 왔죠. 바로 당신을 위해 이렇게 오페라가 끝납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4: 인테 오페라 극장, 오늘은 스트라빈스키 오페라 방탕아의 편력이었습니다. 저는요, 봐봐요. 이게 이런 사랑 얘기가 아니었네. 뭐냐면 이게 되게 마음에 남는데 제가 생각한 건요. 애는 신이에요. 애는 하나님. 그리고 섀도는 악마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물질이라는 건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삼촌의 돈은 유혹인 거야. 여자들도 유혹인 거죠. 유혹에 넘어가서 변질된 인간이 신을 부정하게 되고 악마와 가까이 살게 되죠. 왜냐하면 악마가 원하는 것들을 행하게 됐으니까. 근데 신은 인간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았을 때 죽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늘로 가게 돼서 죽었다. 저는 이런 걸 조금 빗대어서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뮤지컬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잠깐 분명히 생각했었을 거야. 왜냐면 마지막 죽음까지도 완전하거든. 그리고 애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인 것 같고 그 아버지는 하나님인 거야. 근데 이제 고통을 받으면서 내려와서 구원을 해주고 올라간 거지.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이 되네요. 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은 스트라빈스키의 오페라 방탕아의 편력이었습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중에서 1악장 임현정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5월 24일 일요일 인테데이 마치겠습니다. 듀엣토 백인태였고요. 내일은 대체 공휴일입니다. 전 슬기 씨와 함께 화요일 뿌띠 뒤더클로 돌아오겠습니다.

0: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린 하루였습니다. 예, 내일도 더위는 이어지겠고요. 서울 아침 기온이 18도, 한낮 기온이 30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예, 더불어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군산에서 동서천, 당진에서 횡담도 휴게소, 이후로 서평택에서 바람과 일직에서 금천 사이로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뉴스 FM 사랑해요.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일 저녁 YTN 24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 2월 28일 전쟁 개시 80여일 만에 종전협상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개방하고 60일간 구체적인 핵협상을 해나가는 방식인데 이번에는 미국뿐 아니라 이란 언론들도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먼저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장남의 결혼식까지 불참하고 백악관을 지킨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대체로 완료됐다고 밝힌 다음 미국 언론들이 양해각서 14개항의 주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미 정치 매체 악시오스는 양해각서 초안에 미국과 이란의 휴전기간이 60일로 설정됐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료 없이 개방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미국도 호르무즈 역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이 원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경제 제재도 일부는 풀어줍니다. 이달 초 미국 언론들이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고 보도했을 때는 부인했던 이란 매체들도 이번에는 양해각서 내용을 전했습니다. 특히 합의 조건이 승인되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투가 중단된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휴전 기간에도 레바논을 공격해온 이스라엘도 이란과 미국의 합의에 포함된다는 뜻인데 미국 언론은 반대로 해석했습니다. 연장된 휴전 기간에 미국과 이란은 이란 핵 프로그램 문제를 핵심 의제로 한 본격적인 종전 협상을 시작합니다. 이번 양해각서 초안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과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 폐기를 위한 협상을 하겠다, 이런 약속만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도 미국의 고농축 우라늄 포기 요구를 이란이 받아들였지만 세부 내용은 합의되지 않았다고 미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요구하는 동결자금 해제와 전쟁 배상금, 영구적 제재 완화 문제는 핵협상 테이블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60일 휴전 양해각서는 이르면 미 동부 시간으로 일요일 공식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신호입니다.
4: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30일 안에 전쟁 이전 상태로 복귀할 것으로 보도한 것과 관련해 이를 부인하는 이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뉴스는 이란과 미국의 잠재적 합의에 포함된 내용은 전쟁 이전 상태로의 복귀가 아니라 30일 안에 통과 선박수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가깝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란은 다양한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가 양국 회담을 다시 주최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샤리프 총리는 24일 SNS에 파키스탄은 최대한의 성의를 다해 평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조만간 미국과 이란의 다음번 종전회담을 주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파키스탄을 대표해 아심 무니르 군 총사령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했다며 지속적 평화를 위해 진행 중인 노력을 어떻게 진전시킬지 논의하는 유익한 기회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백악관을 향해 총기를 발사

0: 한 괴한이 경호당국의 대응 사격으로 숨졌습니다. 사건 당시 백악관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머물고 있었는데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백악관 잔디밭에서 방송 중인 기자, 갑작스러운 총성에 급하게 몸을 피합니다.
2: 합의가 임박했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입장 차가 큽니다. 엎드려! 엎드려!
1: 현지 시간 23일 오후 6시쯤 한 남성이 백악관 검문소 경호원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경호대가 즉각 대응 사격에 나섰고 백악관은 봉쇄 조치와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2: 대피해야 합니다. 총소리가 들려요. 대피해야 해요. 총격전입니다. 총격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곳에 있던 사람들 모두 안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수십 발의 총성이 들린 것 같았습니다. CNN 기자입니다.
1: 경호국 요원들의 총에 맞은 용의자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인 한 명도 총에 맞았는데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격이 발생한 곳은 백악관 단지 내 아이젠하워 행정동 바로 옆으로 백악관 본관에서 불과 200여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총격범이 21살의 나시르 베스트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도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며 백악관 진입로를 막아 체포되는 등 정신적 문제가 있는 인물로 경호국과 여러 차례 마찰을 빚어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골프에 나섰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엔 이란과의 종전 협상 조율을 위해 관저에 머물고 있었는데 무사하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미국에서 테러 위협이 고조된 가운데 최근 백악관 주변에서는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엔 백악관에서 멀지 않은 워싱턴 기념탑 교차로에서 총격이 발생해 용의자가 체포됐었고 지난달엔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에서 총격이 발생해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총격 사건에 신속하게 대처해준 비밀 경호국 요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폭력 전력과 백악관 건물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총기 난사범을 상대로 신속하게 대응해준 훌륭한 비밀 경호국과 법집행기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악관 기자단 만찬 총격 발생 한 달 만에 일어난 이번 사건이 향후 모든 대통령에게 워싱턴의 그 어떤 시설보다도 안전하고 보안이 철저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이 커지면서 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연휴 다음 날인 모레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진행한 탱크데이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차유정 기자, 결국 정용진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기로 했군요.
3: 네, 그렇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오는 26일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섭니다.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이 모레 오전 9시 서울 역삼동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직접 사과 말씀을 드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회장은 이번 논란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그룹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는데 논란이 점점 커지면서 직접 대면 사과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이와 함께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 18일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자사의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계엄군 탱크 투입과 지난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책상의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정 회장은 논란 당일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하고 다음 날엔 대국민 사과문을 내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일주일 만에 공개석상에서 재차 대국민 사과에 나서는 건 이번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 논란을 언급하는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도 강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 10주기였던 지난해 4월 16일 스타벅스가 사이렌 클래식 머그들을 출시했던 것이 회자되며 비판의 강도도 높아졌습니다. 정 회장과 손 전 대표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서울경찰청에 수사도 받게 됐습니다. 일반 시민뿐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이 확산하는 등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5.18 민주화운동 조롱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만간 압수수색이나 관계자 소환이 이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는 최근 모욕과 명예훼손,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서울과 광주경찰에 각각 고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 회장과 손 전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두 건을 병합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재배당 하루 만에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휴일에도 수사팀 대부분이 사무실에 나와 관련 법리 검토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는데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고의가 있는지 등 혐의 성립 여부를 전반적으로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의심된다고 판단되면 조만간 관계자 소환이나 압수수색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 작성자를 특정하는 데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AI 생성으로 추정되는 북한 지령, 간첩 개입 내용의 신문기사 형태 게시글에 대해 게시 사이트를 상대로 작성자 특정에 필요한 IP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휴일에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문제글은 발견 즉시 삭제와 차단을 요청 중이라며 단순 공유도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0: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스타벅스 코리아에 수여했던 정부 표창의 취소 여부를 두고 내부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11월 지역 특산물 활용, 상생 음료 개발 지원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동반성장 단체 부문 유공포상인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스타벅스 상품을 불매하자는 움직임이 공직사회와 노동계로 확산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정부 포상 취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여파로 일선 매장은 찾는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미사용 선불금을 돌려달라는 법원 지급 명령 신청까지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2: 휴일 점심시간 무렵 평소 같으면 시민들로 북적였을 광주에 있는 한 스타벅스 매장이 썰렁합니다. 테이블 곳곳이 텅 비어있고 매장 앞도 한산하기만 합니다. 이른바 5.18 탱크데이 논란으로 시민들의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
3: 사과를 했어도 제가 보기에는 다
4: 광주 시민입니다.
3: 직원들 탓으로 이렇게 돌리고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다 컨펌을 받았을 건데.
2: 시민들의 불매운동이 번지면서 스타벅스가 쌓아둔 막대한 선불 충전금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소비자가 스타벅스 카드에 충전해둔 선불금 잔액은 4,275억 6천여만 원 규모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2020년 이후 이러한 선불금을 예금과 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408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미사용 선불 충전금을 환불해달라며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스타벅스 카드 이용 약관에 따르면 선불카드 최종 충전 후 잔액의 60% 이상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5: 회원 탈퇴를 하려고 보니까 제가 쓰지 않았던 것을
6: 양홍석 변호사입니다.
5: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중에 60% 이상을 써야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2: 다만 법원이 지금 명령을 하더라도 스타벅스 측이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면 명령은 무효가 되고 정식 민사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불매운동과 경영진에 대한 형사고발에 이어 이제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논란이 계속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0: 여러분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교통안전 1분 터.
7: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우 김보성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죠.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향한 우리 바로 안전입니다. 출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오리. 타이어, 브레이크, 안전벨트, 운행전은 꼼꼼히 점검하오리. 어르신을 향한 의리도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 줄이오리. 좌우로 한 번 더 살펴보오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무사고오리.
5: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8: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9: YTN is FM.
10: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대체 공휴일인 내일도 낮 동안에는 무덥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8도에서 출발하겠는데요. 한낮에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 더위도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쪽으로 가는 길은 모두 앞에 20km 구간 정체가 남아있는데요. 조금 전에 사고도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유계소 안성 부근 일대로 차량 밀리고 있고요. 판교 광정부 5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 이 구간 지나실 때는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군산에서 동서천, 당진에서 포승, 서평택에서 바람과 화성휴게소 부근, 그리고 일찍에서 금천 사이로 34km 구간 정체 남아있고요.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서양양에서 인제터널, 그리고 동홍천에서 춘천 사이와 서종에서 화도, 미사에서 강일까지 32km 구간 더디게 이동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정체 구간이 부쩍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진부에서 진부 2터널과 평창에서 둔내터널, 새말 부근 일대로 강원권에서는 18km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요. 경기권에서는 여주에서 이천,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로 9km 구간에서만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는 북부간선도로가 종암분기점 쪽으로 전시간과 같은 구간 정체를 보이는데요. 묵동에서 하월곡을 지나 지역까지 차간 거리를

0: 좁힙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1: 수리수리 마수리. 마법의 주문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원래는 불교 경전인 천수경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요. 원문은 이렇습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어떤 뜻이냐면요. 좋은 일이 있겠구나. 좋은 일이 있겠구나. 대단히 좋은 일이 있겠구나. 지극히 좋은 일이 있겠구나. 이런 뜻이라고 해요. 어쩌다 마법의 주문이 된 걸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마법을 부린 것처럼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거리마다 환하게 켜진 연등처럼 오늘 저녁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희망의 등불 하나 켜두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일주일 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민입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좋은 일이 있겠구나. 좋은 일이 있겠구나. 대단히 좋은 일이 있겠구나. 지극히 좋은 일이 있겠구나. 이 구절은 원래 불교에서 경전을 읽기 전에 입으로 지은 허물을 맑게 씻어낸다라는 의미로 세 번씩 소리내어 외웠다고 합니다. 결국 좋은 기운은 말에서, 또 좋은 말에서 시작된다라는 뜻이겠죠. 난 못해, 난 운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나 할 수 있어, 나 잘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더 마법 같은 행운이 자주 찾아오지 않을까요?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여러분께 좋은 기분 안겨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시간에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좋은 기운 전해주고 계시는 스님을 모셨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의 아름다운 사찰을 소개해주고 계신 무여 스님과 함께합니다. 그 전에 먼저 훈훈한 소식 만나보시죠. 굿피플 굿뉴스 이현웅 아나운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좋은 사람들의 내일을 응원하는 반가운 뉴스 굿피플 굿뉴스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제20회 실종아동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매년 5월 25일은 실종아동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날인데요. 기념식에서는 실종아동 찾기에 힘쓴 단체와 유공자에게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또 오는 31일까지 실종아동 주간이 이어져 관련 제도와 예방법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실종아동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더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트로스타 팬들의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수 영탁 씨의 팬카페 영탁이 찐이야는 영탁 씨의 생일을 맞아 복지관에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하고 어르신과 이웃들을 위한 식사 나눔 봉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장민호 씨 팬클럽 민호특공대는 해외 난민촌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5천만 원 넘는 성금을 모았습니다. 또 임영웅 씨의 부산 팬클럽 부산 영웅시대 스터디하우스도 부산 연탄은행에서 도시락 나눔 봉사를 이어가며 누적 후원금 1억 원을 넘겼습니다. 스타를 향한 응원이 이웃을 향한 따뜻한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그냥드림 본사업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냥드림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복잡한 절차나 소득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약 9만 8천 명이 물품 지원을 받았고 도움이 더 필요한 분들은 읍면동 복지센터와 연계해 추가 지원도 이어졌습니다. 굿피플 굿뉴스 이번 주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0: 마음이 번잡할 때 고즈넉한 산사로 떠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려 17,000여 개의 사찰이 있고요. 그중에 전통 사찰로 지정된 곳만 해도 980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사찰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고요한 자연 속에서 가만히 숨을 고를 수 있다라는 점일 텐데요.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의 아름다운 사찰을 소개해주고 계신 스님 모시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고향 보리선원의 주지 소임을 맡고 계시는 무여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이 합장을 청취자분들께 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아쉽네요. 이 합장하고 계신 모습이 제가 너무 네. 보기가 좋고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네. 그런 기분이 드는데 청취자 여러분께도 인사 한번 전해주시겠어요?
1: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 함께해요.
0: 네,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는 네. 저보다 모여스님을 더 잘 아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미 네. 이제 TV를 통해서도 몇 번 얼굴을 비추셨고 또 유튜브를 네. 통해서도 전국의 아름다운 사찰들을 소개하고 계셔서 뭐 사실 저희 방송 안 나오셔도 워낙 영향력 있으신 분이라 다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이렇게 사찰 여행 다니다 보면 보살님들이 많이 알아보고 막 팬이에요. 사진 찍어주세요. 안 그러시나요?
1: 네. 사찰에서 사진을 많이 같이 찍었던 것 같아요.
0: 혹시 네. 사인도 해주시나요?
1: 아니요. 사인을 원하시는 분까지는 없고요. 그렇게 막 유명하진 않은데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저 아시는 분들 몇 분이나 될까 잘 모르겠어요.
0: 다 네. 아실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지금 주지소임을 맡고 계신 고향 보리선원 에서 오신 건가요?
1: 네, 맞아요.
0: 네. 네.
1: 여기가 제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0: 어떤 곳인지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네. 여기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시내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직할교구의 포교원으로 2022년 11월에 개원했어요. 그래서 지금 4년째인데 제가 보리선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데는 보리가 바로 깨달음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함께 깨달음으로 나아가자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름을 직접 지었고 법당 안에는 좀 작아요. 법당이 크지는 않지만 아담한데 이제 석굴암 부처님과 똑같은 부처님을 축소해서 모셨고요. 부처님 뒤에 후불테나는 깨달음의 나무 보리수로 이렇게 장엄을 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리선원은 도심 한가운데에 있게 됐나요?
1: 네, 그러니까 보통 사찰이라고 하면은 산 속에 있는 산사 떠올리시고 네. 또 어떤 전통 사찰의 모습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그런 사찰은 그런 사찰대로 굉장히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말 사찰이고 저는 이제 이 시대에 맞는 어떤 도심 속에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사람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예, 보리선원을 만들게 됐습니다.
0: 그럼 이렇게 도심에 있는 사찰이 요즘은 좀 많은가요?
1: 예. 그렇게 개인으로 이렇게 하는 데는 물론 전통 사찰처럼 이렇게 기와도 만들고 네. 해서 이렇게 지을 수도 있지만 비용도 비용이고 이제 그렇게 하기엔 또 어려움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심 속에서 이렇게 포교원의 형식으로 이렇게 저처럼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0: 아, 네. 그러면 절에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된 거네요.
1: 아, 맞아요. 동네에 사시는 분들도 네.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들리시기도 하고 그래서 접근성이 좀 좋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1: 걸어서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동네에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0: 저도 사실 무지했어서 절은 엄마 아빠 차를 타야 갈 수 있는 곳 이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네. 제 주변에 방문할 수 네. 있는 사찰은 또 어디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1: 네.
0: 지금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세요. 무여스님 TV입니다. 얼마나 운영을 하셨어요?
1: 제가 2019년 3월부터 이제 개설을 해서 그때부터 아름다운 사찰 여행 영상을 업로드 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108 사찰, 불교에서는 이제 108이라는 사찰이 중요하니까 이제 108 사찰을 이제 하려고 시작을 해서 일주일에 한 편씩 이 사찰 영상을 이제 만들기 위해 준비도 하고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해서

0: 진짜 108사찰 할 때가 끝날 때까지는요, 정말 바쁘게 지냈어요. 예. 그렇게 이제 계속 사찰을 만들다가 지금 이제 계속 사찰 계속 이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 108사찰은
0: 네. 예,
1: 끝내셨나요?
0: 108사찰은 끝내고 지금은 이제 한 145개의 사찰 영상이 업로드 되어
1: 우와.
0: 있습니다.
1: 근데 제가 앞서서
0: 예.
1: 오프닝 때 전통 사찰로 지정된 곳이 980곳에 달한다.
0: 맞아요.
1: 앞으로 갈 길이 너무
0: 네.
1: 이렇게 엄청 멋있는데 그래도
0: 네.
1: 잘 부탁드려요.
0: 아, 네.
1: 모든 사찰을 유튜브로 볼수 있다면
0: 네.
1: 여기 가볼까? 참고할 수도 있고
0: 맞아요.
1: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1: 근데 유튜브를 운영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0: 맞아요.
1: 저희 같은 큰 방송국에서도 유튜브를 운영하려면 하나를 만드는데 4명, 5명이 붙어서 하나의 영상을 만드는데 혼자 촬영하고 출연하시고 제가 영상을 봤는데 내레이션도 하시고
0: 맞아요.
1: 편집도 하시고 자막도 입히시고 그 과정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0: 아, 맞아요. 제가 근데 사실은 힘든지 어쩐지 잘 모르고 시작했어요.
1: 원래 모르고 시작해야 할
0: 네,
1: 수 있는
0: 너무
1: 범위.
0: 무지했어요.
1: 네.
0: 그냥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리고 일주일에 한 편을 올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바쁜지 몰랐어요.
1: 일주일에 한 편은 거의 방송국 수준으로 올리는 거라고 전 생각하는데.
0: 네, 맞아요. 네,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했고, 촬영을 도와주시는 보살님이 함께 이제 동행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제가 기획이라든지 대본 작성 또 촬영 편집 이런 거는 다 이제 제
1: 와.
0: 손을 거쳐서 이제 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제 한동안 그렇게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대한불교 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거기는 좀잘 되어 있어요. 그런 인프라 형성이. 그래서 제가 혼자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걸 보고 우리 같이 협업해서 해보자.
1: 네.
0: 그렇게 해서
1: 도움의
0: 저는
1: 손길을
0: 예,
1: 내밀어주셨군요.
0: 도움의 손길을 받아서 저는 이제 출연만 하고 나머지 작업은 다 진흥원에서 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너무
0: 지금부터는 네,
1: 다행입니다.
0: 이제 드론도 이제 쓰고 여러 가지 기술이
1: 맞아요.
0: 좋아져서 이제
1: 그렇더라고요.
0: PD님들이 다 함께 이제 하니까 훨씬 더 이제 좋은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서 오히려 더잘된것 같아요.
1: 네,
0: 네,
1: 이제
0: 곧.
1: 팀이 꾸려졌으니
0: 네, 맞아요.
1: 980곳 더 나아가서 17,000여 곳을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 네,
1: 근데 이제
0: 힘내볼게요.
1: 불교 문화라는 게
0: 네.
1: 꼭 절만 의미하는 건
0: 네.
1: 아니잖아요.
0: 맞아요,
1: 여러
0: 맞아요.
1: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사찰을 소개해야겠다고 다짐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0: 제가 이제 불교 문화가 많은데 제가 예전에 그 불광사에서 어린이 법회, 청소년 법회를 하는
1: 네.
0: 담당하는 지도 법사 스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들한테 어떻게 하면 불교를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들을 데리고 1년에 두번 방학 때 수련회를 가면은 꼭 사찰을 간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러면은 그 사찰에 대해서 소개도 해줘야 되고 그 사찰 예절도 가르쳐줘야 되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1: 맞습니다.
0: 그런 걸 통해서 애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쉽고 재밌게 불교를 배워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찰에 또 오래 머물렀고 사찰이 또 친숙하고 사찰을 모르시는 분한테 이제 자연스럽게 소개해드리면 이 불교 문화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처음에 이 보리선원이 도심에 있는 것도 그렇고 사찰을 소개하시는 것도 그렇고 뭔가 이 절로 가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접근성이나 장벽을 낮추는
0: 맞아요.
1: 것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0: 네.
1: 그래서 이 의미 있는 사찰 소개의 제1편 가장 먼저 소개했던 사찰이 어디였습니까?
0: 전등사예요.
1: 전등사.
0: 강화전등사.
1: 네.
0: 네. 제가 예전에 강화전등사 갔을 때도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남고 또그 서울과 좀 가깝게 인접해 있고 또 전통 사찰의 특징을 가장 잘 갖추고 있어서 전등사로 가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1: 전통 사찰의 특징이
0: 네.
1: 어떤 게 있어요?
0: 전통 사찰의 특징이라는 거는 굉장히 전 사찰이 생긴 역사가 오래됐어요. 예를
1: 아,
0: 들어서 천년
1: 그렇죠.
0: 고찰 이런 경우가 많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사찰이 굉장히 그 사찰의 형태라든지 모든 것들이 구색을 잘 갖추고 있어야 돼요. 네.
1: 불상의 뭐.
0: 네, 불상의 모습도 그렇고 굉장히 오래된 역사와 전통이 다 있어야지만이 이제 어떤 전통 사찰로서의 특징을 잘 갖추고 있다. 그런 사찰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거든요.
1: 네. 네.
0: 그중에서도 이제 전등사도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찰도 잘 정비가 되어 있고
1: 네.
0: 또 지금도 이제 워낙 잘 포교나 기도도 잘하는 사찰이고 그래서 또 많은 그 관광객들이 또 오는 그런 사찰이기도 해요. 그래서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0: 네.
1: 근데 여길 세 번이나 가셨어요?
0: 네, 맞아요.
1: 어쩌다가 그렇게 네.
0: 제가 처음에 이제 촬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되게 쉽게 생각했어요. 그냥 이렇게 들고 혼자 카메라 들고 이렇게 찍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그랬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면 좀 의식을 하게 됐고
1: 그럼요.
0: 네, 낯설고 또 목소리도 작아지고 자꾸 구석으로 가고 그래서 사찰을 찍으면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도 저도 다 안 되는 거예요. 혼자 또 다 하니까 이제 카메라에 다 담기지도 않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사찰 소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되는 것이 잘 안 되고 소개도 엉망으로 되고 이래서 두 번 갔는데 다 안 됐어요. 그래서
1: 네.
0: 마지막에는 이제 보살님이 그래도 찍어준 사람이라도 한 명 있으니까 이제 좀 용기도 나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좀 목소리도 나오고 앞에서 이제 보면서 이제 하니까 뭔가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은 많이 했거든요.
1: 네. 네,
0: 연습 많이 했는데 막상 가면 또 잘 안 되고 그런 경험이 많았어요.
1: 네.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찰을 방문하시고 또 소개를 하셨잖아요.
0: 네.
1: 지금 딱 가면 너무 좋다.
0: 네.
1: 이렇게 청취자분들께 네. 추천해 드릴 만한 사찰을 네. 한 군데만 뽑아주신다면요?
0: 저는 강원도 평창에 있는 오대산 월정사를 추천합니다.
1: 네.
0: 네, 왜냐하면은 사찰 입구에 그 전나무 숲길이 쫙 있거든요.
1: 어머, 너무 좋겠다.
0: 근데 네. 너무 좋아요.
1: 네.
0: 공기도 너무 청량하고
1: 네.
0: 그리고 일단 시원해요.
1: 그럴 것 같네요.
0: 덥잖아요.
1: 평창이잖아요,
0: 네.
1: 또.
0: 네. 기온이 훨씬 낮아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시원하고 그리고 계곡이 있어요. 계곡이 굉장히 또 칼칼칼칼 시원하게 흘러내려가거든요.
1: 네.
0: 그래서 딱 있으면 뭔가 힐링하는 기분, 다람쥐도 막 볼 수 있어요.
1: 다람쥐도 네. 있어요? 네.
0: 그러니까 굉장히 또 귀여운 다람쥐도 보고 또 거기 안에는 또 암자도 많고 절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아마 둘러보시는데 시간도 꽤 걸릴 것 같고 천천히 이렇게 산책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딱 둘러보시기 좋은 사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 평창의 오대산 월정사.
0: 네, 맞아요.
1: 진짜 저 네. 지도에 저장해 놓을게요.
0: 네, 진짜 좋아요. 한번 꼭 가보세요.
1: 네, 꼭 네.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참고해 보시고요. 근데 이제 막상 그래서 추천해 주신 절에
0: 네.
1: 딱 갔는데
0: 네.
1: 뭐 해야 되지? 약간 그 네. 저는 어릴 때부터 네. 사찰을 많이 가봐서 그래도 좀 익숙하거든요.
0: 네.
1: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 거란 말이죠.
0: 아, 맞아요.
1: 그래서 처음에 가면 손을 합장을 하고 있어야 되나? 하나? 네. 어떻게 해야 돼? 뒷짐을 해야 되나? 이렇게 엄청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0: 맞아요.
1: 이렇게 슥 둘러보고 더 뭐 할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0: 네.
1: 이 사찰을 더 깊이 있게 즐기는 어떤 팁이 있을까요?
0: 일단 좀 아는 만큼 보인다고
1: 네.
0: 좀 사찰 영상을 미리 보고 공부를 해가면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1: 네.
0: 그리고 사찰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현판이나 이런 글들이 한문이 굉장히 많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문 이름도 그렇고 그래서 좀 알고 가면은요. 아 처음에 입구에 일주문이 있거든요. 일주문이 있고 그 다음에 큰 사찰 같은 경우에 문이 몇 개가 돼요. 그래서 사천왕문도 있고 뭐 불의문도 있고 해탈문도 있고 이 몇 개의 관문을 지나서
1: 네.
0: 문을 지나서 더 깊숙이 들어가야지만이 중심 정각에 이제 다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안쪽에는 중심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각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그런 정각의 이름이 다 달라요.
1: 네.
0: 그래서 그 이름을 미리 보고 가면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미리 그 사찰에 무슨 창건 설화라든지 그 사찰만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재가 또 다 다르거든요. 네. 그거를 미리 조금이라도 알고 가시면은 그런 것도 찾는 재미가 있어요.
1: 네.
0: 그런 것도 찾아보면서 아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네. 저 되게 반성했어요. 저는 그 한문들 중에 읽을 수 있는 게 문문자밖에 없었던 네. 기억이.
0: 그럴 수 있죠. 한문 세대가 네. 아니면 맞아요.
1: 공부를 하고 가면 네. 훨씬 더 네. 사찰을 재미있고 의미 있게 즐길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0: 네.
1: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불자들과 소통을 하고 계시고 도움도 많이 주고 계세요. 불교를 널리 알리고 계신데 구독자분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반응이나 에피소드가 혹시 있으실까요?
0: 네, 있어요. 많아요. 제가 이제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었어요.
1: 네.
0: 지금도 이제

0: 간간이 달리지만 그럼 댓글에 제가 항상 답글을 써주거든요.
1: 네.
0: 그냥 보면은 또 뭐라고 한마디라도 남겨야 될것 같고 해서. 근데 이제 그제 사찰 영상을 보고 굉장히 위안과 위로를 많이 받았다는 분이 이제 편찮으신 분이
1: 네.
0: 옛날에 건강하실 때는 사찰에 갔었는데 지금 편찮으셔서 이제 몸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사찰을 못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너무 큰 그런 위로를 받는다고 그런
1: 네.
0: 말씀 해주실 때 네, 마음에 와닿았고요. 또그 외국에 계신 분이 우리 한국인들인가 봐요. 분들이 옛날에 어렸을 때 사찰에 갔던 그런 추억이 떠올렸던 그 추억 이야기를 막 해주실 때도 굉장히 마음이 또 뭉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교인이시래요. 예, 네, 그런 다른 종교인데 사찰 가는 거 워낙 좋아하시는데
1: 네.
0: 제 영상 도움 많이 된다면서 사찰 여행하시는데 너무 좋다고 그렇게 해주실 때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기억에 남는 그런 댓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네, 큰 힘을 받았어요, 제가.
1: 그 유튜버들은 그 댓글 하나에 힘이
0: 네.
1: 불끈
0: 맞아요.
1: 맞았습니까?
0: 맞아요. 좋아요에 막
1: 맞습니다.
0: 좋아해 주시고 할 때, 그때 되게 보람 있는 것 같아요. 그
1: 맞아요.
0: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뭔가 그런 뿌듯함 느꼈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1: 지금 무효수님께서 정말 열심히 영상을 제작하고 계시니까 댓글 하나만 딱 10초만 투자해서 남겨주시면 훨씬 더 재밌고
0: 네.
1: 많은 영상을 앞으로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1: YTN 라디오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유튜브 무효수님 TV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아름다운 사찰을 소개해주고 계신 무여스님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중간에 잠시 쉬어가면서 노래 듣는 시간이에요. 나의 인생, 나의 노래의 순서인데요. 어떤 곡 준비해 오셨을까요?
0: 저는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예, 듣고 싶습니다.
1: 왜일까요?
0: 네, 저는 이 노래 처음 듣는 순간에요. 되게 마음속에 뭐 찌릿한 이렇게 예,
1: 진짜요?
0: 감동을 받았었어요. 예, 그리고 이 노래가 그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말라는 뭔가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요. 위로와 응원을 주는 그런 노래라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좋습니다. 한가람의 나는 반딧불 청해드릴게요.

0: 한가람의 나는 반딧불, 나의 인생 나의 노래 신청곡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은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의 경기 고양 보리선원의 주지이자 전국의 사찰을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무여스님 TV를 운영하는 무여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여쭤볼게요.
1: 네.
0: 보통 이제 스님을 모시면 어떻게 출가하게 되셨는지를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1: 네네.
0: 혹시 어떻게 출가를 하게 되셨고 언제 출가하셨는지.
1: 저는 출가 전에 이제 학창시절에 어머니를 따라서 길상사를 많이 다녔어요.
0: 네.
1: 그렇게 길상사에 다녔는데 그때 스님들의 법문도 듣고 절에 가서 봉사도 하고 마음이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참선이라고 하는데 뭐 지금은 이제 명상이라고도 말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제가 불안했던 그런 뭔가 질풍노도의 시기를 불교를 통해서 굉장히 마음의 큰 위안과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알아갔어요. 책도 많이 보고. 그러면서 아, 저도 이렇게 이런 스님들처럼 좀 깨달음을 증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면 너무 좋겠다.
0: 네.
1: 그런 후회 없는 삶을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19살에 이제 출가를 딱 결심하고 네, 그때 이제 출가하게 됐습니다.
0: 19살에 출가하신 거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른 편인가요?
1: 네. 네, 이른 편인데 이제 저는 이제 대학을 갈까 출가를 할까 생각을 해 봤을 때 이제 집에서는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그럼 대학을 졸업하고 출가하라고 이렇게 또 권했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대학을 가고 하면 좀 늦을 것 같고 또 마음이 바뀔 것 같은 거예요. 출가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마음하고 또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지금 너무 출가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허락해 주셨는데 근데 어린 나이에 되게 못 모르고 출가했어요.
0: 아.
1: 근데 저같이 그때 당시에는요 이렇게 출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0: 아 정말요?
1: 네네네.
0: 오.
1: 그래서 물론 대학교 다닌다가도 출가했지만 이렇게 일찍 출가한 그런 제 또래에 출가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0: 아.
1: 그때 뭔가 스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0: 그렇게 출가를 하셨고 무여 스님이 되셨는데요. 무여. 어떤 뜻이에요?
1: 네. 없을 무자에 같을 여자인데요. 여여함조차 없다는 그런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은요. 변함없이 수행의 길을 가라. 그런 뜻으로 이제 이름을 스승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고 그렇게 뭔가 집착 없이 걸림 없이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그럼 하루하루 변함없이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건데 저로서는 안 심심하실까?
1: 네.
0: 뭔가 하루 동안 되게 일찍 일어나시고
1: 네.
0: 저 사찰을 돌보시고 식사도 깨끗하게 하시고 그 수련의 과정 속에서 아 재미없다 뭐 이런 마음을 느끼진 않으실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1: 근데,
0: 그냥 저로서는
1: 네.
0: 어떠세요?
1: 근데 매일 뭘 똑같은 일상이긴 한데요. 뭔가 수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매일매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산책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0: 네.
1: 예, 산책하는 걸 좋아하는데 산책하면 매일매일 풍경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도 매일매일 다르고 매일매일 새롭고 매일매일 좋은 날인 것 같아요.
0: 아.
1: 그래서 항상 매일 지금 이 순간 살아간다.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삶이 새롭게 느껴지고 항상 매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굉장히 감사해요.
0: 그렇군요.
1: 네.
0: 오히려 크게 일상이 막 변함이 없고
1: 네.
0: 단조롭고 자극이 별로 없는 상태일수록 네. 그 작은 것에서 행복을 더 잘 느끼게 될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맞아요. 꽃을 봐도 너무 사랑스럽고
0: 그러니까요. 네네.
1: 네, 바람도 너무 시원하고 네, 이렇게 물도 봐도 너무 좋고 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0: 죄송합니다. 재미없을 것 같아요.
1: 재밌어요.
0: 그렇군요.
1: 네.
0: 자, 불교 얘기 조금 해볼게요. 요즘 불교가 옛날이랑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요즘 불교는 힙한 젊은이들의 종교 이런 느낌 이 많이 들거든요.
1: 네.
0: 아무래도 불교라는 종교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수용하고 네. 같이 협업하고 그랬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의 불교 문화 달라진 것 당연히 체감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1: 제가 그 국제불교 박람회에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게 그거는 우리가 해마다 하는 행사 가서 네. 항상 이제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 관심 갖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엄청 많은 젊은
0: 야, 진짜 사람이 엄청 북두통을 이루더라고요. 네,
1: 줄이 네. 엄청 긴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랬던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그거를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사람 많이 본 적이 없었는데 네. 갑자기 몇 년 전부터 사람 너무 많이 오고 이런 갑자기 막 뜬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이런 뭐든 거기에서 파는 굿즈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뭐든지 하여튼 다 관심을 갖고 그래서 굉장히 이거 좋은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관심을 기울여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연등의 재등행렬 행사에 참가를 했는데 해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와. 외국인하고 특히 청년들이.
0: 네.
1: 그래서 저는 이제 함께 시민들과 이렇게 등 만들기를 했어요. 하루 종일 했는데도 너무 보람 있더라고. 막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등 만들려고요. 그래서 등을 같이 만들어서 이제 끝나고 이제 껌껌해지면은 어두워지면 재등행렬에 네. 이제 합류해서 같이 저희도 네. 재등행렬을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저도 막 너무 보람되고 이렇게 했는데 막 사람들 안 오면은
0: 네, 맞아요.
1: 너무 쓸쓸하잖아요. 네. 관심을 안 가져주면. 근데 지금은 진짜 관심 많으세요. 너무 재밌어 하시고. 그래서 불교에 막 이렇게 재밌는 게 많다. 그렇게 해서 원래 옛날부터 했던 건데 요새 관심을 기울여 주시니까 저도 너무 행복하고
0: 아, 네, 그렇습니다. 행복하시군요.
1: 네, 너무 행복합니다.
0: 네, 좋습니다. 사실 제가 궁금하고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네. 지금 저희가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요.
1: 맞아요. 아쉬워요.
0: 마지막으로 오늘이 어쨌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네. 모신 것이니만큼 YTN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한 추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네. 사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의 이 의미가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일체 인연들의 행복을 위해서 발언하고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날입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 본래 부처님입니다. 이 세상을 주인공으로서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0: 오늘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의 경기 고양 보리선원 주지이자 유튜브 채널 무여스님 TV를 운영하는 무여스님과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인터뷰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난히 덥고 건조했던 얼마 전 도심 길거리에서 눈에 띄는 풍경이 하나 있었어요. 얕은 물웅덩이에 참새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몸을 담그고 목을 축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비도 안 왔는데 웬 웅덩이인가 했더니 동네 주민 한 분이 마른 땅에 직접 물을 부어서 만들어준 거였다고 합니다. 도심 속 야생동물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부족한 게 바로 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직접 물을 채워주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참새들에게 그 작은 물웅덩이는 생명을 이어주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겠죠. 작은 생명들도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게 바로 부처님이 세상에 전하고자 했던 자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 우리도 누군가의 메마른 하루에 작은 오아시스가 돼준다면 참 좋겠네요.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저희 마지막 곡으로 송창식의 참새의 하루 들려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동안에는 여름처럼 더웠습니다. 대체 공휴일인 내일도 낮 더위는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8도, 한낮에는 서울이 30도가 예상이 되고요. 전주도 29도, 대구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밤부터 남부지방에 또 화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는데요. 강한 비바람이 예상이 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이 반포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남단은 목간 지점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차량 밀리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도 성수동 쪽으로 원릉교 부근 석계역 진출로에서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차로 변경에는 주의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속도로에도 돌발 상황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신월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1km 구간 차량 밀리고 있고 경부

0: 우한 씨, 저와 함께해 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모욕 논란에 빚은 일베에 대해 사이트 폐쇄나 과징금 부과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수 야권은 부처님 오신 날에 통합 화합을 강조하며 일베 폐쇄를 얘기하는 건 갈라치기라며 반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님 오신 날 오전 SNS에 올린 글입니다. 극우 성향 인터넷 사이트 일간 베스트 이용자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해 노 전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논란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과 처벌 등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모두 있다고 적었습니다. 엄격한 조건 아래 조롱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일베 사이트에는 폐쇄, 과징금 부과 등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재작년 세월호 참사 추모일에 사이렌 이벤트를 연 점을 언급하며 금수 같은 행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각 불교 종단 행사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통합과 화합을 의미하는 원융회통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5: 서로 다른 생각을 화합하고 아우르는 배려와 이해의 정신, 각자 도생이 아닌 공존 상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4: 보수 야권은 통합을 내세우는 동시에 일베 폐쇄를 언급하는 건 갈라치기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장 스타벅스를 금수로 몰고 일베를 폐쇄하겠다고 한 사람이 누구냐며 다중인격이냐고 비꼬았고
6: 국민들께서는 그것을
7: 최고인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4: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스타벅스, 일베가 아닌 자신부터 성찰하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에도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이 대통령 인식에 공감한다고 옹호했습니다.
8: 우리 극단적인 혐오 정서와
7: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8: 이 극단적인 형태가 불법 계엄이고 내란인 겁니다.
4: 이 대통령은 일베에 대한 폐쇄 등 제재 여부 검토를 국무회의에 지시했다고 밝힌 만큼 관련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3: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섭니다.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이 모레 오전 9시 서울 역삼동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상처를 받은 모든 분들께 직접 사과 말씀을 드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그룹 차원에서 진행한 탱크데이 진상조사 결과도 같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조롱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만간 압수수색이나 관계자 소환이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는 최근 모욕과 명예훼손,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서울과 광주경찰에 각각 고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 회장과 손 전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두 건을 병합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재배당 하루 만에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휴일에도 수사팀 대부분이 사무실에 나와 관련 법리 검토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는데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고의가 있는지 등 혐의 성립 여부를 전반적으로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의심된다고 판단되면 조만간 관계자 소환이나 압수수색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 작성자를 특정하는 데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AI 생성으로 추정되는 북한 지령, 간첩 개입 내용의 신문기사 형태 게시글에 대해 게시 사이트를 상대로 작성자 특정에 필요한 IP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 경찰은 휴일에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문제글은 발견 즉시 삭제와 차단을 요청 중이라며 단순 공유도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1: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여파로 일선 매장을 찾는 손님이 줄면서 썰렁해졌습니다. 미사용 선불금을 돌려달라는 법원 지급 명령 신청까지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2: 휴일 점심시간 무렵, 평소 같으면 시민들로 북적였을 광주에 있는 한 스타벅스 매장이 썰렁합니다. 테이블 곳곳이 텅 비어있고 매장 앞도 한산하기만 합니다. 이른바 5.18 탱크데이 논란으로 시민들의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
3: 사과를 했어도 제가 보기에는 다
4: 광주 시민입니다.
3: 소리 돌리고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다 컨펌을 받았을 건데.
2: 시민들의 불매운동이 번지면서 스타벅스가 쌓아둔 막대한 선불 충전금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소비자가 스타벅스 카드에 충전해둔 선불금 잔액은 4,275억 6천여만 원 규모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2020년 이후 이러한 선불금을 예금과 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408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미사용 선불 충전금을 환불해달라며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스타벅스 카드 이용 약관에 따르면 선불카드 최종 충전 후 잔액의 60% 이상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5: 회원 탈퇴를 하려고 보니까
4: 양홍석
5: 제가 쓰지
4: 변호사입니다.
5: 않았던 것을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중에 60% 이상을 써야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2: 다만 법원이 지금 명령을 하더라도 스타벅스 측이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면 명령은 무효가 되고 정식 민사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불매운동과 경영진에 대한 형사 고발에 이어 이제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논란이 계속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정부가 스타벅스 코리아에 수여했던 정부 표창의 취소 여부를 두고 내부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인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거센 비판을 받은 스타벅스에 대해 정부 포상 취소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해 11월 지역 특산물 활용 상생 음료 개발 지원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동반 성장 단체 부문 유공 포상인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6.3 지방선거가 꼭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경합지를 찾아가는 발걸음이 부쩍 늘었는데 진보 진영 내 싸움은 오히려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평택을 신경전은 더 거세졌고 진보당과의 단일화가 진행 중이던 울산시장 경선은 돌연 제동이 걸렸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 공식 선거운동 시작 뒤 첫 일요일. 민주당 지도부는 격전지 사수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광양과 담양 등 호남권 박빙 지역을 돌며 힘 있는 여당 후보의 강점을 홍보했고
7: 무소속까지는
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7: 예산은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에서 편성합니다.
6: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를 지원 사격하며 오세훈 후보 따돌리기를 시도했습니다.
9: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8: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9: 시장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6: 싹쓸이는 옛말, 경합 지역이 속속 늘며 지도부도 신발끈을 조여매는 모습이지만 진영 결집은 오히려 멀어지는 양상입니다. 민주진보시장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던 울산에선 민주당 김상욱 후보 측이 조직적 개입 정황이 발견됐다며 경선 여론조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10: 특정 세력이
8: 김두관 민주당 울산시장 총괄 선대본부장입니다.
10: 이런 내용입니다. 여론조사를 좀 중단한 게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6: 단일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는 했지만 진보당의 반발이 적지 않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5파 전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차명 대부업 의혹을 띄우며 내란 심판 족쇄다 맹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1: 김 후보의 거취
8: 신장식 조국혁신당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11: 축구합니다.
6: 민주당은 당사자의 해명부터 들어보겠다면서도 선을 넘지 말라며 혁신당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12: 그 금도를 좀
8: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12: 우리 당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고.
6: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를 향한 맹폭도 이어갔는데 특히 출마 전 대통령과 교감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용서할 수 없다며 고강도 비판에 쏟아냈습니다.
13: 대통령의
8: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13: 호가 호의하겠다는 정치 술수이자 거짓으로 대통령을 거론한 음해 행위입니다.
6: 정성래 지도부가 역사상 처음 호남에서 단체장을 내주는 불명예를 피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 지방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여 공세에 화력을 쏟고 있습니다. 대구를 찾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전에서도 지원 사격을 예고했는데요. 판세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연일 이재명 정부 때리기로 심판론 부각에 나선 국민의힘 지도부. 이번에는 경제를 정조준했습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해 물가 급등은 물론 원달러 환율까지 1,500원 선을 돌파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5: 이처럼 무서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비상 상황입니다.
14: 민주당 후보를 향한 송곳 타격도 이어졌습니다. 투톱 모두 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를 직격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하명을 받아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장본인이란 등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16: 언제부터 박찬대가
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6: 그렇지요. 이재명 코딱지 받아 유명해진 사람 아닙니까?
14: 후보 캠프에서도 여당 후보를 향한 공격 이어졌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준공 허가가 불발된 행당 7구역 재개발 현장을 다시 찾아 정원호 후보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17: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8: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17: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무능하건데 더해서 무책임한 것이죠.
14: 부산 지역에선 전재수 후보의 여론 조작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형준 후보 측은 전 후보가 과거 조직을 동원해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정황이 폭로됐다며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8: 대선 여론을 조작한
8: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8: 정당의 DNA가 전재수 후보에게도 흐르고 있는 것입니까?
14: 당 밖에서도 지원 사격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대구를 찾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틀 만에 대전을 찾아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를 돕겠다고 나선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유경수 여사 생가도 찾을 예정인데 흔들리는 중원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철입니다.
8: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TV로 방송되는 YTN 24를 YTN 라디오로 함께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미 이란 전쟁 현황 상황 뉴스 이어집니다.
1: 미국과 이란이 지난 2월 28일 전쟁 개시 80여일 만에 종전 협상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개방하고 60일간 구체적인 핵 협상을 해나가는 방식인데 이번에 미국뿐 아니라 이란 언론들도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9: 장남의 결혼식까지 불참하고 백악관을 지킨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대체로 완료됐다고 밝힌 다음 미국 언론들이 양해각서 14개항의 주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미 정치 매체 악시오스는 양해각서 초안에 미국과 이란의 휴전기간이 60일로 설정됐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료 없이 개방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미국도 호르무즈 역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이 원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경제 제재도 일부는 풀어줍니다. 이달 초 미국 언론들이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고 보도했을 때는 부인했던 이란 매체들도 이번에는 양해각서 내용을 전했습니다. 특히 합의 조건이 승인되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투가 중단된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휴전 기간에도 레바논을 공격해온 이스라엘도 이란과 미국의 합의에 포함된다는 뜻인데 미국 언론은 반대로 해석했습니다. 연장된 휴전 기간에 미국과 이란은 이란 핵 프로그램 문제를 핵심 의제로 한 본격적인 종전 협상을 시작합니다. 이번 양해각서 초안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과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 폐기를 위한 협상을 하겠다. 이런 약속만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도 미국의 고농축 우라늄 포기 요구를 이란이 받아들였지만 세부 내용은 합의되지 않았다고 미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요구하는 동결자금 해제와 전쟁 배상금, 영구적 제재 완화 문제는 핵협상 테이블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60일 휴전 양해각서는 이르면 미 동부 시간으로 일요일 공식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신호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의 마지막 고비는 이란 동결자산의 해제라고 이란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뉴스는 현지 시간 24일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은 합의의 첫 단계에서 특정 액수의 동결자금이 해제되지 않고 나머지 동결자금의 안정적 해제를 보장하는 메커니즘이 확정되지 않으면 어떤 합의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30일 안에 전쟁 이전 상태로 복귀할 것으로 보도한 것과 관련해 이를 부인하는 이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뉴스는 이란과 미국의 잠재적 합의에 포함된 내용은 전쟁 이전 상태로의 복귀가 아니라 30일 안에 통과 선박수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가깝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란은 다양한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8: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8: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교통 상황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데요. 다만 사고 때문에 밀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반포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3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었는데 이 때문에 뒤쪽으로 차량 밀리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도 신내에서 하월곡까지는 차간거리를 좁힙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짧은 구간이지만 정체가 남아있고요. 올림픽대로 역시 공항 가는 길 영동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밀립니다. 주요 고속도로들 전 시간에 비해서 정체 구간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옥산에서 청주유계소 안성 부근 일대 그리고 서울 다가서 서초에서 한남 사이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도 서울 가는 길 서양양에서 인제터널 동홍천에서 춘천 설악에서 화도 사이와 미사에서 강일 사이 사이로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이제는 군산에서 동서천, 송악에서 포승 이후로도 다시 미사 부근 일대로 차량이 밀리는데요. 발안에서 화성계소 사이로 모두 앞에 20km 구간에서 차량이 밀립니다. 이 밖에 영동고속도로도 인천 쪽으로 진부에서 진부 2터널, 평창에서 둔내터널까지 이제는 강원권에서 16km 구간 정체가 남아 있고요. 경기권 진입해서도 24km 구간이 주춤합니다. YTN 라디오 9시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채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5월 24일 일요일 밤이에요.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물에 익어가는 주말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이니그마가 부릅니다. Return to Innocence.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FM 94.5MHz 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이니그마의 Return to Innocence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제 주말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평소 주말과는 조금 다르게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내일 대체 공휴일이죠. 하루 더 쉬기 때문에 여행 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내일은 정말 푹 쉬어야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누워 있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평소처럼 일상 보내셔야 돼서 또 부지런히 한 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리고 또 내일의 계획은 어떠신지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또 같이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문자창 열려 있어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신청곡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9620번님,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도 또 문자로 인사 전해주셨고요. 5265번님, 내일이랑 모레 비가 내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한여름 같던 더위가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기대해 봅니다 라고 문자로 함께 해주셨어요. 어제 오늘 진짜 많이 더웠죠. 저도 오늘 출근하기 전에 잠깐 낮에 운동하고 이제 씻고 출근을 해야 되니까 샤워하고 나왔는데 제가 운동하는 헬스장에서부터 저희 집까지가 얼마 되지 않거든요. 뭐 한 3-400m 정도 되나? 그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다시 땀에 티셔츠가 다 젖을 정도로 오늘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젠 대놓고 여름이구나 싶었는데 내일부터 또 이 비 소식이 있고 기온이 조금은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래도 끝에 그 봄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여운은 아직 남아있구나.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여름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살짝 비껴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날이 참 좋아서 이것저것 야외 활동하기에도 좋은데요. 이런 좋은 날 많이 누리셔야겠어요. 이제 진짜 더워질 일밖에 없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특히 온열질환 환자분들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 꼼꼼히 하시면서 또 물 한 병 챙겨 나가셔서 수시로 수분 섭취도 해주셔야겠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리도의 영원은 그렇듯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이상은의 공무도하가까지 함께 만나볼게요.

밤 9시 뉴스앤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섭니다.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이 모레 오전 9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직접 사과 말씀을 드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그룹 차원에서 진행한 탱크데이 진상조사 결과도 같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코너에서 인기 선물로 꼽히던 스타벅스 기프티콘이 5.18 탱크데이 논란의 불매운동 대상이 되며 순위가 급락했습니다. 오늘 카카오톡 선물하기 내 교환권 카테고리 인기 순위를 보면 1, 2위를 차지하던 스타벅스 식음료 교환권은 오늘 오후 9시 기준 6위로 밀려났습니다. 1, 2위 자리는 배달의 민족 상품권이 차지했고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과 올리브영 기프트 카드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동조합 투표율이 85%를 넘었습니다. 노조 찬반 투표가 실시된 지 사흘째인 오늘 오후 5시 30분 기준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 조합원 5만 7천여 명 중 4만 8천여 명이 참여해 85.19%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각 2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투표율은 81%였습니다. 찬반 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투표권자 과반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할 경우 잠정 합의안은 최종 가결되고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 부결됩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FM 94.5MHz 밤 9시 뉴스앤뮤직 익숙한 가요 그리고 팝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9시 39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 텐데요. 존 박의 Falling 이어서 대성의 Falling Slowly까지 함께 만나볼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의 에이스 류현진 선수가 한미 통산 200승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오늘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린 2026 신한솔뱅크 KBO 리그 두산과의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7회 투아웃까지 2점만 내주는 호투를 펼쳐 시즌 5승째를 수확했습니다. KBO 리그 통산 122승째를 거둔 류현진 선수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거둔 78승을 더해 한미 통산 200승을 채웠습니다. 여자 테니스 백다연 선수가 2026 국제 테니스 연맹 창원 국제대회 여자 단식 우승을 차지하면서 2주 연속 국제대회 정상에 올랐습니다. 백다연 선수는 오늘 경남 창원 시립 테니스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 단식 결승에서 이하음 선수를 세트 점수 2대0으로 꺾고 우승컵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로써 지난 17일 안동대회에서 여자 단식 정상에 올랐던 백다연 선수는 2주 연속 국제대회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육상 단거리 기대주 왕서윤 선수가 중등부 100m와 중등부 400m 계주에 이어 중등부 200m에서도 구별 한국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왕서윤 선수는 오늘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열린 제55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육상경기 여자 중등부 200m 종목 결선에서 24초 34의 기록으로 우승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카더가든의 명동 콜링, 너드 커넥션 그대만 있다면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10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3: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도 그늘 아래에서는 다소 선선했지만 강한 햇볕 아래에서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도 날은 덥겠고요. 오늘보다 구름의 양은 조금 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8도, 한낮에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화요일에는 전국에 강한 비가 내리겠고요. 더불어 모레 서울의 낮 기온이 24도로 낮더위가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사고가 있는데요. 일산에서 판교가 가는 길 판교 진입로 1차로에서 버스와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또 다른 사고 이어지지 않도록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에도 조금 전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영동대교 목간 지점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고 지점 앞두고 잠깐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는 속도 회복을 했다가 다시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로 짧은 구간에서 차량이 밀립니다. 강건도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는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합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4: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5: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0: 이란 전쟁 80여일 만에 종전 협상의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60일간 휴전을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무료 개방하는 합의안에 거의 근접한 가운데 쟁점인 핵 협상은 휴전 기간에 이어가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한 달 만에 백악관 인근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안에 있었지만 무사했고 용의자는 경호 당국의 대응 사격으로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모욕 논란에 빚은 일베에 대해 사이트 폐쇄나 과징금 부과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수 야권은 부처님 오신 날에 통합 화합을 강조하며 일베 폐쇄를 얘기하는 건 갈라치기라며 반발했습니다.
1: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에 대해 올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된 스타벅스 코리아 마케팅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합니다.
0: 아시아 축구대회에서 우승한 북한 내고향 축구단이 베이징을 경유해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12년 만에 방문했던 축구단은 가는 곳마다 뜨거운 관심을 끌었고 기자회견에서 중도에 떠나는 등 숱한 화제를 남겼습니다.
1: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는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동축 법요식이 열렸습니다. 세상의 화합과 상생을 기원하고 가족의 건강과 소망을 비는 발걸음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휴일 밤 YTN 뉴스 와이드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이 지난 2월 28일 전쟁 개시 80일 만에 종전협상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개방하고 60일간 구체적인 핵협상을 해나가는 방식인데 이번엔 미국뿐 아니라 이란 언론들도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먼저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장남의 결혼식까지 불참하고 백악관을 지킨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대체로 완료됐다고 밝힌 다음 미국 언론들이 양해각서 14항의 주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미 정치 매체 악시오스는 양해각서 초안에 미국과 이란의 휴전 기간이 60일로 설정됐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료 없이 개방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미국도 호르무즈 역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이 원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경제 제재도 일부는 풀어줍니다. 이달 초 미국 언론들이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고 보도했을 때는 부인했던 이란 매체들도 이번에는 양해각서 내용을 전했습니다. 특히 합의 조건이 승인되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투가 중단된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휴전 기간에도 레바논을 공격해온 이스라엘도 이란과 미국의 합의에 포함된다는 뜻인데 미국 언론은 반대로 해석했습니다. 연장된 휴전 기간에 미국과 이란은 이란 핵 프로그램 문제를 핵심 의제로 한 본격적인 종전 협상을 시작합니다. 이번 양해각서 초안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과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 폐기를 위한 협상을 하겠다, 이런 약속만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도 미국의 고농축 우라늄 포기 요구를 이란이 받아들였지만 세부 내용은 합의되지 않았다고 미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요구하는 동결자금 해제와 전쟁 배상금, 영구적 제재 완화 문제는 핵협상 테이블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60일 휴전 양해각서는 이르면 미 동부 시간으로 일요일 공식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신호입니다.
0: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는 하지만 핵심 쟁점에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1: 핵 문제나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놓고 여전히 입장 차이가 커서 최종 타결까지 난관이 예상됩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절대 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휴전 양해각서 초안에 들어있다. 미국발 보도에 이란은 즉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란 고위 소식통은 이란 핵 문제는 현재 합의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로이터에 밝혔고 이란 반관영 통신 타스님도 이란이 현재 핵 분야에서 어떤 조치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미 언론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이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도 현재 핵 문제 세부 사항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 양해각서에선 최대 목표인 전쟁 종식에 집중하고

0: 핵 문제는 나중으로 미룬 겁니다. 미국은 양해각서 단계부터 핵 포기 입장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어서 차이가 큽니다.
1: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반납해야 하고 우린 이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우라늄 농축 문제로 해결해야 하죠. 이는 대통령께서 일관되게 강조해온 부분입니다.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입니다.
0: 한국제협 개방 문제를 놓고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미국과 달리 이란은 통제 메커니즘을 강조합니다. 호르무즈해협의 전쟁 이전 상태 회복을 요구하는 미국과 달리 이란은 자국 주도하에 호르무즈 통과 선박수를 전쟁 전 수준으로 유지할 거라는 이란 매체 해석도 나왔습니다.
1: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연안국인 이란과 오만 사이의 문제죠. 이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0: 협상 타결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핵심 쟁점을 놓고 드러낸 미국과 이란의 극명한 시각차는 막판까지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이란이 중요 쟁점으로 꼽는 동결자산 해제를 놓고 발생한 이견 역시 최종 타결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2: 이런 가운데 중국을 방문 중인 파키스탄 총리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회담을 다시 추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3: 파키스탄의 실권자인 군 총사령관은 이란으로 직접 날아갔고 트럼프 대통령과도 통화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4: 전용기편으로 중국에 도착한 파키스탄 총리. 3박 4일 일정을 시작한 곳은 저장성 항저우였습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중국의 실리콘밸리에서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려는 겁니다.
1: 중국 저장성과 파키스탄 판자부주 사이 우호 교류 관계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도 참관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 보도입니다.
4: 이후엔 베이징으로 넘어가 리창 총리와 중파 경제회랑 2단계 추진을 논의합니다. 시진핑 주석도 예방해 올해 수교 75주년 전천후 협력 동반자 관계를 다질 예정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의제는 중동전쟁입니다. 실제 샤리프 총리는 방중 기간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SNS를 통해 종전회담을 다시 주최하고 싶다고 썼습니다. 같은 시간 파키스탄 실권자인 군 총사령관은 테헤란으로 가서 이란 수뇌부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겐 전화를 걸어 이란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파키스탄 행정수반과 군부 수장이 역할을 나눠 중재 외교에 나선 셈입니다.
1: 진전이 있었죠. 말하고 있는 지금도 일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늦게든 내일이든 며칠 후든 드릴 말씀이 있을 겁니다.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입니다.
4: 공교롭게도 미국 외교사령탑은 파키스탄의 앙숙인 인도를 찾아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견제를 의식한 중국은 직접 나서기보단 파키스탄을 앞세워 중재를 뒷받침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 미국 백악관을 향해 총기를 발사한 괴한이 경호당국의 대응사격으로 사살됐습니다.
3: 사건 당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머물고 있었는데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백악관 잔디밭에서 방송 중인 기자, 갑작스러운 총성에 급하게 몸을 피합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임박했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큽니다. 엎드려! 엎드려!
5: 현지 시간 23일 오후 6시쯤 한 남성이 백악관 검문소 경호원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경호대가 즉각 대응사격에 나섰고 백악관은 봉쇄 조치와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1: 대피해야 합니다. 총소리가 들려요. 대피해야 해요. 총격전입니다. 총격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곳에 있던 사람들 모두 안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수십 발의 총성이 들린 것 같습니다. CNN 기자입니다.
5: 경호구 교원들의 총에 맞은 용의자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인 한 명도 총에 맞았는데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격이 발생한 곳은 백악관 단지 내 아이젠하워 행정동 바로 옆으로 백악관 본관에서 불과 200여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총격범이 21살의 나시르 베스트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도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며 백악관 진입로를 막아 체포되는 등 정신적 문제가 있는 인물로 경호국과 여러 차례 마찰을 빚어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골프에 나섰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엔 이란과의 종전 협상 조율을 위해 관저에 머물고 있었는데 무사하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미국에서 테러 위협이 고조된 가운데 최근 백악관 주변에서는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엔 백악관에서 멀지 않은 워싱턴 기념탑 교차로에서 총격이 발생해 용의자가 체포됐었고 지난달엔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에서 총격이 발생해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폭력 전력과 백악관 건물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총기 난사범을 상대로 신속하게 대응해 준 훌륭한 비밀경호국과 법 집행기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악관 기자단 만찬 총격 발생 한 달 만에 일어난 이번 사건이 향후 모든 대통령에게 워싱턴의 그 어떤 시설보다도 안전하고 보안이 철저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2: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에 대해 연휴 다음 날인 오는 26일 직접 사과에 나섭니다. 이 자리에서 문제가 된 스타벅스 코리아의 마케팅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합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6: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오전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에 대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스타벅스 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모든 분께 직접 사과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대국민 사과에 나서는 건 사과문 발표 이후에도 이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8일 스타벅스는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해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계엄군 탱크 투입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책상의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비판 여론이 들끓자 스타벅스는 즉각 행사를 중단하고 손정현 당시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해임한 뒤 다음날 바로 정 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강도 높게 지적하며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고 SNS상에는 스타벅스 머그컵을 깨는 사진 등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불매운동도 확산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정 회장을 경찰에 고발하며 형사사건으로 번졌고 과거 정 회장의 멸공 발언 이력까지 도마 위에 오르며 신세계그룹 전체에 비난의 화살이 향하는 상황. 다만 이번에 발표하는 진상조사 결과와 관련해선 재작년 진행된 사이렌 이벤트에 세월호 참사 폄훼 논란 등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2: 이런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 조롱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만간 압수수색이나 관계자 소환이 이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는 최근 모욕과 명예훼손,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서울과 광주경찰에 각각 고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 회장과 손 전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두 건을 병합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재배당 하루 만에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휴일에도 수사팀 대부분이 사무실에 나와 관련 법리 검토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는데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고의가 있는지 등 혐의 성립 여부를 전반적으로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의심된다고 판단되면 조만간 관계자 소환이나 압수수색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 작성자를 특정하는 데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AI 생성으로 추정되는 북한 지령, 간첩 개입 내용의 신문기사 형태 게시글에 대해 게시 사이트를 상대로 작성자 특정에 필요한 IP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휴일에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문제글은 발견 즉시 삭제와 차단을 요청 중이라며 단순 공유도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2: 정부가 스타벅스 코리아에 수여했던 정부 표창의 취소 여부를 두고 내부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인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의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거센 비판을 받은 스타벅스에 대해 정부 포상 취소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올해 초 행정안전부가 펴낸 정부 포상 업무 지침에 따르면 정부 포상 취소 대상 발생 여부를 수시로 점검 관리하고 언론 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해 조속한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취소도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모욕 논란을 빚은 일베에 대해 사이트 폐쇄나 과징금 부과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수 야권은 부처님 오신 날에 통합 화합을 강조하며 일베 폐쇄를 얘기하는 건 갈라치기라며 반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님 오신 날 오전 SNS에 올린 글입니다. 극우 성향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이용자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해 노 전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논란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과 처벌 등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모두 있다고 적었습니다. 엄격한 조건 아래 조롱,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일베 사이트에는 폐쇄, 과징금 부과 등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재작년 세월호 참사 추모일에 사이렌 이벤트를 연 점을 언급하며 금수 같은 행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각 불교 종단 행사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통합과 화합을 의미하는 원융회통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9: 서로 다른 생각을 화합하고 아우르는 배려와 이해의 정신, 각자 도생이 아닌 공존 상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8: 보수 야권은 통합을 내세우는 동시에 일베 폐쇄를 언급하는 건 갈라치기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장 스타벅스를 금수로 몰고 일베를 폐쇄하겠다고 한 사람이 누구냐며 다중인격이냐고 비꼬았고
10: 국민들께서는
1: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10: 압박과 그리고 또 자유의 침해라고 받아들이실 수가 있습니다.
8: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스타벅스, 일베가 아닌 자신부터 성찰하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에도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이 대통령 인식에 공감한다고 옹호했습니다.
11: 우리 극단적인 혐오 정서와
1: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11: 이 극단적인 형태가 불법 계엄이고 내란인 겁니다.
8: 이 대통령은 일베에 대한 폐쇄 등 제재 여부 검토를 국무회의에 지시했다고 밝힌 만큼 관련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홍익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2: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4: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뜨거운 볕에 자외선도 강한 하루였습니다. 대체 공휴일인 내일도 구름 사이로 강한 볕이 내리쬐겠고요. 낮더위와 함께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바깥 활동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고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 등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 남해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아침에는 제주도에, 밤에는 남부지방에, 모레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정체는 대부분 풀렸는데요. 여전히 강원 영동권에서 집으로 되돌아가는 영동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정체는 이어집니다. 이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동홍천에서 춘천, 설악에서 화도까지 31km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도 평창에서 둔내터널, 여주에서 이천,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 21km 구간 주춤합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사고가 있는데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전 시간 영동대교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도 5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에 있고요. 이 뒤쪽으로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민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가득한 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깊어가는 일요일 밤. 이번 시간은 등려군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FM 94.5MHz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등려군의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듣고 왔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시간대 뉴스 앤 뮤직 찾아왔습니다.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이고요. 또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료 문자입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세요.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대체 휴일이 이어지기 때문에 편성이 공휴일 편성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뭐 아침 저녁 시사 프로그램은 생방으로 방송이 되니까요. 쭉 함께해 주시고 중간중간 이어지는 매시 20분마다 찾아오는 뉴스 앤 뮤직 JYTN 라디오 아나운서들과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두곡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도 확인해 볼게요. 주안나 왕의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왕비의 몽중인까지 함께 듣고 올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이스라엘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오늘 이스라엘 고위 관리가 하루 전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프로그램 완전 해체와 농축우라늄 해외 반출 등 이란과 협상에서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고위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란과 최종 합의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점도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이 SNS 등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37개 계정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계정의 작성 및 유포 경로 등을 조사 중이며 지난 22일부터 게시글 240건을 삭제 차단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1980년 5월 광주일보를 모방한 합성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오늘 저녁 8시쯤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SUV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차량을 갓길에 세워두고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은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밤 10시 뉴스앤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10시 36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3025번님, 오늘도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기분 좋은 밤입니다. 오늘 저녁 저는 만두 칼국수 끓여 먹고 후식으로 어제 사온 수박까지 먹었어요. 라고 하시면서 수박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어우, 잘 익었네요. 그런데 이 수박 옆에 믹스커피로 추정되는 커피잔이 하나 있거든요. 수박과 믹스커피, 이게 잘 안 어울리지 않나요? 요즘은 워낙 뭐 당도 선별이 다 돼서 출하가 되잖아요. 그래서 수박은 웬만하면 실패가 없죠. 그런데 우리 3025번님, 수박이 아직 제철이 아니어서인지 아니면 하우스 수박이라서 그런지 달기는 한데 수박 특유의 향과 청량감은 살짝 떨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제 생각에는 수박은 잘못이 없습니다. 아마 아직 한여름처럼 막 무더운 날씨가 아니라서 우리가 이 수박을 딱 먹었을 때 약간은 덜 상큼하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 수박 무더울 때 한 입 싹 베어물면 정말 맛있죠.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랑 같이 제가 이제 시골에서 나고 자랐다고 말씀을 몇 차례 드렸잖아요. 그 오두막 밑에서 파는 그 수박 장사하시는 분이 있어서 늘 아버지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톡톡 두드려본 다음에 이렇게 삼각으로 칼을 찔러서 쏙 빼가지고 맛보고 사가시라 이렇게 해서 늘 그 현지에서 밭에서 수박 밭에서 직접 저희가 마음에 드는 걸 가지고 와서 먹었던 기억이 나고요. 또 그때는 왜 그랬는지 아마 대부분 가정집에서 그랬을 텐데 냉장고에 이게 잘 안 들어가서 그랬나요? 저희 집도 욕조에다가 찬물 받아놓고 그 안에 좀 동동동동 오랫동안 띄어뒀다가 수박이 차가워지면 그걸 잘라서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한 통을 사오면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돈 내고 사 먹긴 좀 어렵고 누가 또 가끔씩 선물로 주시면 이게 금방 다 해칠 수가 없으니까 냉동실에 넣어뒀다가 요즘은 믹서기에 넣어서 우리가 동남아 여행 가면 땡모반이라고 하잖아요. 수박 주스. 갈아 먹어서 시원한 수박 음료로 마시고 있는데 여름에는 정말 수박을 따라갈 수 있는 과일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유, 맛있겠네요. 우리 3025번님이 이렇게 문자와 함께 사진, 사연 함께 보내주시면서 또 신청곡도 올려주셨는데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마이 스타일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이 노래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다비치의 타임 캡슐까지 함께 듣고 올게요.

너의 시간인가 내 사랑이 깊이도 깊어져가 나를 봐줘 hit me boy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마이 스타일, 다비치 타임캡슐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스가 외국인 선수들의 투타 활약에 힘입어 SSG 랜더스와의 주말 3연전을 싹쓸이했습니다. 기아는 오늘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26 신한 솔뱅크 KBO 리그 홈경기에서 애덤 올러 선수의 호투와 아데를린 로드리게스 선수의 투런포를 앞세워 SSG를 3대2로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최근 3연승을 거둔 기아는 리그 단독 4위 자리를 지키며 상위권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나라 펜싱 간판인 오상욱 선수가 4개월 만에 펜싱 남자 사브르 월드컵 개인전 정상에 올랐습니다. 오상욱 선수는 오늘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국제 펜싱연맹 남자 사브르 월드컵 개인전에서 미국의 콜린 히스콕 선수를 15대 8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상욱 선수는 지난 1월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 대회에 이은 시즌 두 번째 펜싱 남자 사브르 월드컵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우리나라 바둑 여자 대표팀의 맏언니 최정 9단이 한중일 여자 바둑 삼국지로 불리는 천태산배에서 끝내기 4연승으로 우승을 견인했습니다. 최정 9단은 오늘 중국 저장성 타이저우에서 열린 제9회 천태산 천경운협의 세계 여자 바둑단체전에서 중국의 탕자원 7단과 저웅휘 7단을 차례로 꺾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 번째 주자인 최정 9단은 오늘 오전 열린 9국에서 탕자원 7단에게 182수 만에 100불계 승을 거뒀습니다. 오후에 이어진 10국에서는 중국 랭킹 1위이자 마지막 주자인 저우홍이 7단을 상대로 198수 만에 불계 승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오늘 마지막 시간대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내일도 대체 공휴일이기 때문에 앞서 안내해드린 대로 휴일 편성으로 쭉 이어집니다. 매시 20분마다 찾아오는 뉴스 앤 뮤직과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끝곡으로 어떤 날에 오후만 있던 일요일 띄워드리고요. 다음 주말 오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모두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아나운서 이태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 News FM.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30도에 육박하며 더웠는데요. 이 더위는 내일도 이어집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8도, 한낮 기온은 30도로 오늘보다도 기온이 조금 높겠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밤부터는 남부지방에 또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남해안과 제주도는 2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이 되고요. 모레 수도권에도 50에서 100mm의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수요일 새벽에 중부지방부터 차츰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밤시간 교통 흐름은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현재 사고가 있습니다. 내린천 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사고 지점 앞두고 3km 구간 밀리고 있고요. 동홍천에서 춘천, 서종에서 화도 사이로 17km 구간에서 더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조금 전에 정체가 모두 풀렸습니다. 이제는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한 상황이고요. 영동고속도로 이용해서 인천 가는 길도 면원에서 둔내터널까지 5km 구간에서만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언론들이 양해각서 14항의 주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미 정치 매체 악시오스는 양해각서 초안에 미국과 이란의 휴전기간이 60일로 설정됐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료 없이 개방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미국도 호르무즈 역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이 원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경제 제재도 일부는 풀어줍니다. 이달 초 미국 언론들이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고 보도했을 때는 부인했던 이란 매체들도 이번에는 양해각서 내용을 전했습니다. 특히 합의 조건이 승인되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투가 중단된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휴전 기간에도 레바논을 공격해온 이스라엘도 이란과 미국의 합의에 포함된다는 뜻인데 미국 언론은 반대로 해석했습니다. 연장된 휴전 기간에 미국과 이란은 이란 핵 프로그램 문제를 핵심 의제로 한 본격적인 종전 협상을 시작합니다. 이번 양해각서 초안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과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 폐기를 위한 협상을 하겠다, 이런 약속만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도 미국의 고농축 우라늄 포기 요구를 이란이 받아들였지만 세부 내용은 합의되지 않았다고 미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요구하는 동결자금 해제와 전쟁 배상금, 영구적 제재 완화 문제는 핵협상 테이블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60일 휴전 양해각서는 이르면 미 동부 시간으로 일요일 공식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신호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MOU 체결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양측에서 모두 나오지만 핵심 쟁점인 이란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재개를 놓고 이견이 노출됐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양해각서 초안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우라늄 농축 중단과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 폐기를 위해 협상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도 복수의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의 초기 합의의 하나로 고농축 우라늄 포기를 요구했고 이란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파레스 통신은 일부 미국 언론과 관리들이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줄이고 핵시설을 중단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합의한 초안 최종본을 보면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재개를 놓고서는 양측에서 결이 다른 보도가 나왔고 양해각서의 성격에 대해서도 60일간 휴전 연장이나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이냐를 놓고 해석이 달랐습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3일 이란과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고 발표한 와중에 SNS에는 이란 지도에 성조기를 그려넣은 게시물을 올리며 특유의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중동의 미국이라는 글과 함께 중동 여러 나라 중에서 이란 영토에는 성조기가 칠해진 지도를 올렸습니다. 게시물이 공개된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연달아 밝힌 시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이미지에 대해 이란 장기 점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는 상반된 것이라며 협상 와중에 또 하나의 선동 메시지를 냈다고 분석했습니다.
1: 이렇게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는 하지만 핵심 쟁점에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2: 핵 문제나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놓고 여전히 입장 차이가 커서 최종 타결까지 난관이 예상됩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절대 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휴전 양해각서 초안에 들어있다. 미국발 보도에 이란은 즉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란 고위 소식통은 이란 핵 문제는 현재 합의 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로이터에 밝혔고 이란 반관영 통신 타스님도 이란이 현재 핵 분야에서 어떤 조치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미 언론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이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도 현재 핵 문제 세부 사항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 양해각서에선 최대 목표인 전쟁 종식에 집중하고 핵 문제는 나중으로 미룬 겁니다. 미국은 양해각서 단계부터 핵 포기 입장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어서 차이가 큽니다.
4: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반납해야 하고 우린 이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우라늄 농축 문제도 해결해야 하죠. 이는 대통령께서 일관되게 강조해 오신 부분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입니다.
3: 개방 문제를 놓고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0: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미국과 달리 이란은 통제 메커니즘을 강조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전쟁 이전 상태 회복을 요구하는 미국과 달리 이란은 자국 주도하에 호르무즈 통과 선박수를 전쟁 전 수준으로 유지할 거라는 이란 매체 해석도 나왔습니다.
1: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연안국인 이란과 오만 사이의 문제죠. 이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0: 협상 타결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핵심 쟁점을 놓고 드러낸 미국과 이란의 극명한 시각차는 막판까지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이란이 중요 쟁점으로 꼽는 동결자산 해제를 놓고 발생한 이견 역시 최종 타결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2: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가 양국 회담을 다시 주최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샤리프 총리는 24일 SNS에 파키스탄은 최대한의 성의를 다해 평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조만간 미국과 이란의 다음번 종전 회담을 주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3: 현재 시간 23일 토요일 저녁 미국 워싱턴 백악관 검문소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해 백악관 비밀경호국이 이를 제압하고 용의자를 사살했습니다. 비밀경호국은 현재 시간 오후 6시 직전 총격범이 백악관 검문소에 접근해 경비대원들에게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고 이에 요원들이 대응사격해 용의자를 맞췄고 용의자는 인근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2: CNN 방송 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현재 시간 23일 비밀경호국 요원들에게 사살된 총격범 나시르 베스트는 백악관 주변에서 여러 차례 적발됐으며 정신건강 문제로 강제 입원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백악관 단지 일부 구역에서 차량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강제 정신병원 입원 조치를 받았고 7월에는 백악관 제한구역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제지됐는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며 체포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 예, 조금 전 방송 도중에 화면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섭니다.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이 모레 오전 9시 서울 역삼동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직접 사과 말씀을 드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그룹 차원에서 진행한 탱크데이 진상조사 결과도 같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여파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매장에는 썰렁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미사용 선불금을 돌려달라는 법원 지급 명령 신청까지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4: 휴일 점심시간 무렵 평소 같으면 시민들로 북적였을 광주에 있는 한 스타벅스 매장이 썰렁합니다. 테이블 곳곳이 텅 비어있고 매장 앞도 한산하기만 합니다. 이른바 5.18 탱크데이 논란으로 시민들의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
5: 사과를 했어도 제가 보기에는 다
1: 광주 시민입니다.
5: 돌리고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다 컨펌을 받았을 건데.
4: 시민들의 불매운동이 번지면서 스타벅스가 쌓아둔 막대한 선불 충전금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소비자가 스타벅스 카드에 충전해둔 선불금 잔액은 4,275억 6천여만 원 규모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2020년 이후 이러한 선불금을 예금과 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408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미사용 선불 충전금을 환불해달라며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스타벅스 카드 이용 약관에 따르면 선불카드 최종 충전 후 잔액의 60% 이상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6: 회원 탈퇴를 하려고 보니까 제가 쓰지 않았던 것을 포기를 하고
1: 양홍석 변호사입니다.
6: 아니면은 그중에 60% 이상을 써야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4: 다만 법원이 지금 명령을 하더라도 스타벅스 측이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면 명령은 무효가 되고 정식 민사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불매운동과 경영진에 대한 형사고발에 이어 이제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논란이 계속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3: 정부가

0: 5.18 민주화운동 조롱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 코리아에 수여했던 정부 표창을 취소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포상을 추천한 부처는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주무부처는 취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1: 지난해 11월 스타벅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천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료 개발을 지원하는 등 지역 농가와의 상생 업적을 인정받은 겁니다. 그런데 최근 중기부는 이 표창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스타벅스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란 문구를 사용해 민주화운동 조롱 논란에 휩싸인 게 이유였습니다. 중기부는 당시 스타벅스가 제출한 공적 자료와 이번 논란의 연관성을 확인한 결과 취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졌을 때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상훈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포상 취소를 최종 결정하는 행정안전부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올해 초 행안부가 펴낸 정부 포상 업무 지침은 언론 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해 조속한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시 취소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기부에서 표창 취소 의견을 보내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스타벅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이 시민사회를 넘어 공직사회로도 확산하고 있는 만큼 정부 포상 취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일베 사이트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하고 조장하는 사이트에 대해 폐쇄나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일베에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에 대한 공론화와 검토를 국무회의에서도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베 사이트 폐쇄 등을 거론한 데 대해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특히 북한 찬양 사이트들만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거냐며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과 자주시보의 누리집과 SNS 계정 등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공유된 내용을 보면 대학생 진보연합은 미국을 몰아내자는 성명서를 올리는 한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관련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걸로 나타났고 자주시보 역시 김 위원장 관련 뉴스를 꾸준히 전해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이 SNS 등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37개 계정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계정의 작성과 유포 경로 등을 조사 중이며 지난 22일부터 게시글 240건을 삭제, 차단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1980년 5월 광주일보를 모방한 합성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2: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목소리를 듣는 민심 똑똑 시리즈. 오늘은 사실상 서울 생활권으로 분류되며 경기 동부권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하남시 갑 선거구를 살펴봅니다. 권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 서울 송파 강동과 맞닿은 배후도시 경기 하남갑에선 경기지사 선거에 나선 추미애 후보 후임을 뽑기 위한 보궐선거가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광재 후보를 소방수로 긴급 투입했습니다.
4: 부족한 게 많은데요. 이 하남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5: 이광재 하남시 갑 후보입니다.
3: 노무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부터 강원지사와 삼선 의원, 국회 사무총장까지 지낸 중량감 있는 이력을 앞세워 하남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4: 청와대도 있었고 국회의원도 삼선했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5: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갑 후보입니다.
3: 국민의힘 이용 후보는 지난 총선 석패 이후 절치부심, 하남 구석구석을 누빈 게 강점입니다.
6: 안녕하세요. 국회 후보 이용입니다. 잘하겠습니다.
3: 평창올림픽 금메달을 조련한 썰매팀 감독 출신으로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맡았습니다. 하남에서 초등학생 두 딸을 키우며 바닥 민심을

0: 관심을 다져왔습니다.
1: 어디 떠나지 않고 2년 동안 꾸준하게
2: 이용 국민의힘 하남갑 후보입니다.
1: 그리고 시민들과 소통을 했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신뢰도를 좀 쌓았던 부분이죠.
0: 개혁신당 최고위원 김성열 후보도 막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이곳 하남갑은 지난 총선 때 1199표, 단 1.17%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갈린 초격전지입니다. 지난 대선 때도 51대 49, 여야 표심이 팽팽했습니다.
3: 공약도 잘 지켜가시고 좀 그렇게 하면서 깨끗한 세상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4: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헤아리는 것, 당을 떠나서 그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0: 하남의 터줏대감, 원도심 유권자들은 주택 재개발과 침체된 상권 회복이 절실합니다.
5: 하수도 같은 게 오래돼가지고 냄새가 지독하게 나. 아파트 새로 진다고
2: 재래시장 상인입니다.
5: 그게 잘 안 되기도 하고.
6: 옛날보다 많이 상권이 죽었죠. 또 어느 분이 되시든 간에 좀 시장을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0: 반면 젊은 세대가 밀집한 신도시 쪽은 교통 인프라와 학구 문제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습니다.
7: 우리가 지하철도 없고 그나마 잠실
2: 20대 유권자입니다.
7: 가깝긴 하지만 자차가 있으면은 가까운 거고 버스 노선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8: 미래 참 괜찮긴 한데 뭐 아시겠지만
2: 40대 유권자입니다.
8: 분할돼 있었고 성남 서울 하남 같이 있어서 그 관련해서 불편한 점은 좀 있죠.
0: 하남은 수도권 동부의 심장부로서 이번 보궐선거 결과는 향후 전국 주도권의 가늠자로 여겨집니다. 오는 6월 3일 하남 시민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베이비 페이스, S라인, 자연 미인 등 아름다운 여성을 뜻하는 단어들 그동안 정말 많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날씬한 여성을 두고 뼈말라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뼈가 보일 정도로 마른 몸매라는 뜻인데요. 이런 표현이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부추기는 건 아닐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간의 몸은 70%가 수분이기 때문에 평소에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 아침에 마시는 냉수 한 잔을 두고 건강에 좋다 나쁘다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공복 냉수와 관련한 내용들 잠시 후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 알아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1: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0: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유현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전화로 만나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유현재입니다.
0: 네. 오늘은 미디어가 만든 미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요즘 우리나라 여성들이 다이어트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살펴봤습니다. 요즘도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식욕 억제제 남용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요.
2: 예, 그렇습니다. 비만 치료제는 또 따로 있고 또 나비약이라고 이제 그 별명처럼 불리는 게 있는데 네. 저도 그 제가

0: 이렇게 뭐 검색 비슷하게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네. 이 두 시장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는 뭐 아시다시피 건강 관리와 관련된 어떤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주사제도 있고 뭐도 있고 그거에 대한 안내는 있는데
1: 네.
0: 나비약이라 그랬을 때는 조금 이제 그 뭐랄까 그 외모 지상이라든가 아니면 그 굉장히 단시간에 뭔가 그 살을 빼서 어떻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약간 환타지 비즈니스처럼 이렇게 좀 포지셔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의 기준이 그 약이 이제 그 아까 제가 별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살 확 빼는 약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전혀 과학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냥 그 심정적으로 또 끌리는 것도 또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 여기서 뭔가 왜곡된 그 비즈니스가 좀 생겨나고 있구나. 아, 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사람들도 요거에 근거해서 또 조금 그 삐뚤어진 어떤 그런 미의 기준 이런 것들이 좀 양산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이 나비약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청소년들 사이에서 공부를 잘하게 해주는 약으로 유통되기도 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게 중독으로도 빠질 수 있지 않나요?
0: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전문가들도 지적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그 이 나비약의 이제 성분이 이제 펜타민 계열 뭐 이런 거래요, 성분. 근데 이제 그런 게 향전신성 그 성분이잖아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유통될 수 있는 마약이에요. 근데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그 어디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음모론, 괴담 뭐 이런 거 비슷하게 공부 잘하는 약 뭐 이런 걸로 이제 좀 그 소문이 나서
1: 네.
0: 사람들이 그 많이 또 소비도 하고 그러다가 또 문제도 일으키고 또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참 문제구나. 그리고 이게 유통되는 거 이렇게 보면은 뭐 공부 잘하는 약, 갑자기 뭐 성적이 오르는 약, 뭐 이렇게 또 별명이 붙어 있어요.
1: 그런 게 사실 그러더니, 없잖아요. 예,
0: 제 상식으로도 없는데 이게 네. 이제 그 미디어 공간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이제 전부 다 거기 나왔다고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일반인들은 아무래도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미디어와 관련된 뭐 플랫폼도 여러 가지 있고 그다음에 공간도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거기 나오면 전부 다 믿을 만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미디어에 나왔으니까 내가 믿을 수 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그게 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까운 현실이 조금 발견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사실 우리나라 여성들의 비만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식욕 억제제까지 찾으면서 살을 빼려는 이유가 뭘까요?
0: 이게 결국은 그 비즈니스가 되는 거는 주관적 비만율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 네.
0: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객관적 비만율 우리나라 그렇게 높지 않다고 나와요.
1: 네.
0: 그러면 주관적 비만율은 뭐냐 하면 미디어에서 뭔가 그 알게 모르게 이제 그 교육 받게 되겠죠. 뭔가 어떤 정보를 접해서 모든 미의 기준이 그 미디어에서는 뭔가 그게 스탠다드라고 얘기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알게 모르게 뭔가 교육을 받아서 아, 저게 이상적인 몸매일 거야. 뭐 몸무게일 거야라고
1: 네.
0: 생각하고 과도하게 뭔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병원에 가야 될 일도 생기고 그래서 야 이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미디어를 가장 뭐 많이 즐기고 있는 국가인데 참 뭐랄까 후폭풍을 참 톡톡이 우리가 보고 있고 이것도 부작용 중에 하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주관적 비만율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미디어가 주입한 미의 기준에 부합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이
0: 예.
1: 만들어낸 어떤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0: 예.
1: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날씬하거나 탄탄한 몸매를 갖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 인간의 본능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0: 예.
1: 다른
0: 저도,
1: 나라...
0: 네. 예.
1: 말씀하시죠.
0: 예. 저도 그런 욕망이 있고 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건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이제 비교를 해보거나 이제 외국이랑 비교를 해보거나 이러면
1: 네.
0: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과도하게 그 미와 관련된 기준이 훨씬 더 이렇게 뭐 이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고 굉장히 그 세부적으로 막 나와 있어서 어떠어떠한 몸매는 뭐 이 정도는 돼야 돼 그러고 뭔가 자기 관리의 상징으로 막 이렇게 포지션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는 사실 그런 몸매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1: 네.
0: 뭐 예를 들어서 카메라 앞에 서야 되는 직업 뭐 요런 정도 뭐 직군이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거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그 이미지와 뭐 그 왜곡된 어떤 그런 몸매라든가 아니면 몸무게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이게 가장 일반적이야 이걸 따라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기준들이 퍼지고 있어서
1: 네.
0: 이게 과연 정상일까 그다음에 뭐 건강도 잃고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도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 욕망이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과도하게 뭔가 미디어를 통해서 생산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진단을 한번 해봅니다.
1: 네.

0: 제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은 점점 더그 마른 몸매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제가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뼈말라라는 표현이 요즘 많이 보여요. 정말 뼈가 보일 정도로 마른 몸매를 예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 이 현상은 어떻게 보시나요?
1: 그 저도 그걸 한번 찾아봤는데 저도 그냥 듣고 흘리고 그랬는데 이번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뼈말라라는 게 사실은 그거 하나만 보면 부정적인 뉘앙스로 느껴져야 될것 같다고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웬걸 그렇게 보니까 뼈말라 그 다음에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와요.
0: 네.
1: 그러니까 뭐 뼈말라 그 다음에 이제 모 연예인이 어떻게 뭐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이제는 그 정도다 그러면서 자기 관리 끝판왕 뭐 이렇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 뼈말라 그러면 뭐 어떤 옷도 어울리겠네 막 이렇게 나온다는 거 보고
0: 네.
1: 야 이게 앞뒤가 그냥 그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구나. 그래서 이게 뭔가 그 뼈말라라고 하면 조금 막 이렇게 약간 무섭기도 하고 막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뭔가 자기 관리 최고다. 그다음에 뭔가 원칙이 확실한 사람이다. 그리고 아름답다. 어떤 옷이든 어울린다. 뭐 어떠어떠한 사이즈 뭐다 갖고 와봐. 뭐 이런 걸로 이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면
0: 네.
1: 아무래도 그냥 그 일반적인 그냥 뭐 여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겠구나. 필요 이상으로.
0: 네.
1: 분명히 우리나라 그 평균 뭔가 몸무게라든가 몸매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없을 텐데. 근데 그 미디어에서 어떤 그 왜곡된 이미지 혹은 뭐 이런 밈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받지 않아도 되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0: 네. 뼈말라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긍정적인 표현들과 함께 쓰이는 것도 알게 모르게 우리 그 무의식의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젊은 층에서는 요새 클라이밍이나 러닝, 뭐 등산 같은 다양한 운동들이 인기를 끌면서 요즘 SNS에 다이어트 콘텐츠가 정말 많거든요. 살을 빼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가 좀 높은 분들은 이런 류의 콘텐츠들의 노출을 좀 줄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그 제가 연구도 좀 찾아보고 그 관련 언론보도 좀 찾아봤더니 이게 역으로 그 뭔가 엔터테인먼트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있는데 또 하나는 이게 좀 많이 보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좀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매스컴과 관련돼서 뭔가 효과 얘기하고 막 그랬을 때그 사회 비교 이론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0: 네.
1: 그 사회 비교 이론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 상향식도 있고 하향식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상향식으로 뭔가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그럼 예를 들면 뭐 거울에서 내 몸매를 보다가 갑자기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영상을 본다거나 그러면 아니, 제가 그 생각지도 않았던 스트레스가 막 밀려오겠죠.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그렇게 돼서 그게
0: 네.
1: 정신건강에도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아,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긍정적인 역할도 좀 크겠습니다만은 과도하게 그거에 이제 몰입되고 막 이렇게 보면 또 알고리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하나 클릭하고 나면 그것과 관련된 온갖 뭔가 영상이라든가 그게 그제 일상에서 떠나질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가 느끼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필요 이상의 스트레스를 계속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조금 과도하다 싶으면 그 알고리즘을 조금 끊는 노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0: 네. 요즘 또 일반인들 보면은 바디 프로필도 많이 찍더라고요. 이게 과한 다이어트로 오히려 몸의 건강을 해친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런 문화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1: 그 문화가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는데, 뭐 이제 그 추억으로 이제 한두 개 하고 뭐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일정 부분 제가 좀 관찰을 해보니까 그걸로 비즈니스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거를 위해서 뭔가 다른 생활을 포기하고 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진을 또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또 그, 또 프로필 사진 만들기 위해서 뭔가 보정을 한다든가, 이거는 분명히 좀그 정도를 좀 지나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0: 네.
1: 뭐든지 뭐 이렇게 그 정도가 지나치면 안 좋은 것 같은데 뭐 몰입되고 그다음에 그 몰입된 상태에서 다시 또 뭔가 그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그런 환상의 아바타를 만드는 어떤 그런 노력들 이런 게 가만 생각해보면 미디어 연구자로서 야 이게 미디어가 정말 별 이상한 현상을 다 만들어내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0: 네.
1: 저도 뭐 그렇게
0: 네.
1: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짧게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나비약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부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체질적으로 살이 잘 안 빠지는 분들, 또 운동할 시간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런 식욕 억제제의 도움을 받는다면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1: 예.
0: 자, 미디어에서 이런 의약품들을 다룰 때 어떤 부분들을 유의하면

0: 좋을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그게 저희 같이 이제 그 성숙된 미디어 환경을 누리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어떤 룰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뭐 다이어트와 관련된 약이 나쁘다 이런 건 전혀 아닌 거고. 그런데 그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정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정당하게 밝히고, 그걸 이제 뭐 디스클레이머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표현의 자유도 지키면서 그리고 정보와 관련된 투명성도 지키는 노력이 아닐까. 부작용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그 적응증도 알려주고 이렇게
0: 네.
1: 하고 뭐 의사의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좀 정정당당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좋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유현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2: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0: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승민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하셨나요?
3: 이번 주에는 매주 평일 오후 1시부터 1시 35분까지 방송하는 YTN on AI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5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입니다.
0: 네, YTN on AI 라디오. 가장 먼저 짚고 싶은 부분은 어떤 건가요?
3: 지난 5월 11일 방송에서는 5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해 사건을 바탕으로 한 6분짜리 라디오 다큐멘터리 이틀의 거리를 들려줬습니다. 이 다큐는 내레이터와 극중에 등장하는 김영준 박사라는 인물이 모두 AI에 학습된 가상의 페르소나라는 점이 독특했는데요. 여기에서 YTN on AI 라디오, 온에어의 장점과 단점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0: 네, 먼저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3: 다큐 이틀의 거리는 광주 여고생 흉기 살해 사건의 가해자인 피의자 장 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 이틀 동안 같은 길을 배회했다는 점에 주목해 그의 심리 변화를 중심으로 범행하기까지의 상황을 가정한 내용을 들려줬습니다.
0: 예.
3: 그러면서 전과도 없고 SNS 활동도 없던 피의자를 단순히 동기 없는 묻지마 살인자로 치부하지 않고 디지털 세계에서조차 투명 인간이었던 그를 지역사회 고립 탐지 시스템이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정황을 포착합니다. 이는 가해자 서사를 만들어주었다기보다는 제2의 비슷한 범죄를 막을 길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럼 아쉬웠던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3: 다만 이를 위해 피해자의 심리를 설명하는 부분이 지나치게 서술적이라 이해하기 힘들었는데요.
0: 네.
3: 다큐멘터리 속 김영준 박사는 한 사람을 두 번 마주친 우연이 범죄로 이어진 부분을 트리거 수렴이라고 한다며 이는 가해자의 내면 논리가 그 상황을 신호로 본 피해자 선택 스크립트라고 덧붙입니다. 또한 체포 직후 피의자 발언에 대해서는 범죄 심리학에서는 이 진술을 확장 자살이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0: 네.
3: 피의자처럼 전과도 SNS 위협도 정신과 이력도 없는 유형을 범죄학에서는 콜드 패스웨이, 냉담 경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0: 네.
3: 지금 언급됐던 트리거 두려움, 피해자 선택 스크립트, 확장 자살, 콜드 패스웨이 등을 제가 구글을 비롯해 여러 포털 사이트에 입력해봤는데요. 단어에 대한 의미나 출처 등 관련 정보를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0: 네, 대학교 전공 서적에나 나올 법한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좀 용어 설명을 같이 해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표현들이 네. 많이 쓰였던 이유가 뭘까요?
3: 그러다 이 프로그램의 AI 진행자 에어가 구글 제미나이에 기반의 프롬프팅했다는 것이 생각나 제미나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콜드패스웨이가 뭐야라고 묻자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에 관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범죄 심리학에서 콜드패스웨이가 뭐야라고 질문을 던지자 범죄자의 유형이라고 답했습니다.
0: 네.
3: 이어 이 단어의 근거가 되는 논문이나 책이 있어라고 물으니 관련 저술을 나열했는데요. 진행자는 이날 다큐에 대해 사건의 사실관계는 보도된 내용에 따라 해석된 부분은 공개된 범죄 심리학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했다고 했습니다. 실제 논문과 책에서 나온 용어는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 검색으로는 나오지 않을 정도로 학계에서나 쓸 법한 전문 용어였던 거죠. 인간 프로파일러가 나왔다면 굳이 이런 용어를 썼을까? 그러더라도 청취자가 더 공감하기 쉽게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지금 이런 부분들처럼 AI의 한계가 보였던 부분들이 또 있었을까요?
3: 다큐 속 인물들 목소리에서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큐멘터리는 인터뷰 섭외부터 메시지가 잘 전달되도록 매끄럽게 있는 과정까지 굉장히 시간과 공을 많이 들이는 장르죠.
0: 네.
3: 그런 다큐라는 장르가 AI가 내레이터와 출연자를 모두 맡으며 굉장히 시간과 품이 단축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픽션이 아닌 다큐만이 전달할 수 있는 울림이 줄어들었는데요. 인간 프로파일러가 나왔다면 사건을 전 설명하면서 슬픔이나 분노를 표출할 법한 부분도 AI는 너무 매끄럽게 전달만 하며 오히려 진정성을 떨어뜨렸습니다.
0: 네. 방송국들이 지금 AI를 활용한 프로그램이나 콘텐츠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온 AI 라디오, 어떤 부분을 더 개선하면 좋을까요?
3: AI 진행자 에어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짚고 싶은데요. 특히 최민석 작가가 출연하는 금요일 책 소개 코너의 경우 에어가 초반에 작가 소개를 들려주는 것이 역할의 전부입니다. 이는 책 표지 검색만으로도 알 수 있는 정보였는데요. 그마저도 패널의 철학적인 설명이 이어지며 AI 해석이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3: 다만 줄어들고 있는 AI 역할보다 오히려 AI에 관한 인간의 연구가 더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로웠는데요. 지난 6일에는 AI와 임신, 출산, 양육이라는 책을 펴낸 김원식 평론가가 인간의 전생에 개입하기 시작한 AI의 역할에 관한 얘기를 들려줬고요.
0: 네.
3: 7일에는 김동원 디지털 조선일보 기자가 웨어러블 로봇의 발전이 평상시 체력 관리를 넘어 위급한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소개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온에어가 들려줄 내용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0: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옴부즈맨 김승민 평가원이었습니다.
4: 열린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0: 사실 확인이 필요한 허위 의심 정보에 대해 짚어보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최근 SNS에서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면 위장이 망가진다는 정보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또 어떤 콘텐츠는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는 게 좋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물 마시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고 있어서 너무너무 헷갈립니다. 오늘은 아침 공복에 물 마시기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 먼저 알아볼까요?
5: 먼저 이 언론에 보도된 기사 제목부터 좀 살펴보겠는데요.
0: 네.
5: 이렇습니다. 아침 공복에 물부터 마셨는데 위장 망가진다. 사실일까?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침 물 한 잔이 위 망친다. 전문가들이 먼저 지적한 건 운도였다. 이런 기사도 있고 아침 공복 따뜻한 물 한 잔 정말 살 빠지고 해독될까? 그리고 아침 공복에 물 500ml 내 몸에 쌓인 독소 배출해줄까? 뭐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발행된 물 마시는 방법과 관련된 기사만 찾아본 건데요.
0: 네.
5: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도 있고 좋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헷갈려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0: 네, 아침 공복에 마시는 물을 두고 이렇게나 다양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먼저 기사 내용을 좀 하나씩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5: 네,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개의 기사는 처음 두 개의 기사는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SNS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면 위장이 망가진다 이런 내용의 콘텐츠가 돌고 있는데요. 이 콘텐츠는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고 30분이 지나지 않아 식사를 하면 소화 효소의 기능이 떨어져서 소화 불량과 더부룩함이 생긴다 이렇게 전했고요. 차가운 물을 일어나자마자 많이 마시면 위가 민감한 사람은 속쓰림과 메스꺼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전합니다. 그리고 기상 직후에는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면 위장이 망가진다. 이게 사실인가요?
5: 저는 매일 이걸 하고 있는데 그럼 제 위장은 나쁘지 않았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0: 네.
5: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마어마하게 과장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5: 아침 공복에 물 마시면 안 좋다는 이야기는 위산이 희석돼서 소화불량을 유발한다 이런 주장에서 기인하는데요. 인체 위 속에는 강한 산성을 띠는 위산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위의 용량은 음식을 섭취하면 뭐 1 내지 2리터 정도 되는 부피이고요. 음식이 들어있지 않은 공복 시에는 위산이 50ml 정도 소량만 들어있습니다.
0: 네.
5: 위산의 산도는

0: CH1 내지 3 정도의 아주 강한 산입니다. 위 속에 있는 이 소량 있는 위산에 물을 부으면 위산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이 pH가 높아지면서 산도는 약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젊은 성인들은 물 한 컵 200ml를 마신 뒤에 1분 만에 이 pH가 4 이상으로 올라가서 3분이 지날 때까지 4 이상으로 유지가 됐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침 공복에 물 한 잔 마셔도 3분 이상이 지나면 위산 농도가 원래대로 다시 회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공복에 물을 마시면 위산이 희석돼서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다 이런 이야기는 근거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아침 공복에 일어나자마자 물이랑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이 계실 텐데 네, 괜찮겠네요, 그러면?
0: 뭐 큰 물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마셨더니 뭐 배가 아프더라 뭐 이런 분들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그 조건을 만드는 걸 피하는 게 좋지요.
1: 예. 약간 미지근한 그리고, 물을 드시는 게 좋겠고요.
0: 예, 그렇습니다.
1: 자, 공복에 물을 마시면 소화 효소의 기능이 떨어진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이건 어떤가요?
0: 인체가 영양분을 섭취하면 영양분 종류에 따라서 각기 다른 효소가 소화를 돕는데요. 탄수화물 소화를 돕는 효소는 아밀레이스, 뭐 옛날 말로 아밀라제. 이건 침 타액 속에 들어있는 효소고요. 이 효소는 입안이 마른 상태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탄수화물 소화를 돕는 이 아밀레이스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입안이 촉촉한 상태로 유지되는 게 좋죠. 그리고 단백질 소화를 돕는 소화효소 펩신은 위에서 작용을 하는데 이거는 위산의 강한 산성 조건에서 잘 작동하기 때문에 공복에 물을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면서 펩신의 작용이 저해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뭐 앞서 살핀 것처럼 위산 농도는 금방 회복되기 때문에 펩신 기능 저해도 오래 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지방 소화를 돕는 효소 라이페이스, 뭐 옛날 말로 리파제는 췌장에서 만들어져서 소장으로 분비돼 작용하는데요. 공복에 물을 마신다고 해서 소장에 들어있는 이 효소가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공복에 물을 마시면 소화효소의 기능이 떨어진다. 이 말도 근거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사실 저는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면 밤사이에 입속에서 번식한 세균이 소화기관으로 넘어가서 좋지 않다. 이 말이 저는 너무 궁금해요. 이게 양치를 하기 전에 물을 마시면 안 좋은가? 라는 어떤 질문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짚어주시죠.
0: 밤 사이에 입속에서 세균이 많이 번식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입을 벌리고 자는 사람들은 세균 번식이 급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 네.
0: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면 입속에서 번식하고 있던 세균을 헹궈서 뱃속으로 넘기는 거다. 그래서 건강에 위해를 끼치게 된다. 이런 논리로 말을 하는 SNS 콘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 속에는 굉장히 강한 산성인 위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세균이 들어와도 충분히 사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치질을 하고 나서 물을 마셔야 된다. 입안을 한번 헹구고 나서 물을 마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1: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이제 좀 마음이 놓이는데 자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면 살이 빠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0: 밥을 먹지 않고 물만 마시면 살은 빠질 수도 있겠죠.
1: 당연한 뭐, 이야기네요.
0: 네, 그렇지만 네.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요.
1: 네.
0: 일단 물을 마신 뒤에 식사를 하게 되면 좀 더 적은 식사량으로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칼로리 섭취를 덜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영국 연구에서는 비만이 아닌 젊은 남성을 대상으로 식사를 하기 전에 물 1파인트, 한 560ml 정도를 마시게 하고 자유롭게 식사를 하도록 했는데
1: 네.
0: 물을 마신 그룹은 에너지 섭취량이 낮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식사량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뭐 그리고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면 독소가 제거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몸속에 독소를 제거하는 기관은 간과 심장입니다. 뭐 따뜻한 물을 마신다고 해서 특별히 뭐 독소가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 수분을 보충해주면 신체 대사와 배출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는 볼 수 있겠죠.
1: 네. 찬물을 마시면 위장이 망가진다라는 주장은 어떤가요?
0: 이것도 일본에서 연구를 한 게 있는데요. 젊은 남성 11명을 대상으로 10시간을 금식한 뒤에

0: 물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2도의 물과 37도의 물과 60도의 물, 500ml를 5분 동안에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1시간 동안 초음파 영상으로 위 단면적과 수축을 측정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또 1시간 동안은 인스턴트 라면을 원하는 만큼 먹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2도씨 물을 마신 집단은 37도의 물을 마신 집단보다 에너지 섭취량이 19% 적었고, 60도 물을 마신 집단보다는 26% 적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포만감에 도달한 시간도 6분 정도 짧아졌죠. 위 수축도 2도씨 물을 마신 집단이 적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위장의 운동성이 떨어진다는 뜻인데요. 그렇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회복돼서 1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는 2도의 물을 마신 집단과 37도의 물을 마신 집단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라면 찬물을 뭐한잔 정도 마신다고 해서 위장이 망가질 일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렇지만 기능성 소화불량 이런 질환을 가진 분들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질환이 안 나타나는데 지속적으로 상복부 통증 또는 불편감이 나타나는 뭐 이런 거를 이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아침 공복에 찬물은 독이다. 이 말은 아무 증상이 없는 분들에겐 전혀 해당이 되지 않고요. 찬물을 마시면 속이 불편해지는 분들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 찬물을 마시면 위장이 망가진다, 좀 불편하다라는 거는 절반의 사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침에 찬물을 마시면 폐암에 걸린다는 이야기도 떠돌았어요. 스님의 사례를 넣어서 아주 그럴싸하게 만든 이야기로 기억을 하는데 이건 어떤가요? 사실인가요?
0: 네, 굉장히 이름 높은 스님이 계셨는데 평생 담배는 가까이 하지 않던 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왜 이분이 왜 폐암에 걸렸을까? 근데 이 스님이 아침마다 냉수를 한 그릇씩 드시는 습관이 있었다. 이 습관이 폐암으로 이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한참 동안 떠돌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가암정보센터는 팩트체크를 이렇게 했습니다. 거짓. 찬물을 마신다고 해서 폐암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암은 발암성 물질에 오랜 시간 노출이 되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유전적 변형을 하는 것인데, 마시는 물, 특히 찬물은 발암 물질이 아닌데다가 물을 마시는 것이 폐나 기관지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폐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흡연과 간접 흡연이고, 대기오염, 라돈, 비소, 니켈, 성면, 방사선 노출, 뭐 이런 요소들이 폐암 발생을 높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반대로 뜨거운 음료를 마시면 암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말도 있거든요. 이건 사실인가요?
0: 네, 이건 사실입니다. 좀 놀랍죠? 2016년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는 매우 뜨거운 음료수, 그러니까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수인데요. 이걸 발암물질 2A군으로 분류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지만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다. 이런 뜻입니다. 발암물질 2A군이라는 게요. 동물 실험에서는 충분한 증거가 나와 있지만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아직 인과관계를 확정할 수 없다. 이런 뜻인데요. 이 그룹에는 적색욕, 그리고 야간 교대 근무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뜨거운 음료를 마시면 식도 점막이 열로 인해서 손상을 받게 되고 반복적인 염증과 점막 재생이 증가하면서 DNA 손상이 누적되는 걸로 보고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식도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이든 음료든 아주 뜨거운 상태로 먹거나 마시지 말고 약간 따뜻한 정도로 식혀서 드시는 게 혹시 모를 위험을 낮추는 방법이 됩니다.
1: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셨습니다. 뜨거운 커피도 약간은 식혀서 따뜻한 정도로
0: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의사 한 분은 그 뜨거운 커피를 주문하시면 항상 얼음 두개 띄워주세요. 이렇게 주문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네. 그러면 그 커피집에서 해 주십니다. 대부분은.
1: 저도 좀 그렇게 해서 마셔야겠네요. 자, 하루에 2리터 정도 물을 마셔야 한다는 이야기도 한참 유행을 했습니다. 어떤가요?
0: 수분 섭취량이 부족하면 수분 불균형과 탈수가 나타나는데요. 이게 신장 결석, 담석증, 방광암, 결장암 등의 암, 부정맥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갈증을 느끼는 반응이 둔화되고 소변을 농축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탈수 위험

0: 바람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1: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어떤 정보가 있을까요? 데이터가?
0: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가 같이 만든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 있습니다. 최근 자료 2025년에 나왔는데요. 이것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의 수분 충분 섭취량은 음식을 포함해서 계산하면 2.1리터, 그리고 액체류만 따로 계산하면 1리터, 그리고 75세 이상은 1.1리터 이렇게 나타나고요.
1: 네.
0: 65세 이상 여성은 음식을 포함했을 때 1.8리터, 액체류만 따로 계산하면 65세부터 74세까지는 0.9리터, 75세 이상은 1리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청장년 남성은 액체류로만 따졌을 때는 1 내지 1.2리터, 그리고 총수분으로는 2.2리터 내지 2.6리터 정도입니다. 그리고 청장년 여성은 액체류로는 0.9 내지 1리터, 총수분으로는 1.9 내지 2.1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포함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 안에 물이 있으니까 음식을 포함해서 하루 2리터 정도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맞는 말인데요. 음식을 제외하고 마시는 물로만 물을 따로 하루에 2리터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충분 섭취량을 훨씬 초과하게 되는 겁니다.
1: 그러네요. 요즘 낮 기온이 30도 이상까지 올라가는 날들이 많습니다. 특히 바깥에서, 야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수분 섭취를 반드시 꼭 잘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또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Anywhere for You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SNS상에는 스타벅스 머그컵을 깨는 사진 등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불매운동도 확산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정 회장을 경찰에 고발하며 형사사건으로 번졌고 과거 정 회장의 멸공 발언 이력까지 도마 위에 오르며 신세계그룹 전체의 비난의 화살이 향하는 상황. 다만 이번에 발표하는 진상조사 결과와 관련해선 재작년 진행된 사이렌 이벤트에 세월호 참사 폄훼 논란 등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0: 이렇게 노전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논란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과 처벌 등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모두 있다고 적었습니다. 엄격한 조건 아래 조롱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일베 사이트에는 폐쇄, 과징금 부과 등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재작년 세월호 참사 추모일에 사이렌 이벤트를 연 점을 언급하며 금수 같은 행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각 불교 종단 행사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통합과 화합을 의미하는 원융회통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1: 서로 다른 생각을 화합하고 아우르는 배려와 이해의 정신, 각자 도생이 아닌 공존 상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0: 보수 야권은 통합을 내세우는 동시에 일베 폐쇄를 언급하는 건 갈라치기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장 스타벅스를 금수로 몰고 일베를 폐쇄하겠다고 한 사람이 누구냐며 다중인격이냐고 비꼬았고,
2: 국민들께서는 그것을 굉장한 압박과 그리고 또 자유의 침해라고 받아들이실 수가 있습니다.
0: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스타벅스, 일베가 아닌 자신부터 성찰하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에도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이 대통령 인식에 공감한다고 옹호했습니다.
3: 우리 극단적인 혐오 정서와 상대방에 대한 배제, 이 극단적인 형태가 불법 계엄이고 내란인 겁니다.
0: 이 대통령은 일베에 대한 폐쇄 등 제재 여부 검토를 국무회의에 지시했다고 밝힌 만큼 관련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홍익입니다.
4: 삼성전자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의 찬반 투표가 나흘째를 맞은 가운데 투표율이 85%를 넘었습니다. 성과급 격차에 대한 DX 부문 직원들의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주주단체들은 합의 무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5: 삼성전자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의 찬반 투표가 실시된 지 사흘째인 오후 5시 30분 기준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조합원 5만 7천여 명중 4만 8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투표율은 85%를 넘었습니다. 같은 시각 2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투표율은 81%였습니다. 찬반 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투표권이 주어지는 조합원은 초기업 노조 5만 7천여 명과 전국 삼성전자 노조 8천여 명등 6만 6천여 명입니다. 투표권자 과반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잠정 합의안은 최종 가결되고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 부결됩니다. 특별 성과급을 수억 원 받게 되는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와 공동부문 조합원들이 3만 명이 넘어 가결 전망이 높습니다. 다만 조합 내부 반발 기류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같은 반도체 부문 안에서도 비메모리 사업부는 특별성과급이 메모리 사업부의 3분의 1 수준에 그쳐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문과 성과급 격차가 최대 100배에 달하는 가전과 모바일, DX 부문 직원들의 부결 움직임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2대 노조인 전삼노와 3대 노조인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 부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행 노조는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을 위한 법률 대리인 선임에 나서며 잠정 합의한 투표 절차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합의 무효를 요구하는 주주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소액 주주 플랫폼 액트는 삼성전자에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과 등사 청구를 회사 측이 수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열람은 오는 27일 또는 28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청구는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액트를 통해 추진한 것으로 주주운동본부는 명부를 확보하는 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번 합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 확인 소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4: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낮 더위는 계속됩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

0: 18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30도까지 오르면서 이 계절이 한 달 이상을 앞서가겠고요. 그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하늘빛만 흐려지겠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은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밤에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내일 아침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 많은 곳에 300mm 이상, 남해안에도 2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 이 지역으로는 시간당 50에서 80mm의 폭우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서울 등 내륙에도 최고 8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안전에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 18도, 대구는 16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과 춘천은 30도, 대전과 전주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수요일 새벽 중부지방부터 잦아들겠고요. 이후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2: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4: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밝혀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내 우주가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 너는 내 별이자 나의 우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뉴스 FM 사랑해요.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경합지를 찾아가는 발걸음을 부쩍 늘렸는데 집안 싸움은 오히려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평택을 신경전은 더 거세졌고 진보당과의 단일화가 진행 중이던 울산시장 경선은 돌연 제동이 걸렸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7: 공식 선거운동 시작 뒤 첫 일요일 민주당 지도부는 격전지 사수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광양과 담양 등 호남권 박빙 지역을 돌며 힘 있는 여당 후보의 강점을 홍보했고
8: 무소속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산은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에서 편성합니다.
7: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를 지원 사격하며 오세훈 후보 따돌리기를 시도했습니다.
9: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안전불감증 시장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7: 싹쓸이는 옛말, 경합지역이 속속 늘며 지도부도 신발끈을 조여매는 모습이지만 진영 결집은 오히려 멀어지는 양상입니다. 민주진보 시장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던 울산에선 민주당 김상욱 후보 측이 조직

0: 민주당의 감찰을 촉구합니다.
1: 민주당은 당사자의 해명부터 들어보겠다면서도 선을 넘지 말라며 혁신당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2: 그 금도를 좀 지켜주십시오. 우리 당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고.
1: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를 향한 맹폭도 이어갔는데 특히 출마 전 대통령과 교감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용서할 수 없다며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3: 대통령의 후광으로 호가호위하겠다는 정치 술수이자 거짓으로 대통령을 거론한 음해 행위입니다.
1: 정성래 지도부가 역사상 처음 호남에서 단체장을 내주는 불명예를 피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4: 지방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여 공세에 화력을 쏟고 있습니다. 대구를 찾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전에서도 지원 사격을 예고했는데 판세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연일 이재명 정부 때리기로 심판론 부각에 나선 국민의힘 지도부. 이번에는 경제를 정조준했습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해 물가 급등은 물론 원달러 환율까지 1,500원 선을 돌파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6: 이처럼 무서운 고환율 장기화 사태는 매우 이례적인 비상 상황입니다.
5: 민주당 후보를 향한 송곳 타격도 이어졌습니다. 투톱 모두 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를 직격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하명을 받아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장본인이란 등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7: 언제부터 박찬대가 유명해졌습니까? 그렇지요. 이재명 코딱지 받아 유명해진 사람 아닙니까?
5: 후보 캠프에서도 여당 후보를 향한 공격 이어졌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준공 허가가 불발된 행당 7구역 재개발 현장을 다시 찾아 정원호 후보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8: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이 구청장의 모습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무능하건데 더해서 무책임한 것이죠.
5: 부산 지역에선 전재수 후보의 여론조작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형준 후보 측은 전 후보가 과거 조직을 동원해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정황이 폭로됐다며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9: 대선 여론을 조작한 트루킹 사건 정당의 DNA가 전재수 후보에게도 흐르고 있는 것입니까?
5: 당 밖에서도 지원 사격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대구를 찾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틀 만에 대전을 찾아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를 돕겠다고 나선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유경수 여사 생가도 찾을 예정인데 흔들리는 중원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철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뒤 첫 일요일인 어제 서울 동남권 표심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정 후보는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 요식에 참석한 뒤 광진, 강동, 송파 등을 돌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책임론을 부각하고 신속한 재개발, 재건축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유세에서는 오 후보가 GTX 철근 누락 언론 보도 열흘이 지났는데 현장에도 가지 않고 있다며 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구청장을 지낸 성동구의 재개발 지연 현장을 다시 찾아 책임론 부각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오 후보는 어제 서울 성동구 행당 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구청 실수로 준공 허가가 지연됐다며 이 정도면 정 후보가 주민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정 후보는 구청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다면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어떻게 서울 전역의 정비 사업을 책임지려 하냐고 비판했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사무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낮 12시 10분쯤 경기 평택시 안주읍에 있는 정토사에서 조 후보 측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를 말리던 경찰 3명에게 발길질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 조롱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 코리아에 수여했던 정부 표창을 취소했습니다.

0: 취소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포상을 추천한 부처는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주무부처는 취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1: 지난해 11월 스타벅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천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료 개발을 지원하는 등 지역 농가와의 상생 업적을 인정받은 겁니다. 그런데 최근 중기부는 이 표창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스타벅스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란 문구를 사용해 민주화운동 조롱 논란에 휩싸인 게 이유였습니다. 중기부는 당시 스타벅스가 제출한 공적 자료와 이번 논란의 연관성을 확인한 결과 취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졌을 때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상훈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포상 취소를 최종 결정하는 행정안전부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올해 초 행안부가 펴낸 정부 포상 업무 지침은 언론 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해 조속한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시 취소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기부에서 표창 취소 의견을 보내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스타벅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이 시민사회를 넘어 공직사회로도 확산하고 있는 만큼 정부 포상 취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0: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섭니다.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이 내일 오전 9시 서울 역삼동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직접 사과 말씀을 드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그룹 차원에서 진행한 탱크데이 진상조사 결과도 같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는 하지만 핵심 쟁점에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핵 문제나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놓고 미국과 이란은 여전히 입장 차이가 커서 최종 타결까지 난관이 예상됩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절대 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휴전 양해각서 초안에 들어있다. 미국발 보도에 이란은 즉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란 고위 소식통은 이란 핵 문제는 현재 합의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로이터에 밝혔고 이란 반관영 통신 타스님도 이란이 현재 핵 분야에서 어떤 조치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미 언론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이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도 현재 핵 문제 세부 사항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 양해각서에선 최대 목표인 전쟁 종식에 집중하고 핵 문제는 나중으로 미룬 겁니다. 미국은 양해각서 단계부터 핵 포기 입장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어서 차이가 큽니다.
3: They need to turn over their enriched uranium. They need to turn over their highly enriched uranium. We need to address that issue. We need to address the issue of enrichment. These are the president's points consistent.
2: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를 놓고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미국과 달리 이란은 통제 메커니즘을 강조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전쟁 이전 상태 회복을 요구하는 미국과 달리 이란은 자국 주도하에 호르무즈 통과 선박수를 전쟁 전 수준으로 유지할 거라는 이란 매체 해석도 나왔습니다. 협상 타결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핵심 쟁점을 놓고 드러낸 미국과 이란의 극명한 시각차는 막판까지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이란이 중요 쟁점으로 꼽는 동결자산 해제를 놓고 발생한 이견 역시 최종 타결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의 종전 관련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서두르지 말라고 지시했고 이란 봉쇄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며 신중로

0: 글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질서 있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절대로 서두르지 말라고 미국 측 대표들에게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합의 도달과 인증, 서명을 마칠 때까지 봉쇄 조치는 전면적이고 유효하게 유지될 것이며 양측 모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대로 해내야 한다면서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합의에 근접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을 방문 중인 파키스탄 총리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회담을 다시 추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의 실권자인 군 총사령관은 이란으로 직접 날아갔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도 통화했습니다. 베이징의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1: 전용기 편으로 중국에 도착한 파키스탄 총리. 3박 4일 일정을 시작한 곳은 저장성 항저우였습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중국의 실리콘밸리에서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려는 겁니다.
2: 签署关于中华人民共和国浙江省与巴基斯坦伊斯兰共和国旁遮普省建立友好交流关系谅解备忘录。
1: 이후엔 베이징으로 넘어가 리창 총리와 중파 경제회랑 2단계 추진을 논의합니다. 시진핑 주석도 예방해 올해 수교 75주년 전천후 협력 동반자 관계를 다질 예정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의제는 중동전쟁입니다. 실제 샤리프 총리는 방중 기간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SNS를 통해 종전회담을 다시 주최하고 싶다고 썼습니다. 같은 시간 파키스탄 실권자인 군 총사령관은 테헤란으로 가서 이란 수뇌부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겐 전화를 걸어 이란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파키스탄 행정수반과 군부 수장이 역할을 나눠 중재 외교에 나선 셈입니다.
3: Some progress made. Even as I speak to you now, there's some work being done. There is a chance that whether it's later today, tomorrow, in a couple days, we may have something to say. But this is
1: 공교롭게도 미국 외교사령탑은 파키스탄의 앙숙인 인도를 찾아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견제를 의식한 중국은 직접 나서기보단 파키스탄을 앞세워 중재를 뒷받침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현지 시간 23일 토요일 저녁 미국 워싱턴 백악관 검문소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해 백악관 비밀경호국이 이를 제압하고 용의자를 사살했습니다. 비밀경호국은 현지 시간 오후 6시 직전 총격범이 백악관 검문소에 접근해 경비대원들에게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고 이에 요원들이 대응사격해 용의자를 맞췄고 용의자는 인근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 인근 검문소에서 총격을 가했다가 사살된 20대 남성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백악관 진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NN 방송 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현지 시간 23일 비밀경호국 요원들에게 사살된 총격범 나시르 베스트는 백악관 주변에서 여러 차례 적발됐으며 정신건강 문제로 강제 입원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 서산의 자동차 공장과 경남 양산의 대학병원에서 불이 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화물차 간 추돌 사고로 6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김진두 기자입니다.
4: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고 거센 불길이 공장 건물을 집어삼킬 듯 타오릅니다. 오전 8시 50분쯤 충남 서산시 음암면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 직원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진화 작업이 나섰던 소방관 1명이 추락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불길 잡기에 나섰지만 공장 내부에 플라스틱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병원 건물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후 4시쯤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병원 외래진료동 옥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옥상 냉각탑을 수리하던 작업자 한 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외래진료가 없는 휴일이어서 환자나 의료진의 대피 소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냉각탑 수리 작업 중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새벽 1시 20분쯤 전북 고창군 서해안 고속도로 고창 분기점 인근을 달리던 2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1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뒤 차량을 몰던 60대 남성이 숨졌고 앞 차량 운전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준우입니다.
0: 최근 고령 운전자를 중심으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대안으로 거론되는데 올해도 일부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무상 보급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수영장 안으로 느닷없이 승용차 한 대가 날아듭니다. 수영객들은 차량이 덮치기 직전 가까스로 몸을 피했습니다. 경찰은 1차 사고 이후 놀란 70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으면서 건물 유리창을 뚫고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80대 운전자가 몰던 1톤 화물차가 포장마차로 돌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손님 3명이 다쳤는데 페달을 혼동했다는 게 운전자 진술이었습니다. 고령자의 페달 오조작 추정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해 급발진 의심사고 4건 가운데 3건은 운전자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중 급가속이 발생하면 차량 출력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경찰은 관계 기관과 함께 장비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 2차 보급엔 65살 이상 3,100여 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759명이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1차 시범 사업 시행 결과 석 달 동안 비정상적 급가속 71건을 차단하는 효과가 확인됐다는 설명입니다.
5: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동권과 조화된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오는 2029년부터 승용차 신차에, 2030년부터는 버스 화물차 신차에도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다만 아직은 신청자 중심의 시범 사업 단계라 실질적인 확산 방안 마련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6: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와이텐 24 이어갑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 2월 28일 전쟁 개시 80여일 만에 종전 협상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개방하고 60일간 구체적인 핵 협상을 해나가는 방식인데 이번에는 미국뿐 아니라 이란 언론들도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장남의 결혼식까지 불참하고 백악관을 지킨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대체로 완료됐다고 밝힌 다음 미국 언론들이 양해각서 14개항의 주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미 정치 매체 악시오스는 양해각서 초안에 미국과 이란의 휴전기간이 60일로 설정됐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료 없이 개방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미국도 호르무즈 역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이 원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경제 제재도 일부는 풀어줍니다. 이달 초 미국 언론들이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고 보도했을 때는 부인했던 이란 매체들도 이번에는 양해각서 내용을 전했습니다. 특히 합의 조건이 승인되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투가 중단된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휴전 기간에도 레바논을 공격해온 이스라엘도 이란과 미국의 합의에 포함된다는 뜻인데 미국 언론은 반대로 해석했습니다. 연장된 휴전 기간에 미국과 이란은 이란 핵 프로그램 문제를 핵심 의제로 한 본격적인 종전 협상을 시작합니다. 이번 양해각서 초안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과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 폐기를 위한 협상을 하겠다, 이런 약속만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도 미국의 고농축 우라늄 포기 요구를 이란이 받아들였지만

0: 이란 봉쇄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며 신중론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질서 있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절대로 서두르지 말라고 미국 측 대표들에게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합의 도달과 인증, 서명을 마칠 때까지 봉쇄 조치는 전면적이고 유효하게 유지될 것이라며 양측 모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대로 해내야 한다면서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휴전을 위한 합의안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공화당의 대이란 강경파 인사들이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로저 위커 연방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란이 신의를 갖고 협상에 임할 것으로 믿고 휴전안을 진행하면 재앙이 될 것이라며 군사작전으로 달성된 모든 게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 예산위원장은 호르무즈 해협이 보호받을 수 없다는 믿음 때문에 종전 합의가 체결된다면 이란은 외교적 해결책이 필요한 세력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는 하지만 핵심 쟁점에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핵 문제나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놓고 미국과 이란은 여전히 입장 차이가 커서 최종 타결까지 난관이 예상됩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일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절대 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휴전 양해각서 초안에 들어있다. 미국발 보도에 이란은 즉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란 고위 소식통은 이란 핵 문제는 현재 합의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로이터에 밝혔고 이란 반관영 통신 타스님도 이란이 현재 핵 분야에서 어떤 조치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미 언론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이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도 현재 핵 문제 세부 사항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 양해각서에선 최대 목표인 전쟁 종식에 집중하고 핵 문제는 나중으로 미룬 겁니다. 미국은 양해각서 단계부터 핵 포기 입장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어서 차이가 큽니다.
2: They need to turn over their enriched uranium. They need to turn over their highly enriched uranium. We need to address that issue. We need to address the issue of enrichment. These are the president's points consistent.
1: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를 놓고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미국과 달리 이란은 통제 메커니즘을 강조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전쟁 이전 상태 회복을 요구하는 미국과 달리 이란은 자국 주도하에 호르무즈 통과 선박수를 전쟁 전 수준으로 유지할 거라는 이란 매체 해석도 나왔습니다. 협상 타결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핵심 쟁점을 놓고 드러낸 미국과 이란의 극명한 시각차는 막판까지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이란이 중요 쟁점으로 꼽는 동결자산 해제를 놓고 발생한 이견 역시 최종 타결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0: 백악관을 향해 총기를 발사한 괴한이 경호당국의 대응사격으로 사살됐습니다. 사건 당시 백악관엔 트럼프 대통령도 머물고 있었는데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백악관 잔디밭에서 방송 중인 기자, 갑작스러운 총성에 급하게 몸을 피합니다.
4: President Trump has said a deal is close, only for the two sides to remain far apart.
3: 현지 시간 23일 오후 6시쯤 한 남성이 백악관 검문소 경호원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경호대가 즉각 대응 사격에 나섰고 백악관은 봉쇄 조치와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5: We have to evacuate shooting. We have to evacuate shooting. We have to evacuate shooting.
6: Everyone that was out here was racing inside once they were told shots were fired. And what we heard appeared to be dozens of shots.
3: 경호국 요원들의 총에 맞은 용의자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인 한 명도 총에 맞았는데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격이 발생한 곳은 백악관 단지 내 아이젠하워 행정동 바로 옆으로 백악관 본관에서 불과 200여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총격범이 21살의 나시르 베스트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도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며 백악관 진입로를 막아 체포되는

0: 등 정신적 문제가 있는 인물로 경호국과 여러 차례 마찰을 빚어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골프에 나섰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엔 이란과의 종전 협상 조율을 위해 관저에 머물고 있었는데 무사하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미국에서 테러 위협이 고조된 가운데 최근 백악관 주변에서는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엔 백악관에서 멀지 않은 워싱턴 기념탑 교차로에서 총격이 발생해 용의자가 체포됐었고 지난달엔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에서 총격이 발생해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1: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난타전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석유시설 공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며 푸틴의 광기는 끝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2: 우크라이나 자폭 드론이 러시아 군함을 향해 날아갑니다. 고속함에서 방공미사일이 발사되지만 드론은 목표물 타격에 성공합니다. 러시아 흑해함대가 위치한 노보로시스크 공습 영상을 우크라이나가 공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노보로시스크 타격은 러시아의 석유 수출을 막기 위한 공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공습 피해를 입은 루안스크 대학 기숙사에 외신 기자들을 불렀습니다. 숨진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드론 부대를 노렸다며 민간인 공격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인 오레시니크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격이 불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공격으로 대량 살상을 계획하고 있다며 푸틴의 광기는 끝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1: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미사일과 드론 수백 대를 동원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맹폭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소셜미디어에 러시아가 밤새 탄도미사일 36발을 포함해 미사일 90발과 드론 600대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미사일 55발과 드론 549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지만 방공망을 빠져나간 일부가 주거 지역을 덮치면서 최소 4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군은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에 대해 오는 26일 직접 사과에 나섭니다. 이 자리에서 문제가 된 스타벅스 코리아의 마케팅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3: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오전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에 대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스타벅스 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모든 분께 직접 사과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대국민 사과에 나서는 건 사과문 발표 이후에도 이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8일 스타벅스는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해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계엄군 탱크 투입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책상의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비판 여론이 들끓자 스타벅스는 즉각 행사를 중단하고 손정현 당시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해임한 뒤 다음날 바로 정 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강도 높게 지적하며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고 SNS상에는 스타벅스 머그컵을 깨는 사진 등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불매운동도 확산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정 회장을 경찰에 고발하며 형사사건으로 번졌고

0: 과거 정 회장의 멸공 발언 이력까지 도마 위에 오르며 신세계 그룹 전체의 비난의 화살이 향하는 상황. 다만 이번에 발표하는 진상조사 결과와 관련해선 재작년 진행된 사이렌 이벤트에 세월호 참사 폄훼 논란 등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여파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매장에는 썰렁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미사용 선불금을 돌려달라는 법원 지급 명령 신청까지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2: 토요일 점심시간 무렵 평소 같으면 시민들로 북적였을 광주에 있는 한 스타벅스 매장이 썰렁합니다. 테이블 곳곳이 텅 비어있고 매장 앞도 한산하기만 합니다. 이른바 5.18 탱크데이 논란으로 시민들의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
3: 사과를 했어도 제가 보기에는 다 밑에 직원들 탓으로 이렇게 돌리고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다 컨펌을 받았을 건데.
2: 시민들의 불매운동이 번지면서 스타벅스가 쌓아둔 막대한 선불 충전금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소비자가 스타벅스 카드에 충전해둔 선불금 잔액은 4,275억 6천여만 원 규모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2020년 이후 이러한 선불금을 예금과 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408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미사용 선불 충전금을 환불해달라며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스타벅스 카드 이용 약관에 따르면 선불카드 최종 충전 후 잔액의 60% 이상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4: 회원 탈퇴를 하려고 보니까 제가 쓰지 않았던 것을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중에 60% 이상을 써야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2: 다만 법원이 지금 명령을 하더라도 스타벅스 측이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면 명령은 무효가 되고 정식 민사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불매운동과 경영진에 대한 형사고발에 이어 이제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논란이 계속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정부가 스타벅스 코리아에 수여했던 정부 표창의 취소 여부를 두고 내부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인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거센 비판을 받은 스타벅스에 대해 정부 포상 취소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올해 초 행정안전부가 펴낸 정부 포상 업무 지침에 따르면 정부 포상 취소 대상 발생 여부를 수시로 점검 관리하고 언론 보도 등 사회적 무리가 발생해 조속한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취소도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조롱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휴일에도 수사팀 대부분이 나와 법리 검토와 자료 등을 분석했는데 조만간 강제 수사나 관계자 소환이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 2021년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는 최근 모욕과 명예훼손,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서울과 광주경찰에 각각 고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 회장과 손 전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두 건을 병합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재배당 하루 만에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휴일에도 수사팀 대부분이 사무실에 나와 관련 법리 검토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는데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고의가 있는지 등 혐의 성립 여부를 전반적으로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의심된다고 판단되면 조만간 관계자 소환이나 압수수색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 작성자를 특정하는 데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AI 생성으로 추정되는 북한 지령, 간첩 개입 내용의 신문기사 형태 게시글에 대해 게시 사이트를 상대로 작성자 특정에 필요한 IP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휴일에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문제글은 발견 즉시 삭제와 차단을 요청 중이라며 단순 공유도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1: 신문기사 형식을 흉내낸 5.18 민주화운동 왜곡 합성물을 SNS에 올린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37개 SNS 계정에 대한

0: 단 4사에도 착수했으며 문제성 게시글 240건을 삭제, 차단 요청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1: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이 무기고를 탈취해 계엄군을 공격했다는 허위 내용이 적시된 신문기사입니다. 사진에는 1980년 5월 20일 광주일보라고 적혀 있는데 광주일보는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50대 여성 A씨가 신문기사 형식을 모방한 합성물을 자신의 SNS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 반응이 궁금해서 올렸으며 자신이 직접 만든 합성물은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신문 사진이 생성형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을 통해 최초 제작자가 누구인지를 포함해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37개 계정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계정이 게시물을 쓰거나 정보를 유포한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지난 22일부터 게시글 240건을 삭제, 차단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3: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24 이어갑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에 대해 오는 26일 직접 사과에 나섭니다. 이 자리에서 문제가 된 스타벅스 코리아의 마케팅에 대한 자체 진상 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4: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오전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에 대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스타벅스 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모든 분께 직접 사과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대국민 사과에 나서는 건 사과문 발표 이후에도 이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8일 스타벅스는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해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계엄군 탱크 투입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책상의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비판 여론이 들끓자 스타벅스는 즉각 행사를 중단하고 손정현 당시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해임한 뒤 다음 날 바로 정 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강도 높게 지적하며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고 SNS상에는 스타벅스 머그컵을 깨는 사진 등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불매운동도 확산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정 회장을 경찰에 고발하며 형사사건으로 번졌고 과거 정 회장의 멸공 발언 이력까지 도마 위에 오르며 신세계그룹 전체의 비난의 화살이 향하는 상황. 다만 이번에 발표하는 진상조사 결과와 관련해선 재작년 진행된 사이렌 이벤트에 세월호 참사 폄훼 논란 등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3: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 조롱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 코리아에 수여했던 정부 표창을 취소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포상을 추천한 부처는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주무부처는 취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5: SCK 컴퍼니. 지난해 11월 스타벅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천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0: 하지만 포상 취소를 최종 결정하는 행정안전부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올해 초 행안부가 펴낸 정부 포상 업무 지침은 언론 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해 조속한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시 취소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기부에서 표창 취소 의견을 보내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스타벅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이 시민사회를 넘어 공직사회로도 확산하고 있는 만큼 정부 포상 취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1: 신문기사 형식을 흉내낸 5.18 민주화운동 왜곡 합성물을 SNS에 올린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37개 SNS 계정에 대한 내사에도 착수했으며 문제성 게시글 240건을 삭제, 차단 요청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이 무기고를 탈취해 계엄군을 공격했다는 허위 내용이 적시된 신문기사입니다. 사진에는 1980년 5월 20일 광주일보라고 적혀 있는데 광주일보는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50대 여성 A씨가 신문기사 형식을 모방한 합성물을 자신의 SNS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 반응이 궁금해서 올렸으며 자신이 직접 만든 합성물은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신문 사진이 생성형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을 통해 최초 제작자가 누구인지를 포함해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37개 계정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계정이 게시물을 쓰거나 정보를 유포한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지난 22일부터 게시글 240건을 삭제, 차단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0: 민주당 지도부가 경합지를 찾아가는 발걸음을 부쩍 늘렸는데 집안 싸움은 오히려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평택을 신경전은 더 거세졌고 진보당과의 단일화가 진행 중이던 울산시장 경선엔 돌연 제동이 걸렸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1: 공식 선거운동 시작 뒤 첫 일요일, 민주당 지도부는 격전지 사수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광양과 담양 등 호남권 박빙 지역을 돌며 힘 있는 여당 후보의 강점을 홍보했고,
2: 무소속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산은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에서 편성합니다.
1: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를 지원 사격하며 오세훈 후보 따돌리기를 시도했습니다.
3: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안전불감증 시장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1: 싹쓸이는 옛말, 경합지역이 속속 늘며 지도부도 신발끈을 조여매는 모습이지만 진영 결집은 오히려 멀어지는 양상입니다. 민주진보시장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던 울산에선 민주당 김상욱 후보 측이 조직적 개입 정황이 발견됐다며 경선 여론조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4: 특정 세력이 여론조사에 개입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론조사를 좀 중단한 게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1: 단일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는 했지만 진보당의 반발이 적지 않아 협상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5파 전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차명 대부업 의혹을 띄우며 내란 심판 족쇄다 맹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 김 후보의 거취 숙고, 민주당의 감찰을 촉구합니다.
1: 민주당은 당사자의 해명부터 들어보겠다면서도 선을 넘지 말라며 혁신당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6: 그 금도를 좀 지켜주십시오.

0: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고.
1: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를 향한 맹폭도 이어갔는데 특히 출마 전 대통령과 교감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용서할 수 없다며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2: 대통령의 후광으로 호가호위하겠다는 정치 술수이자 거짓으로 대통령을 거론한 음해 행위입니다.
1: 정성래 지도부가 역사상 처음 호남에서 단체장을 내주는 불명예를 피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3: 지방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여 공세에 화력을 쏟고 있습니다. 대구를 찾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전에서도 지원 사격을 예고했는데 판세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연일 이재명 정부 때리기로 심판론 부각에 나선 국민의힘 지도부. 이번에는 경제를 정조준했습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해 물가 급등은 물론 원달러 환율까지 1,500원 선을 돌파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5: 이처럼 무서운 고환율 장기화 사태는 매우 이례적인 비상 상황입니다.
4: 민주당 후보를 향한 송곳 타격도 이어졌습니다. 투톱 모두 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를 직격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하명을 받아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장본인이란 등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6: 언제부터 박찬대가 유명해졌습니까? 그렇지요. 이재명 코딱지 받아 유명해진 사람 아닙니까?

0: 현장을 다시 찾아 정원호 후보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1: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이 구청장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무능하건데 더해서 무책임한 것이죠.
0: 부산 지역에선 전재수 후보의 여론조작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형준 후보 측은 전 후보가 과거 조직을 동원해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정황이 폭로됐다며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 대선 여론을 조작한 드루킹 사건 정당의 DNA가 전재수 후보에게도 흐르고 있는 것입니까?
0: 당 밖에서도 지원 사격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대구를 찾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틀 만에 대전을 찾아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를 돕겠다고 나선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유경수 여사 생가도 찾을 예정인데 흔들리는 중원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철입니다.
3: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체제가 막을 올립니다. 개청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 많아 우려가 제기되는데요. 이준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 지난달 30일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출범했지만 향후 형사사법체제의 밑그림의 많은 부분은 아직 백지입니다. 당장 핵심은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남겨둘지인데 여권 내에서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지방선거 이후 6월에 논의하기로 미뤄둔 상태입니다.
5: 1차 수사기관 끝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좀 제대로 법리적인 검토가 제대로 안 되고 증거 확보 제대로 안 되고 내팽개치면 그 과정에서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 빼먹는 사람들 그냥 죽는 거예요, 사실은.
4: 보안수사권을 공소청에 남겨놓느냐에 따라 향후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 구성이나 규모도 달라질 수 있는 상황. 검찰에서 몇 명이나 중수청으로 가게 되는지와도 맞물려 있기에 중수청의 법적 정원을 놓고도 이견이 팽팽합니다. 법무부는 1,000명대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중수청을 넘겨받을 행정안전부는 서너 배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소청에 반부패나 과학수사 기능 등을 남겨두느냐도 논쟁거리입니다. 검찰개혁 추진단은 직접 수사 폐지와 함께 관련 부서를 축소하거나 옮겨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지만 대검찰청은 공소 유지를 위해서 남겨놓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미정인 부분이 많아 일각에선 예정대로 두 기관이 출범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오는 10월 2일부터 90일 이내에는 공소청이 직접 수사를 모두 내려놓아야 하는 만큼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3: 예식장에 설치되는 생화 꽃장식은 재화가 아닌 용역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남대문 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예식장 꽃장식이 화초, 식물 소매업이 아닌 예식작업 용역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대상이라는 과세당국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기간에 음주 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하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헌재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부과되는 준수사항은 범죄자의 범행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훈련이자 교정수단이라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는 하지만 핵심 쟁점에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핵 문제나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놓고 여전히 입장 차이가 커서 최종 타결까지 난관이 예상됩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6: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절대 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휴전 양해각서 초안에 들어있다. 미국발 보도에 이란은 즉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란 고위 소식통은 이란 핵 문제는 현재 합의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로이터에 밝혔고 이란 반관영 통신 타스님도 이란이 현재 핵 분야에서 어떤 조치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미 언론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이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도
7: 수라 현재

0: 탄핵 문제 세부 사항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 양해각서에선 최대 목표인 전쟁 종식에 집중하고 핵 문제는 나중으로 미룬 겁니다. 미국은 양해각서 단계부터 핵 포기 입장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어서 차이가 큽니다.
1: They need to turn over their enriched uranium. They need to turn over their highly enriched uranium. We need to address that issue. We need to address the issue of enrichment. These are the president's points consistent.
0: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를 놓고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미국과 달리 이란은 통제 메커니즘을 강조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전쟁 이전 상태 회복을 요구하는 미국과 달리 이란은 자국 주도하에 호르무즈 통과 선박수를 전쟁 전 수준으로 유지할 거라는 이란 매체 해석도 나왔습니다. 협상 타결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핵심 쟁점을 놓고 드러낸 미국과 이란의 극명한 시각차는 막판까지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이란이 중요 쟁점으로 꼽는 동결 자산 해제를 놓고 발생한 이견 역시 최종 타결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2: 미국과 이란의 종전 관련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서두르지 말라고 지시했고 이란 봉쇄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며 신중론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질서 있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절대로 서두르지 말라고 미국 측 대표들에게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체결한 역대 최악의 거래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고속도로를 깔아준 이란 핵 합의였다며 현재 진행 중인 거래와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오만 외무장관이 이란 외무부 대표단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자유를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만 국영통신 ONA는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이 현지 시간 24일 오만 무스카트를 방문해 사이드 바드르 빈 하마드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에게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양측은 이어 국제법 규정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항행을 규율하는 원칙들을 논의하기 위해 확대 회담을 열었습니다. 이란 전쟁 기간 미군이 자랑하는 첨단 무인기가 무려 20여 대가 넘게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대 가격만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50억 원에 달하는데요. 정작 이번 전쟁에서 약점만 노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이른바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미군의 첨단 무인기 MQ-9 리퍼 드론입니다. 미사일로 무장한 채 24시간 넘게 하늘에 머물며 작전을 펼칠 수 있어서 특히 대테러 작전에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꼽힙니다. 한 대 가격만 3천만 달러, 우리 돈 450억 원으로 지난 2020년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솔레이마니 사령관 암살에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4: He's dead. And that's a good thing for a lot of countries. And he was planning a very big attack and a very bad attack for us and other people. And we stopped him.
3: 미군이 자랑하는 첨단 무기지만 이란 전쟁에서는 톡톡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전쟁 기간 무려 24대가 넘게 파괴됐는데 미군이 보유한 리퍼 드론 20%에 달합니다. 돈으로 따지면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단순한 장비 손실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이란이 미군 무기의 약점을 알아챈 거라고 지적합니다. 이미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도 지난 2023년부터 리퍼 드론 15대 이상을 격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의 다른 첨단 무기 재고 물량들도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사드 요격 미사일은 이스라엘 방어에 200기가 넘게 쓰이면서 이제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란은 빠르게 무기 생산 능력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CNN 방송은 이란이 반년 안에 드론 공격 능력을 완전히 복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란 방위 선언이 모두 괴멸돼 수년간 복구가 불가능하다던 미국의 주장이 힘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에도 이란이 여전히 배짱을 부리는 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6: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호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7: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All right, you guys. You wanna know what really happened?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YTN 24 이어갑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 2월 28일 전쟁 개시 80여일 만에 종전 협상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개방하고 60일간 구체적인 핵 협상을 해나가는 방식인데 이번에는 미국뿐 아니라 이란 언론들도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장남의 결혼식까지 불참하고 백악관을 지킨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대체로 완료됐다고 밝힌 다음 미국 언론들이 양해각서 14개항의 주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미 정치 매체 악시오스는 양해각서 초안에 미국과 이란의 휴전기간이 60일로 설정됐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료 없이 개방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미국도 호르무즈 역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이 원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경제 제재도 일부는 풀어줍니다. 이달 초 미국 언론들이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고 보도했을 때는 부인했던 이란 매체들도 이번에는 양해각서 내용을 전했습니다. 특히 합의 조건이 승인되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투가 중단된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휴전 기간에도 레바논을 공격해온 이스라엘도 이란과 미국의 합의에 포함된다는 뜻인데 미국 언론은 반대로 해석했습니다. 연장된 휴전 기간에 미국과 이란은 이란 핵 프로그램 문제를 핵심 의제로 한 본격적인 종전 협상을 시작합니다. 이번 양해각서 초안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과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 폐기를 위한 협상을 하겠다. 이런 약속만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도 미국의 고농축 우라늄 포기 요구를 이란이 받아들였지만 세부 내용은 합의되지 않았다고 미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요구하는 동결자금 해제와 전쟁 배상금, 영구적 제재 완화 문제는 핵협상 테이블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60일 휴전 양해각서는 이르면 미 동부 시간으로 일요일 공식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신호입니다.
5: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는 하지만 핵심 쟁점에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핵 문제나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놓고 미국과 이란은 여전히 입장 차이가 커서 최종 타결까지 난관이 예상됩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7: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절대 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휴전 양해각서 초안에 들어있다. 미국발 보도에 이란은 즉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란 고위 소식통은 이란 핵 문제는 현재 합의 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로이터에 밝혔고 이란 반관영 통신 타스님도 이란이 현재 핵 분야에서 어떤 조치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미 언론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이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도 현재 핵 문제 세부 사항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 양해각서에서

0: 돌아가야 한다는 미국과 달리 이란은 통제 메커니즘을 강조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전쟁 이전 상태 회복을 요구하는 미국과 달리 이란은 자국 주도하에 호르무즈 통과 선박수를 전쟁 전 수준으로 유지할 거라는 이란 매체 해석도 나왔습니다. 협상 타결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핵심 쟁점을 놓고 드러낸 미국과 이란의 극명한 시각차는 막판까지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이란이 중요 쟁점으로 꼽는 동결자산 해제를 놓고 발생한 이견 역시 최종 타결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1: 오만 외무장관이 이란 외무부 대표단과 호르무즈 해협 통합의 자유를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만 국영통신 ONA는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이 현지 시간 24일 오만 무스카트를 방문해 사이드 바드르 빈 하마드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에게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양측은 이어 국제법 규정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항행을 규율하는 원칙들을 논의하기 위해 확대 회담을 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핵심 참모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이란과의 전쟁이 끝난 뒤 한두 달 안에 전 세계 모든 정유시설에 필요한 양의 원유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해싯 위원장은 CBS 방송에 출연해 일단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면 유조선들은 다시 돌아갈 것이고 거의 즉시 정유시설들의 원유를 다시 채워넣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뉴질랜드처럼 더 아래쪽에 있는 곳은 조금 더 오래 걸릴 거지만 실제로 대략 한 달에서 두 달 사이면 지구상의 모든 정유시설이 필요한 모든 원유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 기간 미군이 자랑하는 첨단 무인기가 무려 20여 대가 넘게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대 가격만 3천만 달러, 우리 돈 450억 원에 달하는데 정작 이번 전쟁에서 약점만 노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2: 이른바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미군의 첨단 무인기 MQ-9 리퍼 드론입니다. 미사일로 무장한 채 24시간 넘게 하늘에 머물며 작전을 펼칠 수 있어서 특히 대테러 작전에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꼽힙니다. 한 대 가격만 3천만 달러, 우리 돈 450억 원으로 지난 2020년에는 이란 혁명 수비대 솔레이마니 사령관 암살에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3: He's dead. And that's a good thing for a lot of countries. And he was planning a very big attack and a very bad attack for us and other people. And we stopped him.
2: 미군이 자랑하는 첨단 무기지만 이란 전쟁에서는 톡톡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전쟁 기간 무려 24대가 넘게 파괴됐는데 미군이 보유한 리퍼 드론 20%에 달합니다. 돈으로 따지면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단순한 장비 손실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이란이 미군 무기의 약점을 알아챈 거라고 지적합니다. 이미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도 지난 2023년부터 리퍼 드론 15대 이상을 격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의 다른 첨단 무기 재고 물량들도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사드 요격 미사일은 이스라엘 방어에 200기가 넘게 쓰이면서 이제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란은 빠르게 무기 생산 능력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CNN 방송은 이란이 반년 안에 드론 공격 능력을 완전히 복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란 방위 산업이 모두 괴멸돼 수년간 복구가 불가능하다던 미국의 주장이 힘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에도 이란이 여전히 배짱을 부리는 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이 합의에 근접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을 방문 중인 파키스탄 총리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회담을 다시 추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의 실권자인 군 총사령관은 이란으로 직접 날아갔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도 통

0: 통과했습니다. 베이징의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1: 전용기 편으로 중국에 도착한 파키스탄 총리. 3박 4일 일정을 시작한 곳은 저장성 항저우였습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중국의 실리콘밸리에서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려는 겁니다.
2: 签署关于中华人民共和国浙江省与巴基斯坦伊斯兰共和国旁遮普省建立友好交流关系谅解备忘录。
1: 이후엔 베이징으로 넘어가 리창 총리와 중파 경제회랑 2단계 추진을 논의합니다. 시진핑 주석도 예방해 올해 수교 75주년 전천후 협력 동반자 관계를 다질 예정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의제는 중동전쟁입니다. 실제 샤리프 총리는 방중 기간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SNS를 통해 종전회담을 다시 주최하고 싶다고 썼습니다. 같은 시간 파키스탄 실권자인 군 총사령관은 테헤란으로 가서 이란 수뇌부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겐 전화를 걸어 이란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파키스탄 행정수반과 군부 수장이 역할을 나눠 중재 외교에 나선 셈입니다.
3: Some progress made. Even as I speak to you now, there's some work being done. There is a chance that whether it's later today, tomorrow, in a couple days, we may have something to say. But this is...
1: 공교롭게도 미국 외교사령탑은 파키스탄의 앙숙인 인도를 찾아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견제를 의식한 중국은 직접 나서기보단 파키스탄을 앞세워 중재를 뒷받침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분리주의 무장단체가 활동하는 파키스탄 남서부에서 열차가 운행하던 중 선로 인근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100명 넘게 다쳤습니다. 무장단체는 보안군을 노렸다고 주장했지만 휴일 아침잠을 자던 민간인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4: 철길 옆으로 거대한 불길과 함께 짙은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강한 폭발의 충격으로 여객 열차 두 칸은 완전히 탈선해 옆으로 뒤집혔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오전 8시쯤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주의 주도 퀘타에서 폭발물을 가득 실은 차량이 철길 근처에서 터졌습니다. 휴일 아침 여객 열차가 막 지나가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폭발로 수십 명이 숨지고 100명 넘게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 20명은 중태여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안군 주둔지 인근이었던 폭발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주변 주택 여러 채가 폭삭 내려앉았고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10여 대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불에 탔습니다. 분리주의 무장단체인 발루치스탄 해방군은 이번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열차에 파키스탄 보안 요원들과 그 가족들이 타고 있어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무고한 민간인을 겨냥한 비열한 테러 행위라고 규탄하고 배후 세력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발루치스탄 해방군은 파키스탄 정부와 외국 자본이 지역 자원을 착취한다면서 독립을 주장하며 테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승객 440명이 탄 열차를 납치했다가 이틀 만에 진압됐는데 이 과정에서 반군 33명이 모두 사살됐고 파키스탄 군인과 승객 등 26명도 숨졌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0: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에 대해 오는 26일 직접 사과에 나섭니다. 이 자리에서 문제가 된 스타벅스 코리아의 마케팅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5: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오전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에 대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스타벅스 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모든 분께 직접 사과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대국민 사과에 나서는 건 사과문 발표 이후에도 이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0: 지난 18일 스타벅스는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해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계엄군 탱크 투입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책상의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비판 여론이 들끓자 스타벅스는 즉각 행사를 중단하고 손정현 당시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해임한 뒤 다음날 바로 정 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강도 높게 지적하며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고 SNS상에는 스타벅스 머그컵을 깨는 사진 등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불매운동도 확산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정 회장을 경찰에 고발하며 형사사건으로 번졌고 과거 정 회장의 멸공 발언 이력까지 도마 위에 오르며 신세계그룹 전체에 비난의 화살이 향하는 상황. 다만 이번에 발표하는 진상조사 결과와 관련해선 재작년 진행된 사이렌 이벤트에 세월호 참사 폄훼 논란 등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 조롱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 코리아에 수여했던 정부 표창을 취소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포상을 추천한 부처는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주무 부처는 취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2: SCK 컴퍼니. 지난해 11월 스타벅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천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료 개발을 지원하는 등 지역 농가와의 상생 업적을 인정받은 겁니다. 그런데 최근 중기부는 이 표창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스타벅스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란 문구를 사용해 민주화운동 조롱 논란에 휩싸인 게 이유였습니다. 중기부는 당시 스타벅스가 제출한 공적 자료와 이번 논란의 연관성을 확인한 결과 취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졌을 때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상훈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포상 취소를 최종 결정하는 행정안전부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올해 초 행안부가 펴낸 정부 포상 업무 지침은 언론 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해 조속한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시 취소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기부에서 표창 취소 의견을 보내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스타벅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이 시민사회를 넘어 공직사회로도 확산하고 있는 만큼 정부 포상 취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1: 5.18 민주화운동 조롱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휴일에도 수사팀 대부분이 나와 법리 검토와 자료 등을 분석했는데 조만간 강제 수사나 관계자 소환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3: 21년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는 최근 모욕과 명예훼손,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서울과 광주경찰에 각각 고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 회장과 손전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두 건을 병합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재배당 하루 만에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휴일에도 수사팀 대부분이 사무실에 나와 관련 법리 검토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는데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고의가 있는지 등 혐의 성립 여부를 전반적으로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의심된다고 판단되면 조만간 관계자 소환이나 압수수색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 작성자를 특정하는 데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AI 생성으로 추정되는 북한 지령, 간첩 개입 내용의 신문기사 형태 게시글에 대해 게시 사이트를 상대로 작성자 특정에 필요한 IP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휴일에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문제 글은 발견 즉시 삭제와 차단을 요청 중이라며 단순 공유도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wanna dive.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5월 25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먼저 지방선거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경합지를 찾아가는 발걸음을 부쩍 늘렸는데 지반싸움은 오히려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1: 평택을 신경전은 더 거세졌고 진보당과의 단일화가 진행 중이던 울산 시장 경선엔 돌연 제동이 걸렸습니다. 먼저 강민경 기자입니다.
2: 공식 선거운동 시작 뒤첫 일요일, 민주당 지도부는 격전지 사수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광양과 담양 등 호남권 박빙 지역을 돌며 힘 있는 여당 후보의 강점을 홍보했고,
3: 무소속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산은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에서 편성합니다.
2: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를 지원 사격하며 오세훈 후보 따돌리기를 시도했습니다.
4: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안전불감증 시장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2: 싹쓸이는 옛말, 경합지역이 속속 늘며 지도부도 신발끈을 조여매는 모습이지만 진영 결집은 오히려 멀어지는 양상입니다. 민주진보시장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던 울산에선 민주당 김상욱 후보 측이 조직적 개입 정황이 발견됐다며 경선 여론조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5: 특정 세력이 여론조사에 개입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론조사를 좀 중단한 게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2: 단일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는 했지만 진보당의 반발이 적지 않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5파 전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차명 대부업 의혹을 띄우며 내란 심판 족쇄다 맹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 김 후보의 거취 숙고, 민주당의 감찰을 촉구합니다.
2: 민주당은 당사자의 해명부터 들어보겠다면서도 선을 넘지 말라며 혁신당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7: 그 금도를 좀 지켜주십시오. 우리 당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고.
2: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를 향한 맹폭도 이어갔는데 특히 출마 전 대통령과 교감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용서할 수 없다며 고강도 비판에 쏟아냈습니다.
8: 대통령의 후광으로 호가호위하겠다는 정치 술수이자 거짓으로 대통령을 거론한 음해 행위입니다.
2: 정성래 지도부가 역사상 처음 호남에서 단체장을 내주는 불명예를 피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0: 지방선거가 아흘에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여 공세에 화력을 쏟고 있습니다.
1: 대구를 찾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전에서도 지원 사격을 예고했는데 판세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연일 이재명 정부 때리기로 심판론 부각에 나선 국민의힘 지도부. 이번에는 경제를 정조준했습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해 물가 급등은 물론 원달러 환율까지 1,500원 선을 돌파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0: 이처럼 무서운 고환율 장기화 사태는 매우 이례적인 비상 상황입니다.
9: 민주당 후보를 향한 송곳 타격도 이어졌습니다. 투톱 모두 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를 직격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하명을 받아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장본인이란 등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11: 언제부터 박찬대가 유명해졌습니까?

0: 시작한 드루킹 사건 정당의 DNA가 전재수 후보에게도 흐르고 있는 것입니까?
1: 당 밖에서도 지원 사격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대구를 찾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틀 만에 대전을 찾아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를 돕겠다고 나선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유경수 여사 생가도 찾을 예정인데 흔들리는 중원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철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전북을 찾아가 이원태 전북지사 후보자 등에 대한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 전북에서 이원태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는 만큼 여당 후보를 확실히 지원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오후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지역구인 충남 서천과 보령을 잇따라 찾아가 기초단체장 후보를 지원 사격합니다.
3: 연일 전국을 돌며 지원 유세를 벌이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번엔 보수의 텃밭 TK를 찾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 2시 대구시당에서 진행되는 대구경북 공동비전선포식에 참석한 뒤 대구 수성못과 경북구미 새마을중앙시장에서 연달아 유세를 펼칩니다. 그제 대구를 찾아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를 지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충북 옥천에 있는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뒤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선거 캠프를 찾아 지지를 호소한다는 계획입니다.
2: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이야기를 들어보는 민심똑똑. 이번에는 충남 지역으로 가봅니다.
3: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로 주목받았던 충남 시민들은 이번에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양동훈 기자가 곳곳을 누비고 왔습니다.
4: 여기서 이기면 당선된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민심 풍향계로 주목받던 곳, 충남입니다. 과거 두 차례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도지사가 번갈아가면서 당선됐고 기초단체장도 양당이 한 번씩 대승을 거뒀습니다. 민주당은 청와대 경험을 갖춘 재선 박수현 의원이 AI 수도 충남 깃발을 들었고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는 더 센 충남을 내걸고 4년 더 연임에 도전합니다. 정부 지원과 정권 견제, 슬로건은 극과 극입니다.
5: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확인하고 튼튼한 징검다리를 놓을 지방선거가 바로 이번 지방선거다.
6: 지방 권력까지 이 사람들이 차지한다면 이건 독재의 길로 문을 열어주는 길이다.
4: 속내를 알 수 없기로 유명한 충남 시민들, 아직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표정입니다.
7: 누가 되든 저는 뭐 똑같다고 봅니다. 열심히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 사실 둘 다 문제가 있는데 좀 더 화합을 해야 되지 않나.
9: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4: 충남 최대 도시 66만 인구 천안은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등 산업단지가 발달해 젊은 층 인구가 많은 곳으로 손꼽히는데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양당 도지사 후보 간 149표, 고작 0.07% 차이만 난 초격전지였습니다.
10: 물가가 안정이 1탄을 첫인 것 같아요.
11: 아니면 노선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12: 뭐 유기견 보호시설 같은 거 그쪽으로 좀 더 신경 써주실 수 있는 분이시면 저는
4: 쉽사리 한쪽 편을 들지 않은 충남이지만 내세운 공약은 꼭 지켜달라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13: 공약의 실천 가능성을 가장 1순위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14: 정치인들이 뭐 공약을 잘 지킨 적 있을까요? 서민들이 진짜 그거 하나 믿고선 뽑아주는 건데.
4: 박수현 후보가 도지사 출마로 떠난 공주 부여 청양 보궐선거도 관심입니다. 민주당 김영빈, 국민의힘 윤용근 두 후보 모두 지역에선 다소 낯선 새 얼굴입니다.
15: 자세히는 잘 모르고요. 많이 좀 다녔으면 좋겠는데 별로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16: 좀 새로운 공약이라든지 현실성 있는 정책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찾기가 좀 어려웠고
4: 평소에는 마음을 숨기지만 투표소에선 누구보다 정확하게 민심을 드러내는 곳, 충남 투표함이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모욕 논란을 빚은 일베에 대해 사이트 폐쇄나 과징금 부과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3: 보수 야권은 부처님 오신 날에 통합과 화합을 강조하며 일베 폐쇄를 얘기하는 건 갈라치기라고 반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17: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님 오신

0: 그날 오전 SNS에 올린 글입니다. 극우 성향 인터넷 사이트 일간 베스트 이용자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해 노 전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논란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과 처벌 등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모두 있다고 적었습니다. 엄격한 조건 아래 조롱,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일베 사이트에는 폐쇄, 과징금 부과 등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재작년 세월호 참사 추모일에 사이렌 이벤트를 연 점을 언급하며 금수 같은 행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각 불교 종단 행사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통합과 화합을 의미하는 원융회통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1: 서로 다른 생각을 화합하고 아우르는 배려와 이해의 정신, 각자 도생이 아닌 공존 상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0: 보수 야권은 통합을 내세우는 동시에 일베 폐쇄를 언급하는 건 갈라치기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장 스타벅스를 금수로 몰고 일베를 폐쇄하겠다고 한 사람이 누구냐며 다중인격이냐고 비꼬았고,
2: 국민들께서는 그것을 굉장한 압박과 그리고 또 자유의 침해라고 받아들이실 수가 있습니다.
0: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스타벅스, 일베가 아닌 자신부터 성찰하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에도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이 대통령 인식에 공감한다고 옹호했습니다.
3: 우리 극단적인 혐오 정서와 상대방에 대한 배제, 이 극단적인 형태가 불법 계엄이고 내란인 겁니다.
0: 이 대통령은 일베에 대한 폐쇄 등 제재 여부 검토를 국무회의에 지시했다고 밝힌 만큼 관련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홍미기입니다.
4: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에 대해 내일 직접 사과에 나섭니다.
5: 이 자리에서 문제가 된 스타벅스 코리아의 마케팅에 대한 자체 진상 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합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4: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오전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에 대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스타벅스 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모든 분께 직접 사과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대국민 사과에 나서는 건 사과문 발표 이후에도 이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8일 스타벅스는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해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계엄군 탱크 투입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책상의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비판 여론이 들끓자 스타벅스는 즉각 행사를 중단하고 손정현 당시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해임한 뒤 다음 날 바로 정 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강도 높게 지적하며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고 SNS상에는 스타벅스 머그컵을 깨는 사진 등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불매운동도 확산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정 회장을 경찰에 고발하며 형사사건으로 번졌고 과거 정 회장의 멸공 발언 이력까지 도마 위에 오르며 신세계그룹 전체에 비난의 화살이 향하는 상황. 다만 이번에 발표하는 진상조사 결과와 관련해선 재작년 진행된 사이렌 이벤트에 세월호 참사 폄훼 논란 등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이처럼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여파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5: 매장에는 썰렁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미사용 선불금을 돌려달라는 법원 지급명령 신청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어서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휴일 점심시간 무렵 평소 같으면 시민들로 북적였을 광주에 있는 한 스타벅스 매장이 썰렁합니다. 테이블 곳곳이 텅 비어있고 매장 앞도 한산하기만 합니다. 이른바 5.18 탱크데이 논란으로 시민들의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
7: 사과를 했어도 제가 보기에는 다 밑에 직원들 탓으로 이렇게 돌리고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다 컨펌을 받았을 건데.
6: 시민들의 불매운동이 번지면서 스타벅스가 쌓아둔 막대한 선불 충전금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소비자가 스타벅스 카드에 충전해둔 선불금 잔액은 4,275억 6천여만 원 규모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2020년 이후 이러한 선불금을 예금과 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408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미사용 선불 충전금을 환불해달라며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스타벅스 카드 이용 약관에 따르면 선불카드 최종 충전 후 잔액의 60% 이상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8: 회원 탈퇴를 하려고 보니까 제가 쓰지 않았던 것을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중에 60% 이상을 써야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6: 다만 법원이 지급 명령을 하더라도 스타벅스 측이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면 명령은 무효가 되고 정식 민사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불매운동과 경영진에 대한 형사고발에 이어 이제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논란이 계속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9: 이런 가운데 정부가 스타벅스 코리아에 수여했던 정부 표창의 취소 여부를 두고 내부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인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의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거센 비판을 받은 스타벅스에 대해 정부 포상 취소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올해 초 행정안전부가 펴낸 정부 포상 업무 지침에 따르면 정부 포상 취소 대상 발생 여부를 수시로 점검 관리하고 언론 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해 조속한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취소도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신문기사 형식을 흉내낸 5.18 민주화운동 왜곡 합성물을 SNS에 올린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37개 SNS 계정에 대한 내사에도 착수했고 문제성 게시글 240건을 삭제 차단 요청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10: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이 무기고를 탈취해 계엄군을 공격했다는 허위 내용이 적시된 신문기사입니다. 사진에는 1980년 5월 20일 광주일보라고 적혀있는데 광주일보는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50대 여성 A씨가 신문기사 형식을 모방한 합성물을 자신의 SNS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 반응이 궁금해서 올렸으며 자신이 직접 만든 합성물은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신문 사진이 생성형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을 통해 최초 제작자가 누구인지를 포함해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37개 계정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계정이 게시물을 쓰거나 정보를 유포한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지난 22일부터 게시글 240건을 삭제 차단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1: 지금까지 뉴스타트 일부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벽 5시 뉴스앤뮤직 스페셜 박기빈입니다. 5월 2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말에 이어서 오늘 대체 공휴일이라 집에서 여유롭게 새벽 맞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평일 하루가 이렇게 휴일인 것만으로도 더구나 월요일이 휴일이니까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대신 내일은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까지는 그냥 푹 잘 쉬시면 어떨까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악들 전해드릴게요. 맑은 피아노 선율로 5시 뉴스앤뮤직 스페셜 시작합니다.

5시 뉴스앤뮤직 스페셜 첫 곡은 브라이언 크레인의 버터플라이 왈츠였습니다. 쉴 때, 휴식할 때 여러분은 보통 뭘 하세요?

두 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너라는 이야기 리베란테의 노래였고요. 그 전에는 그리고 봄 포레스텔라의 노래였습니다. 음악을 감상하는 것도 휴식에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들려드릴 곡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쉬게 해줄 곡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윤아의 Going Home, 박효신의 숨, 조용필의 걷고 싶다 전해드리면서 5시 뉴스앤뮤직 스페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6시 20분 뉴스앤뮤직 스페셜로 다시 오겠습니다. 박기빈입니다.

0: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뉴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서두르지 말라고 지시했고 이란 봉쇄 유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3: 이스라엘과 걸프 지역 아랍 국가들은 종전 후에 이란이 더 대담해지며 지역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있어 속도 조절을 강조했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질서 있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절대로 서두르지 말라고 미국 측 대표들에게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체결한 역대 최악의 거래가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고속도로를 깔아준 이란 핵 합의였다며 현재 진행 중인 거래와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또 합의 도달과 인증, 서명을 마칠 때까지 봉쇄 조치는 전면적이고 유효하게 유지될

0: 것이며 양측 모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대로 해내야 한다면서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훨씬 더 전문적이고 생산적으로 변모하고 있지만 이란은 자신들이 핵무기나 폭탄을 개발할 수도 조달할 수도 없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와 CNN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는 오늘 중 서명될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야톨라 모스타파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며칠이 걸릴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는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이란의 핵 보유 금지 관련 사안은 추후 협상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이란과의 협상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면서 비판의 귀를 기울이지 말라면서 또 글을 올렸습니다. 또 종전합의에 비판적인 공화당 내 강경파의 경고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날 합의가 곧 이루어질 수 있다던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신중론으로 선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 I think we've made some progress. I'm always cautious when I say that because you can agree to things on paper, they actually have to be implemented.
2: 네, 그리고 이스라엘과 걸프 지역 아랍 국가들은 종전 이후 이란이 더 대담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과 함께 이번 전쟁을 일으킨 이스라엘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우선 풀되 이란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은 뒤로 미루는 현 MOU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핵 위협을 제거하지 못하면 이란에 대한 경제, 군사적 압박 완화로만 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걸프 지역의 주요 산유국들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을 지배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인접국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군사적 위협을 다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리서치 업체는 이 합의 진행에 대해서 돌파구처럼 보이지만 이런 합의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고 세부 조항 해석을 놓고 항상 무너졌다고 싶었습니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왕립합동군사연구소는 이란이 이전엔 없던 지렛대를 주고 전후체제에 들어서게 됐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공식적인 협상 카드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또 걸프 아랍 국가들 입장에서 가장 큰 위협은 이번 합의가 이란을 더 대담하게 만들고 그에 따라 중동 지역 질서에 더 골칫거리가 되도록 만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 네, 이처럼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란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이란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4: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자의 국기 앞에 서 있고 그 앞에는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자신의 SNS에 올린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양측의 밀착을 과시하면서 최종 합의를 통해 이란의 핵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장에서 위협에 대처할 권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겠다는 확약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고위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프로그램 완전 해체와 농축 우라늄 해외 반출 문제에서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란과 최종 합의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점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협상 중인 양해각서 관련 현황을 이스라엘 측과 공유 중인 상황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안보를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공정한 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으며 전쟁을 계속하면 미국민과 미국 경제를 힘들게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전쟁을 계속 이어갈 방법을 찾으며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책임을 돌렸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2: 미 백악관을 향해 총기를 발사한 괴한이 경호당국의 대응사격으로 사살됐습니다.
3: 사건 당시 백악관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머물고 있었는데 무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백악관 잔디밭에서 방송 중인 기자, 갑작스러운 총성에 급하게 몸을 피합니다.
6: President Trump has said a deal is close, only for the two sides to remain far apart.
5: 현지 시간 23일 오후 6시쯤 한 남성이 백악관 검문소 경호원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경호대가 즉각 대응 사격에 나섰고 백악관은 봉쇄 조치와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7: We have to evacuate shooting. We have to evacuate shooting. We have to evacuate shooting.
8: Everyone that was out here was racing inside once they were told shots were fired. And what we heard appeared to be dozens of shots.
5: 경호국 요원들의 총에 맞은 용의자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인 한 명도 총에 맞았는데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격이 발생한 곳은 백악관 단지 내 아이젠하워 행정동 바로 옆으로 백악관 본관에서 불과 200여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총격범이 21살의 나시르 베스트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도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며 백악관 진입로를 막아 체포되는 등 정신적 문제가 있는 인물로 경호국과 여러 차례 마찰을 빚어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골프에 나섰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엔 이란과의 종전 협상 조율을 위해 관저에 머물고 있었는데 무사하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미국에서 테러 위협이 고조된 가운데 최근 백악관 주변에서는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엔 백악관에서 멀지 않은 워싱턴 기념탑 교차로에서 총격이 발생해 용의자가 체포됐었고 지난달엔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에서 총격이 발생해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2: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를 대대적으로 공습하는 등 최근 들어 전쟁이 더욱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3: 러시아가 최신 무기인 극초음속 미사일 오레시니크를 동원해 민간인 지역을 강타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신웅진 기자입니다.
9: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쉴 새 없이 미사일이 떨어집니다. 현지 시간 24일 새벽, 러시아가 미사일 90발과 드론 600대를 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상당수를 격추했지만 방공망을 빠져나간 것들이 주거 지역을 덮치면서 민간인들이 여러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인 오레시니크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암나무라는 뜻의 오레시니크는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를 모두 탑재할 수 있는 최장 사거리 5,000km에 이르는 최신 무기입니다. 이번 공습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대학교 기숙사를 공격해 사상자 60여 명이 발생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군사시설이 아닌 아파트를 공격하며 승리를 거두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드론 1,500대를 동원해 대대적으로 공격한 것에 우크라이나가 반격했고 또다시 보복이 반복되며 최근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벨라루스까지 끌어들여 우크라이나 또는 나토 회원국을 공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지난 19일부터 러시아와 함께 사흘간 핵전력 훈련을 시행해 우려를 더욱 키웠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에게 전화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2: 5.18 민주화 운동 조롱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

0: 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휴일에도 수사팀 대부분이 나와 법리 검토와 자료 분석에 나섰는데 조만간 강제 수사나 관계자 소환이 이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는 최근 모욕과 명예훼손,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서울과 광주경찰에 각각 고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 회장과 손전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두 건을 병합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재배당 하루 만에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휴일에도 수사팀 대부분이 사무실에 나와 관련 법리 검토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는데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고의가 있는지 등 혐의 성립 여부를 전반적으로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의심된다고 판단되면 조만간 관계자 소환이나 압수수색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 작성자를 특정하는 데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AI 생성으로 추정되는 북한 지령, 간첩 개입 내용의 신문기사 형태 게시글에 대해 게시 사이트를 상대로 작성자 특정에 필요한 IP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휴일에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문제글은 발견 즉시 삭제와 차단을 요청 중이라며 단순 공유도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0: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섭니다.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이 내일 오전 9시 서울 역삼동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직접 사과 말씀을 드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이 자리에서 그룹 차원에서 진행한 탱크데이 진상조사 결과도 같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스타벅스 코리아에 수여했던 정부 표창을 취소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포상을 추천한 부처는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주무부처는 취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2: 지난해 11월 스타벅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천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료 개발을 지원하는 등 지역 농가와의 상생 업적을 인정받은 겁니다.
3: 네, 여러분
2: 그런데
3: 다시 한번
2: 최근
3: 큰 박수
2: 중기부는
3: 보내주시죠.
2: 이 표창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스타벅스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란 문구를 사용해 민주화운동 조롱 논란에 휩싸인 게 이유였습니다. 중기부는 당시 스타벅스가 제출한 공적 자료와 이번 논란의 연관성을 확인한 결과 취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졌을 때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상훈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포상 취소를 최종 결정하는 행정안전부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올해 초 행안부가 펴낸 정부 포상 업무 지침은 언론 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해 조속한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시 취소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기부에서 표창 취소 의견을 보내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스타벅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이 시민사회를 넘어 공직사회로도 확산하고 있는 만큼 정부 포상 취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잠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천?
6: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5: 천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아르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 예스틴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4: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6: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5: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6: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5: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6: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5: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조선시대 문신이었던 이단하 선생의 문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마음이 맑으면 온 세상이 봄날 같다.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릿속을 잠시 비워내는 것만큼 좋은 휴식은 없습니다. 내일부터 분주한 일상이 다시 시작되는데요. 오늘 하루만큼은 아무 생각 없이 걱정도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평온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의 넬라 판타지아로 6시 뉴스앤뮤직 스페셜 시작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6시 뉴스앤뮤직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첫 곡은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의 넬라 판타지아였습니다. 걱정이 많은데 머리를 비운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런 게 잘 되면 스트레스 조절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일명 멍때리기라는 것도요. 하나의 능력이 된 것 같습니다. 멍하게 있는 게 쉽지 않은 분들도요. 오늘 한번 멍때리기 도전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멍하게 있는 거죠. 얼마나 이게 하기 힘들면 멍때리기 대회라는 것도 있죠. 너무 생각을 멈추지 않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오히려 생각을 비워내는 게 참 어려운데요. 오늘 같은 휴일에 그런 연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 테마곡이죠. 인생의 회전목마 전해드리고요. 영화 러브어페어 OST 중에서 피아노 솔로곡 들려드립니다. 이어서 문 리버 투 첼로스의 연주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가 담긴 책 책은담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거센 바람과 비가 그치고 나면 꽃과 새들이 더 싱싱하게 빛나고 사람의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면 하늘과 땅 또한 넓고 밝아 보인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속에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걱정이 많거나 일상이 너무 바쁘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답답하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비가 내린 뒤 하늘이 더 맑아지고 산이 더 푸르러지는

새벽에 읽는 고전, 책은담에 있는 구절 읽어드렸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이었습니다.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주중 휴일 아침 6시 뉴스 앤 뮤직 스페셜. 이 방송은 스마트폰에서 YTN 라디오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실시간 듣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들려드린 음악은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엘가의 사랑의 인사, 임동민의 바이올린 연주, 이어서 그리그의 모닝 무드, 서울 플룻 콰이어의 연주입니다.

0: 클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5월 25일 월요일 대체공휴일 이른 아침에 전해드린 뉴스앤뮤직 스페셜이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은 조금 느린 하루를 보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성현 박할린의 I Believe, 펜타토닉스의 The Prayer 전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박기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1: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대체 공휴일인 오늘도 낮에는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8.4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30도, 춘천 29도까지 오르면서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 남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에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 300mm 이상, 남해안 일대 200mm 넘는 폭우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모레 수요일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비가 내린 뒤 더위는 잠시 주춤해질 전망입니다. 사흘간의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고속도로 나들이 차량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도 서울 방향으로 정체가 집중되겠는데요. 영동선과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교통 혼잡이 가장 극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차량은 37만 대, 지방에서 도심 쪽으로는 44만 대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옥산 하이패스 갓길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부근 아직은 밀리진 않지만 잘 살펴서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4: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5: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6: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5: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8: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 휴일 아침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8: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이란과의 협상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면서 이란과 제대로 된 훌륭한 합의를 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이란과의 합의를 맺는다면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맺었던 것과는 아주 다른 훌륭하고 제대로 된 합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합의는 이란에게 엄청난 양의 현금을 쥐어주었고 핵무기로 가는 명확하고 열린 길을 열어줬지만 우리의 합의는 그와 정반대라고 주장했습니다.
9: 미국 당국자들은 이란과의 종전 합의 틀이 95%까지 완료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5일에서 7일 정도 합의를 마무리할 시간을 주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뉴스는 미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현재까지 이란과의 기본 틀 합의가 95%까지 완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협상단이 이란의 핵 비축량과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구체적인 문구 수정을 두고 여전히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미국 당국자들은 우리는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아직 합의에 도달한 것은 아니라면서 오늘이나 내일 당장 합의서에 서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8: 그렇다면 이 합의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까요?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와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는 공식 합의에 서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오늘 중으로 서명될 가능성이 작다면서도 이같이 전했습니다. 양측의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야톨라 무스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 며칠이 걸릴 수 있다고 이 당국자는 내다봤습니다.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사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9: 핵 문제나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놓고 미국과 이란은 여전히 입장 차이가 커서 최종 타결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이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0: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절대 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휴전 양해각서 초안에 들어있다. 미국발 보도에 이란은 즉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란 고위 소식통은 이란 핵 문제는 현재 합의 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로이터에 밝혔고 이란 반관영 통신 타스님도 이란이 현재 핵 분야에서 어떤 조치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미 언론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이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도 현재 핵 문제 세부 사항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 양해각서에선 최대 목표인 전쟁 종식에 집중하고 핵 문제는 나중으로 미룬 겁니다. 미국은 양해각서 단계부터 핵 포기 입장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어서 차이가 큽니다.
11: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반납해야 하고 우리는 이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우라늄 농축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께서 일관되게 강조해 오신 부분입니다.
10: 개방 문제를 놓고도 미 국무장관입니다. 비슷합니다.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미국과 달리 이란은 통제 메커니즘을 강조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전쟁 이전 상태 회복을 요구하는 미국과 달리 이란은 자국 주도하에 호르무즈 통과 선박수를 전쟁 전 수준으로 유지할 거라는 이란 매체 해석도 나왔습니다.
11: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연안국인 이란과 오만 사이의 문제입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10: 협상 타결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핵심 쟁점을 놓고 드러낸 미국과 이란의 극명한 시각차는 막판까지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이란이 중요 쟁점으로 꼽는 동결자산 해제를 놓고 발생한 이견 역시 최종 타결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8: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이란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 이란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12: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자의 국기 앞에 서 있고 그 앞에는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자신의 SNS에 올린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양측의 밀착을 과시하면서 최종 합의를 통해 이란의 핵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장에서 위협에 대처할 권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겠다는 확약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고위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프로그램 완전 해체와 농축 우라늄 해외 반출 문제에서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란과 최종 합의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점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협상 중인 양해각서 관련 현황을 이스라엘 측과 공유 중인 상황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안보를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1: 우리는 침략과 불안정한 상황을 막았습니다. 불안정과 군사적 침략을 막기 위해 호르무즈를 통제하는 겁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군사권위입니다.
12: 이란은 임할 준비가 돼 있으며 전쟁을 계속하면 미국민과 미국 경제를 힘들게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전쟁을 계속 이어갈 방법을 찾으며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책임을 돌렸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FM
13: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우리 함께 무사고.
1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5: 엄마 회사 같이 갈래?
16: 엄마
17: 민준아 유정아
18: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9: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20: 아빠 늦게 와도 돼
18: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21: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22: 나도 바쁘니까 끊어
18: 주말에도 긴급 돌봄
23: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8: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24: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25: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26: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더워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를 육박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하늘빛이 차츰 흐려지면서 낮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부지방 곳곳에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대체 공휴일인 오늘 고속도로에는 나들이 차량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서울 방향으로 정체가 집중되겠는데요. 영동선과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교통 혼잡이 가장 극심하겠습니다. 반면에 지방 방면의 소통 상황은 대체로 수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하루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차량이 37만 대, 지방에서 도심 쪽으로는 44만 대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상행선의 정체가 시작돼 오후 4시쯤 정체가 극심했다가 밤 10시 이후부터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전반적인 흐름은 아직은 수월한 가운데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옥산 하이패스 갓길입니다. 이 일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장성철의 뉴스 명단.
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철 대표님 대신 오늘만 여의도 숙녀 캠프로 인사드리고 있는 저 강수영 변호사가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선거가 코앞이니만큼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지금 뜨거운 격전지의 뉴스들 잘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해 주시고요. 2부에서는 주말 사이 단일화 중단이라는 폭탄이 떨어진 곳 바로 울산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연결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짚어보고요. 3부에서는 헌정사상 첫 여성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는 분이시죠. 국민의힘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 연결해서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선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최고의 상징성을 가진 곳이죠. 서울시장 선거 여야 대리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 대표님 대신 저 비대위원장과 함께

0: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은 강승현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당.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아야겠죠. 뉴스 명당의 월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경향신문 유경선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아, 예, 비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0: 아, 무지하게 제가 떨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1: 저 화이팅 넘치는 오프닝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첫 번째부터 뉴스의 판이 좀 큽니다.
1: 아, 예. 첫 번째 뉴스는 극우와의 전쟁 선포한 이재명 대통령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대통령이 직접 극우와의 전쟁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1: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X에 글을 올렸는데요. 극우 성향 커뮤니티인 일베를 언급하면서 조롱과 혐오를 방치하고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와 징벌적 손해배상, 또 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데 대해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0: 네, 혐오 표현 규제를 아예 공론화하는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네. 어떤 계기가 있죠?
1: 그 이틀 전 23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 기일이잖아요.
0: 네.
1: 그런데 봉하마을에서 추도식이 열렸는데 추도식이 열린 날 일베 상징 티셔츠를 입은 청년들이 일베 상징 손가락 모양을 하고 사진을 찍었다는
0: 아...
1: 예, 그런 노무현재단 이사인 조수진 변호사가 이런 내용을 SNS에 올렸습니다.
0: 네.
1: 이재명 대통령이 이 기사를 공유하면서 일베처럼 조롱과 모욕으로 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서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 또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고 했어요. 또 이에 앞서서 스타벅스 코리아가 5월 18일 진행한 탱크데이 프로모션이 한번 좀 논란이 됐었죠.
0: 그렇죠.
1: 이재명 대통령은 혐오 표현 처벌, 또 징벌적 손해배상, 혐오 조장 사이트 폐쇄 같은 방안의 검토를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면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0: 사실 이 문제 뭐 여러 번 계속 이야기가 됐었던 건데
1: 예.
0: 이게 현행법상 이런 혐오 발언을 막 딱 부러지게 이렇게 규제할 법안이 지금은 마땅하지가 않은 거죠.
1: 예, 그 일단 그 앞서서 해외 사례부터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
0: 네.
1: 독일은 특정 인종이나 민족 또 종교 집단 등 이런 특정한 집단을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에서 5년 징역형에 처하는 혐오 표현 규제 법안이 있어요.
0: 네.
1: 또 프랑스 등 상당수 유럽 국가들도 혐오 표현 금지 법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회적으로 이런 혐오 표현은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크게 없다고 볼 수 있어요. 혐오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안도 없습니다.
0: 그렇죠.
1: 예, 5.18 특별법에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이 있고 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장애 관련 모욕이나 비하 표현을 금지하는 등 이런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법률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0: 그렇습니다. 5.18 특별법에 있는 허위사실 유포 금지랑 또 모욕적 표현은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1: 그렇습니다.
0: 지금 이제 혐오 발언을 규제할 법안은 없는 상황이고요.
1: 예.
0: 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거나 이미 합의된 역사 흔들려는 악의적인 혐오 표현 이거 굉장히 위험한데 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은 또 거꾸로 또 없어야 되겠다.
1: 그렇습니다.
0: 네. 네.
1: 혐오와 조롱 표현이 사실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하고 사회의 어떤 굉장히 소모적인 어떤 암적인 역할을 하는 게 문제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사회적 메시지를 주는 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유념해야 하는 건데요.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을 하면 당연히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거다라는 논란이 불가피하고요. 또 특정 사안에 집중하는 방식이 되면 의도는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정치적 공방으로 번질 수가 있어서 현명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0: 네, 대통령이 이 던진 질문이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의 장이 열리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1: 그렇습니다.
0: 우리 사회의 혐오가 더 이상 횡행하지 않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1: 네.
0: 자, 두 번째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 네, 두 번째 뉴스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26일 대국민 사과한다입니다.
0: 네, 첫 번째 뉴스하고 이어지네요, 이게.
1: 예, 맞습니다.
0: 사과문은 사실 이미 한번 발표하긴 했는데 이제 직접 나와가지고 이제 사과를 한다는 거죠?
1: 예, 맞습니다. 그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0: 지난 18일 그 당일에 스타벅스 코리아 프로모션이 탱크데이 프로모션이 있었고 또
1: 그래요.
0: 그 프로모션에 책상에 탁 같은 표현이 쓰여서 그날 즉시 이제 거센 비판을 받았죠. 정용진 회장은 당일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해임하고 이튿날인 19일 본인 명의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라면서 5.18 민주화 운동 영령과 유가족 또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책임자 경질과 사과문 발표 이후에도 후폭풍이 계속되면서 급기야는 내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또 진상조사 결과도 밝히겠다고 한 겁니다.
1: 아무래도 지금 스타벅스의 매출이 엄청나게 줄었을 겁니다. 경영상
0: 네.
1: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기 때문이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0: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가 스타벅스 제품을 쓰지 않겠다고 한번 말한 적이 있었죠. 이런 불매 움직임이 있고 또 스타벅스 코리아 컴퍼니 대주주인 이마트 그리고 또 신세계 인터내셔널 등 그룹 주가가 연일 하락했습니다. 또 광주 신세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터미널 복합화 사업, 또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같은 신세계가 광주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위기를 맞은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직접 사과에 나선 걸로 볼 수가 있고 또 정용진 회장이 시민단체 고발로 피의자 입건도 된 상황이고요.
1: 자, 그런데 이 난리통에 정치권에서는 이게 공방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0: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정용진 회장이 대국민 사과 계획까지 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보수 야권에서 신세계 응원에 나섰습니다. 예. 국민의힘 이수정 전 의원이 스타벅스 가서 인증사진 찍어 올리자고 했고, 또 한기호 의원도 스타벅스가 앞으로 보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애국민들의 아지트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장동혁 대표가 어제 인천 유세에서 6월 3일 선거일에 스타벅스 커피 들고 투표장에 가자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결국 선거 앞두고 이거를 공방거리로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이런 주장이에요.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특정 업체를 비판하는 게 일종의 전체주의적 국가폭력일 수 있다. 또 잘못된 마케팅에 이미 사과를 했는데 과잉 대응이라는 그런 주장이에요. 뭐 물론 가능한 비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벅스 코리아나 신세계 측에서 이걸 반길지 잘
1: 그러게
0: 모르겠어요.
1: 말입니다.
0: 예, 보수 아지트화 되는 게 과연 경영상 좋을까요? 예,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나고 다 합의가 된 역사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조롱하려 한 시도가 어떻게 그럼 그걸 볼 것이냐라는 의문은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공방거리로 삼고자 한다면 실제 문제의 마케팅이 승인된 경위를 살펴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국민의힘의 이런 대응이 과연 정용진 회장에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 정용진 회장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0: 네.
1: 자, 선거 소식 짚고 넘어가야겠죠. 먼저 재보선이 열리고 있는 경기 평택을 부산 북갑 뜨거운 곳들 정리 한번 해주시죠.
0: 예, 국회의원 재보선 있는 지역들이죠. 먼저 경기 평택을에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간 경쟁이 아주 팽팽하죠. 예, 조국 후보가 김용남 후보의 대부업체 차명 운영 의혹으로 공세를 높였습니다. 김용남 후보는 조국 후보에게 단 하루도 민주당 당원인 적이 없었다면서 본인이 적통 여당 후보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또 부산 북갑에서는 야권 내에서 상호 견제가 치열합니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 간 단일화는 일단 물 건너간 것으로 평가가 되고요. 또 경기 평택을 부산 북갑 상황을 그럼 요약을 하자면 집안 싸움 가열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그렇죠. 자, 전북지사 울산시장 선거도 눈에 띕니다.
0: 그렇습니다. 전북에서는 금품 살포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김관영 후보와 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맞붙고 있습니다. 김관영 후보는 이원택 후보가 정청래를 위한 후보라면서 공세를 이었고요. 이원택 후보는 김관영 후보의 전북지사 시절 내란방조 논란을 고리로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울산시장 선거는 민주당 김상우 후보와 진보당 김종훈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를 했었는데 이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서 김상우 후보가 조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후 민주당과 진보당 간의 진통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또 보수 진영에서도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와 국민의힘 공천 컷오프 후에 무소속 출마한 박맹우 후보가 경쟁 중입니다.
1: 울산시장 선거 이야기는 잠시 후에 김상우 후보 연결해서 더 더 자세히 들어보고요. 예.

0: 주말 사이에 아주 익숙한 얼굴이 또 보여가지고 화제였습니다.
1: 네.
0: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이 대구에서 보이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 대구에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인 추경호 후보를 지원 유세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또 어제는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인 이장우 후보도 지원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경북 이외의 지역에서 선거 지원 활동을 하는 것은 2017년 탄핵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0: 네, 미니 총선이라고 불리는 이번 지방선거 정치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두고 봅시다.
1: 예.
0: 자, 오늘 마지막 뉴스. 이번에는 트럼프 소식이네요.
1: 예, 마지막 뉴스는 곧 종전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 열리나로 준비했습니다.
0: 네,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곧 종전이라는 말. 이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1: 그렇습니다.
0: 왔다 갔다 정말 괴롭습니다. 이번에 믿어도 될까요?
1: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다르기는 합니다. 예,
0: 네.
1: 미국, 이란 양국 간의 논의가 상당히 좀 근접한 걸로 보이는 그런 단서들이 좀 있는데요. 뉴욕타임즈와 CNN 등 보도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또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 폐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내용인데요. 미국 당국자가 양국 간의 이런 합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공개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그만큼 양측이 합의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0: 네.
1: 예, 다만 휴전을 60일 동안 연장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핵 협상을 하겠다는 건데 향후 60일이 관건이기는 합니다. 또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 또 미사일 비축량 등의 문제를 이 기간 동안 논의하겠다는 건데 이게 좀잘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0: 자, 그런데 지금 내용으로만 보면은 전쟁 이전하고 크게 달라진 게난뭐좀 의문이 있어요.
1: 예.
0: 미국 내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1: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거칠게 요약을 하면 이란은 이제 핵을 가질 수가 없다. 근데
0: 네.
1: 그 합의에 잘 따르면 경제 제재 풀어주겠다.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네, 트럼프 측근 인사들이나 공화당 내에서도 같은 취지의 비판이 좀 나와요. 네,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이번 합의로 이란이 영내에서 상당한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 애초에 왜 전쟁을 시작한 건지
0: 네.
1: 의문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0: 예.
1: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 의원도 보도가 틀린 거였으면 좋겠다. 엄청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또 트럼프 정부의 일기 국무장관이던 마이크 폼페이오는 오바마 정부 협상안과 똑같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미국
0: 네.
1: 민주당도 결국 별로 얻어낸 건 없고 이란 정권의 극단적인 성향의 세력만 들어선 것 아니냐,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 상황만 더 악화시킨 거라는 비판이 나왔어요.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걸프 국가들 역시
0: 네.
1: 걱정이 여전한 반응이 좀 나오는데요. 이번 전쟁 그리고 협상 결과에 대해서 많은 거를 좀 함축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는 과연 진짜 평화를 가져올지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뉴스 잘 들었습니다. 경향신문 유경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저도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와 함께 2부 명당 인터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2: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4: 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글레오?
6: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5: 또한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안전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 큐레큐.

0: 속옷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 맛있는 60개 치킨.
0: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0: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5: 하이엠솔루텍.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8: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9: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우아아 쟁쟁
1: 와라와라 뱅뱅 우이우아아 쟁쟁 와라와라 뱅뱅. 뉴스가 밥 먹여주냐고요? 네, 장성철은 밥 먹여줍니다. 뉴스의 포만감 장성철의 뉴스 명당.

0: YTN 라디오 뉴스 명당. 저는 오늘 스페셜 DJ를 맡은 강수영 변호사고요. 원래는 어제까지 주말 양일 여론조사를 통해서 진보 진영 울산시장 단일화가 결판이 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갑작스럽게 민주당 김상우 후보 측에서 이 단일화 과정에 제동을 건 상태입니다. 김상우 후보 직접 연결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시죠?
1: 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행복하십시오.
0: 자, 오늘 여쭤볼 게 많아가지고 빨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저 여론조사 기관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해서 또 일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된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1: 우선 뭐 저희 선거 관련해서 단일화에 대한 원론적인 합의와 또 선거운동 이건 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인데 그 후 후속 절차와 뭐 여론조사 진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김두관 그 총괄선대 본부장님께서 전담해서 맡고 계셔요.
0: 네.
1: 그래서 사실 그간에 어떤

0: 구체적 경위가 있었는지 부분은 저도 어제 김두관 총괄선대본부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물론 제가 알고 있는 게 좀 그래서 좀 완벽하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1: 네.
0: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민주 진보 단일 후보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면 중요한 것이 국민의힘 때문에 오염되지 않는 것 또는 시민 전체의 의사가 왜곡 없이 반영되는 것 이런 네. 것들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지지가 강한 지역이지요. 약 한 4, 50% 정도 국민 이제 여론조사하면 당세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1: 네.
0: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약 40%의 시민들께서 국민의힘이 이기기 위해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민주진보 진영 후보를 선택하고
1: 네.
0: 그 결과 국민의힘에게 이 유리한 후보가 민주진보 단일 후보가 돼서 본선에 올라와 버리면 이분들은 당연히 국민의힘 쪽을 지지해 버리겠죠.
1: 그럼
0: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1: 완전히 여론이 이제 왜곡되는 결과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그러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올리려고 했던 것이 반대로 경쟁력 부족한 후보를 올리는 결과가 되어버릴 겁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 민주진보를 대표하는 단일 후보가 아니라 역으로 국민의힘이 좋아하는 민주진보 단일 후보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1: 근데 이제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민하게 이런 부분들을 살펴야 하는데
1: 네.
0: 여러 가지 뭐 정황과 첩보로 이런 부분들이 왜곡되었다라는 판단을 총괄선대본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황은 발견이 됐다는 말씀이신데
0: 제가 뭐 후보자 신분이라서
1: 예.
0: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 점은 미리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1: 예.
0: 근데 총괄선대본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구체화되고 현실화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대로 계속해서 진행되어 버린다면 민주진보를 대표하는 네. 후보가 아니라
1: 네.
0: 국민의힘이 좋아하는 후보가 되는 형태로
1: 네. 네. 네.
0: 진행된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네. 정말 우리가 시민들의 염원을 이루지 못하고 역으로
1: 네. 네.
0: 국민의힘 쪽이 헌납하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1: 네. 네.
0: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하기 어려웠다라는 취지로 네.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1: 예, 후보님 근데 이제 어쨌든 진보당 입장에서는
0: 네.
1: 일방적으로 이렇게 중당을 선언하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라는 취지로
0: 네.
1: 지금 이제 반발이 당연히 있는데
0: 네네.
1: 이게 어렵게 만든 이 단일화 합의를 계속 네. 이어갈 수 있는 것인가 좀 네.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0: 사실 뭐 누구보다 제가 제일 속타지 않겠습니까?
1: 네.
0: 단일화에 누구보다 간절했고 단일화 이야기를 시종일관 정말 진정성 있게 계속해서 노력해왔고 또 지난 단일화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계획대로 단일화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장 애가 타고 답답한 마음은 사실 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1: 네.
0: 답답하고 속상하고 애가 타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단일화를 하는 목적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단일화를 하는 목적은 민주진보를 대표하는 그래서 잘못된 반민주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시민의 의사를 왜곡하지 않는 후보를 뽑아서 네. 이기기 위한 겁니다.
1: 네.
0: 근데 단일화에만 중에서 우리 민주진보를 대표할 수 있는 후보 또는 시민들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게 뽑아 올려서 실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지 못한다면 취지를 못 따르게 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도 뭐 애타게 단일화에 대한 추가 협의를 계속해서 요구를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1: 네네.
0: 뭐 진보당 동지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진보당 쪽과 상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저 역시 계속해서 상의를 하기 위해 뭐 김종훈 후보께도 계속해서 지금 전화를
1: 네네.
0: 드리고 있는데 아직 뭐 아무래도 좀 속상한 마음에 전화를 네. 아직은 잘 안 받고 계신 중이고요.
1: 아, 그래요?
0: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노력할 겁니다.
1: 네.
0: 그래서 뭐 저희가 원하는 건 간단합니다. 시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는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런저런 기획에 좌우되지 않는 정말 제대로 된 왜곡된 의사 없는 민주진보의 대표성 있는 단일 후보가 나오고 그 후보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1: 네. 민주진영의 단일화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0: 네네, 맞습니다.
1: 자, 울산에서 진보당과의 단일화가 이
0: 네.
1: 경기 평택을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제 왜냐하면은 김용남 후보하고 김재현 후보가 모두 이제 완주 의지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0: 특히나 이제 그 경쟁이 우리 김영남 후보와 또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님 사이의 경쟁으로 지금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진보당이 이제 한쪽과 단일화를 한다면 거기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될 텐데, 진보당이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필요성이나 아니면 절박함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에 진보당이 어느 한 민주당이든 조국 혁신당이든 한쪽을 지원하는 형태로 단일화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겠구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진보당과의 뭐 여러 가지 협의를 하셨는데,
0: 울산은 조금 상황이 다르죠. 뭐냐 하면 국민의힘이 매우 강한 지역이고 기득권 지역입니다. 이 국민의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민주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범민주가 힘을 합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예민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기득권과 조직력이 워낙 강한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시민 의사를 왜곡시키는 결과가 발생할 여지가 상당히 높은 거죠.
1: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 돌입하시면서 그 후보 검증이라는 명목하에 이제 여러 의혹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었는데요. 그 후보님께서 갑자기 여러 구설에 좀 많이 휘말리셨는데 최근에.
0: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뭐 수위가 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 그래요.
0: 이미 뭐 작년부터 계속해서 겪고 있는 많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서 작년부터 너무나 지역에서는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있었고요. 또뭐 우리 이미 여러 차례 이제 선거에서 봤지 않습니까? 좀 불리해진다라고 판단되면 무차별적인 허위사실 유포를 퍼뜨려버립니다. 그것도 이제 정책과 무관한, 또 증명할 수 없는 애매한 형태의 허위사실 유포를 해서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는데,
1: 그렇죠.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위해 가지고 이제 간단히만 후보님에 대해서 뭐 이야기 나왔던 것이 뭐 대부업체 사내 이사를 겸직한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이건 참 가세현이 또뭐 원정 선매매를 한거 아니냐. 군은 뭐 미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0: 우선 제가 불법 사찰을 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인데요. 이건 제가 예전에 금감원에 등록된 합법적인 대부업체와 불법 사찰은 다른 겁니다.
1: 그렇죠.
0: 뭐냐면 1금융, 2금융 외에 3금융 형태로 해서 금감원에서 관리하면서 대부업 돈을 원래 사람에게 법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면 대부업법 위반이 돼요. 돈을 빌려줄 때뭐잘 아시겠지만 대부업 등록을 하고 돈을 빌려줘야 합법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금감원에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부업 등록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게 불법 사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급여도 받지 않고 이거 좋은 일이다 해서 같이 이름 올렸던 제일 큰 이유는, 여기는 서민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 경남에 있는 흑자도산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남에서 흑자를 계속 일으키는 건실한 중견기업이 있었는데 흑자도산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약 80억 정도 납품을 했는데 납품 받은 회사가 도산해버리면서 물건만 납품하고 대금을 못 받아서 연쇄도산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경우에 따라 1금융, 2금융에서 담보가 없으면 돈을 안 빌려줘요.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매출은 일으키고 노동자들도 있고 회사도 미래도 있는데 당장 급전이 없어서 회사가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뭐제 가까운 지인께서 이렇게 회사가 망하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좋은 회사인데 라는 취지로 돈을 빌려주시려고 하시길래, 그렇다고 돈을 그냥 빌려줘버리면 문제가 된다. 금감원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금감원의 관리하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도 그 안에서 받으셔야 한다 라고 제가 예전 변호사 때 코치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어렵게 어렵게 금감원의 허가를 받아서 그 흑자도산하는 기업을 설리기 위해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거,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결과 그 회사가 살아났습니다. 덕분에 그 회사도 살고 노동자도 살았어요.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좋은 일한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때 그런 도움을 안 줬으면 그 회사도 도산하고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잃었겠죠. 흑자도산하는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비난받을 일인가요? 개인한테 제보한 것도 아닌데 마치 서민금융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흑자도산하는 기업, 그런

0: 했는데 1금융, 2금융에서 담보가 없다고 해서 자금을 지원하지 않아서 망하는 기업에게 자금 지원을 해서 회사를 살린 겁니다.
1: 네.
0: 이거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이라 생각이 드는데,
1: 네.
0: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제 어쨌든 근데 다 떠나서 대부업이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뉘앙스가 있으니까
1: 그렇죠.
0: 이걸로 네거티브를 하는 거고요.
1: 예. 후보님,
0: 예.
1: 성매매, 이거는,
0: 야,
1: 어떻게,
0: 그거는
1: 예.
0: 사실 무근이고요. 제가 당시에 필리핀을 자주 왔다 갔다 한건 맞아요. 왜냐하면
1: 예.
0: 그때 제가 변호사 업무의 하나로 출입국 업무를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산, 경남 쪽에, 영남 쪽에는 좀 소규모 업체들의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1: 예.
0: 근데 필리핀은 인력이 풍부한 지역이죠. 그래서 인력 송출 사업이 필리핀의 큰 사업 중에 하나예요.
1: 네.
0: 그래서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어 학교를 운영하는 우리 현지 교포와 소통하면서 제가 이걸 합법적으로 불법 체류자가 생기지 않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변호사 시절에
1: 네.
0: 연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남무청 자문단으로도 가고 하면서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변호사 업무 영역으로 연구를 하던 중이었고,
1: 네.
0: 마침 저는 뭐 사실 그때 울산에서 그냥 일개 변호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1: 예.
0: 근데 그때 지역에 나름 힘 있는 유지들이 모이셔가지고, 가신다길래, 그러면 뭐 같이 갔다 오면 안면도 트니까 좋고, 또 저는 가서 이제 출입국 업무 관련해서 좀더 이제 마닐라니까 수도지 않습니까?
1: 네.
0: 현지에 좀 더, 정보도 얻고 네트워크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갔다 왔던 건데, 필리핀에 갔다 왔다는 것만 가지고 말을 막 만들어내니 좀 황당하죠. 그리고 뭐
1: 네.
0: 제보자라고 나선 분들도 저 사람들이 누구지라고 제대로 확인을 해보니, 소위 말한 신뢰하기 힘든 분들이에요.
1: 아, 그래요?
0: 소위 말한 좀 이렇게 어둠의 세계에 있는 신뢰하기 힘든
1: 오.
0: 분들인데, 보만 주면 뭐든 할수 있는 분들. 사실은 왜 정말 뭐 제가 잘못한 거 있다면 진작에 공격을 하든지
1: 네.
0: 선거 직전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거는 너무나 악의적인 네거티브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1: 네, 공직선거법상 이제 허위사실 공표는 처벌 대상이 되니까
0: 근데
1: 그걸
0: 이분들은 그걸 겁안 내죠. 어둠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 그걸 겁을 안 내요. 감옥 가는 걸 겁안
1: 네.
0: 내는 사람들이거든요.
1: 그래요. 그리고 요 밑배 문제는 간단하게 군대 갔다 오신 거죠?
0: 아, 갔다 왔습니다.
1: 네.
0: 현역으로 26개월 다 갔다 왔고요. 제 동생도 갔고, 저희 아버지도 갔고, 저희 할아버지와 작은 할아버지는 6.25 국군으로 참전했던 참전 유공자들이시고요.
1: 네.
0: 저도 26개월 현역으로 다
1: 야,
0: 다녀왔습니다.
1: 귀여운 사진도 공개하셨던데. 군에서 찍은 사진.
0: 그걸로 너무 공격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다 무시를 했는데,
1: 네.
0: 근데 제가, 저는 처음 선거를 시작하면서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정책 선거에 집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시민 공론의 장으로서의 선거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1: 예.
0: 저는 이제 자꾸 이렇게 무슨 저급한 삼류 소설 같은 이런 웃음거리로 선거와 정치가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책에 또 미래 방향성과 현재 문제 해결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네거티브에 끌려가지 않고 이럴수록 중심 잡고 정책에 관한 고민, 실천, 이걸 시민들과 더 열심히 나누려고 합니다.
1: 네. 선거판세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0: 네.
1: 우리 후보님도 저처럼 초중고 다 대구에서 나오셨잖아요.
0: 네네.
1: 대구에 박근혜 전 대통령 등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0: 네네.
1: 보셨습니까?
0: 좀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거를 단순히 인기투표로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라고 하는 것, 시민들의 공론의 장입니다. 우리 공동체 현재 문제를 발견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공간에 그런 고민이 보이지 않는, 단순히 또 예전에 권위주의적, 그리고 군사독재의 이미지를 띄우는, 또그 향수를 다시 자극하는 분을 모시고 와서 표를 호소하는 것은, 글쎄요, 우리가 시민 공론의 장으로서의 선거를 대하는 태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를 대하는 태도와는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그에 반해서 우리 후보님께서는 사실 이번 선거 처음부터 이제 유세차도 없이 이제 쇼츠 열심히 찍으시고 그렇게 선거 운동을 치르고 계신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 시민들께 이제 다가가는 시도 아주 좋지만은 그래도 모양새가 유세차는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네, 저는 이번 선거 대하면서 민주, 즉 시민이 주인이다. 여기에 철저하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1: 네.
0: 시민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또 시민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 민원, 정책, 불만을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토 중에 하나가 떠들기보다 듣겠습니다입니다.
1: 네.
0: 그래서 저희가 유세차 없이 소통차를 운영하는데요. 뭐냐 하면 확성기나 마이크 가지고 소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소통차 또 우리 선거운동원들도 제 사진이 아니라 백지와 QR코드를 붙여서 다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QR코드를 찍으면 정책, 제안, 불만, 민원 이런 데를 다 접수할 수 있게 하고
1: 네.
0: 또 백지에다가 포스트잇으로 여러 가지 바람들을 다 받아 적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는 그런 형태로 소통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가면서 이 시민들께서 주시는 의견이 갑절 늘고 있어요. 이제는 다 읽는 게 불가능할 만큼 엄청나게 의견을 주고 계시거든요.
1: 아, 그래요?
0: 사실 이건 시민들께서 반응하고 계신 모습이다. 시민 중심 선거에 반응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감히 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국 광역 단체장 중에 가장 적은 돈을 쓰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돈 안 써도 조직 없어도 힘 없어도 의지 있고 공심 있고 능력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1: 네.
0: 선거운동 개혁을 선언했는데요. 그래서 네거티브 없는, 왜냐하면 조직 선거와 네거티브 선거는 같이 갑니다. 네.
1: 그렇죠. 아무래도.
0: 큰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네거티브를 띄우는 거거든요.
1: 네.
0: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퍼뜨려서 상대방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네거티브와 조직 선거는 늘 같이 갑니다. 여기엔 또 돈이 들어가죠.
1: 그렇죠.
0: 이권이 들어가죠.
1: 네.
0: 사실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금권 선거, 조직 선거, 이권 선거를 없애려면 조직 선거를 해서는 안 되고 그러려면 네거티브 선거를 안 하겠다는 다짐이 네. 있어야 이렇게 가능합니다.
1: 네네네.
0: 저는 이번에 선거운동 개혁을 주장하면서 사무선거운동을 주장을 했고 또 하나는 국민의 혈세, 선거비 보존이 국민의 혈세지 않습니까?
1: 네네.
0: 이걸 최대한 아끼는 선거를 하겠다라고 주장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철저하게 법을 지키면서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제 부울경 지역이나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0: 네.
1: 이제 이른바 동남풍, 국민의힘의
0: 네.
1: 동남풍이 불어오고 있다.
0: 네.
1: 뭐 한동훈 후보 측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각자 이제 그 동남풍의 원인은 다르게 봅니다만은 실제
0: 제가 제일 먼저 동남풍 썼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썼던 걸 함부로 차용하시니 본래의 의미가 시작된 것 같아 속상하나 불어라 동남풍
1: 네.
0: 더 파랗게는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여러 방송에서 네. 저도 그 구호를 들었는데
0: 네.
1: 실제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0: 네.
1: 아 진짜 그 동남풍이 누구의 영향으로 불어간다 그렇게
0: 네.
1: 보십니까? 누구의 영향으로 동남풍이 시작되고 있다. 현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0: 지금 뭐 저희 울산에서는 우리 민주에 대한 바람이 시민들 사이에 뜨겁게 일어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동남풍이 일고 있고요.
1: 네.
0: 뭐 부산 북갑은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 급해서 못 가봤는데 그래서 뭐 거기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1: 예.
0: 어쨌든 시민들께서 영남의 시민들이 원래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시는데 요즘 시장을 가거나 시민들을 만나 뵈면 너무나 적극적으로 반겨주시고 손잡아주시고 응원주시고 특히 며칠 전에는 특히 보수세가 강하다고 불리우는 울산의 신정시장 수암시장을 갔었는데
1: 아 그래요?
0: 근데 거기서도 상인분들과 시민들께서 너무나 뜨겁게 환대를 해주셔서 제가 예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었지 않습니까?
1: 네.
0: 뭐 짧은 정치 경험이지만 이렇게 환대를 받고 열렬하게 시민들이 반응하시는 것을 처음 봤어요. 가장 보수세가 강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열렬히 시민 주권 그리고 잘못된 부패 척결 여기에 대한 바람이 정말 크시구나
1: 네.
0: 하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1: 아유 그렇군요. 자 얼마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0: 네.
1: 그 대통령께서
0: 네.
1: 그 일배등 사이트 폐쇄하고
0: 네.
1: 뭐 징벌 배상하고 과징금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일배 뿌리 뽑기에 나서야 된다 그런 말씀을
0: 네.
1: 하시고 있거든요.
0: 네네.
1: 이거 선거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 좀 전망하시는 게 있으세요?
0: 저는 뭐 대통령께서 선거와는 무관하게 당연히 하셔야 될 말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네.
0: 당연히 뭐 국가의
1: 네.
0: 수반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얘기인 거죠. 일베가 지금까지 했던 것, 우리의 민주 정통성 또 역사 정통성을 부정하고
1: 네.
0: 독재와 구구 권위주의 폭력을 찬양하는 듯한 모양을 보였지 않습니까?
1: 네.
0: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경고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0: 우선 뭐 그제 토요일에는 방송 연설을 좀 일찍 하고
1: 네.
0: 화성 뱃놀이 축제가 있었습니다.
1: 아.
0: 그리고 수원에 그 KT 위즈 경기 야구 경기가 있어서
1: 네.
0: 또 수원 시민뿐만 아니라 아마 경기도 전체에서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0: 그분들께 인사를 드렸고 또 호남 향후에 영남 향후에 각종 향후에 분들 인사하고 또 이제 또 집중 유세도 여러 군데서 있었기 때문에 집중 유세를 했고요. 어제는 종교계 인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1: 네.
0: 아침에는 예배 드리고 바로 이제 수원의 봉련사, 또 수원사, 남양주 봉선사 주지스님
1: 네.
0: 차담도 하고 신도분들께 인사도 하고 정말 정신이 없었던 것
1: 와,
0: 같습니다.
1: 일정이 엄청
0: 네,
1: 많으셨네요.
0: 이제 시민들 대부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셔요.
1: 네.
0: 전 이게 아유 실제로 보니까 좋네요.
1: 아하하하하.
0: 그리고 평소 좋아했다, 뭐 지지자다.
1: 예.
0: 원래 나는 민주당 지지자인데 이번에는 양양제 찍어야겠다.
1: 그래요?
0: 그리고 가장 많이 들은 얘기는 추미애는 안 된다 했습니다.
1: 아, 그래요?
0: 경고합니다. 네네.
1: 오. 자, 그럼 최대 현안이 지금
0: 예.
1: 뭐 경기 남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완성이라든가 뭐 GTX 조기 개통이라든지 3기 신도시 적기 조성, 뭐 1기 신도시 재정비 이런 주요 공약들이 후보자들이 대체로 좀 비슷한 거 아니냐. 그래서 양양자
0: 맞습니다.
1: 후보의 다른 후보에 비해서 좀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요 포인트를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0: 네, 우선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반도체 클러스터 완성하는데 누가 제일 잘하겠습니까? 그리고 경기도의 GTX 조기계통이나 뭐 3기 신도시나 이 문제도 경기도를 아마 잘 알아야 될 겁니다.
1: 네.
0: 그래서 반도체를 가장 잘 알고 경기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잘할 수 있다라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 공약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만큼 경기도의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다는 것일 겁니다.
1: 네.
0: 그리고 공약 제목은 다 비슷하게 했더라고요. 근데 반도체 클러스터 완성을 반도체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어떤 의사결정을 합니까? 그리고 실현할 수 있는 추진력과 디테일에서 전혀 다르죠.
1: 네.
0: 먼저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그 일기 신 조성이나 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나 일기 신도시 재정비 같은 것이 단순히 예산 따오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1: 네.
0: 아시다시피 뭐 전력 문제, 용수 문제, 인허가, 규제 혁신, 뭐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 양성 그런 것들은 이 산업의 이해도가 없이는 설득과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진보와 보수 모두에서 반도체 첨단 산업 관련 특위 위원장을 했고 또 서민 생활의 밑바닥부터 제가 18살에 아무것도 없이 올라와서 꿈을 이룬 사람으로서 이제 밑바닥에서 그 서민들의 애환을 아는 그런 사람이고
1: 네. 네.
0: 또 경제 전문가, 첨단 산업 전문가는 저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뭐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으로 제가 쓴소리를 냈죠. 누가 그걸 할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파업을 앞두는 일촉즉발 상황이었는데
1: 네.
0: 정말 저는 제 목숨을 여기다 바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의 붕괴는 대한민국의 완전한 붕괴를 가져오기 때문에
1: 네.
0: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선거 운동을 중단하고라도 단식을 하면서 노사 합의를 촉구해야
1: 네.
0: 되겠다. 근데 다행히도 농성장에 저희 그 노조 활동을 하는 우리 후배들이 정말 많이 왔었고
1: 네.
0: 그리고 제 지금 동기는 아마도 뭐 부사장 사장급인데
1: 네.
0: 많은 얘기들을 나누는 기회도 또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율사 법조인과 무슨 관료 리더십으로 이런 경기도의 글로벌 첨단 산업 경쟁이 필요한 이런 경기도 는 지킬 수가 없다. 율사 이 리더십으로는 불가능하다.
1: 네.
0: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국정 운영도 이 26년에 율사에게 맡겼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이런 정말로 현장에서의 그 DNA에 각인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경기도를 맡겨서는 저는 절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아닙니다.
1: 네, 정책적 이해도가 가장 높은 것이 나의 차별점이다. 그런 말씀이시고.
0: 그렇죠. 네.
1: 자, 1순위 공약을 제가 보니까 그 도민 1인당 GRDP, 지역 내 총생산이잖아요. 와,
0: 네.
1: 이거 1억 원 시대를

0: 올려보겠다. 이게 어떤
1: 네.
0: 청사진을 그리시는 겁니까?
1: 이렇게 이러건 시대라면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0: 그러니까요.
1: 근데 제가 85년도에 경기도에 올라서 40년 동안 어떤 도시가 쇠락하고 어떤 도시가 성장하는가를 보았지 않습니까?
0: 네.
1: 이미 화성과 이천은 이러건 시대를 열었어요. 그것이 곧 이제 첨단 산업 클러스터의 유무에 따라서 그 지역을 완전히 그 GRDP의 이러건 시대를 열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근데 지금 너무나 기회가 좋은 게 AI 시대에 반도체 수요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좋아지겠습니까? 그 함께하는 정말 수많은 협력업체들, 그리고 저는 수천 수만 개가 될 거거든요.
0: 네.
1: 근데 그것을 경기도에 정말 제대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각 도시가 이런 시대를 열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이걸 놓친다라는 게 저는 더 가슴 아픈 일이 될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도민 1인당 GRDP 이런 시대 공약은 경기도의 경제 체질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과 완전히 그 문화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얘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첨단 산업, 그러니까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겠죠.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겠다는 제 확고한 신념을 담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돈 버는 경기도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세웠는데,
0: 네.
1: 누구나 다돈 쓰는 거 얘기하지 돈 버는 거 얘기 안 합니다.
0: 네.
1: 그리고 돈을 이렇게 예산을 끌어다 쓰는 도시가 아니라 이 국고를 채우는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완전히 다른 어떤 생각이 이게 대한민국에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0: 네.
1: 저는 임기 4년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고연봉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또 우리 세대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 네.
1: 지금 750만 노동자 중에 45만 정도가 1억 원 이상 고연봉 일자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10만 개 정도 더 창출하면
0: 네.
1: 거기에서 확산되는 생태계는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이번 3, 4년이, 앞으로 3, 4년이 과거의 80년보다 변화가 크다라는 것.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양형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절박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첨단 산업을 꽉꽉 채우면 경제 체력을 또 그래서 키우게 되면 부동산 경기,
0: 네.
1: 이런 것들이 글로벌 이슈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재정력이 진짜 완전히 튼튼한 경기도가 될수 있고,
0: 네.
1: 심지어 이제 진짜 더 중요한 거,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를 함부로 넘볼 수 없죠. 전쟁에도 자유로운 국가가 됩니다. 네.
0: 그래요. 자, 우리 선거운동 얘기로 좀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선거운동 기간 중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하고 우연히 만나셨는데,
1: 예.
0: 좀 동료 의원들이나 뭐 하여튼 주변 인파위에서 악수를 하지 못하고 그냥 눈인사만 하게 됐다. 그런
1: 네.
0: 말씀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1: 추미애 후보는 지금 이제 철옹성에 쌓여 있죠. 그 경기도가 60명의 국회의원인데, 6명이 이제 국민의힘이고 54명이 이 민주당입니다. 그 돌아가면서 추미애 후보를 완전히 에워싸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더라도 저는 이제 같은 장소에서 만났으니 또 국민들도 언론도 이렇게 함께 있는 모습을 원했거든요. 실제로 언론인들께서 같이 좀 찍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고, 저는 뭐 그거를 떠나서 준비 후보님한테 악수를 청했는데, 그렇게 악수를 거절할 필요가 있었나 싶고요.
0: 거절을
1: 근데
0: 아예 하신 거예요? 악수를 하지
1: 네,
0: 않겠다고?
1: 거절을 했죠. 이제 저그 그냥 손사래 치면서 그냥
0: 그래요?
1: 하셨는데, 거절한 이유가 아마도 제가 경기도민들께 좀 검증을 받자, 그런 요구를 하니까 나가기는 싫고 좀 짜증이 많이 나신 모습이에요. 그 언론 앞에서도 그랬는데 없는 데서는 진짜 심하십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그 모습이 그 많은 도민들에게는 좀 오만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상대 후보인 저한테도 이러시는데 앞으로 도민들한테 오죽할까? 반대하는 사람은 아예 만나주지도 않겠구나. 아마 도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이런 마음에 약간 좀 상념이 좀 들었었습니다.
0: 네, 그 추미애
1: 네.
0: 후보도 나중에 한번 뭐 분명히 아마 입장이 있으실 것 같고.
1: 아마도 뭐제 이름을 뭐 알리기 위해서 뭐그뭐 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말씀하실 텐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0: 네.
1: 네.
0: 자, 추미애 후보 관련해서는 경기도를 잘 모른다.

0: 아, 대권을 위한 행보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요 지적에 대해서 추미애 후보는 여권 후보임을 이제 스스로 이제 강조하고 좀 각인하면서 뭐 대권 행보는 뭐 칭찬으로 듣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1: 잘못한 아이한테 아이고 잘했다 하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답하는 식이죠. 그 아전인수식 그 말씀이고 눈치가 전혀 없어 보이십니다. 근데 이제 비판마저 칭찬으로 들릴 정도면 저는 주 후보님께서 정확한 민심의 흐름을 모르고 있다라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조홍천 후보 이야기 좀 해볼게요. 조홍천 후보가 초반부터 양양적 후보에 대해서 뭐 비판을 좀 하시더라고요. 또 최근에는 추미애 후보, 양양적 후보 모두에게 기를 쓰고 토론을 거부한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 글쎄요, 추미애 후보가 거절해서 무산된 3자 토론을 왜제 탓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홍천 후보는 아마도 저를 주적으로 설정한 것 같아요.
0: 왜 그럴까요?
1: 그 말씀을 오래전, 아니, 그 상황을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마
0: 예.
1: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0: 과거에 또 같이 계셨기 때문에
1: 너무
0: 개혁신당에서
1: 잘 알지만
0: 계시는데,
1: 그런 부분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0: 예.
1: 원래 계획대로 추미애 후보에게 또 정부 여당의 폭정에 공격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0: 네.
1: 조홍천 후보의 이러한 행동은 결과적으로 추미애 후보에게 반사 이득만 안겨줄 뿐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양양자 후보는 그러면 이제 토론을 거부하신 건 아니다. 이런
1: 네,
0: 말씀이신가요?
1: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0: 네.
1: 국민, 그러니까 도민들께 검증받아야 될 사람이 유력 후보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미애 후보가 거절을 해버리면 그게 이제 도민들도 관심이 없어지고, 물론 이제 조홍천 후보, 그리고 저와 함께 추미애 후보도를 공격하고 이런 모습밖에 안 나올 텐데,
0: 네.
1: 저는 그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봤기 때문에, 어쨌든 추미애 후보께서 좀 나오셨으면 좋겠고, 적어도 세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네. 그리고 후보님, 또 궁금한 이야기가 21대 국회에서 이제 조홍천 후보의 주장인데, 21대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켰다고 적시한 것은 출마 자격 박탈 사유다.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1: 제가 그 22년도에 반도체,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위원장을 맡아서 소위 말하는 키칩스법이라고도 하고 반도체 특별법이라고도 예명을 합니다.
0: 네.
1: 그 안에 이제 두 가지 법안이 있는데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 조세 등의 제한법 이렇게 있어서, 근데 이제 법안의 이름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길어요.
0: 네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칩스가 이제 반도체이기 때문에 웨이퍼 칩스를 얘기하기 때문에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예명을 짓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홍천 후보께서 좀 급하신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K칩스법이 뭐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다라는 주장이신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다그 반도체 관련은 K칩스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걸 번역하면 반도체 특별법쯤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2년도에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법안 앞에 연도까지 붙였으니 이제 더 구별은 안 한, 구별은 한 건데, 사실은 그때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조세 등의 제한법 중에 조세 등의 제한법이 좀그 8%로 그냥 통과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제가 반대 토론을 하면서 그 법안은 좀 미뤄졌어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12월 30일에 통과가 됐고, 조세특례제한법은 그 투자 시에 세액공제를 많이 해야지 글로벌 기업들과 이렇게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 35%까지 늘려가지고 3월 30일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두 법안 때문에 지금의 7천 코스피를 견인하고 있고, 또 반도체 용인의 국가 산단을 그 법안에 의해서 이제 지정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그런 법안의 내용을 잘 모르시고 또그 법안에 얼마나 또 민주당에서 다 반대를 했습니까? 아마 조홍천 의원님도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 제가 이제 할 말은 없습니다만 뭐 상관없습니다. 어떤 말을 하셔도.
0: 또 한편 조홍천 후보의 주장이 양향자를 찍으면 장동혁이 산다. 둘은 공생각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제가 이제 언뜻 기억하기로도 사실은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서는 양향자 후보가 공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네. 이제 다른 후보를 세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양양자 후보가 좀 심적으로 많이 좀 상처도 받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1: 왜 그랬겠습니까?
0: 예예예. 예. 근데 이게 공생관계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게 뭐 어떤 의미인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서 후보님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1: 이렇게라도 뭐 신조어를 만들어서 저를 이제 프레임에 넣으려고 안간힘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뭐 지도부에서도 가장 제가 쓴소리도 하고 아시다시피 계엄은 불법이었다라고 그냥 저 우리 뭐 그 자외투쟁에서 얘기했다가 정말 그 저 죽창처럼 생긴 네. 태극기 봉에 찔려서 뭐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0: 아, 예.
1: 이제 저는 질문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보수 진영이고 이제 본인의 표가 저와 겹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네. 이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조홍천 찍으면 추미애가 된다, 뭐 조찍추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품격 없이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또한 그냥 아 급하신 상황이구나라고 그냥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럼 지금 당 지도부하고는 지금 관계는 좀 어떠세요, 후보님?
1: 당 지도부 제가 지도부였기 때문에 네. 뭐 지도부하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면 힘을 합쳐서 일단은 전쟁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다시 한번 또 리더를 뽑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네. 분열해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게 네. 제가 하는 이야기, 하는 어떤 절박한
0: 네.
1: 이야기입니다.
0: 네, 네. 그 말씀하시니까 하나만 제가 더 여쭙고자 하는 게 있는데요. 지도부이셨기 때문에 그 현재 한동훈 무소속 후보 있잖아요, 부산 북갑에.
1: 네, 예.
0: 한동훈 무소속 후보와 또 친한계 의원들 이제 열심히 지금 뭐 선거 운동하고 계신데 아, 저 또 선거 지원을 하시거나 응원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수 최고는 워낙 뭐 강하게 비판하셨고 이 양양자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이제 저는 이제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다른 지역을 아예 머릿속에 안 넘고 있어요.
0: 아, 네.
1: 왜냐하면 경기도가 너무너무 넓고 60개 당협 이고 31개 시군인데 다니기도 너무너무 지금 벅차고 네. 힘이 듭니다. 그것도 그 큰 이 큰 지역을 맨 마지막에 얼마 남겨놓지 않고 후보 결정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생명을 못 쓰겠어요.
0: 네.
1: 그래서 그냥 다른 지역은 볼 겨를 자체가 없다. 저는 우선 이제 원론적인 얘기 뭐 분열의 정치, 뭐 중호의 정치, 싸우는 정치 네. 이런 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0: 네네.
1: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쪽 상황을 제가 답변 드릴 내용이 좀 없는 것 같아요.
0: 네네, 후보님. 네, 네, 후보님. 그러면 그래도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 아 저 선거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선거 흐름이 보수 진영이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주장을 하시는 분도 꽤 계신데, 근데 지금 이제 조홍천 후보와의 지금 이제 경쟁이나 지금 좀 전에 답변하신 거를 종합하면은 이 화학적으로 융화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제가 들고요. 후보님 보시기에 보수 진영 단일화 움직임 뭐 가능성 전혀 없는 것인가요?
1: 그런데 이제 단일화를 하라는 어떤 여론 그 민심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왜냐하면 더 이상 그 뭐 이렇게 막 싸우는 정치 뭐 이런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분열의 정치, 증오의 정치 이게 아니라 정말로 건전한 보수와 건전한 진보가 두 수레바퀴로 이렇게 움직여야 대한민국이 전진한다고 보시기 때문에 보수 안에서도 막 이게 분열돼 있고 이런 거를 바라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사실 조홍천 후보님은 제가 이제 뭐 너무나 존경한 분이고
0: 네.
1: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역할이 좀 있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그런 여론에 따라서 저희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1: 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조홍천 후보님이 하시는 그, 행동들을 보면 상당히 뭔가 이렇게 좀, 스스로 분노를 뭔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좀 저는 조용하게 그냥 제 네. 선거를 할 뿐입니다.
0: 네네. 네. 그래요. 아이고, 시간이 후딱 지나가네요. 아유, 오늘 출연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국민의힘 양양자 경기도지사 후보였습니다.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오!

0: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 경동나비엔.
2: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3: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4: 저축은행
3: 당신에게 대 저축은행에
5: 기대세요.
3: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6: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7: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3: 저축은행
8: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2: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 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5: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7: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9: 허,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10: 열혈 강호 온라인.
11: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2: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10: 열혈 강호 온라인.
11: 열혈 강호 온라인.
13: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4: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3: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4: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5: 경동 나비엔.
1: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0: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뉴스 보다가 뒷목 잡으셨나요? 혈압 조절은 뉴스 명당에서 해드립니다. 내일 오전 7시 10분.

0: 창성철의 뉴스 명당. 저는 스페셜 DJ 강수영이고요. 4부는 예고해드린 대로 최대 격전지이자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는 곳, 바로 서울시장이죠. 여야 후보들을 대신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보는 이름하여 서울시장 여야 대전 미니토론 형식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현 정의원,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또 핫한 이슈들을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TX-A 삼성역 기둥 철근 누락 요 이슈인데요. 절반만 시공됐다는 것이죠. 80개 중에 기둥 80개 중에 50개의 철근이 절반만 사용됐다. 그리고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작년 10월에 알았지만은 서울시는 11월에 이제 보고가 됐다. 서울시에는 이후에 국토부 철도공단에 12차례의 현장 점검을 하는 동안에 이 사실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쟁점입니다. 먼저 오신환 의원님부터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2: 이게 뭐 최근에 뭐 이렇게 알려졌다고 호들갑을 떠는 것은요. 사실상 이미 서울시가 작년 11월 달에 인지하고 20차례에 걸쳐서 현장 점검 및 여러 가지 검토, 전문가들의 심의를 통해 가지고 그 대안들을 마련하고 최종적으로 지금 국토부가 그 공법에 대해서, 보강 공법에 대해서 서로 논의해서 합의하고 공사를 하면 되는 그런 문제를 갑자기 최근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추이를 보고 갑자기 관권 선거를 동원한 꼴이 된 것이죠. 제가 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은 안전에 대한 어떤 공포, 괴담으로 끌고 가면서 무리하게 지금 선거를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이 전형적으로 그런 어떤 괴담 공포 정치를 펼쳐왔잖아요. 뭐 사드 전자파 괴담부터 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뭐 광우병 괴담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다 어디로 가 있는 것인지 이것도 제가 봐선 지방선거 끝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이렇게 그냥 다 보강하고 공사되고 운행이 될 겁니다. 그 아주 뭐 이 전형적인 그런 어떤 국토부의 오히려 이것을 정치화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는 것은 4월 29일 날 최근에 이제 국토부가 인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0: 네.
2: 장관도 그날 뭐 구두복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거의 100차례에 걸쳐서 시험 운행을 했어요. 기차가 그 지금 뭐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지금 금방 무너질 것 같은 그런 GTX-A 노선의 삼성역 구간을 기차 철도가 98회에 걸쳐서 계속 운행을 했어요.
0: 네.
2: 그리고 MBC가 보도한 이후에도 이미 이 26차례를 운행을 했어요. 그러면 국토부가 그거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아니면은 이것을 알고도 만약에 이것을 계속 시험 운행했다면 안전하다는 거 전제하에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정치 쇼가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 김윤덕 장관이 직접 해명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신영 의원님.
1: 이건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이고 서울시의 무능을 드러내는 지금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0: 네.
1: 특히나 지하 5층에 그런 GTX의 철근이 2570개가 빠졌잖아요. 뭐 그동안 400개의 균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오세훈 시장이 임기 중에 발생한 일이라면 당연히 이런 문제가 시민 여론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점검해서 안전 대책 세우고 보강하겠습니다라고 투명하게 이야기했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서는 이제 사퇴한 이후에 드러나니까 나는 언론 보고 알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주 충격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지난 10년 동안의 시정을 해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충분히 알고 계실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것은 네. 몰랐으면 무능이고 정말 알고도 은폐하는 거면 이거는 기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0: 네.
1: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이전에 뭐 관악구에서 반지하 침수 사망 사고 있을 때 현장 갔었고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 때도 다음 날에 유럽 출장에서 귀국해갖고 현장 갔었고 그리고 명일동에서 땅 꺼짐 사건 있을 때도 방문했었어요. 근데 이것만 유독 방문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이 GTX 사고에 대해서 본인들이 불리하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시민이 지금 시민들이 가장 안전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서울시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 삼풍백과점에서 붕괴사고 주요 원인 하나가 반쪽 철근 시공이었거든요.
0: 네.
1: 그런 만큼 재난은 예방을 철저히 하고 네네. 대비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의 이 건설의 설계와 공사, 시공, 감독, 검사 책임 모두 서울시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네. 보고서에서 문제가 인지가 돼서 현대건설에서 서울시에 보고했을 때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그 철도공사의 보고서를 낼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실패 사례다 그리고 요약 보고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조치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감리에서도 문제 없음으로 나왔어요. 그거를 그냥 방치한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상당한 그 책임 네. 소재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김윤덕 장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토부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진짜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 될 만큼 네, 오히려... 아주 중대한 예. 서울시의 문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네, 네, 네, 선거와 상관없이 이후에도 네. 계속 사후 보완하기 위해서 대책을 잘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래, 이제 것입니다.
2: 이런 사안을요. 사실은 이게 정치 쟁점화시킨 거잖아요. 네. 사실상 지금 선거 한복판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과 6일 전까지만 해도 기차가 다녔어요. 거기 철도가.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이 4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무려 138회에 걸쳐서 국토부가 인지하고도 98회에 걸쳐서 기차를 운행시켰어요.
0: 네네네.
2: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4월 29일 날 알고 나서도 98회 100번에 걸쳐서 철도를 운행시켜놓고 그거를 오세훈 시장이 안전불감증이라고 지금 주장하면서 정치화하는 것은 네. 그리고 이 GTX-A 노선에 대한 사업은 국토부의 가장 중요한 국책 사업이잖아요.
0: 네네.
2: 이게 국토부가 잘했냐 서울시가 잘했냐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이건 과학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이 100층 200층을 짓는 그런 어떤 전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0: 네.
2: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로도 네. 충분히 안전하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보강하면서 공사가 진행된 거예요.
0: 네.
2: 이 부분을 갑자기 무슨 금방 무너질 것처럼 자꾸 저렇게 공포적으로 몰고 가니까 문제가 생긴 에. 거고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이게 기둥이 견디는 압축하중을 축하중이라고 그러는데
0: 네.
2: 이거를 단위로 따지면 킬로뉴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최초의 설계 기준 강도가 58,604킬로뉴턴이었어요.
0: 네, 보강 뒤에는 네, 더 오히려 이제 그 예, 숫자
2: 근데 이게
0: 말씀하신
2: 만약에
0: 거죠?
2: 철근이 예. 한 개 누락되면 예. 반으로 뭐 이 강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86% 정도의 네, 네, 강도를 네. 유지하고 있는
0: 보도가
2: 거예요.
0: 나갔죠.
2: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이게 무슨 100이라고 했으면 지금 86 정도 된 거예요. 그런데
0: 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가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예. 하중을 견디는 그런 강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0: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예. 이제 쟁점을 말씀드리고 했던 것은 과학적으로 이게 안정한가는 결국 이제 전문가의
2: 그러니까 전문가의 영역이니까 전문가들의 네. 말씀들을 들어가지고
0: 네.
2: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야지 이것을 그냥 공포 정치하듯이 막 몰고 가면서 시민들의 국민의 어떤 안전을 담보로 해서 무능하다 무책임하다 그리고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 이렇게 공방하는 것은
0: 네.
2: 저는 오히려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네. 겁니다.
0: 그래서 제가 이제 쟁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네. 것은 이게 이제 안전한지 안 한지는 전문가들이 점검을 해야 될 문제인데 네. 사실 이 이슈의 핵심 키워드와 이슈는 그 안전성 여부보다도
2: 네.
0: 오세훈 시장이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 위탁, 이제 철도공단이 위탁공사니까
2: 네.
0: 그러면 위탁을 받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제 현대건설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면 좀 제대로 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요거에 대해서
2: 아니 매뉴얼대로 원칙대로 6차례에 걸쳐서 다 보고를 했고
0: 네.
2: 보고를 한 사람이 문제입니까? 그것이 양이 400페이지나 된다고 해서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문제입니까? 그리고 국가철도공단이 인지했으면
0: 네.
2: 결과적으로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해야 되는 체계는 그거는 국가철도공단 산하기관인 국토부 산하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이 가지는 것이지 서울시가 국토부에 직접 보고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일단 위탁받은 것이고 이거는 정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0: 네.
2: 오히려 그 최종적인 책임은 국토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서울시장이 그것을 알고도 은폐했다고 했던 것이 보고를 했다고 하니까 결국엔 지금은 왜 안전불감증으로 보고도 안 했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네. 4월 29일 날 국토부 장관이 이 철근이 누락된 거를 인지하고도 아까 100번에 걸쳐서 시험 운행을 한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0: 그럼 네네, 그건
2: 김윤덕 장관이 예. 그러면은 그것은 안전불감증으로
0: 네.
2: 그게 당장 무너질 것처럼 지금 중단시켜놓은 그

0: 그 기둥 아래에 네. 철도를 지금 98회나 운행시켜 놓고 네, 네, 네. 이제 와서 갑자기 이걸 네. 쟁점화하는 것은 네. 정치 개입이지 네, 네, 선거 네. 개입이지 이게 무슨 안전하고 무슨 네, 네, 네, 관련이 없다 이런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1: 반론을
0: 겁니다.
1: 해야 반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론을 해 주시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방귀 뀐 사람이 성낸다고 지금은 오세훈 시장이 잘한 게 하나도 없다. 지금 언론 보고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MBC가 보도되는데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부실 시공이 일어났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정치권에서도 국회에서도 확인을 할 의무가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서울시 선거에서는 매우 중요한 시민 안전의 이슈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서울시가 설계와 공사, 공사 감독, 준공 검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보고를 했어야죠. 근데 지금 국토부 장관 얘기하잖아요. 2000페이지 되는 보고에 숨겨놓고 뭐 실패 사례에 대해서 없음, 요약 보고 없음. 이런 부분으로 부실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운행을 100차례 이상 했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지금 보강공사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방식대로 철근을 보강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리고 지금 알려진 그 80개의 철근의 누락에 대해서는 특히나 전수조사해갖고 또 보고 누락된 건 없는 거 아니냐. 확인해봐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시민의 안전의 그 입장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보면은 만약에 서울시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 인지했다 그러면 기존 규정에 의하면 3개월 이내에 현대공사에 벌점을 부여해야 되는데요. 그동안 6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전혀 벌점 부과하지도 않았거든요. 본인들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이 선거 앞두고서는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0: 네. 아니 이게 6개월 동안 논의를 해서 차근차근 보강 공사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전문가들이
1: 판단해서. 그런데 왜 오세훈 시장은 알지도 못했고 예, 언론 보고 알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게 서울시가 제대로 된 대책을 못한 것이죠.
0: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관이 인지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시험 운행을 중지시켰어야죠. 네네. 만약에 그 당시에 그럼 철도가 운행하면서 무너져 내렸으면 그거는 국토부 장관이 다 책임질 겁니까?
1: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책임 공방으로 이게 가기 때문에 참 문제라고 생각해요.
0: 이게 기본적으로 공사에 대한 원칙과 매뉴얼대로 서울시가 인지하고 바로 즉각 국가철도공단에 보고한 거예요. 보고의 양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한 번도 그럼 여지껏 계속 보고한 내용들을 수년 동안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2: 그러면
0: 보고를 정상적인 매뉴얼과 원칙대로 네. 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에 보고를 한 거예요. 그 숫자가 페이지가 400페이지 중에 한 4페이지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2: 네, 네.
0: 그런데 그걸 읽어보지 않았다고 해서
2: 예.
0: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철도공단이 인지하고 나서도 계속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와서 지금에 대한 보강공사 공법을 정한 겁니다.
2: 네네.
0: 근데 최종적으로 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서 국토부가 결정을 해야 되니까
2: 네네네.
0: 그 답변을 한 달 넘게 지금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정차 통과 현장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국토부에다 이걸 알린 거예요.
2: 네.
0: 왜 답변을 안 주냐.
2: 네.
0: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국토부가 인지한 건데
2: 네네.
0: 그 과정에 6차례에 걸쳐 또 취은 한 건에 대한 보고서를 네. 본인들이 읽어보지도 않고 국가철도공단이 보고도 안 한 상태에서
2: 네.
0: 그러니까 그때서 그냥 인지하고 나서 결국에는 5월 15일 날 MBC가 방송을 하고 나니까 이것이 선거 한복판에서 이것을 정치 쟁점화시킨 네. 것이지
1: 그 분량을 조금 맞춰주셔야 돼요.
2: 저도 그래요.
1: 끊어주셔야 돼요.
2: 예, 그러니까.
1: 네, 계속 설명하면 이거는
2: 예, 반론을
1: 사실 아무리 의원님께서 얘기 설명을 쭉 한다 그래도
2: 네.
1: 저희의 논점은 그래서 이런 이슈가 발생했을 때
2: 태도를 지적하시는 것도 있는 거죠.
1: 예,
2: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1: 예,
2: 이 문제는
1: 오세훈 시장은 언제 알았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했냐. 왜냐하면 지금 선거 앞두고서는 그러면은 서울시장을 다시 하려고 하는 오세훈 시장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이런 큰 이슈가 발생했을 때 뭐 서울 부시장까지는 보고가 된 것 같아요. 기자들 계속 묻잖아요. 언제 아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아셨습니까? 계속 얘기 안 하다가 그냥
0: 아니,
1: 언론
0: 그러니까
1: 보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0: 예.
1: 때문에 어떠한
2: 예.
1: 히스토리가 있든 간에 오세훈
2: 예.
1: 시장이 그럼 적절하게 처신했느냐 했을 때 지금 현장도 안 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GTX 문제에 대해서 은폐를 했거나 아니면 그 사건에 대해서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는
0: 아니,
1: 거는
0: 없는
1: 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0: 이게 자꾸 은폐 의혹은 말도 안 되는 게 은폐를 할 것 같으면 보고 자체를 안 하죠.
1: 그러니까 많은 설명하시지 마시고 오세훈 시장이 뭘 했는지 네. 설명하시면 저희가 네.
2: 아니,
1: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오히려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0: 그러니까
1: 말씀을
0: 제가
1: 드리는
0: 제가
1: 거예요.
0: 말씀드릴게요.
2: 네네.
0: 아니 보고는 제대로 했고 보고를 읽어보지 않은 국토부가 그것을 가지고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데 시장한테 보고를 안 된 거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 그것이 보강공사 과정에 있는 거예요.
2: 네.
0: 그래서 그 판단을 도기본이나 부시장이 하고 있는 과정에 언론에 나갔고 네. 언론에서 나가니까 그제서야 갑자기 무슨 안전이 금방 무너질 것처럼 저렇게 호들갑을 떠.

0: 하는데 국토부 장관이 앓은 그 시점에서부터 그러면 이 모든 걸 중단시키고 했어야지. 지금 20일
1: 네.
0: 동안 계속 운행을 시켜놓고 그러면 그
1: 의원님.
0: 책임은 그런 국토부
2: 그
0: 장관은
2: 저도 한 말씀만
1: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
0: 네?
1: 의원님 말씀
0: 저는
1: 제가 이해하는데.
0: 사회자하고 제가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1: 아유, 그래요.
0: 없어요.
1: 논쟁한 적은
0: 예.
1: 전 없고요.
0: 예.
1: 예. 제가 근데 같은 취지의 말씀이 반복되면 이제
0: 네.
1: 분량을 맞춰야 되기
0: 아니,
1: 때문에.
0: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 아, 예,
0: 자꾸
1: 그래서
0: 책임
1: 저는,
0: 공방을
1: 네.
0: 오세훈 시장에게만 자꾸 지우니까.
1: 아,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0: 오세훈
1: 예.
0: 시장은 실제로 보고받지 못했어요.
1: 예, 그래서
0: 방송을 보고 아는 게 사실이에요.
1: 예, 신 의원님한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2: 예.
1: 이제 오세훈 시장이 어쨌든 이 문제를 이제 알게 됐잖아요. 언론을 통해서도 뭐든 이제 경우 알게 됐을 때에는 일단 책임의 소재나 이런 것을 가리기보다 일단 안전하다는 것 그리고 시민들에게 안심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먼저 좀 명확하게 지적해 주시면 어땠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2: 그럼요.
1: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2: 예, 동의하고요.
1: 네.
2: 사실 오세훈 시장이 지난 10년간에 그러면은 서울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판단받는 선거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GTX의 부실공사가 발생했을 때 보고도 받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의 서울시의 보고 시스템은 아주 엉망이었다는 걸 반증하는 지금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부시장까지는 인지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랑 논의하고 있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책임은 국토부에 보내고 있는데 실제로 서울시가 일을 잘하고 사실 업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시장이었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패싱되지 않아요.
1: 좋아요.
2: 이거는 저는
1: 아니.
2: 오세훈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거나
1: 네.
2: 사실인지 은폐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 이거는 냉정하게 판단할 거고요. 아 이렇게 부실신공이 있고 대한민국에서 성수대교 삼풍 백화점 이런 것들을 겪어온 서울시인데 아 오세훈 시장은 10년 동안 이런 문제가 생겨도 보고를
1: 네.
2: 못 받는 그런 무능한 시장이었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사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0: 한
2: 이번에서는
1: 마무리할게요.
2: 오세훈 캠프에서 네. 얘기한다 그래도 설명하고는 납득이 안 된다.
1: 네.
2: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표로 심판받을
0: 그러니까
2: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0: 서울시가 그 시스템에 있어서 보고 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면 그건 고쳐 나가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국가철도공단이나 국토부도 이게 서로 책임 공방할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138회나 운행할 정도의 안전이 그냥 담보될 수 있는 문제라면 그동안 부실하게 이렇게 시공을 잘못했는데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도 고치고 제도를 고쳐 나가겠다. 하지만
1: 네.
0: 현재 전문가들의 판단에서는 지금의 86%라고 하는 그 하중 하중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전한 상황이니까 이걸
1: 네.
0: 보강공사해서 충분히 현재 설계 기준 강도보다 더 높게 하겠다라고
1: 네.
0: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지 지금 지방선거 선거 중이라고 해서 국토부가 참전하고 대통령이 참전해서 오세훈 죽이기에 이런 괴담 정치로 국민들을 이렇게 공포 정치로 몰고 가는 것이 맞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1: 네,
0: 하는
1: 네,
0: 겁니다.
1: 네, 네, 네.
0: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그럼 당장 무너질 거냐 아니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 네.
0: 이게 무슨 정치인들이 나서서 김윤덕 장관은 무슨 선거 사무원입니까? 정원호 시장 후보에. 그러니까 뭐 자기가 나서서 무슨 정치인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1: 네.
0: 오히려 국무원의 정치 중립하고도 어긋나는 부분이고
1: 네, 네, 네.
0: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1: 네,
0: 국가
1: 조금만
0: 사업이고.
1: 정리해 주시죠.
0: 예.
1: 예, 예.
0: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제에 발견된 내용에 대해서 그럼 무엇이 문제고 현재는 그럼 당장 무너질 거냐 안전할
1: 네.
0: 거냐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국토부와
1: 네,
0: 서울시가
1: 네, 네,
0: 점검하고
1: 네.
0: 시민들께 국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1: 네, 네.
2: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신 의원님 말씀 듣고 이 주제는 정리해야 됩니다.
2: 예.
1: 시간상.
2: 오세훈 시장 후보가 사고 난 것도 아닌데 왜 호들갑이냐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잖아요.
1: 네.
2: 이게 지금 서울시를 운영한 10년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또 내가 후보로서 뛰겠다라고 하는 사람으로서의 잘못된 태도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1: 네.
2: 그리고 지금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해요. 지금 이렇게 보강하면은 그걸로 안전하냐.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토부나 대통령께서도 전수조사하고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계속해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대안 마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당장 운행에서 문제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안전하다는 얘기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사고는 항상 언제든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 네.
2: 초기부터 시공부터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서울시도 책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사과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1: 네, 네.
2: 보도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책임이 상당히 있다라는
0: 네.
2: 말씀을
1: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2: 국토부한테
1: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러면 진행이 안 됩니다. 진행이 안 됩니다.
2: 방송에서 매우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1: 말싸움처럼 방송을 하시면 진행이 안 돼요. 좀 진행에 좀 따라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0: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1: 자, 주폭 논란 주제가 또 하나의 이슈가 됐었는데 정원호 후보의 31년 전에 폭행 전과 사실은 구청장 선거할 때도 전과 기록은 다 이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문제긴 합니다만은 이 문제가 판결문과는 달리 어떤 뭐 주점에서의 대응 관련해 가지고 화를 내다가 사고가 났다 이런 취지의 주장도 있었고 또 정원호 후보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한 인식 차이 때문에 싸움이 있었다라는 해명을 하자 판결문에는 5.18이라는 것이 없다. 그리고 당시 피해자도 5.18이라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오 의원님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0: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정원호 후보가 지금 31년 전에 그 사건에 대해서 특히 민간인 2명과 경찰관을 2명을 폭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과 전범이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현재 시점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직자로서의 사실관계에 대한 어떤 정직성, 도덕성 이런 문제로 같이 현 시점에서 치환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는 과정에서 결국엔 피해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같이 합석해갖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누가 봐도 논리적이지가 않잖아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 그런데 본인은 지금 한마디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도 안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건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인물들 논평을 통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공방을 하고 있는데 네. 오세훈 시장이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만나서 토론을 하자. 당신이 해명해야 될 부분들 해명하고 앞서 GTX-A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토론을 하자. 네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본인은 계속 피해 다니고 있고 외부에서만 지금 다른 사람들만 참전해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있으니 결국엔 건강한 네. 시민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자질과 역량을 통해서 시정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지금 와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지금 주폭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원호 후보가 직접 본인이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네네네. 얘기를 하면 돼요.
1: 좀 줄여주시고요. 네. 자, 신현영 의원님 이 주제에 대해서 또 반론을 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네. 그러니까 31년 전에 폭행에 대한 그런 사건이고 실제로 매번 정원호 후보가 성동구청장 후보 나올 때마다 불거졌던 이슈인데 그때마다 후보는 사과를 했죠. 부적절했다. 그리고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지금까지 왔고 서울시장 후보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31년 전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갖고 온 것 자체가 뭐 지금 김재섭 의원이 워낙에 네거티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망신 주기에 그 불과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선거가 뭐 발생하면은 당연히 네거티브나 마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는데 그 방식이 저희로 봤을 때는 좀 졸렬한 방식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그 당시에 양천구청의 비서실장도 현장에 있었고 거기에 연루가 됐었는데 그분이 증언하기로는 현장에서 내가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습을 하면서 정원호 그 비서관 당시에 그분이 연루된 것이라는 증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지금 많은 분들이 검증을 한 것이고요. 이걸 또 끌고 나온 것 자체가 저는 아 정말 오세훈 캠프에서 네. 정원호 후보에 대한 검증을 할 만한 내용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재탕삼탕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 시민들이 정말 어떤 후보가 시장이 되었을 때 시민의 생활에 그리고 민생에 그런 체감이 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공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토론에 대해서는 오세훈 후보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1등 후보였을 때 네. 계속해서 유니스 후보든 토론하자 그럴 때 안 하셨습니다. 본인도 그랬던 모습이 이제 와서 토론하자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네. 2등 후보이기 때문에 공세하는 방식으로의 토론을 얘기하는 거고 네. 그렇게 토론을 원하시면 저희는 정책 토론할 요양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정도 남았거든요.
2: 28일에도 네, 예정이 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네. GTX에 대해서 공방하고 싶어요. 그러면 잠깐만요. 현장 가시고 아니, 네.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본인들의 왜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 알려지 않았는지 입장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하는 것이 예. 적절하지 않냐라는 아니, 입장입니다.
0: 얘기를 좀 끊어가면서 네네네. 얘기를 하게끔 해줘야죠. 사회자가.
1: 제가 지금 끊고
0: 그러니까
1: 있잖아요.
0: 지금 저 예. 이게 주폭 관련한 사건이 다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서울 시민은 정원호 후보라는 사람 자체를 몰랐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명픽하면서 갑자기 급부상해서 구청장 하던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가 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잊지도 않은 5.18 사건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그것을 정의롭게 그것을 하기 위한 폭력에 대한 문제를 변명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그리고 가해자인 공범인 비서실장의 얘기가

0: 맞는 겁니까? 아니면 피해자인 사람이 증언하는 게 맞는 겁니까? 그래서 피해자인 사람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이고
1: 네.
0: 다른 자리에 있다가 그냥 그것을 다른 문제로 인해서 거기 여종업원들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걸 말리는 과정에서 자기는 일방적으로 맞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1: 네.
0: 예, 그냥 딴 얘기만 지금 계속하고
1: 예.
0: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다음 주에 때문에 한 20초
0: 저는
1: 정도만 더 드리겠습니다.
0: 기본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접 만나서 토론을 하면 돼요. 후보가. 그러면 이제 시민들이 당사자인 후보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으면서 평가할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의 토론하고 지금 직접 선택해야 되는 본선에서의 토론이 어떻게 같이 비교가 될수 있습니까? 그리고
1: 네.
0: 과거에 토론을 하지 말자라고 했다고 해서 지금 토론하는 것을 공복할 거면 앞으로 그러면은 민주당은 계속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토론을 하지 말자고 주장할
1: 네.
0: 겁니까?
1: 자,
0: 당장 3일 후에 토론이 있어요.
1: 지금 그러면 요 주제
0: 예.
1: 관련해 가지고 공정하게, 자,
0: 예.
1: 정확하게 1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은희 의원님 1분, 오 의원님 1분, 그리고 요 주제를 마무리 하도록 하죠. 시은희
0: 네.
1: 1분 드리겠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후보에서 캠프에서 되게 악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칸쿤 문제도 그래요. 여성 이슈 끌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아닌 걸로 판명 나니까 꼬리 또 내립니다. 근데 처음에 이 폭행에 대한 것도 다시 들고 나왔을 때는 또 여성 문제랑 연루를 해요. 그런데 그게 양천구의 뭐 속기록에 누군가 구의원이 주장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사법부에서 재판할 때는 판결문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신력이 있다고 하는 판결문에 없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본인들이 그렇게 여성 문제를 끌고 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거를 확대 재생산하려고 하는 그런 악의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졸렬한 행태라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시민들이 평가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뭐 네거티브 할 수는 있지만 네거티브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평가를 할 거고요. 지금 앞으로의 서울시를 어떻게 5년간 끌고 갈 것이냐 그리고
1: 네.
0: 비전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1: 10초 남았습니다.
0: 사실은 예, 후보도 계속해서 정책적인 대결을 하고 싶은 거예요. 충분히 토론할 수 있다고 보고요. 3월에 조만간 토론회가
1: 네네네.
0: 있습니다.
1: 네, 저희 10초.
0: 예.
1: 네, 오 의원님.
0: 3.1을에 토론회가 있다는 거는 선관위 토론 한번 하는 거고요. 과거 역대 선거에서 그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원호 후보가 부자 몸조심하듯이 저렇게 되면 이미 지지율의 격차가 지금 거의 좁혀진 상태에서 저는 본인들이 더 지금 초조하고 불안하니까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준비가 안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론을 피하는 것일 뿐이고 지금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법원에서의 지금 자기가 본인이 보호받기 위해서 법정에서 그런 취지로 심신미약 주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5.18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기억이 그렇게 또렷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폭행이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신현영 의원님 말씀하신 여성 문제에 대해서 저는 언급한 적이 없어요. 칸쿤이라든지 지금 이 토론
1: 네,
0: 장소에서는
1: 10초
0: 그리고
1: 남았습니다.
0: 성매매 의혹이라든지 본인이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의혹들조차도 지금 다 국민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나와서 토론에 응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선관위 토론 한 번만 가지고 시민들이
1: 네,
0: 판단하기에는
1: 줄여주시죠. 예.
0: 너무나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1: 네, 서울시장 여야 대전. 와, 시간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전 의원,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4: 안녕하세요. 독서 치유 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 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비디언장 강수영의 핫데뷔 방송 어떠셨습니까? 저는 다음 기회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7: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8: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9: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0: YTN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대체 공일은 오늘도 낮에는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30도, 춘천 29도까지 오르면서 낮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 오늘 고속도로는 도심쪽으로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시각 아직은 고속도로 전반적인 소통 상황이 원활한 모습입니다. 다만 경부고속도로 신갈 쪽으로 독립균형관 일대는 고장 차량이 멈춰 있으니까 이 일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1: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쌩입니다. 슬라슬라쌩. 비트 주세요.
12: I love YTN Radio and 슬라쌩,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와우. Wow.
11: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세계단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4: 한미 두 나라가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안보 협의를 조만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올해 초 시작될 예정이었다가 상당히 지연됐는데요.
15: 쿠팡 문제 등 한미 간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안이 여전해서 협의가 잘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6: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논의는 아직 시작전입니다. 미국 측이 지난 2월 협상 대표단을 보낸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오지 않은 겁니다.
17: 이번에 그 국무장관과의 회담.